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네.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1: 그렇죠.
0: 자, 지난번에 이사 기사님의 고충 파트 1이라고 했었어요.
1: 아, 맞아요. Right. 우리 음료도 건네드렸잖아요.
0: 맞아요. 네. 근데 뭔가 좀 생각보다 뭐 침대가 무겁네요.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1: 약간 추가 차지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
0: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그것의 파트 2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저 상자는 조심해 주세요.
1: 오.
0: 아, 그 안에 뭔가 있을 수
1: 그쵸, 그쵸. 뭐,
0: 있겠어요. 그렇죠.
1: 유리나 아니면 깨지기 쉬운 물건데.
0: 그렇죠.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미션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1: 네.
0: 네,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1: 아,
0: 그걸
1: 역시.
0: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 네,
0: 이거
1: 맞습니다.
0: 사실은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도 짐을 옮길 때도 좀 조심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그쵸, 그쵸.
0: Right.
1: 특히나 이런 물건 옮길 때에 깨지거나 이런 것들은 다 아마 그 이제 책임을 또 묻게 될
0: 맞아요.
1: 수
0: 뭐 보상 이런
1: 있으니까.
0: 게또 있다
1: 네,
0: 보니까 아,
1: 맞아요.
0: 좀 복잡해지죠? Right. 다
1: 네.
0: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과연 안전하게 이사를 마칠 수 있을지 한번 영어로 다 도전하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오, 잠깐. 저기, 저 상자는 조금 조심해 주세요.
2: Sorry?
1: 저기, that box.
2: You want it?
1: Be careful. Be careful. Okay, you have to be careful.
2: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Black, yes.
2: You're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Black. 그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2: Something.
1: In the box, black box, like glass, something.
2: Uh-oh.
1: So, be careful, please.
2: Oh no.
1: What?
2: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에?
2: Oh
1: 두 번을?
2: no. Yeah, I think I dropped it twice. Sorry.
1: 체크. I'll 체크. 어머, 어머, 어머, 어머.
0: 아, 오늘
1: 와우.
0: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결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근데
1: 네.
0: 오늘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우리 EBS 왕초보 영어에서 다루는데요. 그런 거할 때는 저는 생각이 오늘 여러분들 저희 트레이닝 같이 하시고 나서
1: 네.
0: 저번 것을 다시 보면서
1: 그쵸.
0: 연결해서 훈련하시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1: 한번더
0: 아.
1: 복습을 하면 진짜 그게 내게 되거든요.
0: Exactly.
1: 네.
0: Alright.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4: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3: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4: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 미션부터 출발합니다.
1: 네.
0: 자, 이제 막 옮기고 계신데요. 거기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 오.
0: 저 상자는 저기 조심해 주세요.
1: 예. Please be careful with that. please be careful까지 끊을 수 있겠는데요?
0: 오케이.
1: 네. 그리고 저 상자니까 여기에 박스가 들어가야겠네요. With that box.
0: 오케이. 자, 일단은 의미절로 슬기 씨가 나눴어요. 그렇죠?
1: 네.
0: Please be careful. 조심하세요. With that box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상자 맞습니다. 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be careful. 알잖아요. 그죠? 많이
1: 너무,
0: 들어봤죠?
1: 예, 지금
0: Right.
1: 뭐, 사실, 한글로 조심해! 이거보다, be careful! 이렇게 좀
0: Be
1: 있어 보이게, 예,
0: careful.
1: 있어 보이게 가끔 그렇게도
0: 아,
1: 써요.
0: 그렇군요. Alright, so, careful 자체가 형용사로 조심하는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거 좀 어색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로, I am being careful. 저 지금 조심하고 있다고요도 씁니다. 자,
1: 네.
0: so, be careful 까지는 많이들 들어봤는데, 도대체 뭔가를 조심하는 건지, 뭔가에

0: 대해서 조심하는 건지,
1: 아, 맞아요.
0: 뭔가를 조심히 다루는 건지, 뒤에 뭐가 나와야 되면은 전치사가 바로
1: with.
0: with가 나오는 거예요.
1: 아하.
0: 네. 그래서 덩어리 표현에 전치사랑 같이 항상 연습하시면 나중에 이게 떨어져 나가면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be careful with something 하면은 뭔가를 조심하다, 뭔가를 조심해서 다루다 정도는 의역이 가능하겠죠. 그죠?
1: 네.
0: 그래서 그 박스를 조심해 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고가의 카메라를 슬기 씨가 산 거예요.
1: 오,
0: right?
1: 네.
0: 자, 그랬을 때, 제가 딱 놀러 온 거예요.
1: 그쵸.
0: 놀러왔는데, 카메라 샀네요? 그러면서, 뻠뻠뻠뻠 이러고 있어요.
1: 지금 또 불안하게.
0: 자, 그랬을 때, 그 카메라 조심해요. 조심해. 어떻게 할까요?
1: Be careful with that camera.
0: 그렇죠. Be careful with the camera. Right? How about this? 어떤, 뭐, 예를 들어, 커피 머신이라든가,
1: 네.
0: 어떤 기계가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 쓰면 위험할 수 있나 봐요.
1: 오.
0: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Please를 넣어서,
1: 네.
0: 이 기계는 좀 조심해 주세요. 이 기계는 좀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그러면 please.
1: Please be careful with the machine.
0: With the machine, with this machine.
1: With this machine.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여러분의 미션은 어떻게 보면 with와 함께 묶어버리는 거.
1: 어허.
0: 이게 중요한 거죠.
1: 네.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Be careful with that camera.
1: Be careful with that camera.
0: Mm-hmm.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1: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0: Alright. 자, 그리고 약간 요거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오.
0: Be careful. 뭐라고요?
1: 조심해.
0: 조심해.
1: 응.
0: Watch out. 뭐라고요?
1: 조심해.
0: 근데 잠깐만. Hold on. 맞아요.
1: 아, 그래요?
0: 지금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한 번에 다 해주신 거예요.
1: 봐주세요.
0: Be careful은 조심해 했고요. Watch out. 조심해.
1: 조심해.
0: 이렇게 얘기를 했죠.
1: 어어.
0: 자, 그것은 뭐냐면 be careful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조심하고 다녀라라는
1: 네.
0: 느낌이 좀 있어요.
1: 오케이?
0: 그런데 watch out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위험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느낌. 굉장히
1: 네.
0: 갑작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 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1: 네.
0: 그 슬기 씨가 보면서 이게 당장 떨어질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게 언젠가라도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1: 예.
0: 그때는 hey, babe, be careful with that. 하겠지만 제가 뭔가 이렇다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1: 저런.
0: Hey, watch out.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1: 네.
0: 근데 이거는 실수할 때 watch out보다는 뭐 예를 들어 차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랬을 때는 watch out 하겠죠.
1: 그렇죠.
0: 네, 왜냐하면 정말 그 위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걸로는 조금 비교가 안 될 수 있겠네요. 자동차로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평소에
1: 네.
0: 조심하고 다녀. Hey, be careful, man.
1: Be careful.
0: Be careful. 하지만 차가 바로 앞에 지나갔을 때는
1: Watch out!
0: 이런 식으로 조금 긴급함이 있다.
1: 네.
0: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1: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0: 자, 이랬을 때 저 검정색 상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1: 어허.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상자니까 또 박스가 되겠네요.
0: 오케이.
1: 예.
0: Alright.
1: 그렇죠.
0: Box. 상자 또 나왔는데 아까 전에도 박스였고 지금도 box.
1: 그렇죠.
0: Okay. So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box? Which is perfectly fine. 괜찮아요.
1: 예.
0: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뭘 조금 안 좋아하죠?
1: 아, 반복을 싫어하죠.
0: 맞아요.
1: 아, 그래서 원인가요?
0: 맞아요.
1: 예.
0: 느낌 맞죠?
1: 왔어요.
0: 맞습니다. 여러분들, 영어에서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말에서도 어떤 특정 단어들은 반복을 싫어할 때가 은근히
1: 맞아요,
0: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 black box도 맞지만 박스를 두 번 쓰지 말고 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1: 아하.
0: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1: 네.
0: 검정색으로 된 것이요
1: 아하.
0: 라고 사실은 한 거죠. 자,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 1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1: 네.
0: 이건 그냥 단순하게 대명사처럼 받아주는 것뿐이에요.
1: 그쵸.
0: 그냥 thing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You know what I mean?
1: 네.
0: 저 많은 분들이 원이 1이네? 그러면 그 원 뒤에다가 무슨 다른 거 S나 이런 거 못 붙이네? 그런 거 아닙니다.
1: 예.
0: 그냥 thing이에요. 셀
1: 수
0: 있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노란색으로 된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Yellow one.
0: Yellow one. Right? 근데 셀 수 있게 되면 앞에 관사
1: the.
0: 어가 들어갑니다.
1: 아,
0: yellow one. 그러면 노란색으로 된 것인 겁니다.
1: 네.
0: 이거는 that이라는 게 있어서 안 붙인 것뿐이에요.
1: 그렇죠.
0: 자, how about this one? 그 큰 것. 그가 뭐죠? 그것?
1: 그 the.
0: 네. 큰 것.
1: The big one.
0: The big one. 이거 가능해요. 자, 이번에는 쉬운 것들 복수예요.
1: 쉬운 것들, easy ones.
0: 많은 분들이 왜 원 숫자 뒤에다 s를 써요?

0: 아니라니까요. 그죠?
1: 그쵸?
0: 원은 수정어가 아니라 그냥 거시기 때문에 it's very nice.
1: 네.
0: How about this? 이번에는 그 작은 것들 그럼 어떡할까요?
1: The small ones.
0: 오늘 너무
1: 잘했었어요.
0: 네,
1: 오늘 컨디션 괜찮아요.
0: 오케이. 자, 이런 식이라는 거. 이거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
1: 네.
0: 아, 원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숫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Okay? Very nice.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질문 들어왔죠?
1: 네.
0: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이라고 했는데요. Are you talking 일단 거기까지가 뭐죠?
1: 어, 너 말하는 거야?
0: 어, 말하고 있니? Right, 너 말하고 있니? 그리고 나서 전체가 about이 들어갔습니다.
1: 네.
0: So, are you talking about 뭐뭐뭐? 이러면은 뭔가 확인하는 느낌 같지 않아요?
1: 그쵸.
0: Right? 어. 너 그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야?
1: 예.
0: 이런 느낌으로.
1: 예스?
0: So, 여러분 이거 그대로 보면서 예를 들면 나에 대해서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해.
1: About me.
0: About me, right? How about this? 그 한국 여자애. 우리가 전에 봤던 친구가 있나 봐요. 오. 그 한국 여자애.
1: About Korean woman?
0: About the.
1: About the Korean girl.
0: Korean girl. Alright. 왜냐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1: 예.
0: 그 사람이니까.
1: 네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너 내 얘기하고 있는 거야?
1: 어?
0: 너 내 얘기하고 있니?
1: Are you talking about me?
0: 그죠. Are you talking about me?
1: 그쵸.
0: How about this? 너 그 한국 여자애 그때 보내있잖아. 그래서 그 한국 여자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1: 아.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0: 그렇죠.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1: Mm-hmm.
0: 이렇게 말해줘야겠죠. 그렇죠. 영어에서는 talk me라고 하지 않죠. Talk about me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무언가에
1: yes.
0: 대해서 말한다. 자, 읽어볼게요. Are you talking about me?
1: Are you talking about me?
0: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1: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0: 자, 그러면 응용할 텐데요.
1: 네.
0: 이거 답을 할 수 있겠죠. 너 뭐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 나 뭐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능하겠죠, 그쵸?
1: 네네.
0: 자, 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빨간색으로 된 것. 자, 두 개를 넣었어요.
1: 예.
0: 방금 한 걸, 우리. 나는 말하고 있다.
1: I'm talking about.
0: 이 빨간색으로 된 것.
1: This red one.
0: 그렇죠.
1: Ooh.
0: I'm talking about this red one.
1: Yes.
0: 친구 물어볼 수 있잖아요. Are you talking about the black one there? No, I'm talking about this red one.
1: Yes.
0: Very, very. Nice.
1: 완벽한 대답이군요.
0: Yes.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Are you talking about the black one?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네,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1: Yeah, 네. there's something inside. 오, 무언가가 있다, 안쪽에, 어디 안에? 박스 아니겠네요? 그죠? Inside box. 네, 그러면. 뒤에가 생략이 됐네요.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이 들어가야 되겠다.
0: 그렇죠.
1: 그죠?
0: 그냥 there's something 이러면은 뭐
1: something.
0: 그렇죠.
1: 근데 깨지기 쉬운은 너무 긴데 여기 너무 짧은데요.
0: 깨지기 쉬운 것을 만약에 써야 된다. 그럼 여기 아래에 한번 써보세요. 긴 게 뭐 하나 있다고
1: 긴 게,
0: 했잖아요. 지금.
1: 깨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easy. 잠깐만, easy break. 어, 둘 다 형용사인데요?
0: break가 형용사인가요?
1: 아, 동사요. easy break.
0: Alright. 자, 이따가 제가 이것도 소개를 할 겁니다.
1: 네.
0: 소개할 건데, 일단 갈게요. Yeah, there's something inside. 여러분, 이것도 같이 기억하고 계세요.
1: 예?
0: 조금 다르지만.
1: 와, 진짜 처음 봐요.
0: Fragile.
1: Fragile?
0: 뭐, fragile 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fragile 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1: 네.
0: 못 들어봤나요?
1: 어, 이거 노래 가사에 뭔가 나왔던 것 같은데.
0: 이거는 여러분들 택배 상자 같은 데 보잖아요.
1: 네.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유리장 같은 거 있으면 100% 붙어 있습니다.
1: 아...
0: 거기에 아예 테이프로 붙여놔요.
1: 모르겠어요. 네. 제가 받은 유리 상자는요, 그냥 와인장 같은 거에 X 쳐져 있어요. 글씨 없어요.
0: 그게 맞긴 하죠.
1: 조심 네. 이렇게 써
0: 조심
1: 있어요.
0: 이거죠.
1: 예, 예.
0: 오케이. So fragile 이러면은 깨지기 쉬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생활의 자리를 잡았지만 솔직히 우리가 국내 택배에서 볼 일은 많이
1: 그쵸?
0: 없을 수 있죠.
1: 네.
0: 그렇죠. 자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 이 단어

0: 어렵게 느껴지면 처음에 이걸 알아두는 게 좋은데 바로 슬기 씨가 썼던 거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1: 오?
0: 바로 easy to break.
1: 오!
0: Okay, it's very easy to break. 깨지기 쉬워요. 이것도
1: 네.
0: 의미상으로는 같은데
1: 예.
0: 오히려 원어민들은 이 단어가 그냥 하나로 딱 있기 때문에 더
1: 편하죠?
0: 많이 쓰긴 하겠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잠깐 보세요.
1: 응?
0: 뭔가 fragile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깨지기 쉬운 무언가, 깨지기 쉬운 무언가이기
1: 네.
0: 때문에 형사 먼저 나오고 나서 명사가 나와야 될것 같잖아요.
1: 그쵸, something이 왠지 뒤에 가야 될것 같은데?
0: Right? 그래서
1: 네.
0: 뭐뭐 something이어야 될것 같지만 something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하고 예외입니다. 꾸며줄 때 뒤에서 꾸며주게 돼요. So 이건 사실은 something만이 아니고요. Nothing,
1: 네.
0: anything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 띵 돌림이 그렇게
0: 띵
1: 가는구나.
0: 돌림
1: 띵
0: 애들이
1: 돌림이. 예.
0: 조금 특이해요. 네.
1: 얘네들이 진짜 프레자일이네요.
0: 아, 그렇네요.
1: 약간 뭔가 다르기 어렵네요.
0: 아, 좀 깨져요.
1: 예.
0: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뭔가 매운 거. 그거
1: 아,
0: 어떻게 할까요?
1: something spicy.
0: Something spicy. Spicy something이 아니고요.
1: 네.
0: 자, 뭔가 되게 쿨한 거. 뭔가 쿨한 거.
1: Something
0: Something
1: cool.
0: cool.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네.
0: 나 있잖아. 뭔가 매운 거를 원해.
1: 아, I want something spicy.
0: I want something spicy. 막 당긴다 이러죠.
1: 네.
0: 자, about this. 그녀에게 사줘. 뭔가 쿨한 걸. 아니야. 뻔한 거 사주지 말고 그녀에게 사줘. 뭔가 쿨한 거.
1: Buy her something cool.
0: 퍼펙트입니다. Buy her
1: 와우.
0: something cool. 이러면서 It's her
1: Yeah.
0: birthday, right? Okay, so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둘다 spicy something 아니고 cool something 아니라는 거.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want something spicy.
1: I want something spicy.
0: Buy her something cool.
1: Buy her something cool.
0: Alright,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1: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0: Very nice. 자, 문장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1: 네. 오.
0: 이런, 저두번 떨어뜨린 것 같은데.
1: 그래도 고백을 하시네요.
0: 그러니까, 이미,
1: 예.
0: 왜냐면 더 늦어지면 큰일
1: 그쵸,
0: 나거든요.
1: 그쵸. Oh no, I think I dropped it. 잠깐,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는 냄새가 나요. 나는 생각해요. I dropped it. 난 그거를 떨어뜨렸어요. 두 번. 두 번은
0: 한 번도 아니고.
1: once 다음 twice죠. twice.
0: 이분 제 생각에
1: 네.
0: 떨어뜨린 순간 뭔가 잘못됐다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1: 그쵸.
0: 세고 있지 않거든요.
1: 네.
0: 그래서 Alright, so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Yes.
0: 정답 맞습니다.
1: Oh-ho.
0: Very nice. 자, 두번 떨어뜨렸다. 지금 drop이 나왔습니다. drop하는 게 뭐라고요?
1: Drop하는 게 떨어뜨리다.
0: 뭔가 떨어뜨리다.
1: 네.
0: 전에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한 번 있지만 한적 있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보면 이두 개가 약간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1: 예.
0: 그렇죠? 이 drop한다는 거는 떨어뜨리다죠.
1: 네.
0: 하지만 fall이라는 것도 떨어뜨리다로 쓸수 있나요?
1: 그쵸?
0: 쓸수 있어요?
1: 아, 얘는 그냥
0: 떨어뜨리는 걸로?
1: 떨어지는 건데, 지가?
0: 그렇죠.
1: 예.
0: 이두 개는 떨어지다는 돼요.
1: 네.
0: It dropped, it fell 돼요.
1: 네.
0: 그런데 내가 뭔가를 떨어뜨린다라고 할 때는 이건
1: 드랍만 써야
0: 가능해요.
1: 되죠.
0: I dropped it. I
1: 예.
0: dropped my phone. 하지만
1: 그러네요.
0: 제가 I fell my phone. 좀 어색하지 않아요?
1: 이상하다. 네,
0: 맞습니다. 그런 차이가
1: 그러네요.
0: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암기 이렇게 할수 없는 거고요. 문장을 계속 쓰면서 이게 어색함을 스스로 어색하게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앞부분 잠깐만 볼게요. 근데 I dropped it twice 이러면 팩트죠.
1: 네.
0: 나두번 떨어뜨렸다. 근데 앞에 뭐 넣었죠?
1: I think.
0: I think.
1: 네.
0: 제 생각에 제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의견, 생각일 뿐이다. 두
1: 그쵸.
0: 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약간
1: 예.
0: 넣는데, 그쵸?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함이 되겠죠.
1: 으흠.
0: Right? 이렇게. I think. 평소문.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좀 자신감 떨어질 때. 이거
1: 그쵸.
0: 말할 때두번 떨어뜨리면 떨어뜨린 거지. 그런 것 같다는 건좀 이상한데.
1: 더 된다는 거죠.
0: 그런 거야.
1: 야, 3, 4번 된다는
0: 그
1: 거예요.
0: 생각을 못 해봤네요.
1: 예.
0: 그래서 I think 뒤에 평소문을 넣는 거 중요합니다. Right?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난 있잖아. 나는 내가 웃긴 것 같아. 나는 당신이 웃기다고 생각한다.
1: I think you
0: You are?
1: are laugh.
0: 웃긴 게 뭐죠? 웃긴 거 형용사로?
1: Fun.
0: Funny.
1: You are funny.
0: Alright. So I think you're funny. How about
1: Eh.
0: this? 내 생각에는 너의 언니가 예쁜 것 같아. 난 있잖아, 너의 언니가 예쁜 것 같아.
1: I think

0: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1: That's it.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0: Yes.
1: 이렇게 해서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거나 여기 나온 것처럼 조금 좀 어감을 부드럽게
0: 네.
1: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m-hmm. I think you're funny.
0: I think you're funny.
1: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0: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1: 네, 가서 전해달라는 거죠. 결국에.
0: 그렇죠?
1: 자, 그런데 여기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 상황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I think you are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난 있잖아. 내가 너한테 전화한 줄 알았어. 아, 내가 헷갈렸네. 아, 난 있잖아. 내가 너한테 전화한 줄 알았어.
0: Oh, I think I called you.
1: 생각한 줄 알았어. 생각한 것 자체가
0: I thought.
1: 그렇죠.
0: 아.
1: So I thought I called you.
0: 아.
1: I didn't call you. Oh, I thought I called you. 난 내가 너한테 전화한 줄 알았는데.
0: Called도 과거고.
1: 그렇죠.
0: 아, 그렇군요.
1: 매치를 해주는 거예요.
0: I
1: 그렇죠.
0: Called you.
1: 나는 생각했어 과거에 뭐라고 내가 너에게 전화했다고 아. 의역하면서 내가 아, 나 너한테 내가 전화한 줄 알았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0: 아하.
1: Yes, yes.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1: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저상자는 조심해 주세요.
0: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1: 그렇죠? Very nice. 두 번째입니다. 네.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0: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1: There you go. 다시 한번 이 fragile Fragile, 둘 다 발음 괜찮습니다. Fragile은 조금 더 미국에 가깝고 Fragile, 영국에 가깝지만 요즘에는 다 섞어서 쓰는 편이에요.
0: 네.
1: Very, very nice. 자, 그렇다면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2: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3: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2: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Alright, 첫 번째는요. Be careful with something. 뭔가를 조심해서 다룬다라는 느낌이었는데요.
0: 네.
1: 목소리 크게 해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저 카메라는 조심해줘. 아, 저 카메라 저 새로 산 거거든. 그러면서 저 카메라는 조심해줘라.
0: Oh, be careful with that camera.
1: 그렇죠. Be careful with that camera.
0: With that
1: 앞에 camera.
0: Camera.
1: 이렇게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please를 좀 넣어볼까요?
0: 네.
1: 저 상자는 조심해 주세요.
0: Oh,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1: 그렇죠.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0: Mm-hmm.
1: All right. 자, 세 번째는요. 이 기계는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이것도 please 넣을게요.
0: 네.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1: There you go.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with this more, you know, cafe, coffee machine,
0: yes.
1: or the vending machine. 바꿀 수 있겠죠? Very nice.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e careful with that camera.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오케이, 자 다음은요. Something, 형용사.
0: 네.
1: 형용사 something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형용사 뒤에 something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0: 네.
1: 이거는 정말 정말 흔치 않은 뭐 가사 같은 데서 보통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omething 형용사. 아시겠죠? 네.

0: 자, 첫 번째입니다. 나 매운 거 먹고 싶어. 한마디로 난 뭔가 매운 걸 원해.
1: I want something spicy.
0: 그렇죠. 두 번째.
1: 응?
0: 걔한테, 그녀에게 멋진 거 사줘. 뭔가 멋진 걸 사줘.
1: Hey, buy her something
0: Hey,
1: cool.
0: buy her something cool. Alright, 하나 더요.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뭔가 fragile 한게 있다. 안에.
1: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0: Inside. There you go.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ant something spicy. Buy her something cool.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3: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2: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3: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4: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4: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Twice?
4: I'm so sorry.
1: No. It's too expensive. 비싼 건데.
0: 아,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자전거를 살까 생각 중이야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m thinking of buying a bicycle.
0: Very nice.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이죠. Something 형용사. 자,
1: 네.
0: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웃긴 무언가를 봤어.
1: 응?
0: 나 웃긴 뭔가를 봤다고.
1: 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0: 나
1: 쓰는데.
0: 뭔가 웃긴 거 봤다. 막 이러면서, right?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Alright, 문장 하루에 적어도 10개는 써보기 해서
1: 와.
0: 어순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1: 네.
0: Alright,
1: 예전에는
0: 좋습니다.
1: 진짜 10개 만들려면 너무 마음이 무거웠는데,
0: 네.
1: 이제는 뭐 거뜬하시죠?
0: Not bad, not bad.
1: 네.
0: Okay.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못하고 책상 정리하고 계획 세우고 시간 낭비만 하는 동생에게 너 공부 시작해야지 는 영어로 You should start studying. You need to study right now. 우리 같은으로 더 생생한 표현 확인해 볼게요.
1: So funny. Christine, check this out.
2: What am I doing? Kevin, this is not the time for playing around. You need to hit the books. You need to hit the books. You need to hit the books.
1: Huh? That sounds painful. Ouch!
2: No, no! It means you need to study. Your test is in a few days.
1: Aha! That's what hit the books means. I got it. I'll study now. Can you pass me my notebook?
2: The notebook that you just bought?
1: No, not the notes. The computer, you know. Notebook.
2: Oh, this isn't a notebook. It's a laptop.
1: Oh, laptop. Learning English with you is so fun and easy.
2: Ah, Kevin, nothing is free in life. Could you get me some macarons?
1: Yes, ma'am.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표현,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스터디 카페에 가서도 공부는 하지 않고 놀고만 있는 케빈, 크리스틴의 잔소리를 끊임없이 부르는데요. 오늘의 카툰도 재밌는 데다 생생한 표현, 그리고 바른 영어 표현까지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함께 배워볼게요. 아, 케빈 공부 안 하나요? 뭔가 재미있는 동영상을 찾았는지 보면서 깔깔깔 대더니 크리스틴에게 너도 한번 보라고 권유를 합니다. 크리스틴, check this out. 크리스틴, 이것 좀 봐봐. Check something out은요, 새로운 것 또 흥미로운 것을 봤을 때 보다 살펴보다 라는 뜻입니다. 친구에게 저기 저거 좀 봐봐. 새 영화 나왔네. 이거 봐봐. 야, 이 동영상 재밌다. 이거 좀 봐봐. Check this out. Check it out. 쓸 수 있겠죠.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 이럴 때가 아니야. 너 공부해야지.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너 공부해야지. 맞아요. You need to hit the book. You need to hit the books 입니다. You, 너는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Hit, 때리다. 그리고 the books, 책들을 인데요. 여기서 책들을 때린다는 건 많은 책들을 읽어가면서 공부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죠? You need to hit the books. You need to hit the books. 같이 말해볼게요. You need to hit the books.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번 You need to hit the books. 좋아요. 그런데 케빈은 못 알아들었는지 농담인 줄 알았는지 뭐라고? 때리라고? 아플 것 같은데? 아야야야야야 이렇게 책을 진짜로 때리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공부하라는 뜻이야. Your test is in a few days. 며칠 후면 너 시험이잖아. 자, 이렇게요. in 이라는 것이 시간과 함께 쓰이면 그만큼의 시간 후에 얼만큼 있으면 얼마 만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Your test is in a few days 이니까 며칠 후면 이라는 뜻이 되겠죠. days 대신에 다른 시간 표현 쓸 수 있는데요. She'll be back in a few hours 라고 하면 그녀는 몇 시간 후면 돌아올 거예요 라는 뜻이고요. I learned it in 2 weeks. 나 그거 2주 만에 배웠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시간과 함께 쓰는 in 기억해 두세요.

드세요. 아하, 주먹 빨개졌어요. 아, 히터벅스가 그런 말이구나. 좋았어.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지. 그러면 can you pass me my notebook? 거기 내 노트북 좀 줄래? 크리스틴 옆에 노트북 컴퓨터가 있잖아요. 노트북 좀 줄래?라고 했더니 노트북? 아까 샀던 공책? 하고 또 이해를 못 하고 있는 크리스틴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거 아니고 노트북 컴퓨터. Oh, it's a laptop이라고 정정을 해주네요. 우리 컴퓨터를 부르는 말두 가지 있는데요. Desktop 또는 desktop computer은요, desk 책상 위에 놓고 쓰는 컴퓨터입니다. 그러면 들고 다니는 휴대용 우리가 노트북이라고 부르는 컴퓨터는 laptop 또는 laptop computer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laptop은요, 이 lap이 앉았을 때 허벅지 부분, 무릎이라고 하죠. 무릎에 놓고 쓰기 때문에 휴대용 컴퓨터를 laptop 또는 laptop computer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구나. 역시 너한테 영어 배우니까 너무 쉽고 재밌다라고 감사 인사를 하는데요. 그냥 넘어갈 크리스틴 아니죠. Kevin, nothing is free in life. Life, 세상에 공짜는 없어. 라며 마카롱을 요구하는 크리스틴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Nothing, 아무것도 is free. Free가 공짜라는 말이죠. In life. 세상에 공짜는 없어. 비슷한 표현으로 또 많이 쓰는 게요.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가 있습니다. There's no such thing 말 자체가 그런 건 없어 란 뜻이고요. As a free lunch라고 했죠. 공짜 점심이라는 거는 세상에 없어. 즉, 다 대가가 있다 란 뜻이죠. 두 가지 표현 잘 알아두시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 마카롱 사줘. 라고 했더니 흔쾌히 케빈이 yes, ma'am. 그러겠다고 하네요. 자, 오늘도 생생한 표현 카툰으로 배워봤고요. 이 중에서 오늘의 한 문장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너 공부해야지. You need to hit the books. hit을 사용한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여행을 떠나다라는 표현으로 hit the road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행을 시작해 볼까? Let's hit the road. Let's hit the road.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오랜만에 여행 꼼꼼하게 계획 짜고 맛집도 알아놓고 짐도 다 썼어요. 자, 드디어 여행 날 아침 떠나 볼까요? 어떻게? Let's hit the road. Let's hit the road. 이런 표현도 있네요. 매일같이 벼락치기 했더니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벼락치기는 이제 그만. No more cramming for me. Cram이 작은 곳에 쑤셔 넣는 거거든요. 더 이상 벼락치기 안 할래요? No more cramming for me. 이 표현 상황 속에서 함께 써볼게요. 시험 기간 내내 놀다가 시험 전날 벼락치기 이제 그만. No more cramming for me. No more cramming for me. Good. 오늘 카툰도 재밌었죠? 더불어서 시험 공부와 관련된 재미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배운 내용들 기억하셨다가 꼭 사용해보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Welcome to EBS 초딩 발음 클리닉.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정말 중요한 영어 발음 선생님이랑 같이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다룰 표현들 먼저 영어 원어민의 발음으로 우리 한번 들어보고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하러 같이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No. I know the answer. Knife. Can you pass me that knife? Knee. I skinned my knee.
0: Okay, 오늘의 단어들 같이 선생님이랑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왔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공통점은 뭐냐면요. 바로 앞에 K로 시작한다는 거죠. 맞아요. 일단 그거 공통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그 옆에 또 항상 N이 붙어 있다는 거. 이게 오늘의 포인트네요. 으흠. 자, 이렇게 스펠링이 KN으로 시작하면 어떤 발음이 날까요? 여러분, 원어민 음성 들었을 때 눈치 채셨나요? 맞아요, 여러분. 자, 이 K라는 글자로 맨 처음 시작할 때 있죠? 아무 때는 아니고 이 K로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N이 붙어 있다면 이 K는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유령 친구 기억하나요? 그 무서운 유령 친구가 됩니다. K도 이렇게 무시무시한 고스트 친구로 변해버려요. 글자는 존재하지만 실제 소리는 없는 유령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냥 N이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영어에는 이렇게 희한한 묵음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묵음, 침묵의 소리 기억하죠? 오늘은 K 차례입니다. 자, 그럼 단어들 하나씩 볼게요. 먼저 알다라는 이 단어 K로 시작하면서 N 바로 나오기 때문에 K는 유령으로 사라지면서 발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그냥 No라고 하죠, 우리. 이거 익숙하죠? No라고 절대 하지 않잖아요. No. 그리고 이거는 개구리가 이 돌멩이 점프하는 그 발음이라서 그냥 no 이거 아니라 no 이렇게 점프 굴곡도 주면서 갈게요. No. 나 정답 알아 이렇게 말해볼까요? I know the answer. I know the answer. No 아니고 no라는 거. 자, 두 번째 문장은 이것도 똑같죠, 여러분? K로 시작하면서 바로 N부터 나와서 K는 그냥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Knife. 이 K를 아예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발음하면 돼요. Knife. 으흠. 칼. 자, 우리 칼이 저기 멀리 있을 때 친구나 가족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기 나이프 좀 나 전달해 줄래? 그 나이프 좀 전달해 줄래? 라고 할 때 pass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Can you pass me that? 그리고 이거 어떻게 읽죠? knife라고 해야겠죠. 공 패스하듯이 이 knife 좀 pass해 줄래? 자, knife라고 우리가 항상 한국말로 할 때도 얘기하기 때문에 knife 발음은 어렵지 않은데 이 knife를 쓸 때 K를 앞에 붙여줘야 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됩니다. Can you pass me that knife? Okay. 자, 마지막 단어는 이건 여러분 무슨 단어죠? 맞아요. 무릎이라는 단어예요. 무릎. 역시 KN 시작하면 무조건 K는 없어요. 유령되고 knee라고 입 길게 좀 끌어주면 돼요. knee 이렇게 짧지 않고요. knee 길게 우리 무릎입니다. 자, 무릎 선생님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넘어져서 까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 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I skin my knee. 나 무릎 까졌어. 이 skin, 벗겨진 거죠. 살갗이 좀 벗겨져서 이렇게 지금 빨간 피가 나온 그 상황을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I skin my knee.

0: my 그리고 이거 큰이 당연히 아니고 knee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죠. I skin my knee. 자, 이 K, N의 조합. 어떤 상황일 때 K가 묵음, 유령소리 된다는 거 우리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이 발음들 같이 훈련하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Okay, 지금부터 우리 오늘 배운 표현들 모두 다큰 소리로 소리 내서 말하면서 우리 입에 붙여볼게요. 준비됐나요? 첫 번째 단어는 알다. Know 아니고 당연히. 자, 따라해주세요. Know. 한번 더. Know. 그렇죠. Great job. 자, 두 번째 단어. Knife. Knife. 그렇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오늘의 발음들. 자, 마지막 단어는 무릎이란 뜻이죠, 이거. 길게. knee. 한번 더. knee. Alright, very good. 자, 이번엔 이 단어들 우리 문장 훈련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나 정답 알아. 해볼게요. I know the answer. K 빼고 갑니다. 한번 더. I know the answer. 아주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장. 그 나이프 좀 전달해 줄래? 타스라는 단어 쓰면서 나이프 앞에는 K가 붙어 있다는 거. Can you pass me that knife? Okay, one more time. Can you pass me that knife? Great job. 좋아요. 이 문장 좀 길었는데 잘했어요. 자, 마지막 문장 갈게요. 나 무릎이 까졌어. 이러면 정말 아프고 안 되지만 꽤나 자주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장도 유용할 거예요, 언젠가. 나 무릎이 까졌어. 듣고 따라해 주세요. I skin my knee. 한번 더. I skinned my knee. Great job! 아주 잘했어요. 오늘의 훈련도. 자, 이렇게 K로 시작하면서 N이 붙어 있는 이 단어일 때는 K는 그냥 없다라고 빼고 생각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원어민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No. No. I know the answer. I know the answer. Knife. Knife. Can you pass me that knife? Can you pass me that knife? Knee. Knee. I skinned my knee. I skinned my knee.
0: 여러분, 오늘도 우리 묵음, 침묵의 소리라는 거 배워봤는데요. 앞으로도 조금 더 다양한 묵음 몇개더 다룰 거니까요. 그때 또 우리 침묵의 유령 친구 만나보기로 하고요. 오늘 수업도 꼭잘 복습해주세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은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딩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 우리가

0: 일상 속에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be learning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Job. J-O-B. Job. Job. Driver. D-R-I-V-E-R. Driver. Driver. Farmer. F-A-R-M-E-R. Farmer. Farmer.
0: 그럼 오늘의 주제에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jobs, 직업 이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죠. 지난번에 이어서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봐요. 첫 번째는 job, 직업 또는 일이란 뜻이에요. 친구들은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직업, 일, job. 다음은 driver, 운전기사예요. 우리가 흔히 택시 운전기사 많이 볼 수 있죠. 그거는 영어로 taxi driver. 그냥 운전기사는 driver. Next, we have farmer, 농부예요. 친구들, 농장은 영어로 farm. 농부는 farmer. 농부는 이렇게 채소를 길러요. 그럼 우리 같이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Now, repeat after me. 직업, 일, job, job, good job. 운전기사, driver, driver, excellent. 농부, farmer, farmer. Wow, good job, everyone. 너무 잘했어요. 이제 우리 같이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Job. Job. Driver. Driver. Farmer. Farmer.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I'm looking for a new job. 저는 새로운 직업을 구하고 있어요. 친구들, job는 직업 말고 또 어떤 뜻이 있다 그랬죠? That's right, 일, job. Now, how about you say it? 같이 따라 해볼까요? I'm looking for a new job. Excellent. Okay, next one. The driver got on his car. 운전기사는 그의 차를 탔어. 친구들, 지난 transportation 편에서 타다 기억나요? Ride였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got on을 써도 좋아요. Now, you say it. The driver got on his car. Very good. 아주 잘하는데요. 그 다음, the farmer rested under the tree. 농부는 나무 아래서 쉬었어. 친구들, farmer가 이렇게 뜨거운 sun 아래서 work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쉴 필요가 있어요. 쉬다, rest. 자, 우리 그럼 같이 따라해봐요. The farmer rested under the tree. Wow, good job, everyone. 너무 잘했어요. 이제 다음 단어 알아볼게요.
1: Pilot. P-I-L-O-T. Pilot. Pilot. Singer. S-I-N-G-E-R. Singer. Singer. Scientist. S-C-I-E-N-T-I-S-T. team.

0: Scientist. Scientist.
1: 그 다음 직업 같이 알아봐요. Pilot. 조종사예요. 친구들, 하늘에 나는 비행기를 본 적 있나요? 거기 안에는 꼭 이렇게 pilot가 있어요. Pilot. Next word. Singer. 가수예요. Everyone. Who wants to be a singer? 자, 가수 되고 싶은 사람 있나요? 노래 잘 불러요? Are you good at singing? 가수, singer. 그 다음은 scientist. 과학자예요. Do you want to be a scientist when you grow up? 친구들, 나중에 커서 과학자 되면 실험도 할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자, 그럼 우리 이 단어를 같이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게요. Now let's practice together. 조종사, pilot. Pilot. Good job. 가수, singer. Singer. Excellent. 과학자, scientist. Scientist. Very good, everyone.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0: Pilot. Pilot. Singer. Singer. Scientist. Scientist.
1: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sentences. The pilot is going to the airport. 조종사는 공항으로 가고 있어. 친구들, 공항, airport를 가면 이렇게 멋진 파일럿들이 캐리어를 끌고 다니고 있어요. 본 적 있나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봐요. The pilot is going to the airport. 너무 잘하는데요? Good job. Okay, next one. She says she wants to be a singer. 그녀는 커서 가수가 되고 싶어 해. Do you want to be a singer? 여러분, 가수가 되고 싶나요? 가수, singer, don't forget. Let's say it one more time. She says she wants to be a singer. Very good. Okay, this is our last sentence. A scientist does many experiments. 과학자는 실험을 많이 해. Scientist, 과학자. 그리고 실험, experiments. 단어가 살짝 길어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Experiments. Very good. Now, let's read the sentence one more time. A scientist does many experiments.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복습해 볼게요.
0: Job. Job. Driver. Driver. Farmer. Farmer. Pilot, pilot. Singer, singer. Scientist, scientist.
1: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처럼 저와 함께 단어 연습을 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Thanks for watching. Have a nice day and see you next time.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났을 때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 거예요. 어 소리가 나는 알파벳 O와 아 소리가 나는 알파벳 A가 만났을 때는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O O Very good! 그럼 O 소리가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작은 배, boat예요. 여기 O 소리 들리나요? 우리가 바다에서 저 멀리 가고 싶을 때는 우리가 작은 배를 타요. 영어로 boat. boat. boat. Good job! 다음 단어는 염소, goat예요. 아주 멋진 뿔이 달려있고요. 수염까지 있어요. 이 동물, 염소, 영어로 goat. goat. goat. That was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O 소리가 날까요? 아, 코트, coat가 있었네요. 친구들, 우리가 추운 겨울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코트를 입죠. 코트, 영어로 coat. coat. coat. excellent. 다음 단어는 토스트, toast예요. 우리가 식빵을 먹을 때 아주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먹는 맛있는 토스트 있죠? 토스트, 영어로 toast. toast. toast. good job. 다음 단어는 비누, soap예요. 손을 씻을 때 비누로 씻어야 더 깨끗이 씻을 수 있어요. 비누, 영어로 soap. soap. soap. 잘했어요. 오,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두꺼비, toad예요. 친구들, 개구리랑 비슷한데 조금 더 크고 몸이 울퉁불퉁해요. 두꺼비, 오가 들어갔어요. 들어보세요. toad. toad. Great job! 와우! 이렇게 O 소리가 나는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1: Hi!
0: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알파벳 O, 어 소리 나는 O와 아 소리 나는 A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1: O, O, O.
0: Yes, O, O, O. 첫 번째 단어, 작은 배였어요. 작은 배, 영어로 뭐죠?
1: Boat.
0: 네, boat. 자, 근데 바다가 있는데 boat가 없네요. 우리 로건이가 boat를 그려볼까요?
1: Blue.
0: blue. 자, 파란색. Here you go.
1: I love this 파란색.
0: 자, 이제 boat를 그려볼게요. 와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작은 배, boat를 볼까요? 짠! 이것도 O 소리 나는 boat예요. Logan, 이제 세 번 발음해 볼게요.
1: O, O, boat. O, O, boat. O, O, boat.
0: Excellent! 다음 단어도 O 소리가 나는데요. 염소예요. 아주 멋진 수염이 있고 뿔이 달렸어요. 어, 우리 Logan 염소 흉내 내볼까요? 와우!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염소 영어로 뭐예요?

0: Goat. Goat. Goat.
1: Good job. 자, 어가 들어가는 또 하나의 단어는요. 우리가 추운 겨울 날씨에 입는 코트인데요. 코트, 영어 발음 어떻게 하죠?
0: Coat.
1: That's right. Coat. 자, 그래서 여기 coat가 있는데요. 우리 로건이가 코트를 아주 예쁘게 색칠해 볼까요?
0: Yellow.
1: Yellow. 이쪽도. 와우, 아주 멋진 코트가 완성되고 있어요. 와우, 여러분, 우리 코트 한번 볼까요? 하하, 너무 예뻐요. 자, O과 A가 만나면 이렇게 O 소리가 나요. Coat, Logan, 우리 세 번 말해볼게요.
0: Coat, Coat, Coat.
1: Good job. 또 O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식빵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먹는 거 영어로 뭐죠?
0: Toast. Toast. Toast.
1: Great job. 또 O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었어요. 우리가 손을 씻을 때 쓰는 거예요. 뭐죠?
0: Soap.
1: That's right. 비누, soap. Now, 우리 soap를 한번 써볼게요. 스 소리 나는 알파벳 뭐가 있었죠?
0: S.
1: 네.
0: 아, 오, 오, 오, 아.
1: 자, 오, 오, 그리고 아. 우리가 배운 O 소리. That's right. 그리고 A 소리 나는 알파벳. 네. A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P 소리 나는 알파벳 뭐가 있나요? 네, 이제 로그니가 세 번 발음해 주세요.
0: Soap. Soap. Soap.
1: That was very nice. 오,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로그, 이거는 퀴즈예요. 개구리보다 조금 더 크고 몸이 울퉁불퉁해요. 이건 뭐죠?
0: Toad. Toad. Toad.
1: Great job. We did it. 그럼 우리 이제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 볼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OA. O O O. O boat.
0: O boat.
2: O goat.
0: O goat.
2: O coat.
0: O coat.
2: O toast.
0: O toast.
2: O soap.
0: O soap.
2: O toad.
0: O toad.
1: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O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O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hort, caterpillar. Long, long. Short, short. Black, black.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 우리가 위치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들을 외우고 있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under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죠.
1: Week 30. Prepositions of place. I can use the expression under.
0: It's warm-up time. 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look. 우리가

0: 찾아야 할 물건들이 있네요. 그렇죠? What do we have to find? 오, 강아지, a dog, also a pencil and toilet paper. 자, 요세 가지를 우리가 그림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데 이세 가지를 보니까 다 they're under something. 자, 일단 우리 강아지는 어디에 있나요? Is it behind the curtain or under the sofa? 오, it's under the rug. 러그 아래에 들어가 있죠? 그럼 연필은요? Where's the pencil? 보니까 저 의자 밑에 있네요. 그쵸? Lastly, what about toilet paper? You need it, right? Toilet paper는 커피 테이블 아래에 있네요. 그쵸? 다 물건이 어디 어디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under인데요. under가 들어간 오늘의 대화 듣고 올게요.
1: I can't find my phone.
2: Is it under the sofa?
1: I don't think so.
2: Maybe it's under the cushion.
1: Found it.
0: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dialogue.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I can't find my phone. I can't find my phone. Can't는 뭐뭐를 할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Find는 찾다이고요. 그래서 I can't find my phone. 내 전화를 찾을 수가 없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I can't find 뭐뭐라고 말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 여동생이 어디 갔지? I can't find my sister. 여동생을 못 찾겠어요. 안 보여요.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sister는 여동생도 되지만 언니, 누나 다 된다고 했죠? I can't find my sister. 연습해 볼까요? I can't find my sister. I can't find my sister. Good job. 내 친구를 못 찾겠어요. I can't find my friend 라고 하면 되겠죠? I can't find my friend. I can't find my friend. 제 연필을 못 찾겠어요. I can't find my pencil. My pencil이 바로 나의 연필이라는 의미죠. I can't find my pencil. 주소를 보고 가는데 그 집을 못 찾겠어요. I can't find the house. 그 집, 바로 그 집을 뜻하죠. I can't find the house. 한번 더. I can't find the house. 제가 당신의 테디베어를 갖고 놀았는데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요. 못 찾겠어요. I can't find your teddy bear. I can't find your teddy bear. 네, 이런 식으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못 찾겠다라고 할때 사용하면 됩니다. Is it under the sofa? 자, 소파 아래에 있어? 라고 물어봤죠. 자, under 나왔네요. 그쵸? under는 뭐뭐 아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구나 물건 아래. under the table, under the chair. 뭐, 이럴 때쓸수 있고요. 혹은 건물이나 구조물, under the building, 그쵸? building이 건물이고, 뭐 혹은 under the tent, 텐트 아래에, 이럴 때쓸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천이나 덮개 아래라고 할 때도 쓸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 혹은 혹시 카페트 같은 거 있나요? 그런 카페트, 러그 아래에 얘기할 때도 쓸수 있고, 아니면 타월 아래, 이럴 때도. Under the towel, under the rug.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자연적인 대상. 이건 무슨 뜻이냐? 하늘 아래, under the sky. 나무 아래, under the tree. 이런 식으로 자연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럴 때 그거 아래라고 할 때도 쓸수 있어요. 뭐 구름 아래. Under the clouds.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위치상 어떤 것에 아래에 있다라고 할 때는 under라는 단어를 쓴다는 걸잘 기억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연습해 볼까요? 어디 어디에 아래에 있어요? 라는 질문으로요. 테이블, 식탁 아래에 있어요. Is it under the table?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s it under the table? Is it under the table? 건물 아래에 있나요? Is it under the building? Is it under the building? 이불 아래 있나요? 아까 천, 카펫, 뭐 덮개 다 된다고 했죠? Is it under the blanket? Blanket은 이불, 담요 다 뜻합니다. 건축된 어떤 뭐 빌딩이라든지 건물, 건축물 아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under 쓴다고 했죠? Is it under the bridge? 라고 할 수 있어요. Bridge는 다리라는 뜻이죠. Is it under the bridge? 또 침대 아래에 있나요? Is it under the bed? Is it under the bed?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I don't think so. 아니, 없는 것 같아. 도대체 전화기는 어디에 간 걸까요? 그죠? Maybe it's under the cushion. 자, maybe it's under the cushion이라고 했죠? Maybe는 혹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마도 라는 뜻도 있지만 It's under the cushion 이라고 하면 쿠션 아래에 있다 잖아요. 쿠션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maybe를 쓴 거죠. Found it! 자, found it 이라고 하면 찾았어요. 그걸 찾았어 라는 말이죠. Find가 아까 찾다였잖아요. I can't find my phone 이라고 했었죠. 이 find에 과거 형태가 found입니다. 찾는 순간도 이미 찾은 거죠. 그래서 꼭 과거 형태로 found it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화 내용을 쭉 봤어요. 여러분, under 잘 기억하면서 대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1: I can't find my phone.
2: Is it under the sofa?
1: I don't think so.
2: Maybe it's under the cushion.
1: Found it.
0: It's time for a level up. 자, level up 시간입니다. 아까 숨은 그림 찾기처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물건들이 있었죠. 기억나죠? 자, 일단 강아지를 찾을 수가 없대요. I can't find the dog. I can't find the dog. 어디 있을까요? Is he under the coffee table? 친구들, is he under the coffee table? 커피 테이블 아래 있나요? No, 아니요. 강아지는 없네요, 그곳에. I don't think so.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물론 no라고만 해도 되지만 아닌 것 같은데요. I don't think so.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어요. 자, rug. 이게 바로 우리가 rug라고 하는 조그만한 카페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Is he under the rug? 러그 아래에 강아지가 있나요? Found him! 자, found it! 라고 하면 물건을 찾은 거고요. 우리가 강아지나 반려동물은 의인화시켜서 사람처럼 him, her, he, she 이런 걸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found him 이라고 해야지 found it 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found him 잘했어요. 만약에 여자 강아지면 found her 라고 하면 되겠죠. 자, next. 내 연필을 못 찾겠어요. I can't find my pencil. 어디 있을까요? Is it under the curtain? 커튼 아래에 있나요? 볼까요? I don't think so. 없네요, 그쵸? 그러면, is it under the chair? 의자 아래에 있나요? 보니까, 있네요. 이때는 found it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toilet paper, 두루마리 휴지를 찾아볼게요. toilet paper. I can't find the toilet paper. 두루마리 휴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도와주세요. Is it under the sofa? 소파 아래에 있나요? I don't think so. 없네요. 그렇죠. 소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is it under the coffee table? 커피 테이블 아래 있어요? 있네요. Found it. 그렇죠. 여기도 두루마리 휴지가 하나니까 found it. it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under를 써서 다양한 물건들을 찾아보는 활동을 해봤는데 under 많이 사용해 보시고요. found it 이 표현도 덤으로 연습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together, let's chant to the beat. My phone, my phone. I can't find my phone. I can't find my phone. Under the sofa. Under the sofa. Is it under the sofa? Is it under the sofa? Under the cushion. Under the cushion. Maybe it's under the cushion. Maybe it's under the cushion. Found it! Toilet paper. Toilet paper. I can't find the toilet paper. I can't find the toilet paper. Under the curtain. Under the curtain. Is it under the curtain? Is it under the curtain? Under the rug. Under the rug. Maybe it's under the rug. Maybe it's under the rug. Found it!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 under. under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인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저와 함께도 많이 연습했지만 여러분도 따로 이 under라는 표현을 많이 많이 써봐야 돼요. 약속해 줄 수 있죠? 자, 그러면 복습 많이 많이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everyon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0. Great Inventions. Wednesday. Airplane. I can say what people take to fly in the sky.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굉장히 멋진 그림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인데요. 자, 선생님이랑 보러 갈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보니까 지금 형제가 있고요. 비행기가 있네. 형제랑 비행기 하면 우리 친구들 떠오르는 거 있지 않나요? 맞아요. Wright brothers. 라이트 형제가 떠오르지 않나요? Oh, they are the Wright brothers. 그쵸. 오늘 라이트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것 같을 때 선생님이랑 한번 자세하게 단어를 보면서 이야기

0: what it means, right? 비행기입니다. This is an airplane invented by the Wright brothers. 자, 저기 위에 보이는 비행기가 바로 라이트 형제가 발명한 그 비행기입니다. 자, 비행기가 영어로 뭐라고요? 그쵸? Airplane. 따라해볼게요. Airplane. 좋습니다. 비행기 타고 어디로 슝 가고 싶다, 그쵸? 자, 그 다음 단어는요. Fly. Fly, 날다예요. 이 단어도 많이 들어봤지요. Airplanes can fly. 비행기들은 날을 수 있어요. 라는 뜻으로 말할 수 있겠죠. 자, fly 단어 기억하겠습니다. Fly, fly. Fly, no. Fly, 발음해볼까요? Fly, fly. 좋습니다. 날다라는 뜻이에요. Airplanes can fly. Okay. 자, 그 다음 단어는 바로 fast 나왔네요. fast, fast. 빠른이란 단어예요. fast. 이것도 마찬가지로 F 발음 잘해줘야 돼. fast, fast. Okay. Airplanes are fast. 비행기는 빠르죠. 그쵸? 엄청 빠르다, 얘들아. Airplanes are fast. Airplanes are fast. Okay. 자, fast 발음 다시 해볼게요. fast, fast.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바로 high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high, high. 높은이란 단어예요. 자, 비행기는 높이 날지요? Airplanes fly high, right? 자, 우리 high 단어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high, high, high, high.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네 개 단어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우리 친구들 리딩 지문 들어보고 올게요.
1: Airplane. How do people fly in the sky? An airplane can take you to the sky. It flies high and fast. The Wright brothers invented it.
0: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가져보겠습니다. 짜잔! 자, how do people fly in the sky? One more time. How do people fly in the sky? 자, 선생님이랑 빨간색으로 보이는 단어들 한번 뜻 볼게요. 자, 일단 fly 나왔습니다. fly는 날다라는 뜻이죠. fly, fly. 얘들아, sky는 뭘까요? sky는 하늘이에요. sky, sky.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How do people fly in the sky?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을 나나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How do people fly in the sky? 자,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How do people fly in the sky? 잘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을 나나요? 어떻게 날까요? 짜잔! An airplane can take you to the sky. An airplane can take you to the sky. 자, 이건 무슨 뜻인지 선생님이랑 또 보자. 자, take는 데려가다 라는 뜻입니다. take. 그 다음에 sky는 무슨 뜻이에요? 하늘이었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비행기는 너를 하늘로 데려가 줄 수 있어요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갈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An airplane can take you to the sky.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n airplane can take you to the sky.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It flies high and fast. 나왔어요. 자, high랑 fast.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자, high는 높은이란 뜻이었죠. 높은. 그 다음에 fast는 빠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볼게요. flies 있죠. fly가 바로 날다란 뜻이었죠. 그래서 그것은 높이 빠르게 날아요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it이 바로 airplane을 뜻하겠죠? 그것은 높이 빠르게 fly, 날아요. 자, it flies high and fast.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시작! It flies high and fast. 좋아요, 얘들아.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가 발명했는지 나오네요. The Wright brothers invented it. One more time. the rock.

0: brothers invented it. 자, 라이트 형제들이 invented, 발명했어요라고 써져 있는데요. 자, 우리 라이트 형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The Wright brothers. 한번 해볼게요. The Wright brothers. 라이트 형제들. Okay. The Wright brothers. 그리고 invented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쵸? 자, invent의 과거형인 발명했다 되겠습니다. Invented. 그래서 the Wright brothers invented it 하면은 라이트 형제들이 발명했어요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The Wright brothers invented it. 잘했어, 얘들아. 오케이. 자, 우리 그럼 퀴즈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Number one. What is an airplane like? 자, 비행기는 어떠한가요? 오케이. 자, A. It is slow. 오케이. B. It is fast. 어떤 걸까요?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slow 해야 fast 해야? 그쵸? Fast 합니다. It is fast. It's very fast, right? 엄청 빠르죠? 자, question number 2. Who invented the airplane? 누가 비행기를 발명했나요? 라고 합니다. A. Thomas Edison? 오, 토마스 에디슨? B. The Wright brothers who invented the airplane.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뭐예요? B. The Wright brothers 였죠? 토마스 에디슨은 라이트볼브 전구를 발명했잖아요. 그쵸? 좋습니다.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자. Airplane, 비행기. How do people fly in the sky?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을 fly 나나요? An airplane can take you to the sky. 비행기가 당신을 하늘로 데려가 줄 수 있어요. An airplane can take you to the sky. It flies high and fast. 그것은 굉장히 높이, 그것은 높이 fast, 빠르게 날아요. It flies high and fast. The Wright brothers invented it. 라이트 형제가 발명했어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어때요? 에어플레인에 관한 지문을 다시 읽어보니 머리에 쏙쏙 들어왔죠?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한번 챈트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요? Okay, then drop the beat! What's that? What's that? It's an airplane. It's an airplane. It flies high. Your turn. It flies high. Good job. It flies fast. Your turn. It flies fast. Good job. The airplane is a great invention. The airplane is a great invention.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즐거운 Cartoon Talk 시간 함께 가져볼게요. 선생님이랑 아까 초반에 봤던 그림 기억나나요? 어떤 형제들이었죠? The Wright Brothers였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발명했다고요? Airplane, 비행기를 발명했지요. 자, 선생님이랑 그 그림 안으로 다시 한번 풍덩 빠져볼게요. 준비됐나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자, 오늘의 그림입니다. 아주 라이트 형제들이 첫 비행을 성공하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그쵸? 자, 선생님이랑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짜잔. 아, Wright Brothers가 이야기를 하네요.
1: Hi, we're the Wright Brothers. 안녕하세요. 우리가 라이트 형제입니다.
0: 굉장히 기쁘게 자신감 넘치게 말하는 것 같아, 그쵸? 자, 우리 친구들도 자신감 넘치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 Hi, we're the Wright Brothers.
0: 좋아요. 자신감 넘쳐. Okay, 자, 그 다음은요. We made the first airplane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made는 만들었다 라는 뜻이에요. 만들었대. 무엇을 만들었어? The first airplane. 가장 첫 번째의 비행기를 만들었대요. We made the first airplane. 우리는 가장 첫 번째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라고 합니다. 한번 우리 친구들 읽어볼까요? 시작! We made the first

Airplane. 좋아요. First가 첫 번째란 뜻이죠. Airplane은 우리가 계속 말하는 비행기고요. 좋아요. 자, 그 다음은 It can fly high and fast. 나왔어요. Fly는 날다. High는 높이 높이 높은. Okay. Fast는 빠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높고 빠르게 날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It can fly high and fast. 시작! It can fly high and fast. 좋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선생님만 하는 거 아니지? 우리 친구들도 따라하고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Do you want to fly in the sky? 라고 나왔습니다. 자, fly가 선생님이 말했듯이 날다라는 뜻이고 sky는 하늘이죠. 그래서 라이트 형제들이 지금 이렇게 손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손 내밀면서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하늘을 날고 싶습니까? 라고 하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Do you want to fly in the sky? 잘했습니다. Do you want to fly in the sky? 당신은 나와 함께 하늘을 날겠습니까? 나 하늘을 날고 싶습니까? 한번 날아볼까, 얘들아?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카르툰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people take to fly in the sky. 자, 나는 사람들이 하늘을 날때 무엇을 타고 가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Airplane 말할 수 있다.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Airplane은 누가 발명했다고요? The Wright Brothers. 그거 꼭 기억할게요. The Wright Brothers invented the airplane. The Wright Brothers invented the airplane.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butterfly.

the frog. Hop, hop, hop, hop. Don't worry. Just follow me.

guaranteed stuck. All right, just wait for me here. I'll be back.

0: rats. Now they're stuck as well.
1: Huh?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Great.
1: Bluey,

0: 은우네 집에서 우리 집은 걸어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다. 은우와 헤어지고 혼자 걸으니 심심했다. It's boring. 은우가 가까이 살면 좋을 텐데. 심심할 때는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른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더라?
1: 아, 아침에 미나를 만났지?
0: 미나를 생각하니 갑자기 미소가. She's kind. She's pretty too.
1: 오빠!
0: 와, 깜짝이야.
1: 지우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해?
0: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1: He's lying. 헤헤, 웃고 있었잖아.
0: 아니라고. 으휴, 눈치 없는 동생아.
1: 어? What's this bottle? It looks very old.

0: 지유리가 내 가방 옆주머니에서 문구점에서 가져온 병을 꺼냈다.
1: Don't touch the bottle. 그러다 깨면 어떡해?
0: 지유라, 오빠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면 안 돼. 지우야, 너도 화부터 대지 말고. Be nice. 그런데 what's the bottle really? 중요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병이랑 지도 얘기를 어떻게 하지? 아니, 어디서부터 얘기하지?
2: 하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익솔쌤이에요. 지우가 은우랑 헤어지고 집에 가다가 엄마랑 동생을 딱 길에서 마주쳤네요. 그런데 동생이 그 받아온 문구점에서 받아온 낡은 병을 팍 꺼내면서 어머 이게 뭐야 이러니까 지우가 당황했어요. 왜냐면 뭔가 낡은 병이 진짜 오래됐고 그 안에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가 보물지도고 이런 얘기 하기에 조금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믿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우가 막 당황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다음 이어질 얘기도 우리 친구들 많이 기대되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drawing quiz 해줬는데요. 친구들 정답 알고 있나요? 맞아요. 점점 어두워지네를 선생님이 표현을 했죠. It's getting dark가 정답이었네요. Very good. 자, 그럼 오늘의 일기 동생아 제발 함께 다시 볼 텐데요. 그 전에 일기 읽기를 도와줄 단어 볼게요. 오늘의 단어. 오늘도 네 개의 단어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씩 잘 듣고 단어 찾아볼게요. 첫 번째, boring. Boring. B로 시작하는 단어는 두 개가 있는데 끝에 나는 소리는 이에요. 맞아요. Boring. 두 번째 단어는 pretty. Pretty. Per 하고 소리가 나니까 이 단어가 되겠네요. 세 번째 단어는 bottle. Bottle. B로 시작하니까 이 단어. 마지막은 touch. Touch. 맞아요. 하나 남은 이 단어가 되겠네요. 자, 이제 그림 보면서 각 단어의 뜻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오, 예쁜 꽃이 펴 있네요. 예쁜 pretty. Pretty. Pretty 하고 발음할 수도 있지만 이 T의 T 소리가 중간에 있을 때는 약하게 발음할 수 있어요. Pretty. 이건 뭐죠, 친구들? 영어의 바나다 4학년을 보려고 이 패드를 톡톡톡 건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Touch. Touch는 만지다, 손대다 이런 뜻이 있죠. Touch. 이 친구 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읽을 책도 없고 상당히 심심해 보이죠. Boring. 심심한, 지루한. Boring. 마지막, 유리병이 있네요. 병. Bottle. Bottle. 마찬가지로 bottle 할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읽으면 bottle이라고 발음을 해요. 자, 이제는 우리 단어들 두 번씩 읽어볼게요. 오늘은 세 개의 단어나 빨간색 점이 있어요. 빨간 점 있는 부분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Boring, boring, pretty, pretty, bottle, bottle, touch, touch, excellent. 자, 단어도 배워봤으니 이제는 일기 속에 숨은 영어 문장들 꼭꼭 찾아서 다시 한번 봐야죠. 첫 번째 문장은 It's boring 예요. It's boring. Boring 이라는 말은 지루한, 심심한, 따분한, 재미없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주의할 점은 boring 이라고 뭔가를 표현할 때는 내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boring 한 거예요. 친구들 기분으로 심심해, 지루해, 재미없어 하려면 I'm bored 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이 지후가 말하는 it's boring 은요, 은호 없이 혼자 가는 이 길이 심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It's boring.

친구들도 이렇게 따분한 표정 지으면서 말해볼게요. It's boring. 좋아요. 두 번째 문장. 이제 이렇게 할 일도 없고 친구도 없고 혼자 걸어가다 보면 친구들 어때요?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떠오르죠. 지후도 오늘 개학 날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침에 미나를 만났던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미나 생각하니까 저절로 막 웃음이 나네. 왜요? She is kind. 그녀는 kind. 친절해. 미나는 여자니까 she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친절하기만 한게 아니라 어떻기도 해요. She's pretty too. 예쁘기도 하지. 친절하고 예쁘고 생각하면서 웃고 있는데 지유리랑 엄마를 만났죠. 동생이에요. 지유리가 오빠! 이래가지고 갑자기 깜짝이야. 혼자 막 미나 생각하다 들켜서 쑥스러운 거예요. 엄마가 왜 그렇게 놀라냐고 막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둘러대는 지우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아무것도 아니다 또는 아무것도 아닌 것 이렇게 말할 때 nothing. nothing 이라는 말쓸수 있어요. 친구들 많이 못본 단어죠. 같이 한번 말해 볼게요. nothing. 한번 더. nothing. Nothing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유리가 뭔가 느낌을 딱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엄마, 오빠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He's lying. He's lying. 여기서의 he는 지후, 그리고 he is lying. 잉 이렇게 잉 해줬으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요런 뜻이 되는 거죠. 거짓말하는데 he's lying. 그랬더니 이제 그 지우의 가방에 이렇게 갖고 왔던 낡은 병 있잖아요. 그걸 또 동생이 발견을 하면서 What's this bottle? 하고 물어봐요. What's this? 할 수도 있지만 이병 뭐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죠. What's this bottle? 친구들도 What's This bottle.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It looks very old. It looks very old. 맞아요.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지우가 당하면서, 야, 만지지 마! Don't touch the bottle. Don't는 하지 마! 라는 뜻이잖아요. Touch는 손대는 거, 만지는 거. 그죠? 그 병, 손대지 마! 만지지 마! Don't Touch the bottle. 빠르게 하면 Don't touch the bottle. 막 경고를 했죠. 야, 하지 마, 만지지 마, 깨면 어떡해. 근데 너무 이제 지우가 당황해서 말을 크게 하니까 엄마가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친절하게 해줘야지. Be nice. Be nice. 라고 엄마 말씀하셨어요.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다정하게 해야지 하는 게 바로 Be nice예요. 그리고 엄마도, 아니, 지우가 보통 그렇게 화내지 않는데, 뭐 이게 중요한 병인가? What's that bottle really? 진짜, really, what's that bottle? 그병 뭔데? 하고 엄마가 물어보시네요. 자, 이렇게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 다 살펴봤고요. 이 중에 네 개만 뽑아서 우리 리듬 살려 읽어보고 신나게 젠트도 불러볼게요. 리듬 살려 말하기.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She is kind예요. She is kind. 그녀는 친절해. 여기서 친구들 하나만 강조한다면 그래요. kind를 강조해야 되겠죠. She는요, 그녀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미나 is kind라고 했으면 미나 강조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미나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녀는 하고 받아준 거기 때문에 she는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어떻게 읽어요? She's kind. 한번 더. She's kind. 아, 좋아요. 두 번째 문장은 What's this bottle? 이에요. What's this bottle? 여기서 두개 강조한다면? 그렇죠. 병. 뭐야? 가 중요하죠. 이 병, 저 병보다는 병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What's this bottle? 리듬 잘 지켜주세요. What's this bottle? Very good. 세 번째 문장은 It looks very
old. 네 개의 단어예요. 이 중에 세

하나만 강조해 볼게요. 그렇죠. It 빼고 보이네. 어떻게 보여요? 아주 낡은 것처럼 보이네. It looks very old. It looks very old. 한번 더. It looks very old. 좋아요. 마지막 문장. Don't touch the bottle. 역시 네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인데요. 여기서도 세 개만 강조해 볼게요. 중요한 말. 맞아요. The 빼고 나머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되겠죠. Don't. 하지 마. 중요하죠. 뭐 하지 마. 중요해요. 만지다. 그죠? 무엇을요? 병. 그병 아니고 그 병이 중요하니까요. Don't touch the bottle. Don't touch the bottle. 좋아요. 그럼 이 문장 리듬 살려서 우리 함께 챈트 불러봐요. Here we go. She's kind. What's this bottle? It looks very old. Don't touch the bottle. Yay! 오늘의 드로잉 퀴즈. 오늘 일기 속 문장 중에서 선생님이 뽑은 문장은 바로 이거예요. 자, 요렇게. 뭔가. 유리병이 있어요. 그죠? 마개가 이렇게. 오케이. 여기 병이 있고요. 이걸 누가 손을 대려고 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No! No! 여기에, 안 돼! 안 돼! 요걸 표현하는 문장이에요. 일기 속에서 여기, 안 돼! 하는 문장 찾아서 친구들 표현해 주세요.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친구들 쓸수 있는 활동지 선생님이 올려놨죠. 거기에 친구들이 생각하는 일기 속 문장 써주고요. 또 다른 페이지에는 그 문장을 우리 친구들만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정답과 우리 친구들의 그림솜씨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잘해줬어요, 친구들. 오늘 일기는 뭔가 오늘 일기에서 끝이 나지 않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일기였죠. 배웠던 내용들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다음 일기도 친구들 기대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O W C A N Y O U. Once more. H O W C A N Y O U. Now the sounds. 소리 볼게요. H니까 히읗. 발음 나오죠? W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짜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영어에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요. 예이! 자자자, 친구들. 혹시 여러분 막 시간, 시간에 막 쫓겨요. 어떡하지? 나 늦을 것 같은데. 막 그럴 때 옆에서 친구나 또는 부모님께서 에이, 서둘러. 그러면 너 제 시간에 시간 맞춰서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맞아요. 진짜 열심히 달리면 제 시간에 잘 도착할 때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과연 그 말 서둘러. 그러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과연 이러한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왠지 오늘 느낌상 문장이 길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자,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잘 하실 수 있어요. 먼저 단어부터 만나볼게요. 단어부터 알아야지. 자, 여러분, 과연 어떤 어미들이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 not, oh, past, past 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계 잘 보세요. 여기가 12시, 6시, 그렇죠? 이렇게 된 겁니다. 시간을 보면 여기가 6시니까 7시 하고서도 한 약 20분 정도? 한 17분 됐나요? 17분 정도가 이렇게 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가 이렇게 오! 지나간 것. 지난! 이라고 할 때 past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심지어 past는 지나간 시간을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바로 과거라는 말이죠. 과거라는 뜻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

0: 나간 걸 일컫는 거죠? 자, 우리는 일단 오늘은 지난, 지나간으로 기억해둬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Past, past, past, past. Very good. Next. might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might는 뭐 힘이라는 뜻도 있고 may라는 단어의 과거형으로도 쓰이지만요. 그냥 이 자체로도 might. 자주자주 쓰이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십시오. 하늘이 어때요? 좀 구름이 꼈네요. 그쵸? 이거를 보면 확실치는 않지만 비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쵸? 추측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약하게 추측하는 말로 might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말해볼게요. might. Very good. And next. Hurry up. Hurry up. 아우, 이분 어딘가 굉장히 바쁘게 가고 계십니다. 서두르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서둘러! 라고 할때 그냥 Hurry up! 하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서두르다. 따라서 말해보세요. Hurry up. Hurry up. Very good. And next. On time. On time.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deadline 시계가 있는데 deadline 그쵸? deadline 하면 마감일, 기한을 얘기합니다. 이때까지는 꼭 해야 돼. deadline. 이때 넘기면 안 돼. 라고 하는 건데 그 시간에 땡 맞춰서 땡 그렇죠. 제 시간에 땡 맞춘 것을 on time이라고 합니다. 늦은 거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직 일찍 뭔가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딱 그때를 on time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On time. On time. On time. Very good. 자, 이렇게 우리 어휘들을 착착착착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까요? 몸, what time is it now? It's 10 past 8. Oh no, I might be late for school. Hurry up and you'll be on time. 자, 친구들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엄마와 아들의 대화였군요. 아이고, 그래. 그러게 미리미리 좀 빨리빨리 했으면 이렇게 서두를 필요 없을 텐데. 아휴. 자, 아무튼 우리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봅시다. 그럼. 자,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Mom, 엄마, what time is it now? 지금 몇 시예요?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What time is it? 까지만 해도 되고, 뒤에 지금처럼 now를 붙여줘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오케이, 말해볼게요. Mom, what time is it now? Mom, what time is it now? Mom, what time is it now? 좋아요,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잠깐. It's 10 past 8.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몇 시인지 아세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숫자 두 개가 나옵니다. 일단은 10 하면 숫자 10, 8 하면 8입니다. 그럼 이걸 보고 어떤 친구들은 10시 8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게 아니라요. 바로 8시 10분을 가리킵니다. 보세요. past 8. 8시가 past. 지났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냐면 10. 10분만큼 지난 거예요. 8시에서 10분만큼 더 지났으니까 결국은 8시 10분이네요. 그렇죠? 사실 8시 10분이다 라고 말할 때 It's 8, 10. 그쵸? 8, 숫자 8 먼저 하고 10. 이렇게 하면 쉬워요. 물론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래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어려운 것. 어려운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It's 10 past 8. 8시가 10분 지난 시간, 즉 8시 10분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말해볼게요. It's 10 past 8.
1: It's 10 past 8.
0: It's 10 past 8. Very good. 잘했어요. 자, 8시 10분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들이 Oh no, 어떡해, 어떡해. I might be late for school. 라고 합니다. 여러분, might 하면 뭐뭐? 일지도 모른다. 그쵸? 추측을 하는데 좀 확실치 않은 추측을 하는 거죠. 나 be late for 뭐뭐에 늦다. 지각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즉 학교에 늦을지도 모르겠어요. 학교에 한 8시 반까지 가야 되나 보죠. 그렇죠? 아 어떡해. 학교에 늦을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Oh no! I might be late for school!
1: Oh no! I might be late for school!
0: Oh no! I might be late for school! 잘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그럼 학교가 가까우면 막 빨리 뛰어가면 될 것도 같은데 그렇죠? 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Hurry up, 서둘러 라고요. And 그러면 you'll be on time. 너 on time 하면 여러분 아까 보셨죠? 시간을 늦지 않게 띵! 제 시간에입니다. 너 제 시간에 갈 거야. 학교 제 시간에 도착할 거야. 서두른다면. 그쵸? 자, 여러분. 요 문장 잘 보시면요. Hurry up. 서둘러라. 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명령문이라고 배웠잖아요. 자, 명령문 그런 다음에 comma and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라. 그러면 너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서둘러라. 그러면 너는 제 시간에 도착할 거다 라는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따라서 말해보세요. Hurry up and you'll be on time.
1: Hurry up and you'll be on time. Hurry up and you'll be on time. Hurry up and you'll be on time.
0: 서두르면 제 시간에 갈 수 있을 거야. 늦진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여러분 보다시피 명령문 and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우리 요거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봅니다. 와, 자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죠. Work out every day and you'll be healthy. 매일 운동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건강해질 겁니다.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말해보세요.
1: Work out every day and you'll be healthy.
0: Work out every day and you'll be healthy.
1: Work out every day and you'll be healthy.
0: How about this one? 일찍 잠자리에 드세요. 그러면 일찍 일어날 거예요. Go to bed early and you'll get up early.
1: Go to bed early and you'll get up early. Go to bed early and you'll get up early.
0: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모든 사람한테 친절하세요. 그러면 친구가 많아질 거예요. Be nice to everybody and you'll have lots of friends.
1: Be nice to everybody and you'll have lots of friends. Be nice to everybody and you'll have lots of friends. Be nice to everybody and you'll have lots of friends.
0: 잘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영어로 말해보세요.
2: 엄마 지금 몇 시예요?
0: Speak.
1: Mom, what time is it?
0: 지금 8시 10분. Speak.
1: It's 10 past 8.
2: 어떡해. 학교에 늦을지도 모르겠어요.
0: Speak.
1: Oh no, I might be late for school.
0: 서둘러. 그러면 제 시간에 도착할 거야. Speak.
1: Hurry up and you'll be on time.
0: 나는 퀴즈! 자, 문제 갑니다. 서둘러! 그러면 시간 맞춰 갈 거야. Hurry up!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3, 2, 1
1: Time's up!
0: 자, 그러면이라고 해서 에이!

Hurry up and you'll be on time. Hurry up and you'll be on time. Hurry up and you'll be on time. Hurry up and you'll be on time. Very good. And next. 일찍 잠자리에 들어. 그러면 일찍 일어날 거야. 자, 여러분 빈칸이 두 개입니다. 맞춰보세요. 3, 2, 1, 띵! Time's up. 자, 일단 첫 번째 빈칸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 잠자리에 들다. Go to bed. 그렇죠. Go. 그 다음에 그러면이라고 해서 in. Go to bed early. And you'll get up early. Go to bed early. And you'll get up early. Go to bed early. And you'll get up early. Go to bed early. And you'll get up early. Okay, very good. And next question.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은데? 3, 2, Okay, the answer is pass! Great! 네, 자, 친구들 오늘 문장들이 약간은 길었어요. 하지만 어렵지 않았죠? 뭐뭐 해! 그러면 이럴 거야! 라고 해서 명령문! 등등등등 and! 배웠습니다. 아, 서둘러! 그러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Hurry up! And you'll be on time! 그렇죠. 일찍 자. 그러면 일찍 일어날 거야. 저한테 필요한 말이에요. Go to bed early and you'll get up early.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go to bed early 하고 and get up early 해보세요. See you next time. Bye-bye.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과거 진행형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그리고 이 친구를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는지를 쭉 배웠는데요. 이제는 부정을 한번 해봐야죠. 이걸 부정을 하려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유출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세 문제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여러분, 우리 낫의 위치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 번이 원리가 같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언제나 낫의 위치는 동일합니다. 바로 비동사 뒤에요. 아주 처음에 비동사 현재형 부정을 배울 때부터 낫의 위치는 비동사 뒤다. 낫의 위치는 비동사 뒤다. I'm not. 이렇게 많이 붙여서 배웠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진행형을 부정하려면 was not were, 그 다음에 바로 not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ing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was, were, ing 요 사이에다가 not을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was, were, not, ing 요거는 알았고. 이걸 어떻게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집중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인데요. 자, 우리 진행형 해석할 때 선생님이 해석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다. 둘다 진행형 해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뭐 하는 중이 아니다. 뭐뭐 하지 않고 있다. 요것 또한 진행형의 해석이 됩니다. 요것도 뭐뭐 하지 않고 있었다도 진행형 해석이 되는 게 맞겠죠. 자, they attention입니다. 자, 참고로 pay attention이라는 게 집중하다라는 뜻의 수거예요.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고요. 기본 문제입니다. 정답이 뭘까요? 설마 not work겠어요? 그죠? 자, was, were, 그 다음에 not, 그리고 ing 쓴다고 했기 때문에 요 순서에 맞게 were, not, paying 요렇게 쓰시는 게 맞겠죠? So they weren't paying attention 요렇게 쓰는 게 과거진행 부정에 맞는 그런 쓰임새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녀는 농담을 하는 중이 아니었다 인데요. 자, 요거는요. 어때요, 여러분? 간혹 가다 친구들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낫의 위치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이 낫이 들어감에 따라서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 제가 진행형의 형태 자체가 조금 헷갈립니다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 경우겠죠. 자, 진행형의 형태 헷갈리지 맙시다. ving가 뒤에 있어요. 그냥 동사원형 쓰면 안 됩니다. was, were ing예요. 그렇기 때문에 joke가 아니고 joking 쓰시면 되겠죠. 참고로 joke가 농담, 농담하다라는 뜻의 그런 동사로 여기에서는 이제 동사로 쓰인 거고요. wasn't가 was not의 줄임말인 건 다들 알고 있죠. 자, 요 마지막 문제 좀 까다로웠습니다. 아, 이거 언뜻 보면 둘다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 난이도 살짝 높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낚아올리는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다입니다. 자, 일단 get noticed. 요게 이제 주목을 받다라는 뜻의 수거로 많이 쓰이고요. 자, 중요한 건 문제를 푸는 거겠죠? 이거 보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나? 바로 차이점이 딱 하나입니다. T가 한 개냐 두 개냐죠. 위에 있는 건한 개고 아래 있는 건두 개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오묘한 차이를 내가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T가 두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다 비동사 과거형 쓰고 not 쓰고 ing를 쓴다는 거는 외웠잖아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함정을 파놓으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자, 동사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방법 보고 갈 건데요. 대부분은 그냥 동사원형에 ing 붙이시면 되고요. 이로 끝나는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고 ing를 붙인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전에 joke 같은 경우도 이 삭제하고 ing를 붙였었죠. come 오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coming 붙일 때 이를 뺍니다. make 만들다라는 동사도 making이라고 쓸때 이를 빼게 돼요. 이건 전부 다 발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방금 전에 getting이 바로 요 케이스에 해당할 텐데요.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 선생님이 외우기 어려우면
짧은 이름절의 동사들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 짧은 동사들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 자음을 추가하고 ing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run, running 이렇게 쓸 때 n을 두 번 쓰셔야 된다는 주의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요거 말고 아까 전에 get, getting 이런 거 있었고 put, putting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stop, 멈추다, stopping 요것도 p 두 번 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 또 나오는 거 I

0: E로 끝나는 동사들인데요. I, E 같은 경우는 Y로 바꾸고 ING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lie, 거짓말하다를 lying, 이렇게 Y로 바꿔가지고 ING를 붙이게 되죠. 요거 잘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take your screenshot 한방탁 해놓고요. 복습 쭉 하고요. 자, 이제 listening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1: Listening point one. They weren't paying attention. They weren't paying attention. Listening point two. She wasn't joking. She wasn't joking. Listening point three. It wasn't getting noticed. It wasn't getting noticed.
0: 자, 오늘도 이 의미 단위 별로 잘 듣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They, 그들은 하지 않고 있었다. weren't paying 집중 attention. They weren't paying attention. They weren't paying attention. 그들은 집중을 하지 않고 있었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They weren't paying attention. They weren't paying attention.
0: 자, 그 다음은 농담을 하는 중이 아니었다. She wasn't joking. She wasn't joking. Wasn't joking. 여기서 T가 살짝 묵음으로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wasn't joking. 이런 식으로요. She wasn't joking. 그녀는 농담을 하는 중이 아니었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She wasn't joking. She wasn't joking.
0: It wasn't getting noticed. It wasn't getting noticed. 그것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다. It wasn't getting noticed. 마지막으로 두 번 듣겠습니다.
1: It wasn't getting noticed. It wasn't getting noticed.
0: Speaking point입니다. 이제 말해볼 겁니다. 그들은 집중을 하지 않고 있었다. 부터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이 not의 위치가 비동사 뒤라는 거 익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많이 배웠던 거니까. 자, weren't paying.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뭐뭐 하지 않고 있었답니다. weren't paying. weren't paying. 한번 더요. weren't paying. 자, 그들은 뭐뭐 하지 않고 있었다. They weren't paying. 한번 더. They weren't paying.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좀 꼬일 수 있어요. weren't, 살짝 바람 소리만 내도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원어민들은 묵음 처리를 하기도 하니까 부담감 내려놓으세요. 그들은 하지 않고 있었다. They weren't paying. 훨씬 낫네요. 그들은 집중을 하지 않고 있었다. They weren't paying attention. They weren't paying attention. 한번 더요. They weren't paying attention. They weren't paying attention. 네, 다음입니다. 자, 그녀는 농담을 하는 중이 아니었다. 자, 그녀는 일단 she고요. 농담을 하는 중이 아니었다. 뒤에가 wasn't joking입니다. 뒤에만 해볼게요. wasn't joking. 자, 여기서도 T 너무 강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wasn't까지 발음함으로써 이게 부정형이라는 거 원어민들 다 알아듣습니다. wasn't joking. 농담을 하는 중이 아니었다. wasn't joking. 자, 그녀는에 붙여봅시다. She wasn't joking. 자, 그럼 그는 농담을 하는 중이 아니면? He wasn't joking. He wasn't joking. 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다. 인데요. 자, 그것은 못하고 있었다. It wasn't getting. It wasn't getting getting 하지 말고 getting, getting.

리을처럼 발음하는 게 편해요. It wasn't getting. 자, 뒤에 noticed까지 붙여봅시다. It wasn't getting noticed. 노리스트. 약간 요렇게. It wasn't getting noticed. 와우, 진짜 잘하시는데요? 한번 더. It wasn't getting noticed. It wasn't getting noticed. Wonderful. 너무 좋고요.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레이링 시간입니다, 여러분.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질문 듣고요. 선생님이 해석해 드릴게요.
1: I wasn't actually sleeping. However, I wasn't trying to stay awake. I wasn't counting sheep. I wasn't keeping my eyes open. I just wasn't falling asleep.
0: 자, 여러분, 뭔가 되게 재밌는 수수께끼 같은 질문입니다. 자, 먼저 보기 전에 단어 짚고 갈게요. However, 요거 우리 연결사 특집할 때 나왔던 단어인데 혹시 몰라서 한번 더 짚겠습니다. 그러나 라는 뜻이에요. But랑 같은 단어고요. 한번 읽어보죠. However. 자, 그다음. Awake는 깨어있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읽어볼게요. Awake. 좋습니다. 해석해볼게요. I wasn't actually sleeping. 나는 actually, 사실, wasn't sleeping. 잠을 자는 중이 아니었다. 그 뭔가 약간 자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너 자니? 했는데, 아니야, 나 자는 중이 아니었어. However, 그러나, I wasn't, 나는 아니었어. 뭐뭐 하는 중이 아니었어. Trying to. 자, 노력하는 중이 아니었어. Stay awake.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중이 아니었어. I wasn't counting sheep라고 되어 있죠. 나는 세는 중이 아니었다. Count 하면 세다죠. 세는 중이 아니었어. Sheep 하면 양입니다. 양한 마리, 양두 마리 이렇게 세는 중도 아니었대요. I wasn't keeping. 나는 내 눈을 계속 뜬 상태로 유지하는 중이 아니었어. 점점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자, 마지막 모르는 단어 짚고 갈게요. Fall asleep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잠에 빠져들다라는 뜻입니다. I just wasn't falling asleep. 나는 그냥 잠에 빠져드는 중이 아니었어. 하면서 약간 이렇게 잠에 들락말락한 모습을 깼을 때 변명을 하는 듯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전체 질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다시 들어볼게요.
1: I wasn't actually sleeping. However, I wasn't trying to stay awake. I wasn't counting sheep. I wasn't keeping my eyes open. I just wasn't falling asleep.
0: Writing입니다. 자, 총세 문장 영작해 볼 겁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비동사 plus not plus ing 이 과거 진행형 형태 잘 지켜주는 거고요. 늘 그렇듯이 주어, 동사 먼저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중이 아니었다. 좋아요. 주어는? 그는이요. 그럼 일단 자신 있게 he를 씁니다. 자, 동사는요? 중이 아니었다죠. 자, 근데 청소하는 중이 아니었다. 요 전체가 동사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동사 파트가 길고 비동사나 ing를 다 써야 할 때는 하나씩 끊어서 보는 게 좋아요. 자, 일단은 아니다. 그러면 is not 같은 게 들어가면 될것 같고, 아니었다, was not. 근데 중이 아니었다니까, 아, was not 하고 ing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청소하는 중이 아니었다니까, was not cleaning. 이렇게 되는구나.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는 이 논리 잘 들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So he was not cleaning 화장실을 the bathroom.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것도 볼게요. 그 사자들은 먹이를 사냥하는 중이 아니었다. 그 사자들은이 주어요. The lions. 사냥하는 중이 아니었답니다. 아니다. Is not. 아니었다. Were not이죠. 사자들은이니까. 사냥하는 중이 아니었다. Were not hunting for food.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나는 그녀를 보는 중이 아니었다. I. 아니었다죠? Am not. 근데 과거니까. Was not. 보는 중이 아니었다. Was not seeing her. 혹은 looking at her.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팅까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과거 진행 의문문 마저 복습해 보도록 해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분사 파트에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들 있겠죠?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전에 오늘의 듣기 문제 하나 풀고 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목적 파악하기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상자를 구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듣다가 이 남자가 이 상자를 왜 쓰려고 하는지가 들릴 텐데 그 부분 집중해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어보죠. Listen up.
1: Liz, do you have any spare boxes at home?
2: I'm not sure. Why?
1: As you may know, my acting club is preparing for a play.
2: Of course. Do you need boxes for the play?
1: Yes, we will make the stage background out of paper boxes.
2: My uncle probably has some in the garage.
1: Can you ask him if I can take them?
2: Sure. I'll let you know as soon as I can.
0: 자, 남자가 상자를 구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그 정답이 맞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iz, do you have any spare boxes at home?
0: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spare라고 했는데 들으셨나요? 여분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Do you have any spare boxes at home? 그랬으니까 집에 혹시 여분의 박스 가지고 있니라고 묻고 있는 표현이죠.
2: I'm not sure. Why?
0: 확실하지 않은데 글쎄 왜?
1: As you may know, my acting club is preparing for a play.
0: My acting club is preparing for a play 라고 했습니다. 일단 빈칸 먼저 채워보면 preparing. prepare의 ing 형태인 거 들으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preparing for a play. As you may know, 너도 알다시피 my acting club, 우리 연극 동아리가 is preparing for a play. 연극을 준비 중이잖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
2: Of course. Do you need boxes for the play?
0: Of course, 물론 알고 있지. Do you need boxes for the play 라고 했죠. 그래서 아, 그 연극을 위해서 박스가 필요한 거야 라고 물었잖아. 그러니까 남자의 대답이 중요하겠죠. 여기 이제 박스를 구하려는 목적이 될수 있으니까요.
1: Yes, we will make the stage background out of paper boxes.
0: Yes라고 했으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그쵸? We'll make the stage background out of paper boxes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무대를 만들 거거든. 무대 배경을 꾸밀 거야. 자, out of 그랬어요. 한번 더. out of paper boxes. 그래서 종이 박스들로부터. 자, out of 하면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박스들로 이 무대의 뒷배경을 꾸밀 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 My uncle probably has some in the garage.
0: My uncle probably has some in the garage. 그랬는데 첫 번째 빈칸은 우리 부사로 probably라고 빠르게는 들리기도 하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아마도란 뜻이죠. 아, 우리 삼촌이 아마도 in the garage. 그러면 이 차고를 말하거든요. 차고에 아, 종이 박스 몇개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라는 표현이었는데 요거 두 단어 중요하니까 한번더 들어보죠.
2: My uncle probably has some in the garage.
0: 그렇죠? Probably garage 이렇게 들렸습니다.
1: Can you ask him if I can take them?
0: Can you ask him if I can take them? 첫 번째는 ask 묻다. 두 번째는 if 인지 아닌지. if가 만약 말고 이렇게 ask랑 붙어 나오면서 인지 아닌지란 뜻인 거 알고 계시죠? 아, 내가 박스를 좀 가져갈 수 있는지 물어봐 줄래? 여쭤봐 줄래?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2: Sure. I'll let you know as soon as I can.
0: I'll let you know as soon as I can. 예, as soon as란 표현 은근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as soon as I can. 그랬으니까 할수 있는 한 빨리 내가 최대한 빨리 알려줄게.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I'll let you know as soon as I can.
0: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남자는 연극 무대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상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 맞추셨죠,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오늘의 출제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분 복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앞에 per, P-E-R 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는 단어들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E-R 발음으로는 주로 per 이렇게 될 텐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완전히, 철저히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운 단어로는 perfect를 좀 떠올리면 이 per 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완전히, 철저히 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는 persist 인데요. per은 완전히 였고요. 그 다음에 이때 cest가 stand, 서다, 서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ersist 라고 하면 끝까지 서 있다 라는 게 뭐냐면 어디 딴 데 안 가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거, 고집하다 라는 뜻이 되고 혹은 주로 조금은, 주로 이제 안 좋은 일이 지속되다, 계속해서 지속되다라고 할 때도 이 persist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persist, 지속되다 혹은 고집하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단어도 너무 중요한 기본 단어인데요. persuade입니다. 이때 per, 완전히였고요. 또는 철저히, 약간 이런 강조의 느낌. 그 다음에 swade 하면 이게 촉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persuade, 그러면 철저히 촉구하다라는 게 뭐냐면 바로 상대편을 철저히 설득하다, 납득시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persuade. 한 번 더 persuade 하면 뭐라고? 설득하다, 납득시키다라는 단어.

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perspective인데요. 자, 이때 펄이 완전이었죠. 그리고 spect. 이것도 되게 자주 보이는 표현일 텐데 spect가 이제 look, 보다의 뜻이 있어요. look. 그 다음에 끝에가 IV로 끝나면 얘는 형용사를 만들기도 하지만 명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perspective 그러면 완전히 철저하게 전체를 다 두루 봄을 뜻합니다. 그래서 perspective 하면 무언가에 대한 어떠한 관점, 견해, 뭐 시각을 말합니다. perspective 한 번 더 perspective, 관점, 견해라는 뜻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은 완전히 또는 철저히란 뜻의 per이라는 접두어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 그럼 넘어가서 오늘의 출제 포인트 첫 번째는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비교해서 그 쓰임을 묻는 문제가 꼭 출제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사 파트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왜 현재 분사는 ing처럼 생겼었고 그다음에 과거 분사는 pp다 라고 정리를 해봤고 근데 이때 이 ing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던 동명사와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은 똑같이 둘 다 ing야. 그렇지만 두 개는 전혀 다른 쓰임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구분해보세요. 선택지 보면서 ing의 다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과연 같은 쓰임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걸 정답으로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1번 It was surprising news. His hobby is listening to music. 두 개 나와 있고요. 2번은 I'm interested in making cookies. 또 다른 건 She is swimming in the sea. 3번은 My job was teaching English to students. 또 다른 건 She is watching the soccer match. 4번은 This game is very interesting. She likes reading books. 마지막 5번은 It's important to bring a sleeping bag. 나머지 하나는 Making a good friend is important. 자, 쭉 ing만 10문장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구분할 수 있나요? 정답 잠시 후에 바로 알아보죠. 자, 우리 현재 분사하고 동명사는 전혀 다른 쓰임인데요. 먼저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둘 다 ing처럼 생겼지만 하나는 형용사, 또 다른 하나는 명사의 역할이지, 그치? 자, 그래서 이미 우리가 다 봤던 내용인데 지금 비교만 하고 있어요.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이런 의미의 능동이자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고요.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꾸며줄 수 있었습니다. 혹은 뭐 보어 자리에 쓸 수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동명사는 해석이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 이렇게 명사처럼 되고요. 말 그대로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이런 자리에 올 수가 있는 두 개는 전혀 다른 쓰임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하면서 그냥 구해 어떤 게 현재 분사일지 동명사일지를 충분히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예문은 She is sleeping under the tree. 해석해보면 그녀는 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잖아. 그러니까 자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똑같은 보어 자리이지만 얘는 현재 분사인 거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Her hobby is making bags out of old things. 그래서 그녀의 취미는 낡은 것들로부터 가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므로 얘는 동명사다. 똑같은 비동사 뒤에 ing지만 하나는 현재 분사 하나는 동명사다. 이렇게 해석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가장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답을 찾아보기 전에 우리 또 다른 동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중인 이러면 현재 분사고 뭐뭐 하는 것 이런 동명사잖아. 근데 그것도 저것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명사의 용도를 나타내는 ing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건 다 동명사야.
뒤에 나와 있는 명사의 용도를 설명하는 경우

저는 동명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슬리핑백이 영어로 뭘까? 슬리핑백이 한국말로 뭘까? 그러면 얘가 자고 있는 가방은 아닐 거 아니야. 가방이 자고 있는 이게 아니라 침낭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자기 위해서 쓰는 가방, 즉, 이 가방.

A living room.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한 방. 네, 좀 공통적으로 좀 함께 공유하는 그런 방, 즉 거실이 되는데요. 이런 것도 다 동명사입니다. A waiting room, 기다리는 방, 기다리기 위한 방, 대기실이죠. 동명사가 되고. A walking stick, 그러면 걸어 다니는 막대기가 아니라 내가 걸어 다니는데 쓰기 위한 막대기, 즉 지팡이가 됩니다. 자, 마지막에 a shopping bag. 이것도 아시죠? 우리가 쇼핑을 하기 위해 쓰는 가방. 그래서 쇼핑백도 우리 동명사다. 어떤 건지 느낌 아시겠죠? 뒤에 있는 명사가 앞에 있는 것의 어떤 용도를 나타내는 거라면 동명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우리 선택지에 껴서 출제가 될수 있으므로 여러분들 이러한 ing는 동명사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 다시 한번 정답 골라볼 텐데, 1번은 It was surprising news. 그랬습니다. 뭐니 얘들아? 그것은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명사 수식하고 있죠? 현재 분사. 자, 두 번째는 His hobby is listening to music. 그의 취미는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뭐뭐 하는 것, 동명사죠. 자, 두개 같지 않고요. 이번은 I'm interested in making cookies. 자, 나는 뭐에 관심 있니? In ing. 쿠키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어. 당연히 동명사죠. 자, 두 번째는 She is swimming in the sea. 그녀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분사. 자, 이것도 같지 않고요. 3번은 My job was teaching English to students. 내 직업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명사입니다. 동명사. She is watching the soccer match. 그녀는 축구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중입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분사. 역시 이것도 답이 될수 없겠지? 자, 4번에 This game is very interesting. 그랬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흥미로운. 요거 현재 분사고요. 두 번째는 She likes reading books. 그녀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동명사죠? 자, 그럼 마지막 5번이 답이어야 할 텐데 한번 볼까요? It's important to bring a sleeping bag. 자, 이거 방금 봤어요. 우리 sleeping bag 하면 침낭이란 뜻으로 이 가방의 용도를 나타내고 있는 ing입니다. 동명사죠? 자, 마지막에 making a good friend is important.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 사귀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주어 자리에 나와 있는 동명사. 명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그럼 두 번째 출제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자,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 분사 파트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대표적으로 지각 동사가 있어요. 우리 지각 동사라고 하는 거, 보고, 듣고, 느끼고, 뭐 냄새를 맡고 이런 것들이 지각 동사인데 얘네들의 구조가 오형식이지 이렇게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리고 이 자리에 사실은 ing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동사 원형도 되고 이 부분도 배웠었죠. 그 다음에 사실은 PP도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언제 이 형태를 쓰고 언제 PP를 쓰는지 요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면 되는데 목적어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목적어와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가 되겠습니다. 볼까요? I saw him running in the park. 나는 그가 공원에서 달리는 걸 봤다. 그럼 그가 직접 달리는 주체 아니겠니? 능동이잖아. 그럼 ing를 쓰는 거지. 참고로 원형도 가능하죠. 자, 근데 밑에 거는 I saw the boxes moved by them. 나는 그 박스가 그들에 의해 옮겨진 걸 봤다. 이거잖아. 그게 박스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옮겨진 거죠. 그들의 의해서. 자, 이런 식으로 관계가 수동일 때는 PP더라. 요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줘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속에서 ing인지 PP인지 다시 한번 골라볼 텐데요. A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atched her the heavy boxes. 자, carried냐, carried냐, carrying이냐 그랬는데 그는

그녀가 그 무거운 박스들을 나르는 걸 봤습니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그녀가 나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원형도 되고 ing도 되겠죠. 일단 ed는 안 돼. 탈락. 자, 그다음에 마지막 비번입니다. She heard her name. 그녀는 들었습니다. 근데 목적어가 중요해더라. 목적어가 그녀의 이름이야. 그러면 그녀의 이름은 이름 입장에서 부르니 불리니 이름은 부를 수가 없어요. 이름은 늘 불려지겠죠. 그래서 비번은 PP 형태인 called가 들어가는 게 맞더라. 정답 뭐밖에 안 되겠니? 이렇게 called, PP 형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ing와 PP의 목적격 보어 자리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 분사하면 또 중요한 게 분사 구문인데요. 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정리해 볼 테니까 다음 시간도 꼭 함께 해 주세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사진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거 뭐 얘들아 뭐죠? 그렇죠, 우유죠? 우유가 투명한 병에 들어있는데, 자, 뒤에 보니까 소가 보이네요. 자, 오늘은 뭔가 milk, 우유와 관련된 내용인가 봐. 자, 우리 vocabulary 클리어에서 단어 먼저 확인해 볼게요. cow. cow. 자, 소죠? 네, 소의 새끼. 자, calf라고 해요. 다시 말해, 송아지를 calf라고 하는데, 약간 특이한 게 여기에서 L 보이죠? 자, 이 단어에서 이 L 사운드, L 사운드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L이 없는 것처럼 발음하시면 되고요. calf, calf라고 하면 송아지라는 뜻입니다. 자, 소는 당연히 cow라고 하죠. 다음 단어 milk는 우유란 뜻으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실은 이 milk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포유류의 모든 포유류의 젖을 milk라고도 한다고 해요. 자, 동사로는 젖을 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음 단어 important. important는 중요한이라는 뜻이고요. 자, 이 문장에서 만약에 이러한 형용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 문장은 어떤 의미예요? 필자가? 그렇죠. 뭔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글에서 이런 형용사가 있는 것이 전체 글의 어떤 주제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시 important는 중요한이란 뜻이고요. growing, grown, growing이라고 하면 성장하는 이란 뜻이고 goat는 염소를 말합니다. 자, 마지막 단어 delicious, delicious는 맛있는이라는 형용사예요. 자, 우리 앞에서 보았었던 소화 뭔가 우유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리스닝 클리어로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Some people drink milk every day. Milk is very important to growing children. Most milk comes from cows. Sometimes we can get milk from goats and sheep. Cows can make milk only after they have calves. Farmers take their cows to a milking parlor. They put a milking machine with four cups onto them. When milk becomes cool, it is pumped into a large tank. Some people bring bottles of milk to supermarkets. Then we can enjoy delicious milk.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Some people drink milk every day. 자, 어떤 사람들은 우유를 날마다 마신대요. Milk is very important to growing children. 우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누구에게? 그렇죠. To growing children.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대요. Most milk comes from cows. 자, 대부분의 우유는

Milk comes from cows. 소들한테서 나온대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사진을 찾아가지고 왔는데, 자, 여기에서의 이 소들의 성별은 어떤 성별이겠어요? 그렇죠. 바로 암소들이죠. 그래서 뒤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 Sometimes we can get milk from goats and sheep. 자,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우유를 염소나 아니면 양이죠. 양으로부터 얻기도 해요. Cows can make milk only after they have calves. 자, 여기서 보았을 때 소들은 이런 우유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언제 뒤에만? 맞아요. They have calves라는 단어를 보면 원래 이 단어 송아지를 calf라고 했었죠. 이 l 사운드가 나지 않았었는데 이 송아지의 복수 형태의 스펠링은 이렇게 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l 사운드는 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L이 없는 것처럼 발음을 해서 calves, calves로 방금 우리 리스닝에서도 원어민 소리로 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they have calves라고 하면 내가 가리키는 것은 앞 문장의 주어 이 소들을 말하는 거고요. 소들이 송아지들을 가진 뒤에, 다시 말해 새끼를 낳은 뒤에 그때만 우유를 만들어낼 수 있대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소는 암소들이겠죠. Farmers take their cows to a milking parlor. 자, 여기에서 일단 parlor라는 단어를 보면요. 원래는 어떤 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milking parlor라고 하면 차규실? 자, 이 정도로 보면 되는데 농부들이 그들의 소를 차규실로 이제 우유를 짜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They put a milking machine with four cups onto them. 자, 그래서 여기서 they는요, 앞에서 나와 있는 farmers를 받고 있는 거여서 농부들은 이러한 차규기 머신, 이런 기계를 네 개의 컵이 달린 것을 그들에게 놓습니다. 자, 문맥상 them이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cows가 되겠죠. When milk becomes cold, 자, 우유를 짜고 나서 그 우유가 차가워질 때, 조금 더 식으면요, it is pumped into a large tank. 그것은 커다란 탱크로 펌핑이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겠어요? 자, 뭐가 펌핑이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우유가 나오게 되면은 이러한 우유를 식혀가지고 어디로 간다? 아, 커다란 탱크로 간다. 펌핑이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시 가리키는 것은 milk. 당연히 우유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Some people bring bottles of milk to supermarkets.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유를 병에 담아가지고 슈퍼마켓에 가지고 옵니다. Then we can enjoy delicious milk. 자, 그러면 우린 맛있는 우유를 즐길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가짠 우유를 팔기도 한다고 하고요. 이런 우유를 생 우유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은 가공이 된 뭔가 살균된 그런 우유 제품인데 아마 이 문장에서는 생우유에 대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 잘 이해했는지 true or false 문제로 확인해 봐야죠. 자, number one 같이 볼게요. We get milk from calves. 자, 얘들아, calves가 뭐였죠? 그렇죠. 송아지는 calf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송아지한테서 우유를 얻습니까? 송아지에서 우유를 얻어요? 아니죠. 정답은 false입니다. 자, cows에서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we get most milk from cows, right? That is true. Number three. Cows can make milk after they gave birth. 자, 우리 gave birth라고 하면 얘들아, give birth가 출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 소들은 출산을 한 뒤에만 can make milk, 우유를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정답은 true였었죠. 4번. Milk is pumped into a tank when it is warm. 자, 우유가 warm, 따뜻할 때 그것은 커다란 탱크로 탱크로 펌핑이 됩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 뭐가 틀렸죠? 맞아요. warm이 아니라 이게 식혀지고 나서 cool이라는 형용사였었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 false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그대로 이어서 우리 speaking clear로 발음 연습해 볼게요. When milk becomes cool, it is pumped into a large tank. 자, 여기에서 자, 이 펌프라는 단어를 잠깐 볼게요. 자, 펌프는요, 말 그대로 펌프질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ed 형태가 붙어서 여기에서는 구조적으로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과거 분사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펌핑하는 것이 아니고 펌핑이 됩니다. 어디로요?

0: 커다란 탱크로 그 우유는 펌핑이 됩니다. 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단어에 생긴 것은 펌피드처럼 생겼죠. 펌프라는 동사에 ed가 붙어서 펌피드처럼 생겼지만, 실은 이 부분의 올바른 발음은요, pumped로 발음이 되고, 끝에 t 사운드로 되고, 뒤에 모음, i 소리가 있기 때문에, pumped into를 빠르게 발음하다 보면, pumped into. 다시, when milk becomes cool, it is pumped into a large tank. It is pumped into. 자, 정말로 이렇게 들리는지 쌤이 지금 원음 소리로 들려줄게요.
1: When milk becomes cool, it is pumped into a large tank.
0: 네, 정말로 거의 발음이 pumped into처럼 이렇게 들렸죠? 자, 우리 친구들도 이 발음에 유의해서 지금 바로 연습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는 우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뭔가 마지막에는 생우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사람들이 가짠 우유를 병에 담아서 슈퍼마켓에 가지고 오고 우린 그것을 마시면 즐길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우유는요, 기본적으로 살균이 되어 있는 그런 공정을 거치죠. 그래서 How milk is made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볼게요. 자, 바로 pasteurization이라는 이런 방법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말로는 저온살균법이라고 하고요. It heats milk to 72 degrees Celsius. 약 72도, 섭씨 72도로 먼저 우유를 가열하게 되고요. 15초 내외로 즉각적으로 바로 냉각을 시킨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해로운 박테리아나 이러한 미생물들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파괴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pasteurization이라는 단어도 우리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 그대로 이어서 Grammarclear로 어법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 선생님이 만든 문제는요, 지칭 추론 문제로 바꾸어 보았어요. 다음 밑줄 친 부분이 가르치는 대상이 다른 것은, 자, 내가 누누이 선생님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얘들아 대명사는 너무너무 중요해 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영어에서는 혹은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같은 명사를 여러 번 부득이하게 쓸 경우에는 두 번째부터 나오는 혹은 세 번째부터 나오는 그 명사를 대신 가리키는 장치 대명사를 쓰는 게 영어에서의 규칙이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 ABC 확인을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Cows can make milk only after they have calves. 그래서 A번의 they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B번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Farmers take their cows to a milking parlor. 여기서 B번의 there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자, C번도 볼까요? They put a milking machine with four cups onto them.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얘들아 실은 얘였죠. 바로 they라는 아이였습니다. 자, 우리말로 they는요, 그들 혹은 그것들이라는 그런 말로 무언가 복수 형태의 명사를 가리킬 때 그때 쓰는 대명사가 바로 they죠. 자, 그런데 they라는 것이 문장에서 어떤 자리에 나오는지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기도 해요. 그 부분부터 먼저 체크해 볼게요. 자, they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주격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서 주격이라는 것은 주어의 자격이란 뜻이에요. 주어의 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문장이 맨 앞에 주어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때의 아이를 주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주로 데이는 주어 자리에 이렇게 쓰는 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them이라는 것은 데이의 목적격이라고 해요. 자, 목적격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목적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고, 자, 목적어는 영어에서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딱 두 가지, 바로 타동사 뒤에 자리와 전치사 뒤에 자리는 목적어 자리로 정해져 있고, 자, 그때 내가 그들 혹은 그것들이라는 말을 목적어 자리에 쓰고 싶어. 그럴 때 뭘 쓴다? 이렇게

됨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소유격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자, 무언가 소유격이라는 것은 무엇무엇에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를 표현하는 것을 소유격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they의 소유격 표현은요, there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해석은 their something. 그래서 그들의 무엇 혹은 그것들의 무엇이라고 해서 뭔가 무언가들의라는 소유격의 의미를 띠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A, B, C는 골고루 they도 있었고요. there도 있었고요. them도 있었어요. 궁극적으로 같은 이러한 대명사들인데 단지 자리가 달라서 쓰임새가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전부 다 어떤 포인트? 그렇죠. 대명사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로 이렇게 낼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밑줄 친 부분이 대상이 다른 것은 얘들아 무엇일까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A번. A번에서 보았을 때 소들은요, 우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Only after they have calves. 그들이 송아지들을 갖고 난 뒤에 이렇게 우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문맥상 누가 송아지를 갖는 거예요? 누가 송아지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cow, 소들이 송아지들을 갖는 뒤에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앞 문장에 있는 명사, 다시 말해 주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카우스를 그대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데이는 가리키는 것은 카우스가 되는 거고, 데이의 자리가 have라는 동사 앞에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아, 주격 대명사로 쓰였구나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B번 볼게요. Farmers take their cows to milking parlor. 자, 이제 농부들이요, 뭔가 우유를 짜는 그런 과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들의 cows, 그들의 소들을 데려간답니다. 어디로요? 뭔가 차교실로 데려간대요. 자, 그렇다면, 그들의 소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대어가 뜻하는 것은, 앞 문장에 나와 있는, 그렇죠. Farmers take their cows이기 때문에, 농부들의 소들을, 자신 소유의 그 소들을 데려간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어는 앞에 farmers를 받고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의 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farmers의 원래 apostrophe를 이렇게 찍어 주어야 하죠. 자, 그래서 B번의 대어는요, 문맥상 farmers를 가리키게 되는 거네요. 자, C번 볼게요. They put a milking machine with four cups. 자, 네 개의 컵이 달린 이 차규기를 onto them, 그들에게 놓습니다. 자, 문맥상 they는요, 그렇죠. 자, 지금 소들이 놓겠습니까? 소들이 차규기를 설치하고 놓겠어요? 아니죠. 농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맥상 they가 가리키는 것은 farmers이고, 여기에서 이네 개의 컵이 달린 차규기, 이런 머신을 누구한테 대요? 그렇죠. 소들에게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것은 cows가 되는 거죠. 자, 자리를 따지면 전치사 onto, 다시 onto는 전치사이고요. 자,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를 쓰고 싶을 때는 them이라는 I를 쓰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쓰는 것 확인을 하고요. 문맥적으로는 어떤 의미? 그렇죠. 소들을 말하는 거니까 A, B, C 중에서 가장 다른 건 뭐죠?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cows, farmers, cows. 그렇죠. 정답은 B번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만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대명사는 언어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내신에서도요, 이렇게 뭔가 서답형으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선택지가 있는 객관식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정답은 B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수업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 OS 퀴즈의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동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 없다. 자, 이거 정답은 뭐죠? 그렇죠. X입니다. X. 자, 영어에서 목적어를 취하는 것, 딱두 가지를 떠올리면 되죠. 타동사와 목적어인데, 물론 명사의 역할을 하는 동명사도 영어 문장에서 목적어 자리에 올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치사 뒤에 동명사도 목적으로 오는 게 가능하죠. 정답은 X입니다. 자, 오늘의 OX 퀴즈는 이거예요. 대의 소유격 표현은 대어이다.
자, 기본

오쪽에 대 대가 뭐였죠? 그렇죠. 그들 혹은 뭔가 그것들이라는 복수 형태의 명사를 받는 대명사였었고, 이것을 뭔가 소유격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쓴다더라. 자, 이게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뭔가 milk, calf, 뭔가 발음들도 열심히 연습을 해보았고, 주로 뭐 cows가 등장했던 그런 내용들로 다뤄보았어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신나게 포장을 뜯고 있네요. 네, 여러 제품들이 나왔는데요. 케빈이, what is all this? 이게 다 뭐야? There's nothing special here. 여기 뭔가 좀 특별한 게 없어. 뭐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look closely. 자세히 한번 봐봐. Do you see a special tag on all the products? 이 모든 제품들에 아주 특별한, 특이한 태그 안 보이니? 그러자 케빈이, 오, I see it now. They are all eco-friendly goods. 이거 다 친환경 굿즈 제품이잖아. 그러자 크리스틴이, That is right. I recently watched a documentary on our environment. 나, 며칠 전에 우리 환경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It's really serious. 너무나 너무너무 심각해. So, starting from today. 그래서 오늘부로 I'm changing all my stuff to eco-friendly products. 그래서 내 갖고 있는 거 모두 친환경 굿즈, 친환경 제품들로 다 바꿀 거야. 그러자 케빈이 Wow, what a great idea. 정말 좋은 생각이다. By the way, 그나저나, where's my gift? 내 선물은 어디 있어? 그러자 크리스틴이, Here you go. 여기, use this bag when you do your grocery shopping. 이거 너 마트에 갈 때, 장 보러 갈 때, 이거 가방 써. Oh, it's very nice. Thanks. 와, 진짜 이쁘다. 고마워. 그러자 크리스틴이, Since I gave you a gift,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줬으니까, you can help me with my grocery shopping. 내가 장 보러 가는 거 도와주면 되겠네. 그러자 케빈이, What? Now? 뭐라고? 지금? This is not what I wanted!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오늘의 핵심 표현 나왔습니다. This is not why I wanted. This is not what I wanted.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니야.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his is not what I wanted. 자, 그래서 크리스틴이, Come on, let's go.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자, 이제 핵심 표현을 배워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오늘의 핵심 표현. 제이미, 도와주세요. Hello! Hi, 제이미.
1: Hi, Kevin!
0: Oh, 제이미, today's 핵심 표현, 뭘까요?
1: Today's 핵심 표현 is This is not what I wanted.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원하는 게 아니야.
0: 그렇죠, 여러분. This is not What I wanted. 한번 따라해볼까요? This is not
1: This is not
0: what I wanted.
1: what I wanted.
0: Very good. 자, 이 표현을 응용해서 한번 만들어볼까요? 원하는 게 아니야. 자, 만약에 예상한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Wanted을 빼고 예상.
1: expect.
0: 그렇죠. Expect. This is not what I expected.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게 아니야. 따라해볼까요?
1: This is not what I expected.
0: One more time. Very good. 하지만 오늘의 핵심 표현은요?
1: This is not what I wanted.
0: One more time.
1: This is not what I wanted.
0: Very good. 자, 여러분. 이제 핵심 표현을 꼭 외워두시고요. 다시 한번 커튼 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Christine, what are all these packages?
2: I did some online shopping a few days ago. Your gift is here too. Do you want to unwrap it together?
3: A present? Awesome!
4: What is all this? There's nothing special here.
2: Look closely. Do you see a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관련된 표현들 봤죠? 오늘도 어가 관련된 표현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1: I guess team won't make it after all.
0: 내 생각에는 팀이 결국은 해내지 못할 것 같은데.
1: That seems to be the case. I hope nothing bad happened all of a sudden.
0: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나는 갑자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래.
1: Same here. I'll try calling him in about an hour.
0: 나도 그래. 나는 한 시간쯤 후에 그에게 전화해보려고. 자, 뭔가 팀이라는 친구가 이 일을 이뤄낼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죠. 오늘의 이제 어가 관련된 이 두 가지 표현 all of a sudden과 after all인데요. 둘 다 교과서에서 꽤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all의 의미는 이거 전부 모두의 의미였죠. 오늘의 어 같은 경우요, 똑같아요. 전부의 의미인데, 오늘은 사실 요 전부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강조하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전부 통틀어서, 뭐 예를 들면 내가 그냥 내가 제일 예뻐 라고 하는 거랑 내가 여기 전부 통틀어서 제일 예뻐 하는 거랑 뭔가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 범위를 확정 지음으로써 이만큼의 범위를 다 얘기함으로써 강조하는 느낌이 확실히 들죠. 그런 느낌의 all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제일 예쁘다는 건 아니야, 얘들아. 너무 갑자기 화내지 말고. 자, 일단 첫 번째 all of a sudden부터 볼게요. 자, 얘는요, 갑자기 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suddenly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부사로 바꾸면 suddenly다 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는 한데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같은 표현은 아니에요.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all of a sudden이 조금 더 약간 정말 갑자기 갑작스럽게 라는 그런 표현을 확 담은 뜻이고요. 요 뒤에 sudden 이라는 단어를 보면 sudden 자체가 뭔가 예측되지 않고 갑자기 팝 뜨는 거를

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요 전부에서 요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가 팍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dialogue 요런 식으로 나왔죠? I hope 나는 희망하는데 nothing bad happened. 아무것도 나쁜 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All of a sudden 하면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그냥 suddenly라고 바꾸면 위치가 옮겨져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suddenly가 들어가면은 어색한 것도 맞기는 합니다. 자, 또 다른 교과서 속 예문으로 요런 게 있는데요. She disappeared all of a sudden.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녀는 disappeared. 사라졌다. All of a sudden. 갑자기. 약간 그 뭔가 그런 뭔가 추리소설 막 이런 거에 중간에 등장할 것 같은 문장이죠. 그녀는 갑자기 사라졌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배울 표현은요. After all인데요. 요거는 사실 직역을 하면은 의미를 이해하기가 편해요. After는 뭐뭐 후에죠. All 하면 막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막 이거저거 일이 일어났는데 요거 다 지나고 후에. 다 무슨 온갖 사건이 일어난 거 요거 전부 다 후에. 그러니까 결국이라는 결론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온갖 after. 그래서 결국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요렇게 나왔죠. 내가 yes 추론하고 조금 짐작을 해보건데 팀이 결국은 make it 한다는 거는 해낸다라는 뜻이거든요. 해내지 못할 것 같다. 뒤에 결국이라는 표현을 after all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자주 쓰이는 문장인데요. They got back together after all.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got back together. 결국은 다시 함께 탁 뭉쳤다. After all. 결국. 여기서 결국이 바로 after all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과 관련된 두 가지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All of a sudden, 갑자기. 요 모든 것들에서 하나가 팍뜬 거예요. 갑자기라는 뜻이고요. After all, 이만큼의 일이 있었는데, after, 결국은 요렇게 됐다. 요런 뜻으로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면서요. 우리 한번 퀴즈 풀러 가볼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오늘도 네 문제를 풀어봅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포인트죠. 갑자기? 그쵸. All of a sudden. 요게 오늘 등장한 표현 중에 좀 길기는 해요. All of a sudden. 무려 네 단어나 되다 보니까 한 번에 외우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 번 발화해보면서 우리 외우죠. What are you talking about all of a sudden? What are you talking about all of a sudden? 좋아요. 다음 문제 봅시다. 비가 갑자기 오기 시작한 거라 우리는 우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 자, 갑자기가 포인트죠. 방금 전에 봤던 그 표현? 그쵸. All of a sudden.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자. It started raining all of a sudden, so we didn't have umbrellas. It started raining all of a sudden, so we didn't have umbrellas. 좋아요. 세 번째 문제 보죠. 네가 결국 그걸 해냈구나. 자, 선생님이 이런 거 있고 딱 나온 거라고 했죠. 자, 뭐뭐 후에? 그쵸. After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You made it after all. You made it after all. 그치. 요런 말을 우리 자주 듣고 살면 좋겠다. 그죠? 자, 마지막 문제 보죠. 모든 게 가망이 없어 보였지만 우리는 결국 그것들을 제 시간에 끝냈어. 결국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쵸. After all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hopeless라는 건 hope, 희망이라는 게 less, 없다는 거라서 가망 없는이라는 뜻이고요. On time, 기억나죠? 우리 제 시간에라고 우리가 배웠던 표현 한번또 넣어봤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0: Everything seemed hopeless, but we finished things on time after all. Everything seemed hopeless, but we finished things on time after all. 좋아요. 긴 문장인데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럼 원어미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Well, I guess Tim won't make it after all. That seems to be the case. I hope nothing bad happened all of a sudden. Same here. I'll try calling him in about an hour.
0: 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 어과 관련된 두 가지 표현 배웠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건 갑자기 요 많은 것 중에 팍 뜨는 all of a sudden 이라는 표현이었고요. 두 번째로 배웠던 건 하고 탁 결과로 나오는 그렇죠. after all 결국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요 두 가지 꼭 기억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나게 공부해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 우리가 일상 속에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be learning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Job. J-O-B. Job. Job. Driver. D-R-I-V-E-R. Driver. Driver. Farmer. F-A-R-M-E-R. Farmer. Farmer.
0: 그럼 오늘의 주제에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jobs, 직업, 이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죠. 지난번에 이어서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봐요. 첫 번째는 job, 직업 또는 일이란 뜻이에요. 친구들은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직업, 일, job. 다음은 driver, 운전기사예요. 우리가 흔히 택시 운전기사 많이 볼 수 있죠. 그거는 영어로 taxi driver. 그냥 운전기사는 driver. Next, we have farmer, 농부예요. 친구들, 농장은 영어로 farm. 농부는 farmer. 농부는 이렇게 채소를 길러요. 그럼 우리 같이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Now, repeat after me. 직업, 일. Job. Job. Good job. 운전기사, driver. Driver. Excellent. 농부, farmer. Farmer. Wow, good job, everyone. 너무 잘했어요. 이제 우리 같이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Job. Job. Driver. Driver. Farmer. Farmer.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I'm looking for a new job. 저는 새로운 직업을 구하고 있어요. 친구들, job는 직업 말고 또 어떤 뜻이 있다 그랬죠? That's right, 일, job. Now, how about you say it? 같이 따라해볼까요? I'm looking for a new job. Excellent. Okay, next one. The driver got on his car. 운전기사는 그의 차를 탔어. 친구들, 지난 transportation 편에서 타다 기억나요? Ride였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got on을 써도 좋아요. Now, you say it. The driver got on his car. Very good. 아주 잘하는데요. 그 다음, the farmer rested under the tree. 농부는 나무 아래서 쉬었어. 친구들, farmer가 이렇게 뜨거운 sun 아래서 work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쉴 필요가 있어요. 쉬다, rest. 자, 우리 그럼 같이 따라해봐요. The farmer rested under the tree. Wow, good job, everyone. 너무 잘했어요. 이제 다음 단어 알아볼게요.
1: Pilot. P-I-L-O-T. Pilot. Pilot. Singer. S-I-N-G-E-R. Singer. Singer. scientist. S-C-I-E-N-T-I-S-T. Scientist. Scientist.
0: 그 다음 직업 같이 알아봐요. Pilot, 조종사예요. 친구들, 하늘에 나는 비행기를 본 적 있나요? 거기 안에는 꼭 이렇게 pilot가 있어요. Pilot. Next word, singer, 가수예요. Everyone, who wants to be a singer? 자, 가수 되고 싶은 사람 있나요? 노래 잘 불러요? Are you good at singing? 가수, singer. 그 다음은 scientist, 과학자예요. Do you want to be a scientist when you grow up? 친구들, 나중에 커서 과학자 되면 실험도 할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거 알아요? 자, 그럼 우리 이 단어를 같이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게요. Now let's practice together. 조종사, pilot. Pilot. Good job. 가수, singer. Singer. Excellent. 과학자, scientist. Scientist. Very good, everyone.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Pilot. Pilot. Singer. Singer. Scientist. Scientist.
0: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sentences. The pilot is going to the airport. 조종사는 공항으로 가고 있어. 친구들, 공항, airport를 가면 이렇게 멋진 파일럿들이 캐리어를 끌고 다니고 있어요. 본 적 있나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봐요. The pilot is going to the airport. 너무 잘하는데요? Good job. Okay, next one. She says she wants to be a singer. 그녀는 커서 가수가 되고 싶어 해. Do you want to be a singer? 여러분, 가수가 되고 싶나요? 가수, singer, don't forget. Let's say it one more time. She says she wants to be a singer. Very good. Okay, this is our last sentence. A scientist does many experiments. 과학자는 실험을 많이 해. Scientist, 과학자. 그리고 실험, experiments. 단어가 살짝 길어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Experiments. Very good. Now let's read the sentence one more time. A scientist does many experiments.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복습해 볼게요.
1: Job. Job. Driver. Driver. Farmer. Farmer. Pilot, pilot. Singer, singer. Scientist, scientist.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처럼 저와 함께 단어 연습을 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Thanks for watching. Have a nice day and see you next time.

포텐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일반 동사의 과거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오늘의 미션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줄 친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 쓰세요. Bella makes the cake. makes의 동사 원형은 make, 만들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죠. 그런데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s를 붙여서 적어줬습니다. 벨라가 케이크를 만든다. 그런데 우리 벨라가 케이크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는 영어로 어떻게 쓸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요, 뭐뭐 했다. 뭐뭐했다라는 뜻을 가지면서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다, 과거형 달렸다, 먹다, 과거형은 먹었다처럼요. 자, 그래서 과거형으로 만들 때 우리는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규칙 변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게요. 대부분의 동사는 ed만 붙여주면 돼요. Look. 보다의 과거형은 looked. watch. 역시 보다의 과거형은 watched. clean. 청소하다의 과거형은 cleaned.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로 끝나는 동사는 이를 다시 적지 않고 그냥 d만 붙여주면 됩니다. like 좋아하다의 과거형은 d만 붙여서 liked라고 써주면 돼요. move. 이사하다, 과거형, d를 붙여서 moved, 이사했다라고 적어줍니다. 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여줍니다. study, 공부하다라는 뜻의 동사죠. y 앞에 d, 자음이 왔네요. 그러면 y를 뭘로 바꿔요? i로 바꾼다. 그리고 나서 ed를 붙여서 studied, 공부했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try, 시도하다. 역시 y 앞에 r 자음이 와 있네요. try의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여서 tried라고 써주면 시도했다. 과거형 완성입니다. 그런데 y 앞에 자음이 아닌 모음, aeo가 올 경우에는 y를 i로 바꾸지 않고 그냥 ed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play, 놀다. y 앞에 A, 모음이 있기 때문에 ED만 붙여서 played. 이렇게 과거형 만들어줘요. 놀았다. enjoy. 마찬가지로 Y 앞에 모음이죠. 그래서 ED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enjoyed. 즐겼다. 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쉽게 단모음, 모음 하나. 단자음, 자음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고 ED를 붙여줘요. stop. stop은 끝에 자음 하나, 그리고 모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op의 끝에 자음 P를 한번더 쓰고 나서 ED를 적어줍니다. stop 멈추다의 과거형은 stopped. 멈춰.

알아봤는데, 다음 한번 퀴즈 풀어볼게요. 다음 동사의 과거형을 적어주세요. use. use는 사용하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죠. 이 동사는 이로 끝나고 있네요. 그러면 d만 붙여주면 됩니다. used. 사용했다라는 뜻이에요. stay. stay는 머물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입니다. y로 끝나고 있죠. 그런데 그 앞에를 봤더니 a, 모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y를 i로 바꾸지 않고 그냥 ed를 붙여주시면 돼요. stayed, 머물렀다라는 의미입니다. drop, drop, 떨어지다 혹은 떨어뜨리다라는 뜻의 일반 동사인데요. 끝에 자음 하나, 그 앞에 모음 하나.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끝자음인 p를 한번더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dropped, dropped 이렇게 쓰면 떨어졌다 혹은 떨어뜨렸다 과거형이 완성돼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불규칙 변화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조금 외워야 할게 있는데요. 먼저 a, b 유형, 즉 동사원형과 과거형이 다른 유형부터 알아볼게요. 지금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전부 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단어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씩 살펴볼게요. come, 오다. 오다의 과거형은 came, 왔다입니다. 또 give, give의 과거형은 gave. 주다, 주다의 과거형 주었다, gave라고 적어줘요. run, 달리다. 과거형은 ran, 달렸다. begin, 시작하다, 과거형은 began. take, 가져가다, 과거형은 took. get, 얻다의 과거형은 got. see, 보다의 과거형은 saw. eat, 먹다의 과거형은 ate. have, 가지다의 과거형은 had. make, 만들다의 과거형은 made. send, 보내다의 과거형은 sent. spend, 보내다. 그런데 쓰다라는 의미죠. send는 무언가를 보내다라는 뜻, spend는 소비하다, 쓰다, 보내다라는 뜻. 과거형 spent라고 씁니다. build, build는 짓다라는 뜻이고요. 과거형 built로 써줍니다. lose, 잃다, 과거형 lost. hear, 듣다, 과거형은 heard. lend, 빌려주다, 과거형은 lent. do, 하다의 과거형은 did. tell, 말하다의 과거형은 told. sell, 팔다의 과거형은 sold. leave, 떠나다의 과거형은 left. buy, 사다의 과거형은 bought. bring, 가져오다의 과거형은 brought. feel, 느끼다의 과거형은 felt. go, 가다의 과거형은 went입니다. 이렇게 동사원형이랑 과거형이랑 규칙 없이 달라지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은 당연히 한 번에 외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어보고 써보고 하면서 외워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우리 동사원형이랑 과거형이 같은 단어만 조금 더 살펴볼게요. cut, 자르다. 과거형은 cut, 똑같이 생겼어요. 또 put, 놓다의 과거형도 역시 put이라고 씁니다. hit, 때리다, 치다. 과거형은 hit. hurt, 다치다의 과거형 hurt, 똑같이 생겼죠. let 하면 허락하다 이런 뜻인데요. 과거형 let,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read, 읽다의 과거형은 철자는 똑같이 적어주는데 발음이 달라집니다. read라고 해요. 읽었다, read. set, 놓다, 설정하다라는 뜻이죠. 과거형은 set. spread, spread는 퍼지다라는 뜻인데요. spread 과거형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퍼졌다, spread라고 써요. 이렇게 동사원형이랑 과거형이 형태가 같은 동사도 있습니다. 이 단어들도 같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퀴즈. 밑줄 친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 적어주세요. 1번, I go home at 7 p.m. 나는 저녁 7시에 집에 갔다라고 쓰고 싶어요. 그러면 그 외에 과거형 뭐라고 써야 될까요? go는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예요. go의 과거형 went입니다. went. 그래서 I went home at 7 p.m. I went home at 7 p.m.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2번, They see the paintings at the gallery. 그들은 미술관에서 그림들을 본다인데, 우리 보았다, 과거형으로 바꿔줄게요. see, 역시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예요. see의 과거형은 saw, saw.
They saw the paintings at the gallery.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But David puts his phone on the table. 데이빗은 테이블에 그의 휴대전화를 놓는다. 놓았다. 과거형으로 바꿔줄까요? 지금 현재형이기 때문에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s를 붙여서 적어줬죠. 그런데 풋의 과거형은 똑같이 생긴 풋이었어요. 그래서 David put his phone on the table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Bella makes the cake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Bella made the cake. 이렇게 쓸수 있겠죠. 벨라가 그 케이크를 만들었다. made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 의문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떤 중일 필수 영단어들을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봐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고 실수에 잘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지요. 오늘은 문제가 생겼을 때, 실수했을 때, 그리고 해결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첫 번째 친구를 보면 어떤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실수들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문제나 실수를 경험해서 내가 너무 힘들 때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언을 구할 때도 있고 이와 같이 스스로 해결책을 생각해낼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문제와 해결책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이 이 단어들을 직접 영어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첫 번째 단어는 problem입니다. problem, 문제이고요. 여러분, no problem 이렇게 말하면 문제 없어 이런 말이잖아요. 이 problem은 문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이 단어를 써볼 텐데요. 쓸 때 그냥 생각 없이 따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단어를 지금 바로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써봐요. problem, problem.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을 때는 problem, problem이고요. 네, 문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blem?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blem? Can you help me 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니잖아요. 그런데 with this problem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도와달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can you help me with this problem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래? 라는 요청의 표현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This math problem is very difficult. This math problem is very difficult. 자, 이 수학 problem은 매우 어렵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problem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수학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수학 문제는 매우 어렵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수학 문제는 매우 쉽다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This math problem is very easy 해주시면 되겠죠? 문제의 난이도가 쉽고 어렵다라고 할 때 easy 그리고 difficult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표현들을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roblem 기억하셨나요? 우리 다음 표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책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해결책은 영어로 solution, solution이라고 합니다. 강세는요, 이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 solution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얘는 해결책 명사 형태고 동사도 같이 기억해둘게요. 동사 형태는 solve, 해결하다입니다. solve, 해결하다. 자, 우리가 오늘 집중해볼 단어는 이 solution이지만 이 동사 형태까지 같이 기억을 해둔다면 두 개 단어를 한꺼번에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명사 같이 한번 써볼게요. solution, S-O-L-U-T-I-O-N 읽을 때는 solution. 네, 우리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I have a solution to this problem. I have a solution to this problem. 자,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될지 여러분이 직접 말해볼게요. 나는 이 문제에 솔루션이 있다. 뭐가 있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다가 되겠죠. 하나 더. Can you find a solution? 여러분, find a solution이라고 하면 해결책을 찾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Can you find a solution? 하면 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니?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Find a solution. 해결책을 찾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solution과 solve라는 표현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mistake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istake 하면 실수인데요. 우리 어떤 단어의 앞에 이렇게 miss가 붙어 있으면 얘는 잘못됐다, 틀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take는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취한 거예요. 그래서 mistake 하면 실수가 되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 실수를 하다라고 할 때는 이 make라는 동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make a mistake 하면 실수를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꼭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mistake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m I S T A K E. 자, 읽어볼게요. Mistake. Mistake. 실수고요. 쌤이 여기서 단어 하나만 더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understand. Understand. 무슨 뜻이죠? 얘는 이해하다입니다. 그런데 앞에 miss를 붙이게 된다면, miss를 붙이게 된다면, 잘못 이해하다라는 뜻이라서, misunderstand 하면 오해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얘도 같이 한번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mistake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made a big mistake in the soccer game 이라고 했어요. 나는 축구 경기에서 큰 실수를 했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Made a mistake. 실수를 했다. 자, mistake 있으니까 실수 넣어줄게요. 하나 더. It was a terrible mistake. It was a terrible mistake. Terrible. 끔찍한 거잖아요. 실수가 작은 실수가 아니라 끔찍한 실수였다가 되겠습니다. 자, mistake, 실수, 그리고 make a mistake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오늘 표현들 복습해 볼게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 할때그 문제는 영어로 P로 시작하죠? Problem. 자,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생각났어요. 해결책은 영어로 뭘까요? Solution. 자, 우리 시험 보다가 내가 아는 문제인데 아쉽게 실수했어요. 실수. 자, 실수는 영어로 mistake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표현들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체크리스트와 함께 꼭 복습해 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거예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전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중량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안녕하세요. Hi guys. Hello everyone. Tweet English의 Stephanie 쌤이에요. Tweet English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영어 단어들과 영어 표현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또 저희가 직접 영어로 일기를 써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자, 오늘 수업도 역시 우리의 친구 James와 함께 영어 일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1: I came to school on my bike. I love riding my bike. It's good exercise. Also, I can enjoy the nature. It's my favorite means of transportation.
0: 아, 제임스는 자전거를 즐겨 타나봐요. 자전거는 정말 좋은 교통수단이죠. 그래서 오늘 수업의 테마는 바로 My Bike, 자전거입니다. 한번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서 새로운 단어, Vocabulary, 새로운 문법, Grammar, 그리고 발음, Pronunciation을 배워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러 갈까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I came to school on my bike.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보이죠? 여기서 came은 come의 과거형 왔다 라는 거죠. I came to school. 나는 학교에 왔다. 어떻게? On my bike. 자전거를 타고 온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왔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I came to school on my bike. I came to school on my bike.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이 완성이 되죠? 다음 문장 볼게요. I love riding my bike. 이 여기서 문장은 ride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타다, 자전거나 차를 타고 달리다 라는 동사예요. I love riding my bike. 나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I love riding my bike. I love riding my bike.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It's good exercise. 여기서 exercise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바로 운동이에요. 아, 자전거는 정말 좋은 운동이죠. 이것은 좋은 운동입니다. 라는 문장이죠. 자, 새로운 단어니까 꼭 외워두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It's good exercise. It's good exercise. 네,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Also, I can enjoy the nature. 여기서 also라는 단어는 또한이라는 단어죠. 문장을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또 다음 문장은 enjoy라는 단어죠. 즐기다. 뭘 즐겨요? 바로 nature, 자연이죠. 그래서 또한 나는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임스는 자전거를 타면서 자연을 즐겼나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Also,

0: can enjoy the nature. Also, I can enjoy the nature.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마지막 문장이에요. 굉장히 긴 단어가 보이네요. 당황하지 말고 쪼개서 한번 봅시다. 자, favorite, 최애, 매우 좋아하는 이라는 단어죠. It's my favorite means of transportation. 긴 표현인데 단순하게 교통수단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자전거죠. 자, James의 favorite 교통수단인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It's my favorite means of transportation. It's my favorite means of transportation. 이렇게 마지막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퀴즈로 오늘의 일기 복습해 볼까요?
1: came, 왔다, come의 과거. came, 왔다, come의 과거. bike, 자전거. bike, 자전거. ride, 타다, 타고 달리다. ride, 타다, 타고 달리다. enjoy, 즐기다. enjoy, 즐기다. favorite, 매우 좋아하는. favorite, 매우 좋아하는. means of transportation, 교통수단. means of transportation, 교통수단.
0: 자, 첫 번째 문제예요. I blank to school on my bike. 이 blank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come의 과거형 came이죠. I came to school on my bike. 나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왔다. 같이 읽어볼까요? I came to school on my bike.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I love blank my bike. 이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riding, 타다, 타고 달리다 라는 동사죠. I love riding my bike. 나는 자전거를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는 단어죠. 자, 다시 읽어볼까요? I love riding my bike.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Also, I can blank the nature. 여기서 blank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enjoy, 즐기다 라는 단어죠. Also, I can enjoy the nature. 또한 나는 자연을 즐길 수 있다. 자, 다시 읽어볼까요? Also, I can enjoy the nature.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예요. It's my favorite blank transportation. 여기서 blank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means of 이라는 표현이죠. means of transportation, 교통수단이라는 표현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It's my favorite means of transportation. 네, 좋아요. 이렇게 오늘의 퀴즈가 완성이 됐고요. 오늘 재밌었나요? 그럼 일기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2: I came to school on my bike. I came to school on my bike. I love riding my bike. I love riding my bike. It's good exercise. It's good exercise. Also, I can enjoy the nature. Also, I can enjoy the nature. It's my favorite means of transportation. It's my favorite means of transportation.
0: I came to school on my bike. 나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왔습니다. I love riding my bike. 나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It's good exercise. 이것은 좋은 운동입니다.

Also, I can enjoy the nature. 또한 나는 자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It's my favorite means of transportation.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교통수단, transportation, 그리고 자전거, bike에 대한 단어들과 표현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 재밌었나요? 자, 그럼 오늘의 일기는 오늘 배웠던 표현들을 직접 써보는 거예요. 그럼 절대 까먹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단어들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공부할 것 많은데 시작도 못하고 책상 정리하고 계획 세우고 시간 낭비만 하는 동생에게 너 공부 시작해야지 는 영어로 You should start studying. You need to study right now. 우리 같은으로 더 생생한 표현 확인해 볼게요.
1: So funny. Christine, check this out.
2: What am I doing? Kevin, this is not the time for playing around. You need to hit the books. You need to hit the books. You need to hit the books.
1: Huh? That sounds painful.
2: No, no! It means you need to study. Your test is in a few days.
1: Aha! That's what hit the books means. I got it. I'll study now. Can you pass me my notebook?
2: Mm-hmm. The notebook that you just bought?
1: No, not the notes. The computer, you know. Notebook.
2: This isn't a notebook, it's a laptop.
1: Oh, laptop! Learning English with you is so fun and easy.
2: Ah, Kevin, nothing is free in life. Could you get me some macarons?
1: Yes, ma'am.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표현,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스터디 카페에 가서도 공부는 하지 않고 놀고만 있는 케빈. 크리스틴의 잔소리를 끊임없이 부르는데요. 오늘의 카툰도 재밌는 데다 생생한 표현 그리고 바른 영어 표현까지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함께 배워볼게요. 아, 케빈 공부 안 하나요? 뭔가 재미있는 동영상을 찾았는지 보면서 깔깔깔 대더니 크리스틴에게 너도 한번 보라고 권유를 합니다. 크리스틴, check this out. 크리스틴, 이것 좀 봐봐. Check something out은요. 새로운 것, 또 흥미로운 것을 봤을 때 보다 살펴보다 라는 뜻입니다. 친구에게 저기 저거 좀 봐봐. 새 영화 나왔네. 이거 봐봐. 야, 이 동영상 재밌다. 이거 좀 봐봐. Check this out. Check it out. 쓸 수 있겠죠?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 이럴 때가 아니야. 너 공부해야지.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너 공부해야지. 맞아요. You need to hit the book. You need to hit the books 입니다. You, 너는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Hit, 때리다. 그리고 the books, 책들을 인데요. 여기서 책들을 때린다는 건 많은 책들을 읽어가면서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죠? You need to hit the books. You need to hit the books. 같이 말해볼게요. You need to hit the books.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번. You need to hit the books. 좋아요. 그런데 케빈은 못 알아들었는지 농담인 줄 알았는지 뭐라고? 때리라고? 아플 것 같은데? 아야야야야야 이렇게 책을 진짜로 때리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공부하라는 뜻이야. Your test is in a few days. 며칠 후면 너 시험이잖아. 자 이렇게요. in이라는 것이 시간과 함께 쓰이면 그만큼의 시간 후에 얼만큼 있으면 얼마 만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Your test is in a few days니까 며칠 후면이라는 뜻이 되겠죠. days 대신에 다른 시간 표현 쓸 수 있는데요. She'll be back in a few hours 라고 하면 그녀는 몇 시간 후면 돌아올 거예요 라는 뜻이고요. I learned it in 2 weeks. 나 그거 2주 만에 배웠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시간과 함께 쓰는 in 기억해 두세요. 아하, 주먹 빨개졌어요. 아, hit the books가 그런 말이구나. 좋았어.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지. 그러면 can you pass me my notebook? 거기 내 노트북 좀 줄래? 크리스틴 옆에 노트북 컴퓨터가 있잖아요. 노트북 좀 줄래? 라고 했더니 노트북? 아까 샀던 공책? 하고 또 이해를 못하고 있는 크리스틴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거 아니고 노트북 컴퓨터. Oh, it's a laptop. 이라고 정정을 해주네요. 우리 컴퓨터를 부르는 말 두 가지 있는데요. desktop 또는 desktop computer은요. desk. 책상 위에 놓고 쓰는 컴퓨터입니다. 그러면 들고 다니는 휴대용 우리가 노트북이라고 부르는 컴퓨터는 laptop 또는 laptop computer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laptop은요, 이 lap이 앉았을 때 허벅지 부분, 무릎이라고 하죠. 무릎에 놓고 쓰기 때문에 휴대용 컴퓨터를 laptop 또는 laptop computer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구나. 역시 너한테 영어 배우니까 너무 쉽고 재밌다 라고 감사 인사를 하는데요. 그냥 넘어갈 크리스틴 아니죠. Kevin, nothing is free in life. Life, 세상에 공짜는 없어 라며 마카롱을 요구하는 크리스틴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Nothing, 아무것도 is free. Free가 공짜라는 말이죠. In life. 세상에 공짜는 없어. 비슷한 표현으로 또 많이 쓰는 게요.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가 있습니다. There's no such thing 말 자체가 그런 건 없어 라는 뜻이고요. As a free lunch라고 했죠. 공짜 점심이라는 거는 세상에 없어. 즉, 다 대가가 있다 라는 뜻이죠. 두 가지 표현 잘 알아두시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 마카롱 사줘. 라고 했더니 흔쾌히 케빈이 Yes, ma'am. 그러겠다고 하네요. 자, 오늘도 생생한 표현 카툰으로 배워봤고요. 이 중에서 오늘의 한 문장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너 공부해야지. You need to hit the books. hit을 사용한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여행을 떠나다 라는 표현으로 hit the road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행을 시작해 볼까? Let's hit the road. Let's hit the road.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오랜만에 여행 꼼꼼하게 계획 짜고 맛집도 알아놓고 짐도 다 썼어요. 자, 드디어 여행날 아침 떠나볼까요? 어떻게? Let's hit the road. Let's hit the road. 이런 표현도 있네요. 매일같이 벼락치기 했더니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벼락치기는 이제 그만. No more cramming for me. Cram이 작은 곳에 쑤셔 넣는 거거든요. 더 이상 벼락치기 안 할래요? No more cramming for me. 이 표현 상황 속에서 함께 써볼게요. 시험 기간 내내 놀다가 시험 전날 벼락치기 이제 그만.

No more cramming for me. No more cramming for me. Good. 오늘 카툰도 재밌었죠? 더불어서 시험 공부와 관련된 재미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배운 내용들 기억하셨다가 꼭 사용해보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Let's get started on your self-portraits.
1: Red. Check.

0: today. Me think they're ready.
1: Everybody stead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 Cookies! Ah!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에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은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팩터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말하기 실력을 구석구석 쑥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이제 막 세수를 하고 나왔어요. 엄마는 제가 로션을 발랐는지 물어보시네요. Did you put lotion on? 로션 발랐니? 내 대답은 하! 깜빡했어요. 클릭!
1: Did you put lotion on? I forgot. Go put it on. Okay.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오늘도 대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빈칸 채워볼 거예요. 했니? 물어보는 말, 잊었다, 잊어버렸다 라는 말, 그리고 그것을 가리키는 말.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 있죠? 맞는지 우리 함께 확인해 봐요. 엄마가 물어보시네요.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세수를 하고 나온 상황이에요. 엄마가 했니? You put lotion on? 물어보셨어요. 뭐뭐 했니? 물어볼 때 쓰는 말 있어요. 맞아요. Did. Did. Did가요, do의 과거예요. Do는 하다잖아요. Did는 했다이고 이렇게 문장 제일 앞으로 누가라는 말보다 더 앞으로 문장 앞으로 가지고 오면 했니 물어보는 의문문, 질문하는 문장 만들 수 있어요. Did you니까 너 했니 물어보는 말이죠. 뭐 했는지 동작이 나와요. Put lotion on이에요. lotion 빼고 put on 봐주세요. 원래 put은요, 놓다, 두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put과 on을 같이 쓰면은요, 보통 우리 몸에 입는 거 또는 바르는 거, 걸치는 거를 다 뜻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lotion이잖아요. lotion은 우리 몸에 바르는 거죠. 그래서 put on, 여기서는 바르다가 되는 거예요. Did you put lotion on? 너 로션 발랐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엄마들은 꼭 이거 물어보시더라. 나는 괜찮은데, 그쵸? 그랬더니 아이의 대답이 I 잊었다. 깜빡했어요. 가 되겠네요. 잊다는 forget 이에요. 그런데 이미 잊어버렸어요. 깜빡해버렸어요. 그럼 forgot이라고 바꿔주면 돼요. I forgot. I forgot. 저 깜빡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go, 가서 put 그것을 on 하래요. 가서 그거 발라가 되겠죠. 그것을 뜻하는 거? 친구들 많이 알고 있죠. It이에요. It은 앞에 나온 말을 한 번 더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할 때 너 로션 발랐니? 저 로션 바르는 거 깜빡했어요. 가서 로션 바르렴. 이렇게 말하면 로션, 로션, 로션이 너무 많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온 로션을 그거라고 바꿔주는 거. 그게 바로 it이에요. Go put it on이에요. Go, 가서 put it on, 그것을 바르렴, 로션 바르렴. Okay, 이렇게 대화 완성됐네요. 자, 그럼 완성된 대화 리듬에 맞게 함께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Did you put lotion on?이에요. 어디 강조하면 좋을까요? 뭐뭐 했니? 너,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내 앞에 있는 너에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you라는 말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했니라는 것도 강조하지 않아요. 대신에 동작 자체를 강조하면 되죠. 여기서는 바르다가 중요하죠. Put on 중요하고요. 무엇을 바르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Did you put lotion on?

0: 이렇게 세 단어를 강조해 볼게요. 친구들도 Did you put lotion on? 그랬더니 아이의 대답, 저 깜빡했어요. I forgot. 어디 강조할까요?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I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고 forgot을 강조하면 되죠. I forgot. 긁적긁적긁적. 친구들도 I forgot. 좋아요. 그래서 엄마가 가서 바르렴 하셨어요. 여기는 뭘 강조할까요? 일단 가, 발라 중요하죠. 그런데 친구들 봐요. Go put it on. It은 왜 강조 안 해요? 맞아요. 앞에서 로션을 이미 강조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it이라는 게 로션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어서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Go put it on. 이렇게 친구들도 go put it on. 마지막 대답 okay는 어떻게? 그냥 강조하면 되죠. Okay. Awesome. 그럼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오키도키.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요. 가정 누르고요. Scene 19, 19번째 대화 함께 볼게요. 잘 듣고 리듬 맞춰서 말해보기.
1: Did you put lotion on?
0: Did you put lotion on?
1: I forgot.
0: I forgot.
1: Go put it on.
0: Go put it on.
1: Okay.
0: Okay. Not bad, not bad. 친구들 요거 할 때 있잖아요. 그래프가 똑같지 않다고 해서 실망한 필요? 없다. 전체적인 그래프의 모양이 같으면 오르고 내리는 게 조금씩 달라도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톡톡톡. 자, 이제는요 우리 친구들 우리 talk more 시간이에요. talk more는요 우리 앞서 봤던 대화에서 한 문장을 뽑아서 더 많은 문장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도전할 문장은 바로 go 동작이에요. 대화에서는 어떤 말이 있었지? 그렇지, go put it on이 있었죠. 원래는요 친구들 영어에서 이렇게 동작 잘 같이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말로 할 때는 go and put 요 사이에 and를 빼고 편하게 go put, go find, go eat 이렇게 많이 써요. go put it on, 가서 그거 바르렴. 뒤에 다른 동작 넣어서 더 많은 문장 만들어봐요. 도전! 자, 우리 가서 그거 가져와 해볼게요. 가서가 go예요. 그러면 그거 가져와를 찾아보세요. 가져와, 가져오는 거. 그렇지, bring이라고 어려운 말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get을 정말 많이 쓴다. get은 내 손 안에 들어오면 다 get이에요. 가서 그거 가져와, go get it, go get it, 이렇게. 이 문장은 어때요? 가서 그거 찾아봐. 그것을 찾다 하면 되겠죠. 찾다? 그렇지. Find it. Go find it. Go find it. 좋아요. 마지막 문장. 가서 한번 봐. 그러면 가서는 go 있으니까 한번 보는 건 어떻게 할까요? Look 생각나죠? 그런데 이럴 때는 have a look. Have a look 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봐봐는 go have a look. Go have a look. Excellent. 오늘도 나 자신에게 박수.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 대화도 유용한 대화죠. 그런데 앱에서 우리 아까 하지 못한 네, 발랐어요 대답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클릭해서 스스로 연습해 보기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대화 연습하러 만나요. See you next time.
2: I don't know.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6: 여러분의 위기도?
7: 이게 뭐야?
6: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 우리가 위치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들을 외우고 있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under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죠.
1: Week 30. Prepositions of place. I can use the expression under.
0: It's warm-up time. 자, 워밍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look. 우리가 찾아야 할 물건들이 있네요, 그쵸? What do we have to find? 오, 강아지, a dog, also a pencil, and toilet paper. 자,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그림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보니까 다 they're under something. 자, 일단 우리 강아지는 어디에 있나요? Is it behind the curtain or under the sofa? Oh, it's under the rug. 러그 아래 들어가 있죠. 그럼 연필은요? Where's the pencil? 아, 보니까 저 의자 밑에 있네요. 그쵸? Lastly, what about toilet paper? You need it, right? Toilet paper는 커피 테이블 아래에 있네요. 그쵸? 다 물건이 어디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under인데요. Under가 들어간 오늘의 대화 듣고 올게요.
1: I can't find my phone.
2: Is it under the sofa?
1: I don't think so.
2: Maybe it's under the cushion.
1: Found it.
0: Al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dialogue.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I can't find my phone. I can't find my phone. Can't는 뭐뭐를 할 수 없다 라는 의미예요. Find는 찾다 이고요. 그래서 I can't find my phone. 내 전화를 찾을 수가 없어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찾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할 때 I can't find 뭐뭐라고 말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 내 여동생이 어디 갔지? I can't find my sister. 여동생을 못 찾겠어요. 안 보여요.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sister는 여동생도 되지만 언니, 누나 다 된다고 했죠? I can't find my sister. 연습해볼까요? I can't find my sister. I can't find my sister. Good job. 내 친구를 못 찾겠어요. I can't find my friend 라고 하면 되겠죠? I can't find my friend. I can't find my friend. 제 연필을 못 찾겠어요. I can't find my pencil. My pencil이 바로 나의 연필이라는 의미죠. I can't find my pencil. 주소를 보고 가는데 그 집을 못 찾겠어요. I can't find the house. 그 집, 바로 그 집을 뜻하죠. I can't find the house. 한 번 더. I can't find the house. 제가 당신의 테디베어를 갖고 놀았는데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요. 못 찾겠어요. I can't find your teddy bear. I can't find your teddy bear. 네, 이런 식으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못 찾겠다라고 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Is it under the sofa? 자, 소파 아래에 있어? 라고 물어봤죠. 자, under 나왔네요. 그쵸? Under는 뭐뭐 아래라.

0: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구나 물건 아래, under the table, under the chair, 뭐 이럴 때쓸수 있고요. 혹은 건물이나 구조물, under the building, 그쵸? building이 건물이고, 뭐 혹은 under the tent, 텐트 아래, 이럴 때쓸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천이나 덮개 아래라고 할 때도 쓸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 혹시 카페트 같은 거 있나요? 그럼 카페트, 러그 아래 얘기할 때도 쓸수 있고, 아니면 타월 아래, 요럴 때도 under the towel, under the rug, 요렇게 쓸수 있겠네요. 자연적인 대상, 이건 무슨 뜻이냐? 하늘 아래, under the sky, 나무 아래, under the tree, 이런 식으로 자연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럴 때 고고 아래라고 할 때도 쓸수 있어요. 뭐 구름 아래, under the clouds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위치상 어떤 것에 아래에 있다라고 할 때는 under라는 단어를 쓴다는 걸잘 기억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연습해 볼까요? 어디 어디에 아래에 있어요? 라는 질문으로요. 테이블, 식탁 아래에 있어요? Is it under the table?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s it under the table? Is it under the table? 건물 아래에 있나요? Is it under the building? Is it under the building? 이불 아래에 있나요? 아까 천, 카펫, 뭐 덮개 다 된다고 했죠? Is it under the blanket? Blanket은 이불, 담요 다 뜻합니다. 건축된 어떤 뭐 빌딩이라든지 건물, 건축물 아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under 쓴다고 했죠. Is it under the bridge?라고 할수 있어요. Bridge는 다리라는 뜻이죠. Is it under the bridge? 또 침대 아래 있나요? Is it under the bed? Is it under the bed?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I don't think so. 아니, 없는 것 같아. 도대체 전화기는 어디에 간 걸까요? 그죠? Maybe it's under the cushion. 자, maybe it's under the cushion이라고 했죠? Maybe는 혹시 요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마도라는 뜻도 있지만 it's under the cushion이라고 하면 쿠션 아래에 있다잖아요. 쿠션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maybe를 쓴 거죠. Found it. 자, found it이라고 하면 찾았어요. 그걸 찾았어라는 말이죠. Find가 아까 찾다였잖아요. I can't find my phone이라고 했었죠. 이 find의 과거 형태가 found입니다. 찾는 순간도 이미 찾은 거죠. 그래서 꼭 과거 형태로 found it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내용을 쭉 봤어요. 여러분, under 잘 기억하면서 대화 다시 한번더 들어볼까요?
1: I can't find my phone.
2: Is it under the sofa?
1: I don't think so.
2: Maybe it's under the cushion.
1: Found it.
0: It's time for a level up. 자, 레벨업 시간입니다. 아까 숨은 그림 찾기처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물건들이 있었죠. 기억나죠? 자, 일단 강아지를 찾을 수가 없대요. I can't find the dog. I can't find the dog. 어디 있을까요? Is he under the coffee table? 친구들, is he under the coffee table? 커피 테이블 아래 있나요? No, 아니요. 강아지는 없네요, 그곳에. I don't think so.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물론 no라고만 해도 되지만 아닌 것 같은데요. I don't think so.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어요. 자, rug. 이게 바로 우리가 러그라고 하는 조그만한 카페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is he under the rug? 러그 아래에 강아지가 있나요? Found him. 자, found it라고 하면 물건을 찾은 거고요. 우리가 강아지나 반려동물은 의인화시켜서 사람처럼 him, her, he, she 이런 걸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found him이라고 해야지 found it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found him 잘했어요. 만약에 여자 강아지면 found her라고 하면 되겠죠? 자, next. 내 연필을 못 찾겠어요. I can't find my pencil. 어디 있을까요? Is it under the curtain? 커튼 아래 있나요? 볼까요? I don't think so. 없네요, 그쵸? 그러면, is it under the chair? 의자 아래에 있나요? 보니까, 있네요. 이때는 found it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toilet paper, 두루마리 휴지를 찾아볼게요. toilet paper. I can't find the toilet paper. 두루마리 휴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도와주세요. Is it under the sofa? 소파 아래 있나요? I don't think so. 없네요, 그렇죠? 소파 아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is it under the coffee table? 커피 테이블 아래 있어요? 있네요. Found it. 그렇죠? 여기도 두루마리 휴지가 하나니까 found it. it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under를 써서 다양한 물건들을 찾아보는 활동을 해봤는데 under 많이 사용해 보시고요. found it 이 표현도 덤으로 연습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together. Let's chant to the beat. My phone, I can't find my phone. I can't find my phone. Under the sofa, under the sofa. Is it under the sofa? Is it under the sofa? Under the cushion. Under the cushion. Maybe it's under the cushion. Maybe it's under the cushion. Found it! Toilet paper. Toilet paper. I can't find the toilet paper. I can't find the toilet paper. Under the curtain. Under the curtain. Is it under the curtain? Is it under the curtain? Under the rug. Under the rug. Maybe it's under the rug. Maybe it's under the rug. Found it!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 under. under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인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저와 함께도 많이 연습했지만 여러분도 따로 이 under라는 표현을 많이 많이 써봐야 돼요. 약속해 줄 수 있죠? 자, 그러면 복습 많이 많이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everyone!
3: Elevator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5: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3: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4: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mor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0 Great Inventions Wednesday Airplane I can say what people take to fly in the sky.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굉장히 멋진 그림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인데요. 자, 선생님이랑 보러 갈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보니까 지금 형제가 있고요. 비행기가 있네. 형제랑 비행기 하면 우리 친구들 떠오르는 거 있지 않나요? 맞아요. Wright Brothers. 라이트 형제가 떠오르지 않나요? Oh, they are the Wright Brothers. 그렇죠. 오늘 한번 라이트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랑 한번 자세하게 단어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짜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Airplane. Airplane. 우리 친구들 airplane이 뭔지 알 것 같아요. I think you know what it means, right? 비행기입니다. This is an airplane invented by the Wright brothers. 자, 저기 위에 보이는 비행기가 바로 라이트 형제가 발명한 그 비행기입니다. 자, 비행기가 영어로 뭐라고요? 그쵸? Airplane. 따라해볼게요. Airplane. 좋습니다. 비행기 타고 어디로 슝 가고 싶다, 그쵸? 자, 그 다음 단어는요. Fly, fly. 날다예요. 이 단어도 많이 들어봤지요. Airplanes can fly. 비행기들은 날을 수 있어요. 라는 뜻으로 말할 수 있겠죠. 자, fly 단어 기억하겠습니다. Fly, fly. Fly, no. Fly. 발음해볼까요? Fly. Fly. 좋습니다. 날다라는 뜻이에요. Airplanes can fly. Okay. 자, 그 다음 단어는 바로 fast 나왔네요. Fast. Fast. 빠른이란 단어예요. Fast. 이것도 마찬가지로 F 발음 잘해줘야 돼. Fast. Fast. Okay. Airplanes are fast. 비행기는 빠르죠, 그쵸? 엄청 빠르다, 얘들아. Airplanes are fast. Airplanes are fast. Okay, 자, fast 발음 다시 해볼게요. Fast, fast. Okay, 자, 그 다음은요. 바로 high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High, high. 높은이란 단어예요. 자, 비행기는 높이 날지요? Airplanes fly high, right? 자, 우리 high 단어 다시 한번 발음해볼게요. High, high, high, high.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네 개 단어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우리 친구들 리딩 지문 들어보고 올게요.
2: Airplane. How do people fly in the sky? An airplane can take you to the sky. It flies high and fast. The Wright brothers invented it.
0: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가져보겠습니다. 짜잔! 자, how do people fly in the sky? One more time. How do people fly in the sky? 자, 선생님이랑 빨간색으로 보이는 단어들 한번 뜻 볼게요. 자, 일단 fly 나왔습니다. fly는 날다라는 뜻이죠. fly. Fly. 얘들아, sky는 뭘까요? sky는 하늘이에요. sky, sky.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How do people fly in the sky?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을 나나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How do people fly in the sky? 자,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How do people fly?

fly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갈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An airplane can take you to the sky.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n airplane can take you to the sky.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It flies high and fast. 나왔어요. 자, high랑 fast.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자, high는 높은이란 뜻이었죠. 높은. 그 다음에 fast는 빠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볼게요. flies 있죠. fly가 바로 날다란 뜻이었죠. 그래서 그것은 높이 빠르게 날아요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it이 바로 airplane을 뜻하겠죠? 그것은 높이 빠르게 fly, 날아요. 자, it flies high and fast. 우리 친구들 잘합니다. 시작! It flies high and fast. 좋아요, 얘들아.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가 발명했는지 나오네요. The Wright Brothers invented it. One more time. The Wright Brothers invented it. 자, 라이트 형제들이 invented, 발명했어요 라고 써져 있는데요. 자, 우리 라이트 형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The Wright Brothers. 한번 해볼게요. The Wright Brothers. 라이트 형제들, 오케이. The Wright Brothers. 그리고 invented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쵸? 자, invent의 과거형인 발명했다 되겠습니다. invented. 그래서 the Wright Brothers invented it 하면은 라이트 형제들이 발명했어요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The Wright Brothers invented it. 잘했어요, 얘들아. 오케이. 자, 우리 그럼 퀴즈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Number one. What is an airplane like? 자, 비행기는 어떠한가요? 오케이. 자, A. It is slow. 오케이. B. It is fast. 어떤 걸까요?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slow 해요? Fast 해요? 그쵸? Fast 합니다. It is fast. It's very fast, right? 엄청 빠르죠? 자, question number 2. Who invented the airplane? 누가 비행기를 발명했나요? 라고 합니다. A. Thomas Edison? 오, 토마스 에디슨? B. The Wright Brothers who invented the airplane.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뭐예요? B. The Wright Brothers 였죠. 토마스 에디슨은 light bulb 전구를 발명했잖아요. 그쵸? 좋습니다.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자. Airplane, 비행기. How do people fly in the sky?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을 fly 나나요? An airplane can take you to the sky. 비행기가 당신을 하늘로 데려가 줄 수 있어요. An airplane can take you to the sky. It flies high and fast. 그것은 굉장히 높이, 그것은 높이 fast, 빠르게 날아요. It flies high and fast. The Wright Brothers invented it. 라이트 형제가 발명했어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어때요? 에어플레인에 관한 지문을 다시 읽어보니 머리에 쏙쏙 들어왔죠?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 이었습니다.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한번 챈트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요? Okay, then drop the beat! What's that? What's that? It's an airplane. It's an airplane. It flies high. Your turn. It flies high. Good job. It flies fast. Your turn. It flies fast. Good job. The airplane is a great invention. The airplane is a great invention.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즐거운 cartoon talk 시간 함께 가져볼게요. 선생님이랑 아까 초반에 봤던 그림

기억나나요? 어떤 형제들이었죠? The Wright Brothers였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발명했다고요? Airplane, 비행기를 발명했지요. 자, 선생님은 그 그림 안으로 다시 한번 풍덩 빠져볼게요. 준비됐나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자, 오늘의 그림입니다. 아주 라이트 형제들이 첫 비행을 성공하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그쵸? 자, 선생님이랑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짜잔! Wright Brothers가 이야기를 하네요. Hi, we're the Wright Brothers. 안녕하세요. 우리가 라이트 형제입니다. 굉장히 기쁘게 자신감 넘치게 말하는 것 같아, 그쵸? 자, 우리 친구들도 자신감 넘치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Hi, we're the Wright Brothers. 좋아요. 자신감 넘쳐스.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We made the first airplane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made는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만들었대. 무엇을 만들었어? The first airplane. 가장 첫 번째의 비행기를 만들었대요. We made the first airplane. 우리는 가장 첫 번째의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라고 합니다. 한번 우리 친구들 읽어볼까요? 시작! We made the first airplane. 좋아요. first가 첫 번째란 뜻이죠. airplane은 우리가 계속 말하는 비행기고요. 좋아요. 자, 그 다음은 it can fly high and fast 나왔어요. fly는 날다, high는 높이 높이 높은, okay? fast는 빠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높고 빠르게 날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It can fly high and fast. 시작! It can fly high and fast. 좋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선생님만 하는 거 아니지? 우리 친구들도 따라하고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Do you want to fly in the sky? 라고 나왔습니다. 자, fly가 선생님이 말했듯이 날다라는 뜻이고 sky는 하늘이죠. 그래서 라이트 형제들이 지금 이렇게 손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손 내밀면서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하늘을 날고 싶습니까? 라고 하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Do you want to fly in the sky? 잘했습니다. Do you want to fly in the sky? 당신은 나와 함께 하늘을 날겠습니까? 나 하늘을 날고 싶습니까? 한번 날아볼까, 얘들아?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카툰 척이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people take to fly in the sky. 자, 나는 사람들이 하늘을 날때 무엇을 타고 가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Airplane 말할 수 있다.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Airplane은 누가 발명했다고요? The Wright Brothers. 그거 꼭 기억할게요. The Wright Brothers invented the airplane. The Wright Brothers invented the airplane.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butterfly.

0: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가게에 가서 물건 두 개를 놓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고민해 본 적 있죠? 어떤 게 더 저렴한지, 어떤 게 더 나은지, 어떤 게 더 별로인지 이런 걸 비교를 해봐야 최적의 상품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개를 비교하고 고르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o.
1: Week 28. Making comparisons. Wednesday. Which is cheaper? I can compare and ask which one is better.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먼저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Here's the picture. Huh. 지금 보니까 가방 가게에 이 두 친구가 빨간 가방이랑 파란 가방 가운데 무엇을 살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뒤에 bag shop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보니 가방 가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배울 첫 번째 단어는 shop입니다. 바로 가게. 혹은 상점이라는 뜻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쇼핑하다 할 때 그 쇼핑, 쇼핑의 숍이에요. 그래서 쇼핑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자, 저 따라해보세요. shop, shop, shop. Very good. 자, 이 shop이 쇼핑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보면서, 가게를 둘러보면서 물건을 고르는 행위를 뜻한다면 이렇게 돈을 주고 진짜 구매하는 어떤 물건을 사는 행위는 buy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buy, buy, buy. 네, 맞아요. 우리 빠이빠이, 안녕 할 때 그 buy와 그 발음이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면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물건이 가장 저렴한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값이 싼, 값이 저렴한을 cheap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cheap, cheap. cheap. 여기에서 chip 이렇게 너무 짧게 발음을 하게 되면 우리 감자칩 얘기할 때 그 칩이 되니까 cheap 이렇게 길게 발음을 해주세요. 그럼 마지막 단어. 네, 바로 옷이나 가방을 열고 닫을 때 쓰는 지퍼. 이 지퍼는 영어로 발음을 z, z, z 발음을 해서 zipper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zipper, zipper, zipper. Very good. 자, 우리 단어들도 배워봤으니까 이제 today's dialogue 바로 듣고 올게요.
1: Which is cheaper, the red bag or the blue one?
2: The blue one. But the red one is better than the blue one.
1: Really? Why?
2: This zipper is worse than the red bags.
1: Then let's buy the red bag.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가 볼게요. 타다! 네, 와, 긴 문장인데요. Which is 땡땡 or 땡땡 이런 표현이에요. 자, 무엇과 무엇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뭐뭐해?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어제도 비교급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것보다 더 뭐해? 라는 이런 비교급을 배웠었는데 오늘은 이 둘 중에 뭐가 더 뭐해?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중에 지금 고르는 거니까 which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해서 이 질문을 만들어주고요. 자, 그러면 우리 빨간 가방과 파란 가방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저렴해? 라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which is 한 다음에 그 뒤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죠? 더 저렴해 라는 이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저렴해는 우리 아까 배웠죠? cheap 맞아요. cheap예요. 근데 더 저렴해니까 우리 비교급 어떻게 한다 그랬죠? 뒤에 er를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cheaper가 됩니다. 그래서 which is cheaper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게 더 저렴해? 근데 이제 빨간 가방과 파란 가방 중에서 이거를 이렇게 꼭 집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the red bag or the blue one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너무 쉽죠? 자, 따라해보세요. Which is cheaper, the red bag or the blue one?

Which is cheaper, the red bag or the blue one? Which is cheaper, the red bag or the blue one? Very good. 여기에서 the blue one의 one은 이제 앞에 the red bag, 이 bag, 가방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 좀 이제 지겨우니까 그 가방, bag을 대신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연습을 더 해볼게요. 코끼리와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커? 라는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which is 한 다음에 더 커를 물어보는 거니까 bigger, bigger가 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big에 뒤에 er를 붙이면 bigger가 됩니다. 이게 스펠링은 g가 한 번 더 반복이 돼서 쓰이는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통째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hich is bigger? 어느 것이 더 커? 근데 여기서 이제 코끼리와 말 중에니까 그러면 which is bigger? An elephant or a hor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Which is bigger? An elephant or a horse? Which is bigger, an elephant or a horse? Very good. 우리 연습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 자와 저 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길어?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자는 이제 ruler, ruler예요. 이 길이를 재는 자. 그러면 which is 더 길어? longer, long에 er를 붙여서 longer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자와 저 자니까 this ruler or that one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Which is longer, this ruler or that one? Which is longer, this ruler or that one?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표현은 땡땡 is better than 땡땡입니다. 무엇 무엇이 무엇 무엇보다 더 좋아. 우리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비교급을 계속 배웠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좋은 good, good이라는 이 단어가 있다면 이제 더 좋은, 더 좋은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Good-er가 될까요? 뒤에 er를 붙여서. 아니에요. 이제 이 good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 비교급이어서 이 er를 붙이는 그 규칙이 따르지 않고 아예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better. 네, better예요. better. 그래서 better than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것보다 더 좋아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거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빨간 것이 파란 것보다 더 좋아라는 말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The red one is better than the blue one.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The red one is better than the blue one. The red one is better than the blue one. Very good. 우리 연습을 한번 더 해볼게요. 이 책이 저 책보다 더 좋아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This book is better than that one. 네, 따라해보세요. This book is better than that one. This book is better than that one. Very good. 우리 better, 더 좋은을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는 더 나쁜, 더 안 좋은을 한번 배워볼까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불규칙 비교급이어서 또 다른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worse예요. worse. 네. 그래서 good이 이제 좋은 가운데 있다면 더 좋은 건 better, 더 안 좋은 건 worse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지퍼가 빨간색 가방의 것보다 더 안 좋아 라는 말은 This zipper is worse than the red bags. 따라해 보세요. This zipper is worse than the red bags. This zipper is worse than the red bags. Very good. 자, 한 번 더 연습. 이 영화가 첫 번째 영화보다 더 안 좋아. This movie is worse than the first one. This movie is worse than the first one. Very good.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Boom boom chant music start. Which is cheaper? Which is cheaper? The red one or the blue one? The red one or the blue one? The red is better than the blue. The red is better than the blue.

0: The blue is worse than the red. The blue is worse than the red. Good job! Speaking 연습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이 가방 가게에서 두 친구가 파란 가방을 살지 빨간 가방을 살지 서로 비교하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럼 첫 번째 대화의 시작은 자, 빨간 가방과 파란 가방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저렴해?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which is 땡땡, the red bag or the blue one? 이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갈까요? 3, 2, 1 네, 더 저렴해 라는 그 질문이었으니까 cheap, 더 저렴한, cheaper, 네, cheaper가 들어가야 되겠죠? Which is cheaper, the red bag or the blue one? Which is cheaper, the red bag or the blue one? Very good.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질문에 대해서 아, the blue one, 파란색 가방이야. 하지만 빨간색 가방이 파란색 가방보다 더 좋아.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But the red one is 땡땡 the blue one. 그러면 여기에 더 좋아, 더 좋아라는 그 말이 들어갈 것 같아요. 3, 2, 1 네, 더 좋은 better than 이었죠?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The blue one. But the red one is better than the blue one. The blue one. But the red one is better than the blue one. 네, 그러면 정말? 왜? 이렇게 물어봤어요. Really? Why? Really? Why? 이 지퍼가 빨간색 가방의 지퍼보다 더 안 좋아.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자, 그럼 이 지퍼가 빨간색 가방의 지퍼보다 더 안 좋아. This zipper is 땡땡 the red bags. 네, 그러면 더 안 좋은이라는 말을 넣어주세요. 3, 2, 1 네, 바로 worse than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This zipper is worse than the red bags. This zipper is worse than the red bags. Very good. 그럼 빨간색 가방을 사자! 이렇게 결정으로 끝났네요. 네, then, 땡땡, buy the red bag. 자, 우리 친구한테 무언가 이렇게 하자라고 제시할 때 어떤 표현을 쓰나요? 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네, let's. Then let's buy the red bag. Then let's buy the red bag. Excellent.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오늘은 두 가지의 물건을 비교해서 고르는 표현들을 배워봤어요. 친구들도 가게에서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오늘 배운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1: ...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은 미안한 상황에서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나요? What will you say? Oh, I'm sorry.

0: 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렇게 오늘은 미안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봐야겠죠? Let's listen!
1: Week 28. Social expressions. Wednesday. Saying sorry. I can use expressions for saying sorry.
0: It's brand up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자, 그림 속에 나오는 인물들. Who are they? 뭐죠? 맞아요. 공룡인데요. 지금 이 공룡 친구가 I think he was baking. 지금 쿠키를 구웠던 것 같은데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죠? 홀라당 다 태워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엇을 태우다 혹은 무엇이 불에 타다라는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Burn. Burn. Good. 자, 그러니까 이렇게 쿠키들이 다 타버렸어요. 지금 옆에 있는 공룡 엄마인 것 같은데 엄마가 지금 토닥토닥 달래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위로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잘못이라는 단어도 우리 읽어볼까요? Fault. Fault. Good. 일부러 한 게 아니니 이것은 실수이겠죠? 자, 여러분 실수라는 단어도 같이 읽어볼까요? Mistake. Mistake. Great.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단어를 배워봤는데요. 이 단어들 잘 기억하면서 Let's listen to today's dialogue.
1: Oh no. I burned all the cookies with my fire.
2: That's okay. You're still learning how to bake.
1: I'm sorry for making such a big mess. It was my fault.
2: Don't worry about it. Everyone makes mistakes.
1: I'll be more careful next time.
0: Okay, everyone. It's focus on tim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그 안에 우리가 배울 표현들이 있죠? Let's learn them. 첫 번째 표현입니다. I'm sorry for such a big mess. 자, 이 문장 속에 오늘의 표현이 있죠. 바로 I'm sorry for로 시작하는 문장인데 뒤에 동사 뒤에 ing가 붙게 되면 뭐뭐뭐 해서 미안해요 혹은 죄송해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문장을 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서 죄송해요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엉망이라는 표현은 such a big mess란 뜻이고요.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가 있죠? What is it? 무엇이죠? 맞아요. 무엇을 만들다, 만들어서 보이죠. 자, 여러분, 만들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make인데요. 우리가 I'm sorry for 뒤에는 동사만 넣는 게 아니라 동사 뒤에 이것을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ing를 넣어서 making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서 죄송해요. I'm sorry for making such a big mess. 한 번 더. I'm sorry for making such a big mess.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 거예요. 너의 생일을 잊어서 미안해입니다. 자, 너의 생일은 your birthday이고요. 잊어서. 깜빡했다 라는 것처럼 깜빡해서 미안해 라는 표현이에요. 무엇무엇을 잊어버리다 라는 단어 알까요? 맞아요. 바로 forget 이고요. 우리는 그 뒤에 ing를 넣어서 forgetting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어를 잘 살펴보면 우리 t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문장을 읽어볼게요. 너의 생일을 잊어서 미안해. I'm sorry for forgetting your birthday. I'm sorry for forgetting your birthday. Good.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It was fault. 자, 여러분 우리 fault라는 단어 배웠죠? 무엇이었죠? 맞아요. 잘못이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서 it was 그 다음에 소유격인 단어를 넣고 우리 잘못이라는 단어 fault을 넣게 되면 누구누구의 잘못이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소유격이라는 단어 알까요? 자, 소유격이라는 것은 나의, 너의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금 나오는 이 단어들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my, 나의란 뜻이고요. your, 너의란 뜻이고요. his, 그의란 뜻이고요. her, 그녀의란 뜻이고요. our, 우리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let's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못이었어요 라는 문장인데요. 자, 소유격인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나의 잘못. 맞아요. my를 써야겠죠. 문장 읽어볼까요? It was my fault. 한 번 더. It was my fault. Good. 이번엔 다른 소유격을 넣어볼 거예요. 그게 잘못이 아니었어 입니다. 이번에는 그의 잘못, 그의 라는 단어는 his 입니다. 문장 읽어볼까요? It wasn't his fault. One more time. It wasn't his fault. Great. 우리 마지막 표현이죠? I'll be more next time. 자, 여러분, 여기서 next time은 다음 시간에 라는 뜻이고요. 앞에 I'll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I will 이라는 단어를 이제 축약한 거죠. 자, I'll be more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고 뒤에 next time이 붙게 되면 다음에는 더 뭐뭐 할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빈칸을 채워봅시다. 다음에는 더 조심할게요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조심스러운 혹은 조심한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careful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되죠. Let's read. 읽어볼까요? 다음에는 더 조심할게요. I'll be more careful next time. 한 번 더. I'll be more careful next time. Good. 자, 다른 단어를 우리 사용해 볼까요? 다음에는 더 예의 바르게 할게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의 바른이라는 형용사를 넣어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 단어 알까요? 예의 바른. P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polite입니다. 맞춘 친구들 있나요? 자, 우리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에는 더 예의 바르게 할게요. I'll be more polite next time. One more time. I'll be more polite next time. Great work,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Hit the music, please. I'm sorry for making such a big mess. I'm sorry for making such a big mess. Was my fault. It was my fault. I'll be more careful next time. I'll be more careful next time. Good job, everyone. Okay, guys, let's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자, 선생님하고 오늘 배웠던 트레이스 다이얼로그를 한 번 더 리뷰하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시간입니다.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자, what was happening today?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맞아요. 이 공룡 친구가 쿠키를 구웠는데 홀라당 다 태웠습니다. How? 어떻게 태웠죠? 맞아요. 공룡이 내뿜는 불로 태웠다고 합니다. 자, 우리 문장을 함께 볼까요? Oh no! 안 돼! 라고 시작합니다. I burned all the cookies with my fire. 자, 나는요, 내 불로 이 모든 쿠키들을 다 태웠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Oh no! I burned all the cookies with my fire. 다음 문장 볼까요? That's okay. 괜찮아. You're still learning how to bake. 너는 빵을 굽는 법을 혹은 쿠키를 굽는 법을 아직 배우는 중이야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0: 처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That's okay. You're still learning how to bake. One more time. That's okay. You're still learning how to bake. Good. 다음 문장 볼게요. I'm sorry for. 자, 여러분, I'm sorry for 뒤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나요? 맞아요. 바로 making이었죠. I'm sorry for making such a big mess라는 문장인데요. 아, 제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서 죄송해요라는 문장이죠. 자, 다음 문장도 볼까요? It was fault. 빈칸 속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나요? 맞아. my가 들어갑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라고 문장이 나오는데요. 우리 전체적으로 이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m sorry for making such a big mess. It was my fault. One more time. I'm sorry for making such a big mess. It was my fault. Good. 이번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 거예요. 우리 깨트리다 라는 단어 읽어볼까요? break, break. 자, 우리 빈칸 속에 break를 breaking으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I'm sorry for breaking your cup. 자, 이 문장은 어떤 뜻이 되죠? 아, 너의 컵을 깨트려서 미안해 혹은 죄송해요 라는 문장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m sorry for breaking your cup. Good. 우리 다음 문장을 볼게요.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 안심시켜줬습니다. 다음 문장. Everyone makes mistakes. 모두 다 실수를 해 라는 문장입니다. 이것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Don't worry about it. Everyone makes mistakes. Good. I'll be more next time.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careful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더 조심할게요 라는 문장이죠. 읽어볼까요? I'll be more careful next time. One more time. I'll be more careful next time. Well done,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Okay,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미안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제가 뭐뭐뭐 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표현이 조금 더 유용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시작했나요? 맞아요. I'm sorry for 하고 뒤에 동사 ing를 넣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본산 원두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everyone! Welcome back to All in One 재능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학교 잘 다녀왔어요? 오늘 기분 어때? 우리 친구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쌤이랑 행복하게, 신나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Today is Wednesday. 오늘은 수요일이네요. Today is Wednesday. Wednesday. 수요일은 무슨 공부하는 날이지? 그치요. 듣기 공부하는 날이죠. 이번 주 주제 얘들아 기억나? 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주제인데 확인해보러 갈까요? 짜잔. Week 4. My favorite food. My favorite food. 내가 가장 좋아하는 food. 음식. 이 요번 주의 주제였지? 아, 요번 주에도 아, 내내 선생님이 아주 배고파가지고 큰일 났어요. 자, 그럼 오늘의 듣기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자, 근데 얘들아 듣기 하기 전에 우리 미션이 있었어, 그치? 자, 문제 한번 쌤이 읽어줄게. What does Chrissy eat for dinner? What does Chrissy eat for dinner? Chrissy, 쌤이 저녁으로 뭘 먹네요? 우리 아직 모르죠, 그쵸? 듣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귀를 쫑긋하고 허리 쭉 펴고 한번 들어보기에요. 준비됐지요?
1: Hi, Chrissy. What do you eat for dinner?
2: Hi, Liam. I usually eat pizza for dinner.
1: That sounds delicious. Do you like spaghetti?
2: Yes, I like spaghetti.
1: I enjoy garlic bread with spaghetti. It's yummy.
2: Me too. Garlic bread is so tasty.
0: 자, 얘들아, 쌤이랑 그러면 한 문장씩 잘 듣고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준비됐어요? 귀 쫑긋 들어봅시다. 시작!
1: Hi, Chrissy. What do you eat for dinner?
0: 오, Hi, Chrissy라고 하는 것밖에 못 들었어요. 우리 한 번만 다시 들어볼까?
1: Hi, Chrissy. What do you eat for dinner?
0: 아하, 다 들었지? Chrissy 쌤도 다 들었어요. 그럼 우리 리암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짜잔.
2: Hi, Chrissy. What do you eat for dinner?
0: 리암이, 안녕, 크리시. 너는 저녁으로 뭘 먹어? 라고 하네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
2: Hi, Chrissy. What do you eat for dinner?
0: 시작!
2: Hi, Chrissy. What do you eat for dinner?
0: 집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쌤 혼자 말하고 있는 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는 크리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들어봅시다. 준비됐어요?
2: Hi, Liam. I usually eat pizza for dinner.
0: 오케이. 자, 한 번만 들으면 좀 서운하죠? 두 번 들어볼게요. 한 번만 더. 시작!
2: Hi, Liam. I usually eat pizza for dinner.
0: 들었어요, 얘들아? 확인해볼까요? 빠밤.
2: Hi, Liam. I usually eat pizza for dinner.
0: 라고 하네요. 오, 미션의 답이 여기 있는 것 같아. 안녕, Liam. Hi, Liam. 이라고 I usually. Usually 하면은 주로라는 뜻이야. Usually. Usually. 발음해볼래요? 시작. Usually. Okay. 자, 주로 무엇을 먹냐면 피자를 먹는데 뭐로? 저녁 식사로. 저녁 식사로 뭘 먹는데요? 피자. 꼭 기억하세요. 자, 읽어보자. 시작.
2: Hi, Liam. I usually eat pizza for dinner.
0: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2: Hi, Liam. I usually eat pizza for dinner.
0: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Usually.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리엄이 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귀 쫑긋.
1: That sounds delicious. Do you like spaghetti?
0: 뭐라 그랬어? 한 번만 다시 들어보자. 시작.
1: That sounds delicious. Do you like spaghetti?
0: 오,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 빠밤.
2: That sounds delicious. Do you like spaghetti?
0: 이게 무슨 뜻이에요?
2: That sounds delicious. Delicious는 맛있는.

0: 이런 뜻이에요. 그거 정말 맛있겠다. 피자 정말 맛있겠다라 그러지. 그리고 나서 리엄이 질문을 합니다. Do you like spaghetti? 스파게티, 스파게티 말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스파게티라고 발음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발음할 거예요? 우리 올인원 친구들은? 스파게티. One more time. 스파게티. One more time. 스파게티. 오케이.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살짝 느끼하게 발음해 주세요. 스파게티. 스파게티. 자, 그럼 읽어보자. 시작. That sounds delicious. Do you like spaghetti? 잘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자. 시작. That sounds delicious. Do you like spaghetti? 자, 그럼 쌤은 크리스는 스파게티를 좋아한다고 할까요? 안 좋아한다고 할까요? 다 들어보세요. Yes, I like spaghetti. 뭐라 그랬어?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Yes, I like spaghetti. 쌤 스파게티 좋아한대, 안 좋아한대? 좋아한대요. Yes, I like spaghetti. 쌤 스파게티 진짜 좋아하거든. 다시 해볼게요. 시작. Yes, I like spaghetti. 친구들 잘해. 시작. Yes, I like spaghetti.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리엄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시작.
1: I enjoy garlic bread with spaghetti. It's yummy.
0: 뭐라 그랬어, 얘들아?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시작.
1: I enjoy garlic bread with spaghetti. It's yummy.
0: 자, 뭐라고 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빠라밤. I enjoy garlic bread with spaghetti. It's yummy. 라 그러네요. 자, garlic bread. garlic이 뭐냐면 마늘이야, 얘들아. garlic bread 하면은 마늘 빵이 되겠죠? 자, 스파게티랑 뭘 같이 먹는 걸 enjoy, 즐긴대요. 마늘빵을 같이 먹는 걸 즐긴대요. 리암 좀 먹을 줄 아는 친구인 것 같아. 그치? 마늘빵 촉촉하고 얼마나 맛있어요. It's yummy. 그것은 맛있어요라 그러네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I enjoy garlic bread with spaghetti. It's yummy. 친구들 잘해? 시작. I enjoy garlic bread with spaghetti. It's yummy.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크리스 쌤이 뭐라고 마지막에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Me too. Garlic bread is so tasty. Tasty라는 단어 들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Me too. Garlic bread is so tasty. 잘 들어봤어? 확인해보자. Me too. 나도 그래. Garlic bread, 마늘빵은 is so tasty. 정말 맛있어. tasty는 delicious, yummy랑 똑같은 뜻이에요. 맛있는이란 뜻입니다. garlic bread는 정말 맛있어라 그러지요. 다시 한번 해볼까? 시작. Me too. Garlic bread is so tasty. 친구들 잘해. 시작. Me too. Garlic bread is so tasty. 너무 잘했어, 우리 친구들. 아, 배고프다, 그쵸? 맛있는 음식 잔뜩 나오는데. 자, 그럼 우리 퀴즈, 미션을 확인해 봐야겠죠? What does Chrissy eat for dinner? 쌤이 저녁으로 뭘 먹는데? 한번 다시 들어보자. 시작. I usually eat pizza for dinner. 나는 주로 뭘 먹는데요? 피자를 먹는다 그랬죠? 정답은 빠럼빵 피자가 되겠습니다. 자, 맞힌 거 맞지, 우리 친구들? 안 맞춰줘도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 퀴즈를 해볼까요? 짜잔! What does Liam enjoy with spaghetti? 리엄이 스파게티랑 뭐랑 같이 먹는 걸 좋아한다 그랬지? 3, 3초 줘야지. 3, 2, 1. 빠라바람. 한번 들어보자. 시작.
1: I enjoy garlic bread with spaghetti.
0: 들었어, 얘들아? Garlic bread. 마늘빵이랑 같이 먹는 걸 즐긴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뽀뽀, garlic bread. C가 되겠습니다. 2번 가볼게요. What food does Chrissy say she likes? Chrissy가 좋아한다는 음식이 하나 있었어. 아, 피자가 아니라 하나, 다른 거였는데,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겠어요? 3초 줄게. 3, 2, 1. 들어보자. I like spaghetti. 뭘 좋아한대요? I like spaghetti. 스파게티가 아니라 spaghetti였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

0: 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내기 아쉽죠? 문제 또 해볼게요. What does Chrissy think about garlic bread? 쌤이 garlic bread 어떻다고 그랬지요? 이건 쌤이 한번 보기를 읽어줘 볼게. A. salty. 짜다 그랬나요? B. tasty. 맛있다 그랬나요? C. bad. 맛없다 그랬나요? A, B, C 중에 뭘까요? 들어보자. Garlic bread is so tasty. 쌤, 뭐라 그랬어? 그렇지요. tasty라 그랬죠. tasty가 yummy, delicious랑 같은 뜻인 맛있는이란 뜻이었어요. tasty. 한번 말해볼래? tasty.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true or false question 해봐야죠. Chrissy likes garlic bread. 쌤이 마늘빵, garlic bread 좋아한다 했어요? 안 좋아한다 그랬어요? 들어볼까? Garlic bread is so tasty. Garlic bread's tasty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 문제 가볼게요. Liam enjoys garlic bread with pizza. 리엄은 피자랑 garlic bread, 마늘빵이랑 즐겼나요? 즐겨 같이 먹었나요? 한번 들어보자.
1: I enjoy garlic bread with spaghetti. It's yummy.
0: 피자가 아니랑 뭐랑 같이 먹는 걸 좋아한다 그랬죠? 그렇죠. 스파게티랑 같이 먹는 것을 즐겨 먹는다 그랬어. 그래서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뭘것 같아요? X가 되겠지요. 그냥 피자가 아니랑 스파게티랑 같이 먹는 걸 즐겨 먹는다 했으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빠밤. Chrissy usually eats pizza for lunch. Chrissy는 주로, usually, 기억나죠? Usually eats pizza for lunch. 점심 식사로 주로 피자를 먹는다, 안 먹는다? 오일까, X일까? 한번 들어보자. I usually eat pizza for dinner. For lunch가 아니라 for dinner이었지요. 자, 그렇지. 여기서는 점심 식사로 먹느냐고 물어봤는데 우리는 저녁으로 쌤이 피자를 먹는 걸 즐겨 한다 그랬지?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풀어본 거 맞지요? 잘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랑 잘 듣고 차근차근 해석을 하다 보면은 듣기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듣고 따라해보기 크리스가 되어서 이야기해볼게요. 준비됐죠?
1: Hi, Chrissy. What do you eat for dinner? That sounds delicious. Do you like spaghetti? I enjoy garlic bread with spaghetti. It's yummy.
0: Lovely, lovely students. 얘들아, 오늘 어떻게 재밌게 수업했어요? 쌤은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배에서 너무너무 꼬르륵 소리 나가지고 안 되겠어. 우리 빨리 가서 맛있는 저녁 먹자. 그러면 쌤이랑 여기까지 수업하고 우리 내일 더 신나고 행복하게 수업해요. 바이바이. Butterfly.

독해의 힘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을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릴 지니쌤 유진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6강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어때요? 실력이 쑥쑥 커지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했던 이 작은 노력들이 모이고 모이면 언젠가는 큰 빛을 발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오늘도 선생님을 믿고 수업 힘차게 열어봅시다. 지난 시간의 핵심 내용 퀴즈를 통해 복습해 볼게요. Question number one.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과거형 부정문이 올바르게 사용된 문장은 무엇일까요? A. Women's clothes not have pockets. B. Women's clothes was not have pockets. C. Women's clothes did not have pockets. 자, 이 중에서 올바른 문장입니다. 여러분, 정답 찾아보세요. 3, 2, 1. 정답은요, 바로 네, C의 Women's clothes did not have pockets 입니다. 일반 동사의 과거 부정이잖아요. 따라서 앞에 조동사 did not이 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뒤에는 동사 원형입니다. Women's clothes did not have pockets. 여성들의 옷은 주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갈게요. Question number 2. 2번 문제입니다. There any buyers. 어떤 구매자도 없었다 라는 표현이에요. A. Wasn't. B. Weren't. C. Didn't. 자, 이 중에서 없었다 라는 표현 한번 찾아볼까요? 3, 2, 1. 정답은요, 바로 B의 weren't 였습니다. There weren't any buyers. There were not의 축약형이죠. 어떤 구매자도 없었다. 뒤에 buyers, S가 붙었으니까 were not의 줄임말 weren't.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Question number 3. 3번 문제입니다. Men need small bags under their clothes. 남성들은 그들의 옷 속에 작은 가방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필요로 하지 않았다. 어떤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A. Did not. B. Do not. C. Doesn't. 자, 이 중에서 맞는 것을 골라봅시다. 3, 2, 1. 정답은요, 바로 A의 did not 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지겹게 들어서 정답을 맞추셨어요? 좋아요. Man did not need. Did not 동사 원형 표현 왔지요. 필요로 하지 않았다 입니다. 무엇을? Small bags, 작은 가방들을요, 그들의 옷 속에. 따라서 3번의 정답, did not, 조동사 써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3개 문제 모두 잘 푸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Today, Unit 2, 과거 시제 부정문의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과거 시제 부정문. 과거 시제 유닛 1 공부했을 때보다 암기할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숨은 핵심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었죠? 그것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요, 스텝 업 세 번째 남은 지문 살펴보고 그 다음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했던 중요한 부분들을 문제풀이를 통해 복습까지 해볼 거예요. 마지막엔 아주 재밌는 월드 게임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힘차게 수업 시작해 봅시다. Let's start! 스텝 업! 교재 30쪽의 세 번째 마지막 지문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니까요. 무엇이 보이나요? 야미 쿠키스. 맛있는 쿠키, 초콜릿칩 쿠키인데요. 우리 친구들 초콜릿칩 쿠키 좋아하시나요? 선생님은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초콜릿칩 쿠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누가 doesn't 안 그러겠어. 맞지? 자, 우리 친구들 who doesn't write 이런 뜻이 이런 말이요. 우리 원어민이랑 대화할 때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알아두면 좋습니다. Who doesn't write? 누가 안 그러겠어. 그치? By the way, who invented this delicious snack? By the way 하면은요. 그런데 who 누가 invented 발명했을까? 이 delicious 맛있는 간식을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이 초콜릿칩 쿠키. 그런데 누가 발명했을까? 이런 뜻이 되겠죠? It wasn't a food company. It, 그것을 발명한 것이 food company. company 하면 회사라는 뜻이죠. 아하, 그것을 발명한 것이 음식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It wasn't 무엇무엇이 아니었다라는 뜻이죠. It was a chef named Ruth Wakefield. 그것을 발명한 것은요, 식품 회사가 아니었고요. 바로 chef, 요리사 named 하면 앞에 있는 이 요리사를 꾸며줍니다. 이름이 Ruth Wakefield라고 하는 요리사였습니다. In the 1930s, she owned a small hotel. In the 1930, 우리 어떤 몇년 뒤에 S가 붙으면 그 년도를 뜻해요. 1930년도에 she, 바로 요리사 Ruth Wakefield가 되겠죠. 그녀는 owned, 소유하다의 과거형이 되겠네요. 그녀는 1930년도에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호텔을요. She cooked for her guests. 그녀는 cook 뒤에 ed가 붙어서 요리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녀의 guest, 손님들. 여기서는 호텔이라고 했으니까 투숙객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녀는 그녀의 투숙객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One day, she was baking cookies. One day, 어느 날에요. She, 그녀는 was baking. 과거에 무엇무엇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과거에 그녀는 bake, 굽다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어느 날 굽고 있었습니다. 쿠키를요. 아, 그녀가 호텔을 가지고 있었는데 호텔에 오신 손님들을 위해 요리도 해주다가 어느 날은 쿠키를 굽고 있었습니다. She added pieces of chocolate to her dough. 그녀는 add 하면 우리가 바로 추가하다라는 뜻인데요. 뒤에 ed가 붙었죠. 그녀는 추가했습니다. 무엇을? 초콜릿 pieces, 조각들을요. To her dough. dough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밀가루 반죽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그 초콜릿 쿠키를 굽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밀가루 반죽을 하죠. 반죽을 하고 거기다가 어떤 초콜릿 조각들을 이렇게 추가해 보았대요. She thought they would melt, but they didn't. 아, she, 그녀는요, thought 하면 바로 think의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불규칙 변화라서요, 생각하다, think, 생각했다, thought가 되는 거예요. think, thought.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녀는 thought,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they would melt. 그것들이 당연히 melt, 녹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 반죽에다가 초콜릿 조각들을 넣으면 구웠을 때그 열에 의해서 당연히 녹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But, 그러나 they didn't. 그것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 녹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 반죽에 들어있는 초콜릿 조각들이 구웠는데도 녹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She didn't expect

this. 그녀는 expect, 예상하다, 기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에 didn't가 왔지요. 예상하지 못했다. This, 그것을요. 그녀는 여기서 그것은 무엇을 뜻하겠어요? 맞습니다. 앞에 그 초콜릿 조각들이 당연히 녹을 줄 알았는데, 녹지 않았다. 그 초콜릿이 녹지 않을 것이라는 거를 전혀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But as you can guess, her new cookies quickly became popular. But, 그러나, as 하면은 우리가 무엇무엇 하듯이 이런 뜻인데요. 너가 guess, 추측 혹은 짐작할 수 있듯이 그녀의 새로운 쿠키들은 quickly, 빠르게 became.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보는 단어죠? 무엇무엇이 되다의 과거형, became, 되었다. 어떻게요? popular, 인기 있는. 즉, 정리해보면, 그러나 너도 짐작할 수 있듯이 그녀의 이러한 새로운 쿠키들은 빠르게 인기 있어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하, 그 맛있는 간식 초콜릿칩 쿠키가 처음에는 이런 우연한 기회로 탄생된 것이었네요. 우리 친구들, 질문을 읽으면서 쿠키, 쿠키, 쿠키 이야기를 많이 들었더니 배가 고파졌다고요? 네, 이번 남은 수업도 화이팅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수업이 끝나면 고생한 우리 자신에게 이 맛있는 간식 한입 선물로 주는 건 어떨까요?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은 내용이 좀더 남아 있어요. 우리 그럼 이 질문에서의 grammar point 짚어봅시다. grammar point 두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wasn't a food company. wasn't입니다. was not의 줄임말이죠. 식품 회사가 아니었다. 비동사 과거 부정입니다. 무엇무엇이 아니었다. was not이요. 그렇죠? 비동사 과거 부정은 딱두 가지만 기억해주면 되는데, was not, were not이요.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나죠? 좋습니다. 두 번째는 she didn't expect. didn't, did not의 줄임말입니다. expect,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did not 동사 원형까지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문제 같이 갈게요.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골라보라고 했어요. 1번 보기부터 보면요. 호텔 식당 운영 방법. 네, 그녀가 그 호텔을 가지고 있었고, 또 손님들을 위해 요리도 해준 거 맞는데요. 정확한 식당 운영 방법은 주제라고 볼수 없습니다. 2번 보기를 보면 초콜릿 칩 쿠키의 발명. 그렇죠. 초콜릿 칩 쿠키가 맨 처음에 누구로 인해서 왜 어떻게 발명되었는지 글에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2번 초콜릿 칩 쿠키의 발명이 되겠습니다. 3번 식품 회사와 요리사의 경쟁? 회사랑 요리사랑 경쟁했나요? 안 했습니다. X 따라서 1번의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2번 문제예요. 글에 밑줄 친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우리 아까 this 찾아보았었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바로 여기 있어요. She didn't expect this. 그녀는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무엇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앞에 they wouldn't melt, but they didn't. 그것들이 당연히 녹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초콜릿이 녹지 않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step 세 가지 지문 모두 다 살펴보았는데요. 어때요? 많이 어렵지는 않았죠? 좋아요. 그럼 이제 step out으로 넘어가서 이번 단원에서의 중요한 내용들 복습해 봅시다.

네, 우리 친구들 스텝 아웃 함께 문제 풀어볼 준비 되셨나요? 좋아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A번 문제부터 같이 봅시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어요. 1번 문제. Their plans were not, did not be successful. 해석하면 그들의 계획들은 성공적이지 않았다예요. successful, 성공적인이란 형용사지요? 그럼 그 앞에 비동사가 와야 되는데, 안 왔다니까 비동사의 과거 부정, 비동사의 과거 부정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was not 혹은 were not 앞에 plans, 복수니까 were not이 정답이 되겠네요. 뒤에 보니까 did not be, 일반 동사 과거 부정할 때 사용하는 형태인데요. 비동사 과거 부정은 일반 동사랑은 전혀 다르니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were not이에요. 2번 문제. Long ago, women's clothes didn't, weren't have pockets. 오래전에 이 여성들의 옷은 주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뒤에 보니까 have라는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동사 원형 앞에 무엇을 써준다고 했지요? 그렇죠. 조동사 did not이요. 조동사 did not. 축약해서 didn't라고 할수 있다고 했었죠? 따라서 정답은 didn't, weren't 아닙니다. 우리 조동사 didn't를 써주어야 해요. 3번. There not was, was not enough time for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무엇이 없었다. 어떻게 썼었죠? 그렇죠. There was not 이었잖아요. 여기는 이 not이라는 친구가 비동사 뒤에 졸졸 쫓아다니지 않고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정답이 될수 없어요. was not 체크해주고 넘어갈게요. 4번 문제입니다. During his lifetime, his works weren't popular. 그의 일생 동안에 그의 작품들은 인기가 없었다. 둘다 비동사 과거 부정 잘 왔는데요. 이 중에서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겠지요. 주어, his works, 그의 작품들이니까요. are의 과거형 were이 와야 합니다. were not의 줄임 표현 weren't요. 그렇죠? 따라서 during his lifetime, his works weren't popular. 이렇게 써줘야 정답이 되겠네요. 5번. Men do not needed, did not need small bags under their clothes. 아하, 남성들은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E를 쓰면 복수형이라는 거. 남성들은요, 그옷 속에 작은 가방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필요로 하지 않았다. Do not need it일까요? 네, 여기서도 표현을 보니까 과거 부정을 쓰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 조동사 did not을 써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did not 동사 원형이요. did not need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Man did not need small bags under their clothes. 이렇게요. 그 다음 B번 문제 봅시다.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두눈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볼까요? 1번. The delivery was not arrived on time. 어디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arrive, 동사 원형 잘 왔는데요. 그 앞에 was가 아니라 조동사 did. 따라서 was에 체크하고 did 써줄게요. did not arrive on time. 2번 문제. There don't be a single cloud in the sky. Don't be였나요? 무엇무엇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don't be가 아니라 there was not이요. 뒤에 있는 주어가 a single cloud니까요. was not 써주도록 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The car did not start it this morning. 그 차는 오늘 아침에

출발하지 않았다. 출발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써줘야 하는데요. Did not은 잘 왔어요. 조동사. 그런데 뒤에 있는 동사가 잘못됐네요. Started, ed를 붙이지 않고 원형을 써줘야 하지요. 따라서 start, 원형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The car did not start this morning. 이렇게요. 마지막 4번 문제예요. The students didn't be happy with the results. 그 학생들은 그 결과들에 행복하지 않았다. 행복하지 않았다. happy 앞에 비동사 과거 부정 와야 되는데요. didn't be. 우리 이제 틀린 거잘 알지요? didn't be에 체크하고 어떻게 바꿔줄까요? The students, 복수니까 were. 그렇죠? were not. The students were not happy with the results. 라고 써주면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 step out. 문제풀이까지 모두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즐거운 월드 게임 하러 같이 가볼까요? 네, 교재 32쪽에 즐거운 월드 게임입니다. A. 그림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우리말 뜻과 연결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다섯 개의 그림 모두 찾아볼게요. 첫 번째, 치마이죠. 치마는 바로 skirt, skirt, skirt, 치마 연결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누구죠? 요리사, chef, 기억나시죠? chef, chef. 요리사 어디 있나요? 첫 번째 연결하시고요. 3번 무엇이죠? 그렇죠. 주머니 pocket. pocket. pocket. 호주머니 연결해 주시고요. 4번. 오, 아이스크림이 줄줄 녹고 있네요. 녹다? melt. melt. 동그라미 해 주시면 되겠네요. 녹다 연결. 마지막. 다섯 번째 보니까요. 어떤 귀여운 친구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painting. p-a-i-n-t-i-n-g. 그림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찾았죠? 정말 잘했어요. 마지막 B 월드 게임 봅시다.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낱말 퍼즐이네요. 우리 친구들 낱말 퍼즐 잘하나요? 선생님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잘 찾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Across, 가로 열쇠, down, 세로 열쇠예요. Across, 가로 1번부터 볼게요. 가지고 다니다. carry, carry, carry. 찾으셨지요? 두 번째, 기대하다, 예상하다. expect, 그렇죠. e, x, p, E, C, T 찾으셨죠? E, X, P, E, C, T 기대하다, 예상하다. 3번 구매자, 사는 사람이요. 우리 사다가 buy였으니까 사는 사람은 buyer. buyer 찾아볼까요? 찾으셨죠? B, U, Y, E, R buyer이요. 와, 가로 열쇠 모두 찾았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세로 열쇠 함께 가볼게요. 4번, 손님, 투숙객, 무엇이었죠? 기억나시죠? guest, 그렇죠? G, U, E, S, T, 세로니까 G, 여기 있습니다. G, U, E, S, T. 여러분, 정말 잘 찾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유용한, 쓸모 있는, 사용하다가 U 쓰였으니까 유용하는, 그렇죠. useful, 여기 있네요. u, s, e, f, u, l, useful 찾으셨지요? 동그라미 useful.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이에요. 6번. 창조하다. 창조하다. create. 기억나시죠? create. C R E A T E, create.

왔을까요? 우리 친구들 찾으셨죠? C R E A T E create 여기 숨어 있었네요.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면 와 벌써 across 가로 열쇠 세개 down 세로 열쇠 세개 모두 다 체크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월드 게임 어땠나요? 재미있었어요? 좋아요. 선생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아주 즐겁게 할수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마지막 유닛 2의 마지막 미션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문법 능력 쑥쑥 올라가는 미션. 오늘 배운 과거형 부정문을 사용해서 어렸을 때 자신이 할수 없었던 것들을 떠올려 작성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아주 아기였을 때나 혹은 유치원생이었을 때 여러분이 지금에 비해 할수 없었던 것 혹은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떠올려 보시고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했던 과거형 부정문을 사용해서 글을 작성해 보세요.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작성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Step by step.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유닛 2, 과거 시제 부정문도 우리 친구들 정말 열심히 잘 공부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배운 내용은 계속 머리에서 이렇게 밖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이것들을 나가지 마, 눌러놓는 것이 바로 복습입니다. 우리 복습 잊지 말고 오늘 꼭 하도록 할게요. 복습은 미루는 것보다 그날 하는 게 가장 좋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유닛 2 배운 내용도 복습 열심히 하고요.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선생님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지니어스한 여정을 응원하는 지니쌤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안녕하세요. 방송인 성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잊을만 하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가 여행객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데요. 2018년 이후 최다 항공사고 사망자를 기록하며 항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때,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안전한 탈출법을 알아봅니다. 탈출할 때는 연기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비상구 방향으로 이동해 주세요. 통로를 막고 짐을 챙기지 마세요. 탈출을 지연시키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주머니에 날카로운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하이힐 같은 뾰족한 신발은 벗어주세요. 탈출 후에는 충돌 장소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150m 이상 떨어져 구조대를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승무원을 믿고 지시에 따라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해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네.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1: 그렇죠.
0: 자, 지난번에 이사 기사님의 고충 파트 1이라고 했었어요.
1: 맞아요. Right. 우리 음료도 건네드렸잖아요.
0: 맞아요. 네. 근데 뭔가 좀 생각보다 뭐 침대가 무겁네요.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1: 약간 추가 차지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
0: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그것의 파트 2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저 상자는 조심해 주세요.
1: 오.
0: 아, 그 안에 뭔가 있을 수
1: 그쵸, 그쵸. 뭐
0: 있겠어요. 그렇죠?
1: 유리나 아니면 깨지기 쉬운
0: 야,
1: 물건데.
0: 그렇죠.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미션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1: 네.
0: 네,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1: 아,
0: 그걸
1: 역시.
0: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 네,
0: 이거
1: 맞습니다.
0: 사실은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도 짐을 옮길 때도 좀 조심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그쵸, 그쵸.
0: Right.
1: 특히나 이런 물건 옮길 때에 깨지거나 이런 것들은 다 아마 그 이제 책임을 또 묻게 될
0: 맞아요.
1: 수
0: 뭐 보상 이런
1: 있으니까.
0: 게또 있다
1: 네,
0: 보니까 아,
1: 맞아요.
0: 좀 복잡해지죠? 네. 다
1: 네.
0: 영어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과연 안전하게 이사를 마칠 수 있을지 한번 영어로 다 도전하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오, 잠깐. 저기, 저 상자는 조금 조심해 주세요.
2: Sorry.
1: 저기, that
2: You
1: box.
2: want it?
1: Be careful. Be careful. Okay, you have to be careful.
2: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Black, yes.
2: You're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Black. 그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2: Something.
1: In the box, black box, like glass, something.
2: Uh-oh.
1: So, be careful, please.
2: Oh no.
1: What?
2: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에?
2: Oh
1: 두 번을?
2: no. Yeah, I think I dropped it twice. Sorry.
1: 체크. I'll check. 어머, 어머, 어머, 어머.
0: 아, 오늘
1: 와우.
0: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결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근데
1: 네.
0: 오늘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우리 EBS 왕초보 영어에서 다루는데요. 그런 거할 때는 저는 생각이 오늘 여러분들 저희 트레이닝 같이 하시고 나서
1: 네.
0: 저번 것을 다시 보면서
1: 그쵸.
0: 연결해서 훈련하시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1: 한번더
0: 아.
1: 복습을 하면 진짜 그게 내게 되거든요.
0: Exactly.
1: 네.
0: Alright.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4: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3: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4: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 미션부터 출발합니다.
1: 네.
0: 자, 이제 막 옮기고 계신데요. 거기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 오.
0: 저 상자는 저기 조심해 주세요.
1: 예. Please be careful with that. please be careful까지 끊을 수 있겠는데요?
0: 오케이.
1: 네. 그리고 저 상자니까 여기에 박스가 들어가야겠네요. With that box.
0: 오케이. 자, 일단은 의미절로 슬기 씨가 나눴어요. 그렇죠?
1: 네.
0: Please be careful. 조심하세요. With that box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상자 맞습니다. 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be careful. 알잖아요. 그죠? 많이
1: 너무,
0: 들어봤죠?
1: 예, 지금
0: Right.
1: 뭐, 사실, 한글로 조심해! 이거보다, be careful! 이렇게 좀
0: Be
1: 있어 보이게, 예,
0: careful.
1: 있어 보이게 가끔 그렇게도
0: 아,
1: 써요.
0: 그렇군요. Alright, so, careful 자체가 형용사로 조심하는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거 좀 어색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로, I am being careful. 저 지금 조심하고 있다고요도 씁니다. 자,
1: 네.
0: so, Be careful 까지는 많이들 들어봤는데 도대체 뭔가를 조심하는 건지, 뭔가에 대해서 조심하는
1: 아,
0: 건지,
1: 맞아요.
0: 뭔가를 조심히 다루는 건지, 뒤에 뭐가 나와야 되면은 전치사가 바로
1: With,
0: with가 나오는 거예요.
1: 아하.
0: 네. 그래서 덩어리 표현에 전치사랑 같이 항상 연습하시면 나중에 이게 떨어져 나가면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be careful with something 하면은 뭔가를 조심하다, 뭔가를 조심해서 다루다 정도는 의역이 가능하겠죠. 그죠?
1: 네.
0: 그래서 그 박스를 조심해 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고가의 카메라를 슬기 씨가 산 거예요. 라이?
1: Right? 네.
0: 자, 그랬을 때, 제가 딱 놀러 온 거예요.
1: 그쵸.
0: 놀러 왔는데, 카메라 샀네요? 그러면서 빰빰빰빰 이러고 있어요. 아,
1: 아,
0: 지금
1: 또
0: 표정.
1: 불안하게.
0: 자, 그랬을 때, 그 카메라 조심해요. 조심해. 어떻게 할까요?
1: Be careful with that camera.
0: 그렇죠. Be careful with the camera, right? How about this? 어떤 뭐 예를 들어 커피 머신이라든가
1: 네.
0: 어떤 기계가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 쓰면 위험할 수 있나 봐요.
1: 오.
0: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Please를 넣어서
1: 네.
0: 이 기계는 좀 조심해 주세요. 이 기계는 좀 조심해서 다뤄 주세요. 그러면 please.
1: Please be careful with the machine.
0: With the machine, with this machine.
1: With this machine.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여러분의 미션은 어떻게 보면 with와 함께 묶어버리는 거.
1: 어허.
0: 이게 중요한 거죠.
1: 네.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Be careful with that camera.
1: Be careful with that camera.
0: Mm-hmm.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1: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0: Alright. 자, 그리고 약간 요거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오.
0: Be careful 뭐라고요?
1: 조심해.
0: 조심해.
1: 응.
0: Watch out 뭐라고요?
1: 조심해.
0: 근데 잠깐만. 호더. 맞아요.
1: 아, 그래요?
0: 지금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아. 한 번에 다 해주신 거예요. 봐주세요.
1: 우와.
0: Be careful은 조심해 했고요. Watch out. 조심해.
1: 조심해.
0: 이렇게 얘기를 했죠.
1: 어어.
0: 자, 그것은 뭐냐면 be careful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조심하고 다녀라
1: 네.
0: 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1: 오케이?
0: 그런데 watch out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위험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1: 어.
0: 그래서 아! 이런 느낌. 굉장히 갑작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 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슬슬 씨가 보면서 이게 당장 떨어질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게 언젠가라도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1: 예.
0: 그때는 Hey, babe, be careful with that.
1: 음?
0: 하겠지만 제가 뭔가 이렇다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1: 저런.
0: Hey, watch out!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1: 네.
0: 근데 이거는 실수할 때 watch out보다는 뭐 예를 들어 차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랬을 때는 watch out 하겠죠.
1: 그렇죠.
0: 네, 왜냐하면 정말 그 위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걸로는 조금 비교가 안 될 수 있겠네요. 자동차로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평소에
1: 네.
0: 조심하고 다녀. Hey, be careful, man.
1: Be careful.
0: 하지만 차가 바로 앞에 지나갔을 때는 watch out! 이런 식으로 조금 긴급함이 있다.
1: 네.
0: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1: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0: 자, 이랬을 때 저 검정색 상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1: 어허.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상자니까 또 박스가 되겠네요.
0: 오케이.
1: Okay. 예. Yeah.
0: All right.
1: 그렇죠.
0: Box. 상자 또 나왔는데 아까 전에도 박스였고 지금도 box.
1: 그렇죠.
0: Okay. So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box? Which is perfectly fine. 괜찮아요.
1: 예.
0: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뭘 조금 안 좋아하죠?
1: 아, 반복을 싫어하죠.
0: 맞아요.
1: 아, 그래서 원인가요?
0: 맞아요.
1: 예.
0: 느낌 맞죠?
1: 맞아요.
0: 맞습니다. 여러분들, 영어에서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말에서도 어떤 특정 단어들은 반복을 싫어할 때가 은근히
1: 맞아요,
0: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 black box도 맞지만 박스를 두 번 쓰지 말고 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1: 아하.
0: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1: 네.
0: 검정색으로 된 것이요
1: 아하.
0: 라고 사실은 한 거죠. 자,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 1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1: 네.
0: 이건 그냥 단순하게 대명사처럼 받아주는 것뿐이에요.
1: 그쵸.
0: 그냥 thing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You know what I mean?
1: 네.
0: So, 많은 분들이 원이 1이네? 그러면 그 원 뒤에다가 무슨 다른 거 S나 이런 거 못 붙이네? 그런 거 아닙니다.
1: 예.
0: 그냥 thing이에요. 셀 수 있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노란색으로 된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Yellow one.
0: Yellow one. Right? 근데 셀 수 있게 되면 앞에 관사
1: the.
0: 어가 들어갑니다.
1: 아,
0: 어. A yellow one. 그러면 노란색으로 된 것인 겁니다.
1: 네.
0: 이거는 that이라는 게 있어서 안 붙인 것뿐이에요.
1: 그렇죠.
0: 자, how about this one? 그 큰 것. 그가 뭐죠? 그것?
1: 그 the.
0: 큰 것.
1: The big one.
0: The big one. 이거 가능해요. 자, 이번에는 쉬운 것들 복수예요.
1: 쉬운 것들, easy ones.
0: 하, 많은 분들이, 왜 원 숫자 뒤에다 S를 써요? 아니라니까요. 그죠? 원은 숫자가 아니라 그냥 것이기 때문에 S. Very nice.
1: 네.
0: How about this? 이번에는 그 작은 것들, 그럼 어떡할까요?
1: The small ones.
0: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오늘 컨디션 괜찮아요.
0: 오케이. 자, 이런 식이라는 거. 이거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
1: 네.
0: 아, 원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숫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okay? very nice.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질문 들어왔죠?
1: 네.
0: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이라고 했는데요. Are you talking? 일단 거기까지가 뭐죠?
1: 너 말하는 거야?
0: 말하고 있니? Right? 너 말하고 있니? 그리고 나서 전체가 about이 들어갔습니다.
1: 네.
0: So are you talking about 뭐뭐뭐 이러면은 뭔가 확인하는 느낌 같지 않아요?
1: 그렇죠.
0: Right?
1: 너
0: 그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야?
1: 예.
0: 이런 느낌으로.
1: 예.
0: Yes? So, 여러분, 이거 그대로 보면서 예를 들면

0: 나에 대해서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해.
1: About me.
0: About me, right? How about this? 그 한국 여자애. 우리가 전에 봤던 친구가 있나 봐요. 오. 그 한국 여자애.
1: About Korean woman?
0: About the,
1: about the Korean girl. Korean girl.
0: Alright. 왜냐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예. 그 사람이니까.
1: 네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너 내 얘기하고 있는 거야?
1: 어?
0: 너희 내 얘기하고 있니?
1: Are you talking about me?
0: 그쵸. Are you talking about me?
1: 그쵸.
0: How about this? 너 그 한국 여자애 그때 보내있잖아. 그 한국 여자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1: 아!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0: 그렇죠.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1: Mm-hmm.
0: 이렇게 말해줘야겠죠. 그렇죠. 영어에서는 talk me라고 하지 않죠. Talk, talk about me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무언가에
1: yes.
0: 대해서 말한다. 자, 읽어볼게요. Are you talking about me?
1: Are you talking about me?
0: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1: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0: 자, 그러면 응용할 텐데요.
1: 네.
0: 이거 답을 할 수 있겠죠. 너 뭐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 나 뭐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능하겠죠, 그쵸?
1: 네네.
0: 자, 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빨간색으로 된 것. 자, 두 개를 넣었어요.
1: 예.
0: 방금 한 걸 우리. 나는 말하고 있다.
1: I'm talking about
0: 이 빨간색으로 된 것.
1: This red one.
0: 그렇죠.
1: Ooh.
0: I'm talking about this red one.
1: Yes.
0: 친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Are you talking about the black one there? No, I'm talking about this red one.
1: Yes.
0: Very, very Nice.
1: 완벽한 대답이군요.
0: Yes.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Are you talking about the black on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네,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1: Yeah, 네. there's something inside. 오, 무언가가 있다, 안쪽에, 어디 안에? 박스 아니겠네요? 그죠? Inside box인데, 그러면? 뒤에가 생략이 됐네요. 그러면 네, 아 깨지기 쉬운이 들어가야 되겠다.
0: 그렇죠.
1: 그죠?
0: 그냥 there's something 이러면은 뭐
1: something. 그렇죠? 근데 깨지기 쉬운은 너무 긴데 여기 너무 짧은데요.
0: 깨지기 쉬운 것을 만약에 써야 된다. 그럼 여기 아래에 한번 써보세요. 긴 게 뭐 하나 있다고
1: 긴 게,
0: 했잖아요. 지금
1: 깨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easy. 잠깐만, easy break. 어, 둘 다 형용사인데요?
0: break가 형용사인가요?
1: 아, 동사요. easy okay. break.
0: Alright. 자, 여기다가 제가 이것도 소개를 할 겁니다.
1: 네.
0: 소개할 건데, 일단, 갈게요. Yeah, there's something inside. 여러분, 이것도 같이 기억하고 계세요.
1: 예?
0: 조금 다르지만.
1: 와, 진짜 처음 봐요.
0: Fragile.
1: Fragile?
0: 뭐, fragile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fragile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1: 네.
0: 못 들어봤나요?
1: 어, 이거 노래 가사에 뭔가 나왔던 것
0: 이거는
1: 같은데?
0: 이거는 여러분들 택배 상자 같은 데 보잖아요.
1: 네.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유리장 같은 거 있으면 100% 붙어 있습니다.
1: 아...
0: 거기에 아예 테이프로 붙여놔요.
1: 모르겠어요. 네. 제가 받은 유리 상자는요, 그냥 와인장 같은 거에 와. X 쳐져 있어요. 글씨 없어요.
0: 그게 맞긴 하죠.
1: 조심 네. 이렇게
0: 조심
1: 써있어요.
0: 이거죠. 예, 예. Okay. So fragile 이러면은 깨지기 쉬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생활의 자리를 잡았지만 솔직히 우리가 국내 택배에서 볼 일은 많이
1: 그쵸?
0: 없을 수 있죠.
1: 네.
0: 그렇죠. 자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 이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면 처음에 이걸 알아두는 게 좋은데 바로 슬기 씨가 썼던 거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1: 오?
0: 바로 easy to break.
1: Oh.
0: Okay. It's very easy to break. 깨지기 쉬워요.
1: 네.
0: 이것도 의미상으로는 같은데
1: 예.
0: 오히려 원어민들은 이 단어가 그냥 하나로 딱 있기 때문에
1: 편하죠.
0: 더 많이 쓰긴 하겠죠.
1: 네.
0: 그렇죠? Okay. 자, 잠깐 보세요. 뭔가 fragile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깨지기 쉬운 무언가. 깨지기 쉬운 무언가이기
1: 네.
0: 때문에 형용사 먼저 나오고 나서 명사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1: 그렇죠. Something이 왠지 뒤에 가야 될 것 같은데.
0: Right. 그래서 네. 뭐뭐 something이어야 될 것 같지만 something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하고 예외입니다.
1: 오.
0: 꾸며줄 때 뒤에서 꾸며주게 돼요.
1: 아.
0: So 이건 사실은 something만이 아니고요. Nothing?
1: 네.
0: Anything?

0: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 띵 돌림이 그렇게 가는
0: 띵 돌림 애들이 조금 예. 특이해요.
1: 얘네들이 네. 진짜 프렌즈 아일이네요.
0: 아, 그렇네요.
1: 약간 뭔가 다르게 어렵네요.
0: 아, 좀 예. 깨져요.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 뭔가 매운 거. 또 아, 어떻게 할까요?
1: Something spicy.
0: Something spicy. Spicy something이 아니고요.
1: 네.
0: 자, 뭔가 되게 쿨한 거. 뭔가 쿨한 거.
1: Something cool.
0: Something cool.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네.
0: 아, 나 있잖아. 뭔가 매운 거를 원해.
1: 아, I want something spicy.
0: I want something spicy. 막 당긴다 이러죠.
1: 네.
0: 자, about this. 그녀에게 사줘. 뭔가 쿨한 걸.
1: 아,
0: 아니야. 뻔한 거 사주지 말고 그녀에게 사줘. 뭔가 쿨한 거.
1: Buy her something cool.
0: Perfect.
1: Wow.
0: Buy her something cool. 이러면서
1: yeah.
0: It's her birthday, right? Okay. So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되고 둘 다 spicy something 아니고 cool something 아니라는 거.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want something spicy.
1: I want something spicy.
0: Buy her something cool.
1: Buy her something cool.
0: Alright,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1: Yeah, there's something friends are inside.
0: Very nice. 자, 문장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1: 네. 오!
0: 이런, 저 두 번 떨어뜨린 것 같은데.
1: 그래도 고백을 하시네요.
0: 그러니까. 네. 이미, 왜냐면 더 늦어지면 그쵸, 큰일 나거든요.
1: 그렇죠. Oh no, I think I dropped it. 잠깐,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는 냄새가 나요. 나는 생각해요. I dropped it. 난 그거를 떨어뜨렸어요. 두 번. 두 번은? Once
0: 아니...
1: 다음 twice죠. Twice.
0: 이분 제 생각에 네. 떨어뜨린 순간 뭔가 잘못됐다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1: 그쵸.
0: 세고 있지 않거든요.
1: 네.
0: 그래서 alright. So,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Yes.
0: 정답 맞습니다.
1: Uh-huh.
0: Very nice. 자, 두 번 떨어뜨렸다. 지금 drop이 나왔습니다. Drop하는 게 뭐라고요?
1: Drop하는 게 떨어뜨리다.
0: 뭔가 떨어뜨리다.
1: 네.
0: 전에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한 번 있지만 한적 있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보면 이 두 개가 약간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1: 네.
0: 이 drop한다는 거는 떨어뜨리다죠.
1: 네.
0: 하지만 fall이라는 것도 떨어뜨리다로 쓸 수 있나요?
1: 그렇죠?
0: 쓸 수 있어요?
1: 아 얘는 그냥 떨어지는 건데
0: 그렇죠.
1: 지가.
0: 네. 이 두 개는 떨어지다는 돼요.
1: 네.
0: It dropped. It fell. 돼요.
1: 네.
0: 그런데 내가 뭔가를 떨어뜨린다라고 할 때는 이게 가능해요. I dropped it.
1: 예.
0: I dropped my phone. 하지만 제가 I fell my phone. 좀 어색하잖아요.
1: 이상하다. 네,
0: 맞습니다.
1: 그러네요.
0: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암기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요. 문장을 계속 쓰면서 이게 어색함을 스스로 어색하게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앞부분 잠깐만 볼게요. 근데 I dropped it twice 이러면 팩트죠?
1: 네.
0: 나 두 번 떨어뜨렸다. 근데 앞에 뭐 넣었죠?
1: I think. 네.
0: 제 생각에 제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의견, 생각일 뿐이다.
1: 그렇죠.
0: 두 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1: 예.
0: 걸 약간 넣는데, 그렇죠?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함이 되겠죠.
1: Uh-huh.
0: Right? 이렇게 I think 평소문.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좀 자신감 떨어질 때.
1: 그렇죠.
0: 이거 말할 때 두 번 떨어뜨리면 떨어뜨린 거지 그런 것 같다는 건 좀. 이상한데
1: 더 된다는 거죠.
0: 아, 그런 거야.
1: 세, 네 번 된다는 거예요.
0: 그 생각을 못 해봤네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I think 뒤에 평소문을 넣는 거 중요합니다.
1: 네.
0: Right? 자, 예를 들어서 난 있잖아. 나는 내가 웃긴 것 같아. 나는 당신이 웃기다고 생각한다.
1: I think you are laugh.
0: 아, 웃긴 게 뭐죠? 웃긴 거 형용사로?
1: 아, fun.
2: Funny.
1: 아, you are funny.
0: Alright. So I think you're funny.
1: 에헤이.
0: How about this? 내 생각에는 너의 뭐 언니가 예쁜 것 같아. 난 있잖아, 너의 언니가 예쁜 것 같아.
1: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0: That's it.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1: Yes.
0: 이렇게 해서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거나 여기 나온 것처럼 조금 좀 어감을 부드럽게
1: 네.
0: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you're funny.
1: I think you're funny.
0: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1: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0: 네, 가서 전해달라는 거죠. 결국에는
1: 그렇죠.
0: 자, 그런데 여기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 상황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I think you are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난 있잖아. 내가 너한테 전화한 줄 알았어. 아, 내가 헷갈렸네. 아, 난 있잖아. 내가 너한테 전화한 줄 알았어.
1: I think I called you.
0: 생각한 줄 알았어. 생각한 것 자체가
1: I thought.
0: 그렇죠.
1: Ah.
0: So I thought I called you.
1: Ah. I

0: didn't call you? Oh, I thought I called you. 난 내가 너한테 전화한 줄 알았는데.
1: Called도 과거고? 아,
0: 그렇죠.
1: 그렇군요.
0: 매치를 해주는 거예요.
1: Yeah, I
0: 그렇죠?
1: called you.
0: 나는 생각했어, 과거에. 뭐라고? 내가 너에게 전화했다고. 의역하면서
1: 아.
0: 내가, 아, 나 너한테 내가 전화한 줄 알았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1: 아하.
0: Yes.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저 상자는 조심해 주세요.
1: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0: 그렇죠? Very nice. 두 번째입니다. 네,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1: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0: There you go. 다시 한번 이 fragile, fragile 둘다 발음 괜찮습니다. Fragile은 조금 더 미국에 가깝고 fragile 영국에 가깝지만 요즘에는 다 섞어서 쓰는 편이에요.
1: 네.
0: Very, very nice. 자, 그렇다면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2: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3: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2: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Mm.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요. Be careful with something. 뭔가를 조심해서 다룬다라는 느낌이었는데요.
1: 네.
0: 목소리 크게 해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저 카메라는 조심해 줘. 아, 저 카메라 저 새로 산 거거든. 그러면서 저 카메라는 조심해 줘라.
1: Oh, be careful with that camera.
0: 그렇죠? Be careful with that camera.
1: With that
0: 앞에
1: camera.
0: camera, camera 이렇게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1: Camera.
0: 자, 두 번째 이번에는 please를 좀 넣어볼까요?
1: 네.
0: 저 상자는 조심해 주세요.
1: Oh,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0: 그렇죠?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1: Mm-hmm.
0: Alright. 자, 세 번째는요. 이 기계는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이것도 please 넣을게요.
1: 네. Please be careful with this
0: There
1: machine.
0: you go.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with this, 뭐, you know, cafe, coffee machine, or
1: Yes.
0: vending machine. 바꿀 수 있겠죠? Very nice.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e careful with that camera.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오케이, 자, 다음은요. Something, 형용사.
1: 네.
0: 형용사 something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형용사 뒤에 something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1: 네.
0: 이거는 정말 정말 흔치 않은 뭐 가사 같은 데서 보통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omething 형용사.
1: 네.
0: 아시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나 매운 거 먹고 싶어. 한마디로 난 뭔가 매운 걸 원해.
1: I want something spicy.
0: 그렇죠. 두 번째. 걔한테, 그녀에게 멋진 거 사줘. 뭔가 멋진 걸 사줘.
1: Hey, buy her something
0: Hey,
1: cool.
0: buy her something cool. Alright, 하나 더요.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뭔가
1: 아하.
0: fragile 한게 있다. 안에.
1: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0: Inside. There you go.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ant something spicy. Buy her something cool.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0: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2: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2: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Oh,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4: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3: Yeah,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4: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I'm so sorry.
5: No, it's too expensive. 비싼 건데.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나 자전거를 살까 생각 중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m thinking of buying a bicycle.
0: Very nice.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자 패턴이죠. Something 형용사. 네.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웃긴 무언가를 봤어. 나 웃긴 뭔가를 봤다고.
3: 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쓰는데.
0: 나 뭔가 웃긴 거 봤다.
3: 네.
0: 이러면서, right?
3: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Alright. 문장 하루에 적어도 10개는 써보기 해서 어순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3: 네. Alright, 예전에는 진짜 10개 만들려면 너무 마음이 무거웠는데 네. 이제는 뭐 거뜬하시죠?
0: Not bad, not bad. 네. Okay.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 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 힘 레벨 4 3강에 오셨습니다. 3강은 유닛 1에서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강의예요. 오늘 열심히 해서 지시대명사 마스터 해봐야겠죠? 네, 화이팅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지난 강의에 나왔던 리뷰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는 건데요. Salt, blank, your heartbeat and your muscles move.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먼저 소금은이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단어가 나오고 당신의 심장이 뭐?

뛰도록 하고 또 그다음 your muscles 당신의 근육이 move 움직이도록 뭐 한다? 돕는다. 돕는다의 뜻을 가지는 동사를 넣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helps가 되겠죠. 자, 여러분, help 구문 기억나나요? 바로 help 목적어 목적격보, 목적격보가 동사 원형으로 쓰인다까지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당신의 심장이 beat, 뛰도록 돕고, 그리고 당신의 근육이 움직이도록 돕는다. 무엇이 무엇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해석한 거잘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계속 연습해 보세요. 자, 이제는 today's learning point로 3강의 내용 알아봐야겠죠?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복습하는 날입니다. 먼저 step out으로 문법을 복습해 볼 거예요. 지시대명사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 문제를 통해 확인해 봐요. 다음으로 word game. 재미있게 단어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해 지문을 읽으며 nest, muscle, insect와 같은 새로운 단어들을 배웠어요. 자, 이 단어들 복습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별책 workbook, 워크북을 준비해 주세요. 단어와 문법 연습이 한번더 이어집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하기 앞서서 다시 한번 이지인 선생님의 이지 가이드로 지시대명사 한 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시대명사 4개가 있었죠? 이제 척척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수 명사를 지시하는 무엇? This와 that이 있다. 복수 명사를 지시하는 가리키는 these와 those가 있다. 자, 술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this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지시대명사일 때 이것 이 사람, that은 지시대명사 저것 저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되고 this와 these는 가까운 대상을 가리킨다. that과 those는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these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것들, 이 사람들, 그쵸? 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복수 명사를 가리키기 때문이죠. 또 those는 멀리 있기 때문에 저것들, 저 사람들 이렇게 복수 형태로 해석을 합니다. 지시 대명사는 대명사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형용사로도 쓰인다. 그때는 this는 이, that은 저, these는 이 무엇들, 네, 복수 명사를 가리키고 수식하니까요. 또저 무엇들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문장에서 보이는 구조적인 특징은 지시대명사 같은 경우는 명사이기 때문에 대명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주어에 단독으로 오는 문장을 계속 확인했었죠? 다음으로 지시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줘야 돼요. 그래서 뒤에 명사 함께 쓰인다는 거. 네, 계속 복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텝 아웃에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로 확인해 볼까요? 네, 여러분의 교재 23쪽을 봐주세요. Part A, A에 나와 있는 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자, 괄호 안에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문법적으로 잘 맞는지 또 뜻이랑 일치하는지 보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Later, these bees visit that or those flowers again. 자, the bees까지가 주어죠. 나중에 그 벌들은 방문합니다. 꽃들을 다시. 자, 어떤 지시 형용사를 써야 될까요? 저 꽃들은이라고 일단 해석이 돼 있어요. that 또는 those 맞네요. 그럼 문법을 봐야겠죠. 자, flowers 지시하는 대상이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럼 that이 아니라 뭘 써야 되죠? those를 써야 됩니다. 그럼 알맞은 표현을 넣어서 문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Later, the bees visit those flowers again. 잘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These are my classmates. 나의 반 친구들이다. 복수네요. 자, 그러면 바로 찾을 수 있나요, 여러분? This is 안 되고요. These를 써야 돼요. These도 복수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동사가 are로 써야 되죠.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these are 고르고 함께 문장 읽어볼까요? These are my classmates. 얘네들은, 이때는 얘네들, 사람을 가리키니까요. 얘네들은 나의 반 친구들이다. 잘했어요? 자, 3번 가볼게요. That or those tree is over 100 years old. 네, 나무는 넘었다. 100 years old. 100살이 넘었다란 뜻인데요. That을 쓸까요? Those를 쓸까요? 네, 뒤에 오는
꾸밈을 받는 명사가 단수네요. 그러면 those가 아니라 that으로 쓰고 해석은 저 나무는과 같이 이렇게 수식해 주는 형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That tree is over 100

popular song 뭐예요? 노래입니다. 그리고 단수죠. 따라서 this is 단수에 맞게 this is를 써줘야 돼요. 이것은 인기 있다, 인기 있는 노래다. 10대들 사이에서 이렇게 해석이 잘 되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This is a popular song among teenagers. 잘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5번 문제 볼까요? Why do they add those thing or things to their nest? 왜 그들은 추가합니까? 추가하다, 더하다란 뜻이죠? 저런 thing or things to their nest 하면 그들의 둥지에. 자, 보니까 those가 지시 형용사로 뒤에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those는 복수 명사를 가리키죠. 따라서 thing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저 물건들, 저것들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Why do they add those things to their nest? 잘했어요. 자, 다음은 이제 B로 넘어가 볼게요. B 문제는 이런 유형이에요.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입니다. 틀린 부분을 선생님이 X 표시할게요. 그리고 바르게 고쳐 쓴 내용은 여기, 네, 빈칸에다 써보겠습니다. 1번 문장을 볼게요. 자, 여러분이 뭘 고칠지를 판단할 때는 첫 번째, 문법적으로 정확한지 보고, 두 번째, 밑에 나와 있는 이 뜻과 일치하는지를 또 봐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This is comfortable chairs to sit on. 이것은 편안한 의자들이다. 앉기에 편안한 의자들이다. 이런 뜻인데요. 자, 문법적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면, 지시대명사 this와 그리고 지시를 받는 chairs가 지금 제대로 정확하게 호응하고 있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chairs는 복수예요. this는 단수고요. 네, 그럼 뭘 고쳐야 될까요? this를 고칠까요? chairs를 고칠까요? 뜻을 봐주세요. 이것들은 의자들이다. 의자들이라고 잘 해석되어 있네요. 따라서 chairs는 유지하고 this를 이것들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this는 틀렸습니다. 그럼 이것들 뭐죠? 네, these가 되겠죠. these. 자, 그리고 these만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these로 주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가 수일치가 되는지 보셔야 돼요. is라고 쓰면 안 되죠. 복수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are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these are로 바꿨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문자 T로 시작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문장의 첫 글자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these are를 넣어서 문장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These are comfortable chairs to sit on. 잘했어요. 자, 2번 볼게요. Those are not my task. 저것들은 아니다. 나의 할 일이 아니다. 네. 우리말로 해석하면 크게 틀린 게 없을 것 같은데 문법을 봐야겠죠. 아, those. 지시 대명사하고 지시를 받는, 가리킴을 당하는 이 태스크가, 네, 호응하지 않네요. 왜냐하면 도즈는 복수, 태스크는 단수인데요. 뭘 고칠까요? 해석을 보세요. 저것들, those, 맞죠? 근데 할 일들이란 뜻의 이 태스크가 복수로 안 쓰여 있네요. 따라서 태스크가 틀렸고, 태스크를 s를 붙여서 복수 명사로 바꿔야 합니다. 자, task 하고 끝에 s 붙이면 tasks. 이렇게 발음 끝에 해주세요. 자, 그럼 읽어볼까요? Those are not my tasks. 잘했어요. 다음 3번 문제도 함께 보겠습니다. 3번 문제. This insect friend might remember you later. 네, 이 곤충 친구는 기억할 수도 있다. 당신을 나중에. 자, 어떤 문법적인 내용이 틀렸나요? 앞에 보니까 지시 형용사와 꾸밈을 받는 명사의 수가 일치하지 않네요. Insect friend 단수고 앞에 these는 복수 형태잖아요. 그럼 뜻을 보고 뭘 고칠지 보겠습니다. 이 곤충 친구는에 해당하는 거죠? 네, 곤충 친구 단수네요. 곤충 친구들이 아니니까 따라서 뭘 고쳐야 될까요? These를 고쳐야겠죠. These 틀렸어요. 뭘로 고쳐야 되죠? 단수 명사를 지시할 수 있는, 가리킬 수 있는 this로 바꿔야 합니다. This insect friend가 되고요. 또이 T는 첫 글자예요. 문장의 첫 글자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This insect friend might remember you later. 잘했어요.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They find the sticks in the woods or trees. 그들은 발견한다. 이 나무 막대기들을 어디에서? 숲에서 또는
나무에서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지시 형용사가 쓰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This sticks. 네, 틀렸죠. This는 단수고 sticks는 복수 명사네요. 그럼 뭘 바꿔야 될까요? 뜻을 봐주세요. 이 막대기들, 막대기들 하고 복수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sticks는 sticks로 그대로 두고, 자, this를 바꿔야겠죠. this를 뭘로 바꾸죠? 네, 복수 명사를 지시할 수 있는 these로 바꿔야 됩니다. these. 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They find these sticks in the woods or trees.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제 재미있는 워드 게임을 할 차례예요. 모두 준비됐나요? 시작해볼까요? Welcome to World Game. 네, 월드 게임을 할 차례입니다. 교재 24쪽을 모두 펴주세요. Part A. 그림을 보고 알파벳 지도에 숨어 있는 단어를 찾아 도착지까지의 길을 표시하는 게임입니다. 자, 그림과 우리말 뜻이 주어져 있죠? 다 독해에서 배운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스펠링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둥지입니다. 둥지. 어떤 단어였죠? 네. 도시 새들. 새들이 둥지를 지을 때 인공물질을 이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거기서 쓰인 둥지는 바로 nest입니다. 출발부터 시작하면 N-E-S-T, nest. 잘했어요. 다음은 근육 찾아볼까요? 근육? 근육 어떤 단어였나요? 네. 키 주변을 보세요. M으로 시작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muscle입니다. muscle. 자, 그러면 밑에서부터 M, U, S, C, L, E. muscle. 근육이에요. 다음 단어는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 small branches. 기억하나요, 여러분? branches를 찾아보세요. B 소리니까 B로 시작하죠? B, R, A, N, C, H. 꼬불꼬불 길을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단어는 곤충입니다. 곤충은, 네. Smart insect friend. 똑똑한 곤충 친구 할때 나왔었죠. 곤충은 바로 insect예요. I부터 I, N, S, E, C, T. 잘 왔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어, 막대기네요. 막대기. 여러분 뭐죠? Stick. Stick. 어딨죠? 뒤에 있는 S부터 S, T, I, C, K. 그리고 도착. 잘했습니다, 여러분. Part A. 미션 완료. 다음은 Part B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가로, 세로 퍼즐이네요. 우리말 뜻에 맞게 퍼즐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가로를 뜻하는 단어는 여기서 across입니다. 또 세로는 down이에요. 그럼 먼저 가로에 있는 것부터 볼까요? 1번, 특이한, 이상한이란 뜻을 가지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였죠? 네, unusual입니다. usual이 보통의 평범한이에요. 앞에 un, 언을 붙이면 그 반대음이 특이한, 이상한이란 뜻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unusual. unusual. 잘했습니다. 자, 이번엔 2번부터 시작할게요. 세로 2번입니다. S로 시작하는 단어고요. 감각이란 뜻이네요. 뭘까요? 네. Strong sense of smell. 강한 후각. 기억하나요? 감각은 sense입니다. sense. S-E-N-S-E. 잘했습니다. 다음은 연두색 부분. 가로 3번 문제를 볼까요? 물질, 재료의 뜻을 가지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 좀 어렵다고 해서 선생님이랑 여러 번 읽어봤었는데요. 바로 뭘까요? material입니다. material. 자, 우리 스펠링 다시 한번 봐요. material. material. 잘했어요. 자, 이번엔 세로 4번. 날카로운의 의미를 찾아봅시다. sharp eyes. 날카로운 시력 할때 나왔었죠? 4번에 들어갈 말은 sharp입니다. S-H-A-R-P. 좋아요. 자, 이제 5번이 남았네요. 5번과 6번인데요. 먼저 5번부터 볼까요? 숲이란 뜻을 가지는 단어. 네, 말해볼까요? 바로 woods입니다. W-O-O-D. wood는 나무예요. 뒤에 S가 붙으면 나무들, 즉 나무들이 모여있는 숲이 된다라고 단어의 뜻을 설명했었습니다. woods. 잘했어요. 마지막 6번입니다. 예, 사례. 예시란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있죠? 자, 뭘까요, 여러분? 바로 example입니다.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운 단어처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 다시 여러 번 읽어볼까요? example, example, E-X-A-M-P-L-E.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게임을 즐겁게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단어 공부도 참 재밌죠? 잘했어요, 여러분. 네, 별책 워크북, 워크북을 꺼내주세요. 우리 1적부터 또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 A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파트 A 스스로 해보고요. 파트 B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파트 B,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죠? 보기에는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뜻에 맞게 잘 넣어볼까요? 1번, We don't have the answer blank.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정답을. 정답을,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 그 답을 모른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는 이라는 뜻은 나와 있고 단어는 나와 있고 그럼 없는 말이 뭐예요? 아직이란 뜻을 가진 영어 단어죠. 자, 여기서 아직이란 뜻을 가진 단어는 바로 yet, 여기 있네요. 자, 그럼 yet 써볼까요? yet. 자, 그럼 문장을 완벽하게 읽어볼까요? We don't have the answer yet. 우리는 아직 그 답을 모른다 입니다. 자, 2번 가볼게요. They find this blank in the woods or trees. 그들은 발견한다. 이러한 무엇을 어디에서? 숲에서 또는 나무에서. 숲 또는 나무에서 발견한대요. 무엇을 발견할까요? 어딨죠? 이 막대기들을 발견한다고 나와 있어요. These는 이에 해당하죠. 그럼 막대기들을 찾으시면 돼요. 막대기들? 네, 앞에 월드게임에도 나왔었죠. 바로 볼까요? Sticks입니다. 이렇게 막대기들이니까 S를 붙여 복수명사로 써야 돼요. 자, stick 써볼게요. S-T-I-C-K-S. 잘했습니다. 읽어볼까요? They find the sticks in the woods or trees. 좋아요. 자, 이제 3번입니다. Is that because blank on earth started in the sea? 자, is that because 구문 선생님이 설명했는데요.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라는 뜻의 표현이에요.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꼭 익혀두라고 했죠.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것 때문인가요?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뭐 때문에? 지구상의 생명이 지구상에는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시작되었다란 말도 있고요. In the sea, 바다에서도 있어요. 지구상에도 있고. 자, 그럼 어떤 말이 없나요? 지금 생명이란 말이 없죠. 생명을 뜻하는 말 보기에서 바로 찾아봐요. 뭐죠? Life, 여기 있네요. 따라서 life 써줍니다. 자, 그럼 life를 넣어서 문장 읽어볼게요. Is that because life on earth started in the sea? 네, 잘했어요. 자, 4번 볼까요? Can bees also blank human faces? 네, 벌들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무엇을? 인간의 얼굴들을 뭐 할 수 있을까요?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하고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기억하다란 뜻을 가지는 단어는 네, remember, 여기 있네요. 네, remember 써볼게요. R-E-M-E-M-B-E-R, remember. 같이 읽어볼까요? Can bees also remember human faces? 잘했어요.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It is like we have a bit of the blank inside us. 자, it is like란 구문도 선생님 설명했었습니다. like는 여기서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다? 네, 같다, 같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it is like는 그것은 뭐뭐와 같다 라고 해석이 되고 뭐와 같을까요? 뒤에 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가지고 있다. A bit of. 이거 뭐였죠, 여러분?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알아두면 좋다고 했어요. 약간의 라는 뜻이라고 했죠. 약간의 무엇을 갖고 있을까요? 바다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즉, 바다란 뜻의 단어를 써야 돼요. Inside us는 우리 안에란 뜻이고요. 바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 다섯 개의 단어 중에 뭐가 됩니까? 네, ocean이 되겠죠. O-C-E-A-N, ocean 이렇게 읽습니다. 자, 문장 읽어볼까요? It is like we have a bit of the ocean inside us.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파트 B 풀어봤고 이제는 grammar요, 문법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와 주세요. 자, 파트 A부터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중복도 가능하대요. 보기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this, that, these, those 지시 대명사들이 나와 있죠. 혹은 지시 형용사로도 쓸 수 있어요. 자, 1번 뜻을 보면서 하나하나 일치하는지 볼까요?
저것은

그 가족의 오래된 전통이다입니다. 자, 그럼 이 지시 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자리에는 저것은에 해당하는 말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리고 저것은이니까 that 아니면 those일 텐데, 자, 이거 두 개를 구별할 때는 가리키는 대상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보자고 했어요. 가리키는 대상은 그 가족의 오래된 전통이에요. An old tradition. 단수죠. 따라서 단수를 지시하는 지시 대명사는 뭐죠? 네, 바로 that이 되겠죠. 따라서 that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that. 첫 글자는 대문자 T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장의 첫 글자니까요. 그래서 that is an old tradition of the family. 잘했습니다. 자, 이제 2번 가볼게요. 이 책들은 그 도서 목록에 있다입니다. 자, 역시 주어 부분 좀 끌어볼게요. 이 책들은 하니까 여기까지죠, 그쵸? Are on the reading list 하면 도서 목록이 바로 the reading list가 되고요. 이 책들은 이란 의미가 되도록 이번엔 지시 형용사를 넣어야 돼요. books를 꾸며주는. 자, 그러면 뒤에 오는 명사가 복수인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복수 명사를 지시하는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these가 되겠죠. 따라서 these 써볼까요? 그리고 주의할 점. T는 대문자예요. 그쵸? 첫 글자니까 these 써봅니다. 따라서 these books are on the reading list. 잘했어요. 자, 3번. 저것들은 맛있는 초콜릿칩 쿠키들이다. 이 문장을 완성해야 되고요. 자, 저것들은 이란 표현이 보이죠, 여러분? 네, 여기까지. 그리고 delicious chocolate chip cookies 하고 가리키는 대상이 어떻다? 복수네요. 그러면 복수고 뜻이 저것들이 될수 있는 단어는 뭘까요? 네, those입니다. 자, those도 써볼까요? 역시 대문자 T로 시작해요. Those are delicious chocolate chip cookies. 네,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4번입니다. 당신의 몸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이 소금을 필요로 한다라는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자, 주어, 당신의 몸은 맞죠? 그다음 동사가 나와요. 우리말은 서술어가 뒤에 나오지만 영어는 동사가 바로 주어 다음에 나옵니다. 필요로 한다라는 단어, needs가 쓰였죠. 그다음에 나오는 말은 목적어예요. 무엇을 필요로 하죠? 이 소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blank까지 포함해서 salt까지. 자, 그리고 to stay healthy는 선생님이 설명했죠. 건강함을 유지하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돼요. 자, 그럼 이 소금에 맞게 알맞은 단어를 찾아볼게요. salt는 단수입니다. 그러면 지시 형용사 salt 단수형을 꾸며주는 단어는 바로 this가 되겠죠. 자, 그래서 this 써볼까요? this. 그리고 문장도 힘차게 읽어봅시다. Your body needs the salt to stay healthy. 좋아요. 자, 마지막 5번이에요. 이 똑똑한 곤충들은 좋은 꽃들을 기억한다입니다. 자, 이 똑똑한 곤충들은까지가 주어잖아요. 그럼 영어에서 보면 smart insect, 곤충들은. 네, 여기까지 끊어야겠죠? Remember, 기억한다. 무엇을? Good flowers. 이 좋은 꽃들을. 네, 좋은 것들을. 그러면 이 똑똑한 곤충들에 맞게 이라는 뜻을 갖고 smart insects, 복수를 지시할 수 있는, 가리킬 수 있는 무엇? These가 와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되죠? 대문자 T로 시작해요. T-H-E-S-E. These smart insects remember good flowers. 잘했습니다. 자, 이제는 part B로 넘어왔어요. 자, part B는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해서 문장을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선생님이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히 알려줄게요. 자, 영작을 하는 건데요. 우리말과 영어의 다른 점은 어순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일단 이거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쉬워요. 자, 그럼 우리말에서 주어부터 찾아볼까요? 1번, 저것은 내 자전거이다, 입니다. 저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럼 저것 어떻게 써야 될까요? 우리가 배운 지시대명사 that을 쓰고요. 그다음 동사가 뭘까를 보는 거예요. 서술어 부분. 네, 무엇이다. 그쵸? 이다를 동사로 어떤 동사로 쓸수 있죠? 바로 비동사 대시니까 is를 써줘야 되죠. That is. 잘했어요. 그다음 내 자전거이다를 이제 쓰면 됩니다. 마이크를 써서요. 내 자전거
my bike.

하면 돼요. That is my bike. 좋아요. 자, 우리 여기서 비동사 용법을 좀 알아볼게요. 비동사는 이렇게 뒤에 명사가 오면 이 주어가 무엇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요 기억하시고요.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자, 2번 볼게요. 이 영화는 정말 재미있다예요. 그럼 주어 찾고 이 영화 써야겠죠? movie란 단어를 이용하고 이는 여기서 지시 형용사로 단수 형태 this movie까지 주어 됐어요. 자, 이번엔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정말 재미있다란 말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근데 뒤에 이미 really interesting 이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올 때는 이 형용사의 상태가 상태다. 주어가 이 형용사의 상태다라는 말이 돼야 되는데요. 이걸 이어주는 동사가 바로 비동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this movie is really interesting과 같이 되고요. 이렇게 형용사가 오면 이때는 주어의 상태가 어떠하다, 재미있다, 재미있는 상태다가 됩니다. 자, 다음 3번도 해볼게요. 이쪽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인 제니다, best friend를 써볼 거예요. 이쪽 바로 나오죠? This 그리고 이다 뭐였어요, 여러분? It's고 나의 가장 좋은 친구, my best friend Jenny. 잘했습니다. 자, 여기 쓰인 is도 바로 뒤에 명사가 와서 뭐뭐이다라고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4번 문제예요. 저 꽃들은 약간의 물을 필요로 한다입니다. 주어가 뭐죠? 저 꽃들은까지네요. 그럼 저 꽃들, flowers를 써서 복수에 맞게 those flowers 쓰고 동사 어딨나요? 필요로 한다. 바로 need예요. 그리고 목적어 약간의 물을 some water까지 하면 완성이 됩니다. Those flowers need some water. 잘했어요. 자, 이렇게 워크북 잘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Next Step Challenge. 다음 단계를 위한 도전 과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해서 여러분이 이 한국말을, 우리말을 영어 문장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영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에 재료를 다 줬거든요. 알맞은 지시 대명사 또는 형용사를 넣어서 이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여러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텝 바이 스텝 초등영문법 독해힙 상강이 마쳤습니다. 여러분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 4강 새로운 유닛에서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17강이고요. Actual Test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8번부터 20번 문항을 풀이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이 미리 문제를 풀고 오시면, 아, 내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구나. 조금 더 쉽게 파악하고 복습할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꼭 미리 문제를 풀고 오세요. 자, 그러면 쌤이랑 같이 8번 문제부터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번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다음 질문에 대한 알맞은 응답을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때 A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를 먼저 파악을 정확하게 해주어야겠죠? May I take your order?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take order 이라고 하면 주문을 받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당신의 주문을 받아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문을 받아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뭘로 하겠습니다. 라고 주문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 don't think s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죠? 자,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No, you can't take my order. 무슨 말이에요? 아니요, 당신은 저의 주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쵸? 2번도 정답이 될수 없겠고요. 3번을 보시면, What do you want from me? 저에게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역시 A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적절하지 않겠죠? 4번을 보시면, Yes, I'd like a burger, please. 라고 합니다. 네, 저는 버거 하나 주세요. 라고 말했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을 보시면, Why are you asking me this? 왜 저에게 이런 걸 물어보시죠? 역시 이상합니다. 정답은 우리 4번으로 골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질문에 대한 응답을 고를 때는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대답을 골라주면 됩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자, 그럼 9번도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뭐냐면요, How do you go to work every day? 입니다. 여러분, how, 어떻게? 방법이나 수단을 나타내는 의문사인데요. 당신은 어떻게 출근을 하나요? 매일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대답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걸어서 출근을 합니다. 차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뭐 이러한 대답이 나와야 자연스럽겠죠. 1번 보겠습니다. I have no idea.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출근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1번 아니네요. 2번을 보면 No, you don't have to 라고 했어요. 우리 don't have to 공부했는데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어색하죠? 3번을 보면 You should not go there. 너는 거기에 가면 안 돼. 정말 어울리지 않고요. 4번을 보면 I go to work by subway 라고 했습니다. 나는 출근을 어떻게 한대요? 지하철을 타고 한다고 하죠. by가 교통수단 앞에 나오면 무엇을 타고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 골라줄게요. 이어서 5번을 한번 보면 Yes, I go to work every day. 네, 저는 매일 회사에 가요 라고 한 건데요. 자, 어떻게 가냐고 물어본 것이지 매일 가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므로 5번도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으로 고르고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10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부터 5번까지를 쭉 이렇게 보시면 모두 관사의 밑줄이 쳐져 있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She is an amazing artist 라고 했죠. 그녀는 놀라운 아티스트야. 자, 우리 on이라는 관사는요, 뒤에 있는 말의 첫 소리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 씁니다. 자, 모음 첫 소리 맞음으로 on 써주는 거 맞아요. 자, 2번 보겠습니다. I saw a star in the night sky.
어는 언제 쓰죠? 개수가 한 개고 첫 소리가 자음일 때. star, 자음 소리로 시작하는 거 맞죠? 따라서 어 써주는 거 맞습니다. 해석해보면 나는 밤 하늘에서 별을 하나 보았다가 되겠네요. 이어서 3번입니다. Team plays the soccer after school. 팀은 방과 후에 축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운동 종목 앞에는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더안 써요. 어도 안 씁니다. 운동은 그냥 그 운동 종목 이름만 쓰면 돼요. 그럼 team plays soccer after school이 되겠죠? 농구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배구일 때도 야구일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team plays basketball after school이라고 하지 team plays the basketball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정답 3번으로 바로 골라줄게요. 이어서 4번입니다. Can you hand me the book on the table? 이라고 했어요. 저에게 hand 해주실 수 있나요? hand는 손도 되지만 건네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에게 책을 건네주실 수 있나요? 근데 어디에 있는? 테이블 위에 있는 저 책. 명확하게 어떤 책인지 정해주고 있죠? 우리 더는 정해진 대상을 가리킬 때 쓰므로 적절합니다. 자, 5번이에요. Do you have a pen? 펜이 한개 있니? 자음 소리로 시작하니까 어 쓰는 거 맞죠? 잘 써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11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였고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별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He called me while he was driving 이라고 했죠. 그는 나에게 전화했는데 언제 했을까요? 그가 운전하는 동안 한 거죠. 여러분, while 동그라미 해보세요. while은요,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이라고 해석되는 접속사입니다. 자, 뭐뭐 하는 동안인데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서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되는 접속사예요. 이 점을 잘 기억합시다. 자, 2번 보겠습니다. Her phone rang.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근데 언제 울렸을까요? During the meeting. 회의 동안. while이랑 의미가 똑같은 것 같지만 during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전치사라는 건요, 명사의 앞에 옵니다. During은 이렇게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오는 전치사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During 뒤에는 특정한 기간 명사가 나와서 그 기간 동안에라고 해석을 합니다. 회의 동안 폰이 울렸다, 전화기가 울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래서 1, 2번 모두 오류 없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I was late. 나는 늦었어요. 근데 왜 늦었을까요? Because I missed the bus. 내가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Because는요, 접속사예요. 접속사.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뒤에 뭐가 나올까요? 주어와 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동사였기 때문에라고 해석을 합니다. 나는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늦었어.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The match was cancelled. 그 경기는 취소되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취소가 되었을까요? Because of heavy rain, 폭우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Because of는요,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우리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했죠?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heavy rain 명사구니까 전치사 뒤에 잘 써주었네요. 그래서 because of 맞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They finished the project. 그들은 프로젝트를 끝냈어요. 근데 언제 끝냈냐면 During you were traveling in Spain. 네가 스페인에서 여행하는 동안 끝낸 겁니다. 자, 여러분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during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during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기간 명사만 나와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나올 때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필요한 거예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접속사 while을 넣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5번이 틀렸다는 거알수 있겠고요. 자, 여기 나온 전치사와 접속사의 차이점은 시험 문제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손님입니다. 단골 손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2번 가볼게요. 두 문장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하였는데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칸 Will the concert start? 라고 했죠. 자, 여러분, 콘서트가 언제 시작할까요? 가 되지 않을까요? 자, 언제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바로 when입니다. when. when은 언제라는 의미고요. 언제 콘서트가 시작하나요?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나의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뒷문장을 보니까 I was reading a book. 자, 여기서는 나의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했을 때 내가 책을 읽고 있었다가 되겠죠. 자, 뭐뭐 할 때라는 의미를 갖는 시간 접속사도 역시 when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when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when의 의미 잘 기억해 둘게요. 언제라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뭐뭐 할 때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꼭이두 가지 쓰임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23번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고 했습니다. 다소 긴이 지문이 나와 있는데요. 쌤이랑 먼저 한번 읽으면서 내용 위주로 파악을 해보고 문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문장을 보니까요. Hi, I'm Gina 라고 합니다. 안녕, 나는 진아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죠. 2012년 4월 5일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지금 몇 살인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몇 살이래요? I am 12 years old니까 12살이라고 하고요. 또 나의 엄마의 나이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3배 더 나이가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 몇 살이실까요? She's 36. 36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I love soccer. 나 축구 좋아해. 그리고 on weekends라고 했으니까 주말에는 나는 축구를 한다고 합니다. 누구랑 하죠? With my friends. 나의 친구들과 한대요. The soccer field near my house. 여러분, near이라는 건 어디 근처에란 뜻이에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축구장은 is really big. 아주 커라고 사이즈를 말하고 있습니다. It is three times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three times는 세 배라는 의미를 갖는 배수 표현이죠. 자, 세 배이다. The A of my school playground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학교 운동장의 3배 크기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앞부분에 크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얼마나 큰지를 소개하는 말이니까 자, A의 크기라는 말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I also help my dad in the garden. 나는 또한 정원에서 아버지를 도와드리기도 한다고 하고요. 또, 지난주에는 I carried a large pumpkin. 아주 커다란 호박을 옮겼어 라고 합니다. It was twice as big as my backpack. 나의 백팩과 비교했을 때두 배의 무엇이다 라고 하였네요. 자, 그러면 쌤이랑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이에요. 윗글에 밑줄 친 A를 바르게 읽은 것은 여러분, April Fifth 하고 2012년은 어떻게 읽을까요? 자, 읽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째로 읽는 방법이 있고요. 또두 번째는 두 자리씩 끊어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April Fifth라고 쓴 2번과 5번 중에 정답이 나와 주어야겠죠? 그리고 연도는 2012th 서술로 쓰면 안 됩니다. 2012라고 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통째로 읽은 거죠. 2012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5번으로 고르고 이어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밑줄 친 B의 우리말에 맞도록 괄호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우리말을 보니까 나의 엄마는 나보다 3배 더 나이가 많으셔잖아요. 나의 엄마는 뭐뭐 하시다. 주어와 동사부터 나와야겠죠? My mom is 써주시고요. Three times as old as 하게 되면 세배더 나이가 많다입니다. 그 뒤에는 나보다라는 의미로 I am 써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배열을 해주시면 정확한 답이에요. 자, 이어서 15번인데요. 윗글에 빈칸 A와 B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On weekends,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라고 하면서 The soccer field near my house is really big 이라고 했잖아요. 크기가 정말 크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의 운동장, 학교 운동장의 3배 크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따라서 크기를 의미하는 size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번의 height는 높이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또 weight의 경우 무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나 5번 중에 나오겠네요. 자, 이어서 B 가볼 건데요. 여러분, B에서 꼭 기억하실 것은요. as와 as 사이에 나오는 형용사나 부사는 반드시 원래 형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big 그리고 bigger 중에 원래 형태가 누굴까요? big이겠죠.
bigger은 뒤에 er을 붙인 형태이므로 정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 두 곳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라고 했네요. 자, 그럼 우리 대화에서 A가 먼저 뭐라고 했는지 같이 살펴봅시다. Where did you go during the weekend? 라고 했죠. 너는 어디에 갔니? 근데 언제? During the weekend. During은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잖아요. 주말 동안 어디에 갔다 왔어? 라고 물어보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B가 어디에 갔다 왔는지를 대답을 해주겠죠? 같이 볼게요. I visited a museum on Busan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박물관을 방문했어. 근데 어디에 있는 박물관이에요? 부산에 있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전치사 on이 좀 이상합니다. 부산과 같은 넓은 지역의 앞에는 전치사 in을 써줍니다. 자, 도시나 나라 이름 앞에는요, 전치사 in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on 대신 in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It was fun. 재밌었어. 하지만 I had to wait since a long time to buy a ticket. 자, 일단 의미는 이해가 됩니다. 자, 티켓을 사려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덩어리 표현으로 그냥 기억해 두세요. Since a long time이 아니고요. For a long time입니다. For a long time이라고 하면요. 오랜 시간 동안이라는 덩어리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두 부분 고쳐주겠습니다. On을 in으로 바꿔주시고요. 또 since a long time이 아니라 For a long time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since는요, 뭐뭐 이래로, 이후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A가 뭐라고 했는지만 확인해 볼게요. 아, 정말? I stayed at home. 나는 집에 머물렀어. Because it was raining heavily.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라고 말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17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안내문인데요. 이 안내문을 보고 보기를 참고하여 조건에 맞게 영어로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Museum Rules 살펴볼게요. 박물관 규칙들이라는 것이죠. Do's and Don'ts인데요. Do's는 뭐뭐 해라, 즉 해야 할 것들을 안내한 거고요. Don'ts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적어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보시면, be quiet inside the museum. 박물관 안에서는 쉿, 조용히 하라고 하죠. be quiet. 그리고 stand back from the artwork라고 했습니다. 예술 작품에 바싹 붙어 있으래요? 아니죠. 좀 떨어져서 감상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on't 하면 안 되는 것 볼게요. Don't touch the artwork. 예술 작품을 만지면 안 되고요. 또, don't bring food or drinks into the museum. into라는 건요, 어디 안으로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박물관 안으로 들어올 땐 음식이나 음료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주어진 지시문의 의미를 바탕으로 영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또한 조동사 누구를 활용하라고 하죠? should를 써야 합니다. 이어서 3번 주어와 동사를 포함하는 완전한 문장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를 참고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보기를 한번 살펴보면 you should not touch the artwork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should not은 뭐뭐 하면 안 된다잖아요. 당신은 예술 작품을 만지면 안 됩니다라고 써준 것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세 개를 한번 영작해 볼게요. 가장 위에 있는 Be quiet inside the museum을 써볼 건데요. 당신은 박물관 안에서 조용히 해야 합니다. 라는 완전한 문장을 쓸수 있겠죠? 여러분, 이때는 you should로 시작하면 됩니다. 당신은 뭐뭐 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정답, You should be quiet inside the museum.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2번. 이번에는 예술 작품에서 좀 떨어져서 감상을 하라고 했잖아요.
뭐뭐 해야 한다 이므로 you should

back from the artwork. 이렇게 넣어줍시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하나 남았죠? 자, 이 부분 남았습니다. 안으로 들고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you should으로 시작할까요? 아니면 you should not으로 시작할까요? 뭐뭐 하면 안 되는 거니까 you should not으로 시작해야겠죠? You should not bring food or drinks into the museum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는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고쳐 문장을 다시 쓰라고 했습니다. 문장 전체를 다시 쓰는 거예요. 1번을 보면 나는 어제 도서관에서 3시간 동안 공부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I studied in the library during 3 hours yesterday 라고 하였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3시간 동안의 쌤이 밑줄 쳤습니다. 오늘 during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는 during과 while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during과 전치사 for도 비교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쌤이 오른쪽에 잠깐 필기해 볼게요. 자, during 그리고 for. 둘다 전치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for의 경우에는 뒤에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있는 기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3시간 동안이라고 할 때는 for 3 hours. 3일 동안이라고 할 때는 for 3 days.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는 기간 앞에는 for를 씁니다. 그럼 during은 언제 쓸까요? 숫자가 없는 기간의 이름 앞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during the summer vacation, 여름 방학 동안, 혹은 during the weekend, 주말 동안 이럴 때 써요.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요. during 3 hours라고 했거든요. 숫자가 있어요. 이럴 때는 during 대신 누굴 써요? for 쓰는 거죠. 정답은 I studied in the library for 3 hours yesterday.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2번입니다. She didn't go to the party because of she was sick. 자, 그녀는 파티에 가지 않았죠. 왜안 갔을까요? 그녀가 아팠기 때문에 라고 하였습니다. 자, because of는요, 전치사예요. 근데 뒷부분을 보니까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말은 전치사가 아닙니다.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죠. 따라서 이 자리는 접속사 자리예요. Because of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 접속사 뭐가 있어요? Because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She didn't go to the party because she was sick.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알맞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for과 during, 그리고 because와 because of와 같이 비슷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꼭 비교해 두시고 기억해 두세요. 19번과 20번 보겠습니다. 먼저 19번인데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영어로 완성하세요 라고 하였어요. 자, 5월 22일 달력이 나와 있고요. 질문을 보니까 When is your sister's birthday?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when은 언제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너의 여동생의 생일이 언제야? 라고 했을 때 나의 여동생의 생일은 5월 22일이야 라고 대답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22일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힌트를 드리면 서수로 써야 합니다. 며칠에 해당하는 말은 우리 서수로 써요. 자, 22일은 22nd라고 합니다. 20하고 두 번째 날이니까 22nd라고 쓰는 것이죠. 자, 19번 이렇게 풀이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영어로 완성하세요라고 하였어요. 자, next Wednesday라고 했죠. 다음 주 수요일에 Our school will host a music festival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host는 열다예요. 주관하다. 무엇을? 음악 축제를. Tickets are free. 여러분, 티켓은 무료라고 했죠. Free는 무료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어서 students will

play various songs 라고 했는데요. various 라는 것은 다양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곡들을 연주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Some will play instruments like the guitar and the piano 라고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는요, 너무 겁먹지 말고 주변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분명히 힌트가 있을 거거든요. 자, will play instruments. instruments를 연주할 것입니다. 어떤 것과 같은? like the guitar and the piano. 기타나 피아노 같은 이라고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아, 악기를 연주하겠구나 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계속 볼게요. It will be held in the music hall. 그것은 음악당에서 열린대요. 근데 몇 시에? 오후 2시에. 그리고 to attend, 참가하기 위해서는 혹은 참석하기 위해서는요. Please bring your ticket. 당신의 티켓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최소한 10분 일찍은 도착하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1번 풀어볼게요. Where, 어디에서, 그리고 when, 언제 will the music festival be held? 어디서, 그리고 언제 열릴까요? 대답해 볼게요. The music festival will be held. 이 음악 축제는 열릴 것인데 언제 열릴 거냐면 혹은 어디서 열릴 거냐면 자, 어디서부터 답할게요? In the music hall이 되겠고요. 또 언제 열리냐면 오후 2시. 근데 다음 주 수요일에 오후 2시에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What time should people arrive? 언제 혹은 몇 시에 사람들이 도착해야 하는가요? To attend the music festival. 그 음악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몇 시에 도착해야 할까요? 답을 볼게요. They should arrive at least 10 minutes early. 이렇게 말하면 여기 본문에 나온 그대로 10분 일찍 도착해야 합니다가 되겠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계산을 해서 by 1:50, 1시 50분까지 혹은 1시 50분 전에라고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Actual Test 풀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78강. 자, 수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수요일은 이제 쓰기가 되는데, 진행형 시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진행형 시제를 가지고, 자, 글을 좀 써보고, 자, 진행형 시제의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자, 리뷰, 자, 복습도 좀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문장 만들어 볼 거고요. 자, 그 이후에는 만들어 놓은 문장들 여러분들, 자, 듣고, 자, 한번, 따라 읽어 보심으로써, 자, 정리하시면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그러시면 첫 문장부터 바로 시작을 좀 해볼까요? 자, 비록 당신은 테드가 잠을 자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말이죠. 나는 오늘 밤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문장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원칙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중학과정을 거쳐서 고등과정까지 수험영어를 지금 접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생동감을 위해서 학습의 몰입도를 위해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지문 안에서 모든 관련 문장들을 다 뽑고 싶었어요. 그런데 진행형의 문장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미래진행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좀 활용을 좀 하려고 요 문장을 제가 좀 만든 것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문장에서도 뼈대는 뭐예요? 나 전화할 거야.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 언제요? 오늘 밤에. 그러면 이제 오늘 밤에는 문장 맨 앞으로 가도 되고 맨 뒤로 가도 되는 거죠. 또 이거는요. 비록 뭐뭐이지만 전화할 거야. 요것도 MD. 요것도 M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앞에다가 넣을까요? 뭐 컴마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요것을 1번에 앞에다가 집어넣을 거고요. 요것은 3번에 뒤쪽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 지금 영문으로 자 제시가 되어 있는 문장 안에서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자, 요게 지금 1번이 되게 1번 앞에 들어가겠죠? 되게 긴 거예요. 당신이 자, 요렇게 그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전화할 거야. 2번. 그 다음에 3번은 그 사람한테. 요게 지금 3번의 뒤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부사절이 문장 맨 앞에 하나 나오고, 맨 끝에 한 단어짜리 부사가 나와 있고요. 자, 나머지는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된 어순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논의의 포인트가 이제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Although you think that. That 이하가 포인트가 하나 있죠. 뭡니까? 미래 진행형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특정한 미래 시점에 잠을 자고 있는 중일 것이다 라고 거북하게 굳이 해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단순 미래를 이렇게 미래 진행형으로 구성을 한번 해본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이니까 오늘 밤이면 여러분들 특정한 한 점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밤 8시 55분에 라고 하면 뭐뭐뭐를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와 호응할 수 있어요. 둘이 궁합이 잘 맞아요, 되게. 그런데 오늘 밤은 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 뭐뭐 할 거야 라고 해서 단순 미래 상황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단순 미래는 뭘로도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미래 진행형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will sleep, 이것은 will call 이렇게 바꿔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고 자, 이 문장에 대한 복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만 조심하시면 되나요? 맨 앞에 있는 MD의 절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뭐였어요? Although, 자, you think that. 그 Ted 이하만 잘 기억하면 되죠. Ted will be sleep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I will be calling him tonight.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번의 문장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어이구, 개수가 꽤 기네요. 어떤가요? 자,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예를 들어 이게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할 거다 기부를 이라고 하는 주어동사 목적어 앞에 이건 1번 앞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이것만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자, 기부를 하는데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에게 기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자, 기부를 하는데 바로 요거는 지금 누구에 대한 기부인지를 자세히 수식하기 때문에 자, 바로 요것은 지금 여러분들 3번의 뒤쪽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3번의 뒤에 나와 있는 아이의 또 뒤쪽에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쪽 어구들에서 자, 그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이렇습니다. 1번의 앞쪽에 등장하면 되는 것이고요. 누가요? 바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할 거예요.

자, 보니까 선택지 중에서 뭐예요? 하다가 will, 동사가 will make입니다. 그럼 뭘할 겁니까? 기부를 할 것이다. 얘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앞쪽에서 한번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할게요. make가 행위를 나타내는 목적어를 취하면 그 행동이 이 세상에 없었는데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행동을 하다라고.

Give라고 하면 뭐예요? 기부라는 행위를 만들어낼 것이다니까 기부하다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 대한 기부입니까? Donations to those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3번 뒤가 이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3번 뒤쪽에 또 뒤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구가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들 those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those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바로 여러분들 지난주 목요일 날 리스닝 시간에 뭐가 나왔었어요? Those who want A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했고 Those who를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갔죠. 자, 대명사 Those는요 특별용법이 있는데 자 얘는요 단독으로 쓰일 때는 그냥 대세 복수예요. 그냥 대시 그것이라면 그것들, 그 사람들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조건은 뒤쪽에 수식어구를 동반하면 people의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보게 되는 어구가 뭐예요? Those who. Those who. 자, 요거는 리스닝에도 여러분들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강하게 발음하는 contents words, 내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듣기가 그렇게 녹록하거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한 단어처럼 those who. Those who want, those who want.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어구는 for가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for those who want, for those who want. 요 정도의 어구를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보셔요. 그렇게 하면서 느끼셔서 자,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ing가 나오기도 합니다. 뭐뭐 하고 있는 사람들. ed가 나오기도 합니다. 뭐뭐 당한 사람들. 전치사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문 보시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얘기죠. 그들 스스로를 도와주는 도우즈가 되겠어요. 이 도우즈가 바로 people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people로 바꿔 쓰셔도 상관없어요.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아, 속담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두 번째 예문으로 가시면 어떻습니까? 자, 종교라고 하는 것이, religion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데, 자, 누구에게? In trouble. 자, 곤경 속에 있는 사람들. 자, 이제 도우즈는 무조건 대세 복수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전치사구가 오거나, 후가 연결되거나, ing나 ed가 연결되어 있으면, people의 뜻으로 해석을 좀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요 사람들에게 요 부분이 지금, 자, to those로 구성이 돼 있고, 요거는 지금 who로 연결이 돼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좀 중점적으로 좀 드렸고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진행형 시제로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인, 진행 중인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디로부터? 홍수, earthquakes, 지진이죠. or hunger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이번 문제는 추가적인 설명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으므로 종료하고 암기 복기로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자, people will make donations 까지는 되게 쉽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였어요? 자, to those who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who 이하는 어땠나요? Are suffering from floods, earthquakes, and or죠. Or hunger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복기가 가능했으리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추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 MD인데요. 자, 저거는 이제 MD로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부를 할 건데 누구에게 할 거냐라고 해서 MD로 봐도 좋지만 누구에 대한 기부냐라고 해서 저 MD는 여러분들 MA로 보셔도 되기 때문에 읽는 사람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어구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to those, to those. 자, 요 어구들을 몇번 정도 반복해 보시면서 자, 숙달시켜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마무리 짓고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들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주어 동사부터 먼저 찾으세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좋잖아요. 근데 뭐를요? 버스를. 이거 목적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목적어가 명사가 아니라 앞에 전치사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중학교 때 영어를 처음 배우

시작했을 때부터 wait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반복적으로 wait for me 정도의 표현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국어로는 이거는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wait를 타동사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전치사 for를 중간에 집어넣어서 쓰죠. 그래서 제가 저 전치사를 일부러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해석은 목적어로 되지만 자동사로만 구성해야 되는 이런 특별함이 있는 동사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동사들이 영어에는 있죠, 일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수거처럼 아예 말 덩어리를 외워두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wait for A. 이렇게 애시당초부터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wait의 뜻을 따로 외우는 것보다는. 자, 그러시면 나머지 얘 어디다 넣을 거예요? 이건 맨 앞에다 넣든가 맨 뒤에다 넣든가. 근데 이번엔 여기 콤마가 없네요? 그래서 끝에다가 한번 넣어보려고요. 그래서 얘는 3번에 뒤쪽에 집어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주어 동사와, 한국말로는 목적어지만, 요거는 앞으로 MD로 표시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MD가 뒤에 붙어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자, 요 문장은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사실은 요 진행형, 과거의 진행형을 한번 여러분들께 활용해 보시라고 이 문장을 지문 안에서 좀 뽑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문장도 복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의 내용입니다. 뭐였죠? They were waiting. 그 다음에 for가 중요하죠. For the b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죠? When the accident happen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에 다시 한번 주의하시면서 3번은 마무리를 짓고요.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4번은 자, 하나, 둘, 셋, 넷, 네 덩어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앞쪽에 시간의 부사절인 것 같아요. 저게 맨 앞에 나가겠죠, 뭐. 그러면 주어 동사는 뭐예요?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1번의 앞쪽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죠? 자, 바로 요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요거는 부사적 수식어가 되는데요. 자, 일단 한 단어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2번의 뒤쪽에 들어가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요것을 이제 영문, 그죠? 예, 어구를 가지고 요 내용을 지금 재배치를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어휘부터 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tens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tense는 시제의 뜻이 있죠. 물론 다른 뜻도 있습니다만, 자, 오늘은 시제의 뜻으로 썼고요. 중등용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 저것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문장의 기본 골격이 뭐라고요? 내가 생각 중이었다고요. 자, 여기 2번입니다. 자, 상태 동사지만 think는 진행형으로 쓸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죠? 일부의 몇 개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진행형으로 다쓸수 있고, 그것은 그냥 일반 과거 시제와 똑같은 느낌이다.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이런 문장을 드린 거고요. 자, 사실 이 문제도 제가 직접 만든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문에서 뽑은 문장이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 누가 들어가요? 너 당신이 전화했었을 때니까 이게 일 앞이고 이게 뭐죠? 바로 이 뒤쪽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한국어로는 부사절과 부사구가 앞뒤에 배치되어 있고 주어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일형식 문장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만 주의하시면 되나요? About 이하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I should teach the past continuous tense. 이게 시제라고 했으니까 past가 과거고요. continuous는 계속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과거 진행 시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했을 때? When you called, 당신이 전화했을 때, I was thinking about how I should teach the past continuous tense.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4번도 마무리 짓고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골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장은 티셔츠가 도착할 거야. 이게 기본이고요. 그 나머지는 다 부사적 수식어구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컴마가 있으니까 1번 앞쪽에 배치해 볼게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도착할 거야. 이런 얘기고요. 자, 나머지는 어순이 어떻게 될까요? 요거 3번, 요거 4번으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0: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여러분들 지금 요 아래에 있는 영문에서 찾아서 집어넣으시면, 자, 티셔츠가 어디 있습니까? 티셔츠가 도착할 거야. 여기에 내일 아침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것이 1번의 앞쪽에 배치되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 동사를 기준으로 앞쪽에, 뒤쪽에 부사들이 감싸고 있는 구조고요. 자, 가시면 also, although, I'm so sorry for the late delivery로 이렇게 구성이 되겠어요. 포인트는 바로 내일 아침이지만 현재 진행형 시제로 표현했다는 점이 되겠죠. 자, 그러시면 복기 시도해 봅시다. Although I'm so sorry for the late delivery. Your t-shirt is arriving here tomorrow morning.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시고요. 자, 앞에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1: Although you think that Ted will be sleeping, I will be calling him tonight. For example, people will make donations to those who are suffering from floods, earthquakes, or hunger.

0: They were waiting for the bus when the accident happened. When you called, I was thinking about how I should teach the past continuous tense. Although I am so sorry for the late delivery, your t-shirt is arriving here tomorrow morning.
1: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해요.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강의 마무리 짓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Oh, 이
3: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림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아주 흥미로운 책이죠. 논픽션이 좀 들어가 있는 그리고 픽션 내용도 있는 그런 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픽션의 시즌이 왔습니다. 함께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라이언 메인즈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책은 좀 특이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좌측 페이지에는 팩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팩트라는 것은 바로 사실, 창작이 아니라 팩트, 즉 논픽션, 비문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바로 우측에, 우측 페이지에는 픽션, 창작 동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페이지가 팩트, 픽션 이렇게 교차되어서 나옵니다. 픽션들을 쫙 모아두면은 이 창작 동화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교차로 한번 읽게 되는 그런 특이한 구성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곧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check it out 해볼까요?
1: Lion Manes, Tracy Compoline. Illustrated by Anne Haberstroh. Young Lion.

0: cubs spend a lot of their time playing. Their playing helps them develop survival skills, such as stalking and fighting. Laura and Leo have been best friends since they were young cubs. They learned to pounce, growl, and hunt together. They were very much alike. Lions' long tails help them balance. The lion is the only kind of cat with a tassel at the tip of its tail. Laura hasn't seen Leo all summer, so she can't wait to see him today. Ring! The doorbell chimes, and Laura leaps to the door. "Hi, Laura!" Leo roars happily. Laura stares. Leo has a beautiful new mane. They are not alike anymore.
1: Lion Manes,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좌측에는 Fact, 우측에는 Fiction 이렇게 해서 교차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약간 특이한 책입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ng Lion Cubs spend a lot of their time playing. 어린 사자, Cubs. Cubs라고 하면은 곰이나 사자의 새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린 사자 새끼들은 spend, 보냅니다. A lot of their time, 그들의 많은 시간들을 뭐 하면서 보내냐 하면 아, 저도 그러고 싶네요. Playing, 놀면서 보낸답니다. 저도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드네요. Their playing helps them develop survival skills such as stalking and fighting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들이 playing, 노는 것은 제가 이제 방금 해석할 때 그들이 노는 것은 이라고 했죠. There은 원래 그들의 아닙니까? 그들이 노는 것은 자, 요거 곧 Fun Reading Grammar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그들이 노는 것은 helps them, 그들을 도와줍니다. 무엇을 하는 것을 도와주냐면 develop, 만들어내는 것, 개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무엇을 만들어주냐면 survival skills, survival이라고 하면 바로 생존이 되겠죠. 생존 스킬들을 만드는 것을 도와줍니다. 어떤 생존 스킬, 기술들이냐면 such as라는 것은 예를 들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자면 stalking and fighting. 자, 그러면 이런 새끼 사자들이 놀면서 어떤 기술들, 어떤 생존 기술들을 연마해 나가고 만들어내냐 하면 stalking이라는 것은 stalk이라는 것은 우리 사자들이 어떡합니까? 먹이를 잡을 때 몰래. 제가 사자예요. 몰래 이렇게 다가가서 확 덮치잖아요. 그래서 stalk이라는 것은 몰래 접근해서 소리 없이 사슴에게 이렇게 접근해서 확 덮쳐야 되겠죠. 그래서 몰래 접근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것,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아, 우리 친구들 딱 들어놓으시면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학교 올라가면은 만약에 중학생들이 지금 이것을 보고 있다면 아 맞아 이거 학교에서 듣고 있는데 라는 것을 바로 느낄 것입니다. 약간 난이도가 있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원리를 알면은 바로 쉽게 다가오거든요.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바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동명사는 바로 예를 들어서 play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play는 놀다라는 것이죠. 혹은 뒤에 뭐 스포츠 같은 게 오면은 뭐 운동을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play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것을 명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동사 play, 놀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말로 놀기 혹은 노는 것이라고 바꾸기 위해서 playing, ing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명사입니다. 원래는 동사였는데 무엇이 됐다고요? 이제 명사가 된 것이죠. 무엇을 함으로써 동사에 ing를 붙임으로써 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원래 동사였는데 지금은 명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자, 그런데 이 의미상의 주어가 무슨 말이냐 하면 동명사가 있는데 자, 놀다. 그러면 그걸 동명사로 바꿨습니다. 동사인 play가 있는데 동명사로 바꾸면은 playing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명사인데 과거에는 동사였겠죠. 그러면 이 동명사 playing은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동사는 주어를 가지거든요. 항상 그렇잖아요. I play with somebody. 나는 누구랑 논다 할 때 앞에 I라는 주어를 가질 수 있잖아요. 원래 동사는 주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동명사로 바뀌었을지라도 주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명사의 주어를 바로 동명사의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그 주어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singing amazed everyone. 자, 노래, 누군가가 노래합니다. 노래, 어떤 노래하는 것이 amazed, 놀라게 했습니다. 누구를 놀라게 했냐면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감동을 조금 막 놀라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문장을 이야기하는데 아예 딴 사람이 노래하는 게 아니고 그녀, 누군가가, 제 친구인 그녀가 노래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그녀가 노래하는 것을 적어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노래하는 것이 바로 sing이 아니라 노래하는 것, 동명사 singing이라는 거예요. singing. singing. 근데 누가 노래하는 건? 아무나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다른 사람이 노래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못 줬다는 거죠. 깜짝 안 놀라게 했는데 제 친구인 she라는 사람이 노래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하는 것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she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동명사 singing의 의미상이죠. singing, 누가 singing 하는 건가? 그녀. 그러면 이 그녀를 어떻게 적어주냐면 바로 소유격을 적어줍니다. her singing, 그녀가 노래하는 것. 지금 저기 있는 her은 소유격, 맞죠? her, 그녀가. 그러면 동명사의 의미상이죠. 동명사, 이 singing은 누가 하는 singing인가? 바로 그녀가 하는 노래인 것이죠. 그녀가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해둔 것입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을 적어주자라고 약속을 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던 아까 전에도 they're playing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까 전에 있었던 문장이죠. 그들이 노는 것은 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들이 노는 것은 helps them. 그 사자들을 도와줍니다. develop survival skills. 생존 스킬들을 개발하는 것, 만들어내는 것을 도와줍니다가 되겠죠. 자, 또 다른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eam's winning made everyone very happy. 자, 이제 보이시죠? winning이라는 여기에 동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기는 거?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네가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 팀, 맞죠? 팀이 이기는 거. 그래서 팀이 이기는 것을 적어주기 위해서 소유격을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명사일 때는 이렇게 apostrophe s를 붙여주면 소유격이 되죠. 그 팀이 이기는 것은 made,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팀이 이기는 것. 그러면 이 winning의 주어가 바로 the teams가 되겠죠. 물론 teams는 없어도 됩니다. 의미상 봤을 때 teams를 적어줄 필요가 있으니까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자, 그다음 또 다른 예문 두 가지 보는데요. 약간 또 다른 예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 이제 딱 보이시죠? 동명사 앞에 이렇게 소유격이 있으면, 아, 이 동명사의 주체, 이 동명사가 누가 하는 것인지 나타내는구나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I appreciate, 나는 고마워한다. appreciate이라고 하면 고마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고마워한다. You're helping me with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너가 나를 도와준 것. 무엇 가지고요? 프로젝트를 도와준 것. 즉, 네가 내한테 도와줬잖아. 네가 나를 도와준 거, 뭐 프로젝트 가지고 도와준 걸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고마워한다라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는 helping 앞에 동명사가 쓰여 소유격이 쓰여 있으니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I appreciate your 제가 소유격만 된다 그랬는데 you도 됩니다. 즉, 목적격도 됩니다. 소유격도 되고, 목적격도 됩니다. 그래서, I appreciate you helping me with the project라고 해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원래의 규칙은 소유격입니다. 원래의 규칙은 소유격을 적어야 되는데, 즉, 사람들이 흔히 일상적으로 말하는 이 글이 아니라, 글로 적으면은 살짝 격이 떨어진다, 격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구어체에서는 이렇게 목적격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소유격인데, 구어체나 조금 더 비격식적일 때는 목적격을 쓰기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동명사에 주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형태가 이렇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픽션으로 옵니다. 픽션이라는 것은 이 책에서 만들어낸 창작 동화가 팩트와 픽션 이렇게 번갈아 나오는데 이제 픽션 부분입니다. 쭉 픽션끼리는 계속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보도록 할까요? Laura and Leo have been best friends. Laura와 Leo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맞죠? 여기 있죠. 과거 어느 시점인지 나와 있습니다. Since they were young cubs라고 돼 있네요. 언제부터 그들이 어린 곰, 사자 등의 새끼라고 나와 있죠. 어린 새끼.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이후로, since라는 것은 이후로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들이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부터, 어린 새끼였을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다. 가장 친한 친구여 왔다. 언제까지? 현재까지를 의미하죠. They learn to pounce, growl, and hunt.

0: together. 그래서 그들은 learn to 배웠습니다. 뭐 하는 걸 배웠냐면 바로 덮치는 걸 배웠고요. 막 이렇게 놀다 보니까 서로 막 덮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뭐 하는 걸 배웠냐면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 것도 배웠고, and hunt together. 그리고 함께 사냥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They were very much alike. alike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서로 같은, 비슷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닮았다. 매우 비슷하고, 매우 뭐 같았다. 매우 같으니까 아주 닮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읽은 부분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1: Young lion cubs spend a lot of their time playing. Their playing helps them develop survival skills, such as stalking and fighting. Laura and Leo have been best friends since they were young cubs. They learned to pounce, growl, and hunt together. They were very much alike.
0: 그 다음 부분, fact 보도록 하겠습니다. Lions' long tails help them balance. 사자들의 긴 꼬리들은 help them balance. 사자들이 균형 잡는 것을 도와줍니다. Balance라는 것은 균형을 잡다가 되겠죠. The lion is the only kind of cat with a tassel at the tip of its tail. 이라고 되어 있네요. The lion, 사자는 is the only kind of cat. 아, 사자는 고양이의 유일한 한 종류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With. 무엇을 가지고 있는? With a tassel. Tassel이라는 것은 바로 장식술입니다. 바로 이 털송이가 되겠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꼬리에 보니까 털이 있는데 이게 마치 이 송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털송이를 at the tip of its tail. 그것의 꼬리에 tip이라고 하면 끝입니다. 꼬리의 끝에 이 장식술 같은 것을 달고 있는 유일한 종류의 고양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픽션으로 돌아옵니다. Laura hasn't seen Leo all summer, so she can't wait to see him today. 그래서 Laura는 hasn't seen Leo all summer. 뭐, 이 여름 내내 Laura는 Leo를 못 봤다가 되겠죠. 아, 여름 내내 본 적이 없다. 계속 못 봐온 것이죠. So, 그래서 she can't wait to see him today. 그래서 그녀는, 즉 Laura는 can't wait,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뭐뭐를 하고 싶다 혹은 뭐뭐가 기대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를 만나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다. 어서 리오를 만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Ring, the doorbell chimes, and Laura leaps to the door. 이라고 되어 있네요. Ring, ding dong, the doorbell, 초인종이 chime. Chime이라는 것은 울렸습니다. And Laura, 그리고 Laura는 leaps to the door, 문으로 훌쩍 뛰어서 점프를 해서 갑니다. Hi, Laura, Leo roars happily. Laura야, 안녕, roar! 이라고 했겠죠. 사자니까요. 그래서 Leo는 아주 행복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Laura stares. Laura가 빤히 쳐다봅니다. Laura가 쳐다보죠. 뭘 쳐다보고 있냐 하니 지금 이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Leo has a beautiful new mane. Leo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새로운 mane. Mane이라는 것은 바로 말이나 사자의 목 주변에 있는 이 털, 갈기라고 하죠. 새로운 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y are not alike anymore. 이제 이 둘은 Laura와 Leo는 더 이상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닮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제 리오는 목 주변에 갈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로라는 과연 무엇을 할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Lion's long tails help them balance. The lion is the only kind of cat with a tassel at the tip of its tail. Laura hasn't seen Leo all summer, so she can't wait to see him today. Ring! The doorbell chimes, and Laura leaps to the door. Hi, Laura! Leo roars happily. Laura stares. Leo has a beautiful new mane. They are not alike anymore.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의 단어,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Survival. Survival. Survival skills are important in nature. Stalk. Stalk. Their playing helps them develop survival skills such as stalking and fighting.

0: Tub. Tub. Laura and Leo have been best friends since they were young cubs. Tip. Tip. The tip of the pen is broken. Chime. Chime. Ring. The doorbell chimes, and Laura leaps to the door.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영어를 잘하는 비결이 있다면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자, 영어를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한마디로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보면 되겠죠. 아주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영어를 잘하려면 뭔가를 많이 접해야 되는데 영어로 된 무언가를 많이 접해야 되는데 이 많이 접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많이 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영어 자료 매체 중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푹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이 미국 드라마들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영어공국과 현지에서 사용하는 그런 영어 표현들 그리고 영어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영어 원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현장에서 근무했을 때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초등학교 때 영어책을 정말 많이 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팝송을 좋아한다면, 영어책을 좋아한다면, 또 무언가 좋아한다면, 신문을 좋아한다면, 글을 좋아한다면, 노래를 좋아한다면, 영화를 좋아한다면, 영상을 좋아한다면 이런 것에 푹 빠져서 하루의 일정 시간을 고정적으로 이것들을 하는데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서 나의 영어실, 영어에 푹 젖어가는 그런 경험을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자폐인 경우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번에 유럽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그 다음 아이를 갖는 임신 주기 기간을 조금 조정하면 자폐의 위험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주 52시간 근무제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 996이라고 하는 희한한 근무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996 근무 제도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고 또 즐거워지는 20분을 준비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Today's Topics로 두 가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 첫 번째 토픽입니다. Study on siblings' likelihood of autism diagnosis. 어려운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왔죠? Sibling이라는 단어 조금 어렵고요. Autism 자폐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Likelihood 가능성 diagnosis 진단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일단 한번 부딪혀 보죠. 들어보겠습니다.
1: Study on siblings' likelihood of autism diagnosis. According to a new study in Europe,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who delayed their subsequent pregnancy by 2.5 to 3 years reduced the likelihood of their next child also being diagnosed with the illness.
2: Study on siblings' likelihood of autism diagnosis. According to a new study in Europe,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who delayed their subsequent pregnancy by 2.5 to 3 years reduced the likelihood of

0: their next child also being diagnosed with the illness.
1: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 몇 가지 단어 표현 알면 조금 더 쉬워지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2: Sibling,
0: sibling.
2: Autism,
0: autism.
2: Diagnosis,
0: diagnosis.
2: Subsequent,
0: subsequent.
1: 첫 번째 단어는 sibling이란 단어인데요. 보통 우리가 brother이라고 하면 형제만 얘기하고요. sister이라고 하면 자매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다 합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모를 둔 형제 자매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autism이라고 하는 자폐, diagnosis, 진단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subsequent, 뭐뭐 이후에, 차후에 라고 할 때 subsequent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According to a new study in Europe,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실시가 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이렇게 되죠. 보통 이제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with란 전치사를 쓰게 되는데 여기 생략된 말이 이제 living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people living with cancer 줄이면 그냥 people with cancer 암 환자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자폐 알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경우에 who delayed their subsequent pregnancy by 2.5 to 3 yea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데 주어가 상당히 길어졌죠. 자녀 중에 자폐아가 있는데 그 뒤를 이은 임신입니다. 자폐 아동 동생을 임신하는데 이 임신을 2.5년에서 3년 정도 뒤로 미루면 다시 말하면 2.5년 혹은 3년 이상의 터울을 갖게 된다면 reduce the likelihood of their next child also being diagnosed with the illness. 이렇게 되어 있군요. likelihood은 명사로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뭐뭐 할 것 같아 라고 할 때 be likely to 라는 말을 쓰잖아요. He is more likely to do something. 이렇게 쓰니까요. 가능성을 얘기하고요. 이때 중요한 게 요겁니다. be diagnosed with. 이러이러한 질병의 진단을 받다. He was diagnosed with cancer. 암 진단을 받다. 암 선고를 받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고받다가 be sentenced to가 아니라 be diagnosed with. 이렇게 쓴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런 어머니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아이가 똑같은 질병, 바로 여기 자폐라고 하는 질병의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만약 1년에서 1년 반 혹은 2년 정도 사이보다 2.5년에서 3년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줄었다라고 하는 유럽의 연구가 있는데요. 참고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2: Study on siblings' likelihood of autism diagnosis. According to a new study in Europe,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who delayed their subsequent pregnancy by 2.5 to 3 years reduced the likelihood of their next child also being diagnosed with the illness.
0: Study on siblings' likelihood of autism diagnosis. According to a new study in Europe,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who delayed their subsequent pregnancy by 2.5 to 3 years reduced the likelihood of their next child also being diagnosed with the illness.
1: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China's 996 overtime culture. Overtime은 초과 근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996이라고 하는 초과 근무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 직무보다 조금 기니까요. 전체 내용 집중하고 들어보시죠.
2: China's 996 overtime culture. China's top court said what's commonly known in China as 996, the practice of working from 9 a.m. to 9 p.m. 6 days a week, is illegal. The practice is said to be common, especially among the country's big technology companies. Jack Ma, the founder of Alibaba, once told his employees that they needed to work 12-hour days at his company and described 996 as a blessing.
0: China's 996 overtime culture. China's top court said what's commonly known in China as 996, the practice of working from 9 a.m. to 9 p.m. 6 days a week, is illegal. The practice is said to be common, especially among the country's big technology companies. Jack Ma, the founder of Alibaba, once told his employees that they needed to work 12-hour days at his company and described 996 as a blessing.
1: 예, 잘 들어보셨습니까? 단어

0: 수준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짧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Overtime.
2: Overtime.
1: Founder.
2: Founder.
1: Blessing.
2: Blessing.
0: 첫 번째 단어는 헤드라인에 나왔던 overtime. 타임이 오버된 거죠. 그러니까 초과 근무가 되겠습니다. Founder. Founder 창업자라고 하죠. Found a company라고 하면 기업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설립하다, 창업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lessing,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죠. Blessing. 자, 어떤 내용일까요? China's top court said, 중국의 최고법원이죠. 중국인민최고법원인가 아마 그런 이름일 겁니다. 중국의 최고법원이 뭐라고 밝혔냐면, What's commonly known in China as 996, the practice of working from 9 a.m. to 9 p.m. 6 days a week is illegal. 크게 보자고요. What's commonly known in China as 996. 여기 카마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카마가 나와 있죠. 요 내용은 사실은 삽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없어져도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최고 법원은 보편적으로 중국 내에서 996이라고 알려져 있는 현상이 is illegal, 불법이다라고 판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996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99단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죠. The working practice. 다시 말하면 이게 근로 관행인데요. The practice of working from 9 a.m. to 9 p.m. 그렇군요. 오전 9시에서 밤 9시까지 일을 하는데 문제는 일주일에 4번이 아니고 6 days a week. 주 6일 근무입니다. 그러니까 주 6일 근무제인데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하는 거예요. From 9 to 9, 6 days a week. 그래서 996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불법이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판결이 필요한 문제인가요? The practice is said to be common. 자, 이 관행은 보편적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Especially among the country's big technology companies.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 IT 기업 사이에서는 요게 보편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ack Ma, the founder of Alibaba.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죠. 알리바바라고 하는 뭐 미국 어마어마한 규모의 IT 기업의 창업자인 잭 마, 우리말로 마 윈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Once told his employees, 한때 자신의 직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바 있냐면 that they needed to work, wow, 12-hour days at his company. 왜? 9도 아니고 8-hour days도 아니고 말이죠. 자신의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매일 12시간씩 일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and describe 996 as a blessing. 996, 그 정도는 축복이지.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폭넓게 비난을 자초한 적이 한 2년 전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법원에서 그러지 마라. 요거 불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China's 996 overtime culture. China's top court said what's commonly known in China as 996, the practice of working from 9 a.m. to 9 p.m. 6 days a week, is illegal. The practice is said to be common, especially among the country's big technology companies. Jack Ma, the founder of Alibaba, once told his employees that they needed to work 12-hour days at his company and described 996 as a blessing.
2: China's 996 overtime culture. China's top court said what's commonly known in China as 996, the practice of working from 9 a.m. to 9 p.m. 6 days a week, is illegal. The practice is said to be common, especially among the country's big technology companies. Jack Ma, the founder of Alibaba, once told his employees that they needed to work 12-hour days at his company and describe 996 as a blessing.
0: Today's parents, 오늘 우리가 봤던 표현들 혹은 관련된 표현 가운데 하나를 선정해서 보고요. 또 활용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표현을 준비했습니다. To become the norm. 그놈이 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놈이 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the norm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대세, 보편적인 모습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to become the norm이라는 얘기는 대세가 되다, 보편화되다, 혹은 자리를 잡다 이럴 때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에서 주 5일 근무제가 보편화된 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0: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 5일 근무제는 좀 진통을 겪었죠. 90년대 말좀 진통을 겪다가 결국 2003년도에 법제화됐는데, 단지 이제 그 법제화가 된 거고, 단계적으로 도입이 돼서 한 8년 정도 걸렸다라고 해요. 일단 주 5일 근무제라고 하면 5-day work week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work week. 예, 근무하는 주간이 5일인 거예요. 만약에 주 4일 근무제라고 한다면 4-day work week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이 나왔죠? Become the norm. 이렇게 쓰면 되니까요. 뭐뭐 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It has been more than 10 years. 그 다음에 since. 뭐 요거는 바로 얼마 전에 나왔던 구문이었잖아요. It has been more than 10 years since the 5-day work week became the norm in South Korea. 이렇게 쓰면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즉, 주 5일 근무제가 한국에서 대세가 된 지도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자, 요 문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It has been more than 10 years since the 5-day work week became the norm in South Korea.
2: It has been more than 10 years since the 5-day work week became the norm in South Korea.
0: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 5일 근무제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말이죠. 이 말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대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 5일 근무제니까 work week이 쓰였다면 그때는 work day가 들어가면 되겠죠.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예, the 9 to 6 work da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The 9 to 6 work day has become the norm in South Korea. 라고 한다면 역시 좋은 편입니다. 9 to 6 대신에 하루 8시간 근무제가라고 할 때, The 8-hour workday has become the norm in South Korea. 물론 그렇게도 쓸수 있겠죠. 이런 표현들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요.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고 말해보고 또 들어도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좀 재밌죠? Debunking a myth라고 되어 있습니다. Debunk란 단어는 사실이 아닌 잘못된 것을 밝혀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Prove something is wrong. 그게 debunk가 되겠고요. myth라고 하면 신화예요. 신화. 신화입니다. 이거 아니고요. 우리가 신화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옛날에 있었던 그 신화.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고 있지만 알고 보니 뚜껑을 딱 까보니 잘못된 통념, 그걸 myth라고 합니다. 지금은 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잘못된 통념을 발가벗기기,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폐 관련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백신을 맞으면 자폐에 걸린다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말고요, 서구권에서. 정말 많이 그래요. 뭐 소아마비 백신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백신을 맞히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백신에 반대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백신이 자폐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류 과학자들은 이들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요두 문장 꼭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백신에 반대하는 사람들, 물론 opponents of라고 써도 되겠죠. opponents of 뭐 vaccinations 그렇게 써도 되겠습니다만 다른 표현을 좀 썼고요. 자폐를 일으킬 수 있다. 주류 과학자, 근거 없다. 이런 표현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별도 설명 없이 바로 블랭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가겠습니다. So many anti-vax campaigners. 그렇습니다. 이때 vax가 vaccination을 얘기하는 약자처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anti-vax, 이 표현도 좀 알아두세요. 신문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anti-vax campaigners, 백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believe, 뭐라고 믿고 있냐면요. The vaccines could trigger autism. 그렇습니다. 백신이 자폐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But blank scientists say, 주류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ir claim is blank. 아, 그렇습니다. 두 가지 표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류 과학자라는 얘기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과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장에 근거 없다.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두 개인데, 쥐로 시작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주류 과학자라고 할때 mainstream scientist 한말꼭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mainstream scientist. 우리가 강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큰 물을 생각하세요. 주류가 있죠. 본류라고도 하고요. 그게 mainstream이에요. 거기서 조금씩 갈라.

0: 가진 지류가 있죠. 그래서 가지 지자를 써서 영어로도 branch strea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go mainstream이라고 하면 주류에 편입되다, 대세가 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mainstream scientist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주장에 근거가 없다? 예, groundless 라는 말 씁니다. ground, 근거가 없는 거죠. 혹은 unfounded 라는 말도 씁니다. Something is unfounded, something is groundless라고 하면 근거 없는 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니까 같이 꼭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문장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Debunking a myth. So many anti-vax campaigners believe that vaccines could trigger autism, but mainstream scientists say their claim is groundless.
2: Debunking a myth. So many anti-vax campaigners believe that vaccines could trigger autism, but mainstream scientists say their claim is groundless.
0: 오늘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한 자리에 묶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정리하시죠?
1: Sibling.
2: Sibling.
1: To be diagnosed with.
2: To be diagnosed with.
1: Overtime.
2: Overtime.
1: To become the norm.
2: To become the norm.
1: Groundless.
2: Groundless.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EBS2에 들어오시면요. 저희들의 기존 이전 방송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모든 방송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정리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 글래머 코치 표준편 제13강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글래머 코치 정 코치입니다. 잘 왔습니다. 우리 표준편 잘 해나가고 있어요. 정말 많은 내용들 다루고 있지만 그만큼 또 보람도 큽니다. 자, 오늘도요. 중학영문법에서 빅3라고 할 수 있는 녀석들을요. 우리가 한꺼번에 두 개를 잡을 겁니다. 오늘 배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형태만 보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동명사라고 하는 거, 그리고 현재분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거든요. 이 형태만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빅3입니다. 이 빅3 중에서 이제 하나는 투부정사였는데 그거를 지난강, 지지난강에 잡았고요. 오늘 그 나머지 것들 잡겠습니다. 자, 같이 명쾌한 개념 시크릿 통해서요. 오늘 배울 내용 확인합니다. 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명쾌한 개념 시크릿. 과연 이 문제의 정답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거란에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grandparents 다음에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닙니까? 이분들의 enjoy 다음에 buying이 있습니다. present for their grandchildren 되어 있는데 이 buying이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어떤 건가요? 자, 동그라미를 칠 수 없다면요. 괜찮아요. 잘 왔어요.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강의 마지막에는 요것들 다시 봤을 때 훤히 답이 보일 겁니다. 자, 우리는 동명사, 현재분사 잡으러 갑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중학 영문법의 빅3라고 할 수 있는 투부정사, 동명사, 이 분사 중에서도 이 투부정사 배웠으니까 나머지 것들 살펴볼 건데요. 차례대로 갈 거고요. 유닛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교재 준비 딱 해주시고요. 유닛 29입니다.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이제 동명사가 되면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걸 보겠다라는 건데 기초편을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제가 또 명쾌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 이거를 본다라고 한 친구들을 위해서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를 벼락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동명사라는 말이 지금 나오잖아요. 동명사가 뭐냐? 왕기초 알려드릴게요. 동사에다가요. ing를 딱 붙인 겁니다. 투부정사는요. 동사에다가 to를 붙였잖아요. 얘는요. ing를 딱 붙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동사가요. 명사로 짠하고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study라는 동사에다가요, studying에서 ing를 붙였잖아요. 여기 뒤에 보이시죠? 그러면은 얘가 명사처럼 되면서 명사가는 역할들을 할 수가 있겠죠. Studying English가 한 덩어리예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라는 이제 명사처럼 해석이 되고요. 그거는 중요하다. 자, 동명사 우리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동사가 뭔가 형태가 바뀌어가지고 명사처럼 쓰이는 거는요. to 부정사에서 우리가 충분히 했어요. 동사에다가 to를 붙여가지고 걔가 명사가 되면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막 맹활약하는 거다 봤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번엔 ing를 붙여가지고요. 그 명사 역할을 해내게 되는 거죠. 천천히 봅니다. 이제 현재 분사, 좀 이따가 만나볼 건데, 얘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도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거예요. 이번에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리죠? 형태가 똑같아요. study에다가요, ing 붙여서 studying 만들었는데, 방금 본 거랑 똑같죠? 똑같은데 달라요. 아까 걔는 동명사는 명사고요. 얘는요, 현재 분사라 그래가지고요, 형용사입니다. 우리 기초 편 함께 한 친구들은 알죠? 아, 괜찮아, 괜찮아. 기초 편안 들었어도 오늘 강의만 딱 들으면은 그냥 100%다 이해됩니다. 요거 봐봐요. A boy studying English is my son. 약간 좀 위치도 비슷하고 아까 거랑 비슷한 것 같지만 아까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라는 그 명사처럼 해서 그랬고요.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는 게 여기 a boy라는 소년이 있어요. 이거를 명사처럼 해석해버리면은 소년 한 명. 영어를 공부하는 것. 이두 개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게 명사가 아니고요. 앞에 있는 요 녀석을 꾸며주는 a boy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소년은 is my son,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지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요. 동사에다가 ing 붙였어요. 그러면 명사가 될수 있고 형용사가 될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고 오늘 세부적인 내용들은 채워나갑니다. 먼저 우리는 동명사를 볼 거예요.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딱 붙인 거고요. 이름에 답이 다 있습니다. 동명사, 동사, 명사가 보이죠? 동사를 명사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명사처럼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뭐뭐 하는 행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원래 명사가 하는 역할이요. 주어, 목적어, 그리고 또 이제 비동사의 보어 이런 역할 하잖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누가 들어간다?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아이가 들어갑니다. 가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동명사를 어설프게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죠. 부정적이니까. 동명사를 내가 접해봤어. 접해본 학생들도요.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동명사를 그러면요. 또 이렇게 한 단어만 동명사라고 하는 친구들이 또 많이 있어요. 동명사는 동사 ing다. 한 단어다. 아니에요. 이 동사가 무슨 동사냐에 따라서 뒤에는 따라오는 애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노란색이 전부 다 동명사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과잉에만 색깔을 다르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찾으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동사 ing를. 하지만 by 생각해봐요. 사다죠. 무엇을 사다라고 하는 목적어가 뒤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things가 따라와줘야 되고 by things 하면 이제 뭔가를 사는 건데 어떻게 사느냐? 온라인으로 사는 거래요. 의미상 얘까지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위치 한번 봐봐요. 자리 한번 봐봐요. 지금 어떤 자리에 쓰이고 있죠? 딱 봐도 주어 자리죠. 동명사 주어 역할 할수 있나요? 할수 있죠. 왜? 이제 얘는 ing를 붙였기 때문에 명사인 겁니다. 그래서 명사가 하는 역할들을 얘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 주어가 뭐냐? 온라인으로 물건들을 사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고죠. 원래는 주어 자리 우리 간단한 것들 썼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뭐 I라던가, 어? U라던가, 뭐 This라던가 너무 쉽나요? 이런 거 썼잖아요. 명사나 대명사 막 이런 거 썼습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명사나 대명사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갔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들을 사는 건요. Saves time and money. 시간과 돈을 절약해준다. 맞죠? 자, 그 다음에 Eating lots of vegetables가 한 덩어리네요. 동명사 덩어리입니다. Lots of 많은이고요. 많은 채소들을 eating, 먹는 것은 good for your health. 너의 건강에 좋다. 그 다음, being tall이네요. 독특하게 생겼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tall이 형용사입니다. 키가 큰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는 지금 주어 자리에 나올 수가 없고 형용사는 비동사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비동사가 필요한데 지금 주어 자리니까는 동명사가 돼야 되니까는 being이 된 거예요.

그래서 being tall 하면은 키가 큰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키가 큰 것은요, advantage래요. 이점, 장점 이런 뜻이죠. 이점입니다. 장점입니다. In basketball, 농구할 때 이점이죠. 그렇죠. 쌤도 이제 농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많이 했거든요. 농구는 키예요. 키 크면은 정말 유리합니다. 그 얘기는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동명사들이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장면들을 보신 거고요.

캐디카드가 신용카드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멈춰야만 한다. 신용카드가 돈이 없어도 신용으로 막 결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과소비를 하고 있나 봐요. 그거 사용하는 걸 멈춰야만 한다. 목적어 자리. 에마데는요. 이제 항상 인조 이제 즐긴대요. 이제 사람 이름이고요. 뭘 항상 즐긴대요? 즐기는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거죠. 뭘 즐기는데요? Going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가는 겁니다. 영화 보러 가는 것을 즐기다. 요렇게 되셨나요? 인조에 대한 목적어 자리에 얘가 쓰이고 있는 거. 이만큼이 뭡니까? 목적어 역할하는 동명사 보신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약간 뒤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동사가 비동사입니다. 동사가 비동사면은 목적어가 뒤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하죠. 우리 뭐이 정도 또 클래스 되지 않습니까? 우리 레벨이 지금 한 38, 39, 4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문법 레벨. 100이 만점이에요. 제가 100입니다. 여러분들도 한40 정도는 됐습니다.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비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안 온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비동사 다음에 뭐가 옵니까? 주어, 동사, 이번에는 보어죠.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보어 자리에도 당연히 동명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My sister's hobby, 나의 여동생의 취미는 뭔데요? Buying things online. 오, 아까 얘가 주어 자리에 있더니 이번엔 뒤로 왔네요. 그럴 수 있죠. 내 여동생 취미가 뭔데요? 위험한 취미다, 이거. 온라인으로 물건들을 사는 거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많이 사게 되죠? 그 다음, singing. 본인 것은요. is, 뭐 말해요? believing. 믿는 것이다. 본인 것은 믿는 것이다. 보어 자리에 believing이라고 하는 동명사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주어, 목적어, 비동사의 보어까지 봤고요. 여기에 별표를 세 개를 한번 쳐볼까요? 자, 이 녀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용어 자체가 무게감이 딱 있죠. 전치사의 목적어 빡. 공부하다 보면요, 자주 만나게 되는 녀석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가 뭐냐면은 일단 전치사가 뭐예요? 팔품사 중에 하나죠. 명동, 형부, 대감, 접, 전할때그 전입니다. 전치사. 초등학교 때도 나와요. 우리 초등학교 때 I go to school 배우잖아요. 나는 학교에 간다. 우리 영어가 이렇게 쉬울 때도 있었는데, 요거 전치사잖아요. to라고 하는 게. 전치사는요, 특징이 있죠. 전치라는 말이요, 앞에 위치한다라는 말이에요. 한자를 조금 알면 이해가 되실 건데, 앞전자고요, 위치할 때 치자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라는 말은 앞에 위치하는 말. 그러면, 뭐 앞에 위치하느냐? 명사나 대명사 앞에 위치하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전치사는 반드시 그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가 따라와 줘야 되고요. 이 문장 봐봐요. 이 간단한 문장에서도요. to 다음에 명사 썼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명사나 대명사를 적어 주거든요. 뭐 너를 위해서 그러면 for you잖아요. for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대명사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 됐어요. 그 전치사 다음에 쓰는 명사나 대명사 자리를 우리는 이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자리다 부릅니다. 마치 동사에 대해서 목적어가 있듯이 전치사에 대해서 목적어다 이거예요. 얘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말이 되게 간단한 거죠. 전치사 그 다음에 쓰는 명사나 대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게 원래 명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명사는요, 원래 전치사 다음에 올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전치사 보이시죠? 이 자리에 동명사를 이제 다음에 넣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명사부터 무난하게. I will pay, 난 지불할 거다. By credit card. 명사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 bill was paid. 그 이제 청구서는요, 그 요금은요, 지불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By him 하면 이게 대명사네요. 대명사가 이렇게 뒤에 따라올 수가 있고요. By him이죠. 그 다음에 he learned English. 그는요, 영어를 배웠습니다. 뭐 길죠. 명사나 대명사 자리에 얘네들 빼고요. 동명사가 올 수가 있어요. Watching American dramas. 보면서요. 미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by ing가 또 하나의 표현이 되는데요. 뭐뭐 함으로써. 어떤 방법이나 수단 나타내거든요.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그는 영어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요게 뭐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하는 표현입니다. Be good at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나오죠. 뭐뭇에 능숙하다, 뭐뭇을 잘한다 라는 거. 동사 ing 쓰는 거 되게 많이 연습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문법적으로 풀어보면 전치사 at 다음에요. 동명사를 쓴 겁니다. 얘에 대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쓴 거를 우리가 이제 본 거예요. 해석은 그녀는 뭘 잘해요? 페인팅. 그림 그리는 걸 잘하는 거잖아요. 동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딱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 we arrived in Madrid. 우리는 이제 마드리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after 전치사입니다. 다음에 동명사. driving all night. 밤새 운전을 한 후에 우리는 마드리드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또 가져가시면 정말 좋은 게 투부정사는 여기 못 옵니다. 옆에다 하나 적어놔요. 투부정사는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라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사실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명사를 쓸때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바꿔 쓸수 있는 건데 왜 동명사라는 게 필요할까? 라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동명사가 왜 있겠어요? 동명사는 할수 있고 투부정사는 못하는 그런 동명사만의 역할이 있으니까 얘도 존재할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얘가 있어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는요, 투부정사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투 페인트가 야 나도 명사야, 나 명사적 용법이야 이러면서 올라고 하면은 아니 너는 아니야 이러면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명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전치사의 목적어는요, 따로 비번으로 빼놓은 이유가 있죠. 이것은 투 부정사는 못하는 동명사만의 역할이다. 고유한 역할이다. 체크. 자, 그리고 그러면 코칭 좀 해드릴게요. 요거요.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한데요. 이미 벌써 예문들이 좀 지나갔는데, 동명사가 주어로 쓰이게 되면요, 어떤 하나의 행위를 보면서 제일 중요한 말은 단수로 취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주어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죠. 그래서 buying things online 하면 막 여기 복수도 보이고 이렇게 막 길고 막 하니까는 어떻게 단수로 처리할까 복수로 처리할까 고민이 될수 있으나 고민 고민하지 마시고 단수 처리하는 겁니다. 왜냐? 온라인으로 물건들을 구매한다라는 하나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큰 행위로 보게 되면서 단수 처리했기 때문에 S가 붙었죠. 오케이? 마찬가지로 많은 야채들에서 여기 복수가 보인다고 현혹되시면 안 되고 진짜는 여기잖아요.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은 그런 걸 먹는 행위 하나로 보면서 is가 되는 거 단수 처리. 복수였다면 are가 돼야 됐겠죠. being털 마찬가지입니다. 키가 크다라는 거한 덩어리로 보면서 단수로 처리하는 거 요거는 고등학교까지도 꼭 가지고 가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고급 개념. 문제 좀 풀어볼까요? 동명사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픽한 문제들 보면서요, 요 동명사들 같이 한번 쫙내 걸로 만들어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투부정사 때 동사가 명사처럼 쓰이는 거 많이 봤기 때문에요. 형태만 좀 바뀌었죠. 다음 문장에서 동명사 의미 덩어리 찾아서 우리말로 옮깁니다. 요거 보라는 거네요. 쩌쩌쩌쩌쩌 이렇게요. 나는요, 인조이 즐긴데요. 이런 동사들 여러분들 눈에다가 많이 넣어 두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또 여러분들 차차 알게 되겠지만, 어떤 동사는 투부정사만 좋아하고 어떤 동사는 동명사만 좋아합니다. 그런 게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동명사랑 잘 쓰이는 요런 아이들을 눈에다가 잘 넣어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인조이는 대표적으로 얘를 엄청 좋아해요. 이상형이야. 인조이 이상형은 동명사예요. 얘는 참고로 to read 쓰면은 틀려요. 왜냐면 인조이는 to read를 안 좋아해요. 이상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ing랑만 같이 쓰게 됩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그건 뭐 따로 열심히 배울 것도 없고요. 차차 여러분들의 레벨이 40, 50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한 3분만 투자하시면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해석해 볼까요? 나는 즐긴데요. 뭘요? 영어 잡지를 읽는 것을 즐깁니다. 분석도 되는데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딱 있네요. 그 다음에 going out with friends. 오, 주어가 길어요. 주어네요. 그쵸? 이게 동명사 주어고요. 친구들과 함께 나가는 것은 동사 for. It's fun. 재밌다. 끝입니다. 주어로서 동명사가 쓰였고요. 자, 주어가 길어요. 동명사입니다. getting a good job이 주어입니다. 단수 처리했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은요. It's not easy. 쉽지가 않더라. 오케이. 주어로 쓰인 동명사. 야, 이것도 주어가 길어요. Riding a motorcycle, 오토바이를 타는 건데요. Without은 뭐뭇이 없습니다. 헬멧 없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인가지가 전부 다

긴 주어죠. 이런 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짧은 문장은 누구나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긴 문장 해석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문법을 알아야죠. 문법을 알아야 긴 문장 해석이 되는 겁니다. 헬멧 없이 오토바이 타는 건 어떤데요? 뒤에 건 간단하죠. It's dangerous. 이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 주어로 쓰인 동명사. 자, 이거는요, 동명사 사용해서요, 주어진 우리말 표현 영어로 한번 바꿔볼 건데요. 이런 것도 열심히 하시면 서술형 대비도 되고요, 영어의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문법 10년 가르쳤지만, 정말 뭐랄까, 어리석은 학생들은요, 문법 공부를 뭔가 고리타분하다 생각하고, 이거는 뭔가 시대에 뒤떨어졌다 생각하고, 필요 없다 생각하고, 뭔가 다른 뭔가 멋진 영어 공부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게 영어 공부예요. 한국을 방문하는 거 영어로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배운 문법 이용해서 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Visiting Korea. Visit, 방문하다. 한국 방문하다. 근데 ing만 딱 붙여주면 명사가 되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라는 그런 명사가 되는 거죠.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 뭐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어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드라마 보는 게 is my hobby, 나의 취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ing 처리만 하면 되죠. Watching Korean dramas.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 이렇게 간단한 처리 가능하고요. 충분한 물을 마시는 거 문장이 막 뒤에 생각나잖아요. 이거는 뭐 너의 건강에 좋다라던가, is 뭐 good for your health라던가, it's necessary, 필수적이라던가, 얼마든지 문장 가잖아요. 그때 주어 처리 어떻게 할 겁니까? 마시다, drink. 충분한 물, enough water잖아요. drinking으로 바꾸면 되죠. drinking, enough water. 충분한 물 마시는 것은 뒤에다가 문장 촥 이렇게 멋지게 써주면 돼. 그 다음에 진정한 친구를 가진 것. 야, 이것도 뒤에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진정한 친구를 가지는 것은 뭐 인생에서 뭐 가장 중요한 일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True friend가 되겠고요. 친구 가지다는 have 쓰면 되죠. 조심만 하면 돼요. have에다가 ing 붙일 때이 날아가죠. having true friends. 진정한 친구들을 가진 것. 뭐 나의 자산이라던가 보물이라던가 문장은 이어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명사 정리 좀 되셨나요? 눈으로 정리하고 돌아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동명사였습니다. 정리 한번 눈으로 싹 해볼게요.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 붙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명사가 되면서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 하게 되고요. 또 하나, 4번 역할, 이거 투부정사 못합니다. 전치사 다음에 위치하면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 요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두 번째 문법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준동사라는 어떤 카테고리에서는 마지막 막내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유닛 체크해 주세요. 유닛 30입니다. 똑같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어요. 근데 얘가 이제 현재 분사가 되면서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긴장을 한번 빡 해주셔야 되고요. 집중에 집중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문법 참 오래 가르쳤어요. 근데 중학생들 딱 보잖아요. 그러면 중1 때까지는 다 괜찮단 말입니다. 초등학교 때 했던 그 영어의 내공으로 다 잘해요. 그런데 문법이 어려운 게 툭툭 나오면서 이제 한 대씩 맞는 거죠. 꽁꽁 맞는 겁니다. 투부정사가 나와요. 되게 어려워요. 동명사 나와요. 더 어려워요. 분사 나와요. 여기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얘네들이요. 현재 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요거 잡으면은 고등학교까지 쭉 넘어갈 수 있거든요. 정말 독해할 때 많이 나오는 문법.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동사에다가요 ing를 딱 붙여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방금 한그 동명사가 아닌가? 그렇죠. 동명사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명사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번에는요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면서 얘가 오른쪽에 있는 또는 왼쪽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얘를 현재 분사라고 부르고요. 사실상 현재 분사는 분사의 한 종류예요. 분사라는 큰 문법이 있고요. 이게 두 갈래가 있거든요.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차차 배우게 될 거고요. 우리는 그중에서 현재 분사를 먼저 만나볼 건데 왜 먼저 나오냐면은 얘가 더 쉽고요. 동명사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형용사처럼 해석해 주세요.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하면서 명사 꾸며주는 건데 바로 봐야죠. 볼까요? 요게 형용사죠. Happy people.
야, 오랜만에 눈이 시원해지는 엄청 쉬운 문장이 나왔습니다. 문장 아니죠? 쉬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근데 happy people, 행복한 사람들과 행복하다, 그치? The tall building, 높이가 높은 빌딩. 얘네가 형용사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하는 게 대표적인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도 돼요. 동사에다가요, ing를 붙여가지고요. 얘가 형용사처럼 쓰여서 dancing people 하면은 춤추고 있는 사람들. shine이요, 이제 뭔가 이렇게 비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빛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shining이 되면은 빛나는이 되면서 빌딩을 꾸며줘서 빛나는 빌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요 왜 필요한가 생각해 보면은 요게 좀더 쉬우니까 이걸로 볼까요? 춤추고 있는이라는 형용사가 세상에 있다면, 한 단어로 춤추고 있는이라는 어떤 형용사가 있다면은 그거를 그냥 쓰면 됩니다. 이렇게 피플을 꾸며주면 되겠죠. 마치 얘네들처럼. 근데 세상에요, 안타깝게도 춤추고 있는이라는 형용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춤추다 댄스가 있잖아요. 댄스가 요거를 가지고서 좀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만들까? ing 붙여. ing 붙여가지고 쓰자. 그래서 이는 날아가게 되면서 ing가 붙게 되면서 댄싱이 되면서 자 이제 너는 형용사다. 뒤에 있는 명사 꾸며줘.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명사랑 되게 비슷하죠? 동명사는 ing 붙여서 얘를 명사로 쓰기로 한 거고 얘는 ing 붙여서 형용사로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 현재 분사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동형사다라고도 부릅니다. 느낌 오지 않아요?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쓰는 거고 동형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쓰는 거거든요. 이것만 잡으셔도 돼요. 오늘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셔도 정말 여러분들 잘하신 겁니다.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형용사처럼 쓰는 경우도 있더라. 요것만 잡아도 진짜 잘하신 거야. 왜냐면은 분사가 뭔지 아예 모르는 고등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ing 붙여서 형용사. 좀더 볼까요? 이제 몸으로 한번 우리가 그냥 현재 분사를 막막 느껴보겠습니다. running, 달리고 있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드릴게요. 달리고 있는이란 형용사 없어요. 달리라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ing 붙여가지고 이렇게 형용사처럼 쓰는 겁니다. 아, running cat, 달리고 있는 고양이고요. 자, 이거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얘는 왜또 노란색이 오른쪽으로 가 있느냐? 제가 늘 강조드렸던 거, 영어에서 한 덩어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명사를 꾸며주지만 두 덩어리 이상이 될 때에는 얘네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주더라. 그런 문법이 있다. 덩어리가 많아서 뒤로 간 겁니다. run after는 뒤쫓다고요. 생쥐 한 마리를 뒤쫓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 되는 거고요. 한 덩어리네요. Dancing bear, 춤추고 있는 곰이고요. 뒤에서 앞으로 가죠. A bear, dancing in the circus. 서커스에서 춤추고 있는 곰 이렇게 되고요. Crying baby, 울고 있는 아기입니다. 덩어리가 많아졌죠. Crying for milk, 우유 달라고 울고 있는 아기. 이런 식으로. 괜찮지 않아요? 할만하죠. 현재 분사. 그리고 현재 분사가 진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형용사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형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무조건 없지 않겠어요? 우유를 달라고 울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서커스에서 춤추고 있는 이라는 한 단어로 된 형용사가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형용사로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을 얘네들이 해줘야 되는 것이고, 문장에서 이것들은 정말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분사 잡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쌤이요, 영어를 좀 재밌게 가르치기 위해서요, 영화 대본 같은 것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문법 연구를 하다가 영화 대본 같은 걸 보면은 의외로 투부정사 동명사 찾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화 대본이면 이렇게 일상 대화라는 거잖아요. 대화 상황에서 투부정사 동명사를 엄청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게 딱딱한 문법이고 이러다 보니까요, 좀 편하게 이렇게 막 대화할 땐잘안 쓰이더라고요. 얘네들 많이 쓰입니다. 예,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많이 쓰이거든요. 분사 꼭 잡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또 넘어가 볼게요. 이게요, 이쯤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동명사와 현재 분사가 똑같이 생겼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문법 레벨 방금 떠올라서요. 42 정도 됩니다. 문법 레벨 40인데 지금 수준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동명사와 현재 분사가 똑같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문법 레벨 한60 이상만 되면은,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은 전혀 헷갈리지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얘가 동명사로 쓰인다는

라는 거는 명사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에서 명사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중요한 위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처럼 아주 굵직굵직한 우리 옛날로 따지면 중요 관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쟤네들은 있고요. 현재 분사로 쓰인다는 건요, 얘가 형용사로 쓰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용사는요, 중요한 자리 없잖아요. 얘네들은요, 명사 꾸며주잖아요. 얘네들은 뭐 명사 꾸며주고 있겠죠.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와 형용사가 헷갈리는 게 원래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이 현재 분사와 동명사도요,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은 절대 헷갈리는 녀석들이 아니고요. 단지 지금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대략 눈으로 봤을 때 각각이 좀 어렵죠. 완벽하게 내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는 괜히 헷갈려 보이는 거고 두렵고 걱정되고 그냥 이런 거지.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요, 여러분들 절대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처음에 어떻게 이제 구별하는 것이냐? 자리를 봐야 돼요, 자리를. 봐봐요. Driving a sports car. 동사에 ing 붙인 요 녀석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 뭘까? 자리를 봐요. 이 자리 뭐예요? 동사 앞에 있잖아요. 주어 자리 아닙니까? 주어를 이끄는 거는 동명사겠지. 명사겠죠.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것은 great fun, 굉장한 재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 봐봐요. 주어 자리는 벌써 the woman이 있어요. 그 여성이 있고요. 아니 동사도 있고요. My sister이래요. 문장이 다 찼어요. 그럼 노란색 얘는 뭐여야 되는 거예요? 얘네 지금 갈 데가 없어. 여기 껴가지고 지금 얘 없이도요 말이 되잖아요. 그 여성은 내 여동생이래요. 노란색 없어도 말이 돼. 그러면 내가 뭐여야 돼요? 아니 나좀 끼자. 내가 너 꾸며줄게. 너 수식해 줄게. 나좀 끼면 안 될까? 그래서 낀 겁니다. 그 여성을 꾸며주는 거죠. 현재 분사입니다. 그냥 여성이 아니고요.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그 여성은 is my sister. 나의 여동생이다. 요렇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동명사, 현재 분사, 자리로 보는 것이다. 근데 지금 레벨에서는 자리라는 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죠. 자리를 못볼수 있어요. 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 자체가 지금 레벨에서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별이 잘안 되는 것인데, 게시판에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쌤의 문법 강좌 게시판에 동명사와 이 현재 분사 어떻게 구별하는 것인가? 진짜 미안한데 그거는 답이 없어요. 자리로 보는 것이다. 명사 자리, 형용사 자리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내 레벨이 거기를 못 따라가면은요,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왕관까지 쭉 가시면요,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서 나중에 저기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는 20강 이후가 됐을 때 다시 보잖아요. 아예 안 헷갈립니다. 아예. 오케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좌절하지 마시라고. 이거 잘안 된다 그래서 좌절할 필요 없어요. 조금만 지나면 다알수 있다. 자, 비슷하게요. 좀 알려드릴게요. I hate. 나는요, hate가 싫어하다거든요. hate로 문장 못 끝나요. 무엇 무엇을 싫어하다 돼야 됩니다. 그럼 이게 뭐겠어요? 목적어 자리에 지금 노란색에 그냥 동명사가 팍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에 동명사입니다. 나뭐 싫어하는데요? Wearing glasses, 안경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요, Do you know the man? 너그 남자 아니? 문장 끝났어요. 얘갈 데가 없어. 그래서 야, 나도 하면서 나좀 끼워줘라고 하면서 너 꾸며줄게 이렇게 가는 거죠. 앞에 있는 명사 the man을 꾸며주면서 무슨 남자를 알고 있느냐, 안경을 쓰고 있는 저 남자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얘가 지금 여기에 끼어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현재 분사의 개념은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서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문법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리 표준편이라도요, 여러분들이 긴 문법 공부나 영어 공부를 따지면은 처음 단계거든요. 여기서 개념을 확실하게 딱 잡아야 됩니다. 너무 디테일한 거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현재 분사가 뭐냐 그랬을 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많은 고등학생들이 현재 분사 뭐냐 그랬을 때 몰라요. 맨날 문제만 풀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현재 분사가 뭔지를 모르고 투부정사가 뭔지를 모르는데, 현재 분사가 뭐예요? 동사에다가 뭘 어떤 조치했어요? ing를 딱 붙였죠. 그러면서 얘가 원래는 동사였는데 뭘로 활용하겠다라고 한 겁니까? 형용사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생각해 봤을 때 얘네들이 뒤에 이제 뭔가 따라오는 식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형용사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저기 서커스단에서 춤추고 있는 이란 형용사가 세상에 있느냐?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현재 분사로 딱 만들어 가지고 왼쪽에 있는 요곰 같은 거, 요런 명사 같은 거를 꾸며 주도록 쓰는 거죠.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여러분.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동사를
형용사처럼

그럼 쓰는 게 바로 뭐다? 현재 분사다. 이것조차 설명 못하는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 굉장히 많죠. 안타깝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할수 있다. 요거 잡으셨나요? 자, 그러면 현재 분사가 문장에서 정말 많이 쓰인다 그랬죠? 그 문장들 만나보러 갑니다. 엑서사이즈 진짜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이 그러면 코치의 자랑이죠. 많은 문제들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문제 푸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쌤이 늘 강조드리죠.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요. 그 문장 전체를 느껴주세요. 오케이? 그답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더 자극을 받으면서 공부하라는 거지, 그 답만 탁탁탁탁 찾고 넘어가면 안 돼요. 문장을 느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픽한 문제들은 A번에 있는 문제들인데요. 아, 전 분사를 정말 좋아해요. 진짜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이 잘 모르기도 해서 정말 연구도 많이 했었고요. 분사, 현재 분사가 드러난 거, 들어간 문장들 볼 건데요. 밑줄 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옮겨 볼 건데, 요렇게 flying이라는 분사가 들어가는 거 확인하세요. 현재 분사입니다. 얘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꾸며주고 있죠. Can you see? 넌 보이니? 볼수 있니? The flying birds입니다. 얘가 현재 분사가 들어가면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날고 있는 새들을 볼수 있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I remember 다음에요. Flying kite in my childhood 되어 있습니다. 1, 2번이 세트죠. 그리고 단어들이 좀 어렵네요. Childhood 하면요, 유년기, 어린 시절이란 뜻이고요. Kite 하면 연, 연 날리는 거 있잖아요. 연, 뭔지 아시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꾸며주는 애고요. 얘는 지금 자리가, 나는 기억한다. 이 목적어를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ing가 빡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동명사죠. 난뭘 기억한다? 어린 시절에 연을 날렸던 것을 기억한다. 요렇게 가주셔야 됩니다. 동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는요. 봐봐요. 얘가 없을 때요. 흰색으로 먼저 문장이 완성이 돼버렸어요. 소년들이요. 많은 재미를 느끼고 있잖아요. 문장이 끝났어요. 근데 노란색이 없어도 돼. 근데 얘가 들어가려면, 야, 내가 꾸며줄게 하면서, 현재 분사가 너 보이지? 꾸며주면서, 축구를 하고 있는 저 소년들은요,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요 정도죠. 자, 4번에는요. 스탑 다음에 목적어 필요합니다. 나의 남동생은요, 스탑 때 멈췄는데 뭘 멈췄느냐?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동명사죠. 컴퓨터 게임하는 것을 멈추었다. 요거는 목적으로 쓰인 동명사. 5번은, 우리 엄마는요, loves, 좋아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뭘요? shopping for clothes예요. 이게 옷이죠. 옷을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요거 먹었어요? 목적어죠. 이 love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 자리다. 요렇게 판단하시는 거. 동명사입니다. 요거는요, 봐봐요. The number of people 하면요. 뭐 많은 사람의 수인데요. 이거 봐주세요. shopping online 하면은 요만큼이 요렇게 이걸 꾸며주는 겁니다. people을 꾸며주면서.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사람들의 수가 growing, 증가하고 있습니다. 되는 거고요. 요거, 요거. 요 ing 뭡니까? 요거는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people을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자, 마지막 두 문제 갑니다. 여기서는 working too much예요. 주어 자리 아니겠어요? 동명사입니다. 너무 많이 일하는 것은요. 오형식이네요. 만들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었죠. sad, 슬프고도 stressed. 아주 스트레스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working 들어갑니다. 요거는 주어 자리인데요. 잘 보셔야 되는 게 마졸지가 진짜 주어고요. 워킹은 요렇게 꾸며줍니다. 한 덩어리가 일하는 엄마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엄마가 되는 거죠. 현재 분사입니다. 일하는 엄마는요. worry about, 걱정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요렇게 되는 얘는 현재 분사인데 아직은 좀 어려우시죠? 자, 이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엑셀사이즈 풀어보시고요. 오늘 강의 복습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눈으로 배운 내용 확인하고 올게요. 자, 방금 배운 내용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어려운 것들을 봤죠? 우리 본 건요, 현재 분사라는 거였습니다.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동사가 형용사가 됐고요.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로 동명사랑 형태가 똑같죠? 이걸 구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레벨업을 위해서 문장들 계속 복습해야 됩니다. 자, 정코치의 명쾌한 개념 시크릿 비밀이 풀릴까요?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이번엔 잘 해봅시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인조이 좋아하신대요, 즐기신대요, 뭘요? 손주들을 위해서 선물 사는 것을, 자, 동사에 대한 목적어 자리 아니겠습니까? 동명사죠? 오케이. 되나요? 아직 어렵나요? 복습하셔야 되고요.
제가 리뷰 한번 싹 해드릴게요. 한판

묻습니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얘 ing, 얘 ing예요. 근데 얘는 명사고요. 얘는 형용사입니다. 얘는 명사기 때문에 요런 역할들, 명사 역할하게 되고요. 이거는 형용사니까 대표적으로 명사 수식하는 역할한다. 서로 완전 다른 겁니다. 문장을 통해서 직접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꼭 복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공의 흔적들 찰칵 찍어서요. 이거 아시죠? 공부 인증받고 좋아요 꼭 받으세요. 우리 땡스타그램에서 아래 태그로 만날 거고요. 빅3의 문법들 지금 살펴봤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복습은 필수입니다. 복습하고요. 우린 다음 강의에 만나도록 하죠. 오늘 진짜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진짜 정말로 많이 많이 환영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클릭하신 강좌는 그렇죠. 우리 어법성 판단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 어법성 판단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아, 벌써, 그죠? 첫 번째 시간에는 아무래도 어법에 대한 정리, 두 번째 시간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시간 중반부터는 빠르게 얘가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각각 선택지별로 바라봐 줘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 번씩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볼 텐데요. 이 어법이라는 게 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장이 워낙 길고 복잡다단한 문장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이 과정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해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불가능한 건 없다. 어려워 보여도 벌써 우리 지금 어법성 판단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봤습니다. You are capable of. 여러분들은요, 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Of amazing things. 아주 놀라운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자질과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라는 얘기예요. 아, 우리가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이거 언제 다 하지? 라고 하는 순간 우리 거의 지금 30강까지 왔거든요. 어법성 판단 언제 이 복잡한 거 골치 아픈 거 끝내지 싶었는데 오늘이 바로 어법성 판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잘 하나씩 한 단계씩 밟아가면 금방 야 벌써 이만큼 놀라운 일들을 잘 해내실 수 있어요. 자, 오늘 한번 어법성 판단 세 번째 시간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9번부터 출발합니다. 9번부터 12번까지 오늘 총 네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우리 1번부터 각각 출제자가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는 것 같아? 요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어때? 요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돼. 물론 그게 딱 하나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한 두 개, 많게는 세 개 정도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구조, 조금 더 나아가면 그 문맥상의 해석, 그래서 부분적인 해석을 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1번부터 5번까지 각각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출제자가 여러분들한테 타겟으로 딱 물어본 어법이 무엇인지 뭐랑 비교하고 대조하라. 이런 요구사항인지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뭐였어요? 대미인 경우에는 얘가 복수형의 대명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인지, 그치. 얘는 지금 복수형이니까 우리가 단수인지를 확인해야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단복수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오늘 요 이 댐을요,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볼게. 그냥 일반적인 대명사가 있고 우리가 또 뭐 또 있냐면, 맞아요, 제귀 대명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귀 대명사라는 건 뭐예요? 제귀, 다시 돌아오는 대명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부메랑이 있잖아. 그럼 부메랑이 쌤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인데 얘를 딱 던졌어. 그러면 멀리까지 가서 뭔가 목표물을 탁 맞추고 최종 목표물, 목적이 누구를? 그치, 다시 주인인 나에게 돌아오죠. 그래서 제귀대명사는 주어와 목적의 대상이 동일할 때 이 목적어 부분을 제귀대명사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제귀대명사, self, not self의 형태를 가진 명사가 되겠습니다. 대명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해석을 통해서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복수형의 명사가 맞다 하더라도, 댐이 맞다 하더라도 제귀대명사는 아니야? 즉 주와 동일한 대상인 건 아니야? 요건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to fulfill 이라는 투부정사가 됩니다. 투부정사인 경우에 얘는 준동사니까, 아, 이 자리가 준동사 말고 동사 아닐까?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준동사인 투부정사가 맞다면 얘는 어떠한 쓰임으로 쓰인 건지, 투부정사인 경우에는 명사, 형용사, 부사 굉장히 크게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어떤 쓰임으로 쓰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이것도 역시 빙이야. 근데 딱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 오, 오브가 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동사의 명사인 동명사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역시 우리가 지금 준동사 빙인데, 야, 이 자리 동사 자리 아니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얘가 준동사인 빙이 맞다면 얘는 도대체 그냥 현재 분사로 쓰인 걸까? 아니면 진짜 우리가 딱 봤던 것처럼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걸까? 근데 딱 봐도 3학년 문제에서 이렇게 딱 보이게끔 내지는 왜인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말이지. 그지? 자, 그 다음 4번. In which. 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어려워할 거 없다 얘기했어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에 이 뒤에 오는 뭐가 중요하다? 맞아, 문장의 구조가 중요하고. 어떤 문장의 구조? 그렇지,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중요해.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motivated by가 나옵니다. 자, 뒤에 것에 의해서 라는 by라는 전치사를 딱 봤을 때 왠지 얘는 얘를 꾸며주는 동사가 아닌 분사인 게 맞는 것 같고, 그냥 딱 봤을 때. 그리고 얘는 뒤에 by가 붙었으니까 수동의 형태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역시 이 분사도 뭐이기에? 준동사이기에 이 자리에 그냥 motivated가 아니라 be motivated, 동사의 형태가 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준동사가 정말 맞다면,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motivated 얘가 과거 분사인지 혹은 현재 분사인지 요거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쭉쭉쭉 하면서 문장의 구조도 쭉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consider라고 하면 생각해 봐라, 이런 뜻이죠. 보통 consider A as B, A를 B로 생각하다, 고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쭉 가다 보면 as라는 전치사가 딱 보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딱 잡고 해석을 시작하면 훨씬 해석이 더 자연스럽죠. 빠르게 돼요. 자, 이거 뭐야? The Wizard of Oz.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오즈의 마법사야. 오즈의 마법사라는 이 작품을 뭐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Motivation, 동기부여죠. 자, A Psychological Study of Motivation. 동기부여의 심리학적인 연구로서 한번 이 Wizard of Oz를 한번 살펴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동기부여와 관련된, 심리학과 관련된 부분을 이 작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거기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야, 오랜만이다. 그죠? 도르시, 이 등장인물 주인공이죠. 그리고 그녀의 세 명의 친구들은요, work hard, 열심히 노력합니다. 왜요? To get to the Emerald City. 에메랄드 도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자, 뭐 하면서? Overcoming. 극복하면서, 또 뭣도 하면서? Persisting.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하면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뭐 하면서, 그리고 또 뭐뭐 하면서, 이런 의미로 지금 분사구를 나란하게 쭉 그냥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어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모두 극복하고, 네, 장애도 극복하고요. All adversaries. Adversary라는 단어, 적이나 상대라고 나오네요. 그럼 적이나 모든 적들, 모든 상대들에 대항하면서 끈질기게 대항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고 있어. 그게 바로 뭐니? motivation, 동기부여가 되겠죠? 이곳에 갈 테야라는 동기부여가 부여가 돼서, 그래서 열심히 무언가를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 봤을 때의 연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1번이 나옵니다. 자, 얘는 뭐가 중요해? 해석이 중요하다 이겠어요? 일단 단수 형태의 명사를 받고 있는지, 복수 형태의 명사를 받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They, 그들은요, do so,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누구겠어? 그렇지, 도로시랑 그녀의 세 명의 친구들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요. 왜요? Because they expect.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expect도요, 뒤에 투부 정사를 쓰게 됩니다. 자, 목적어가 뒤에 것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The wizard, 그 에메랄드 시티라는 이 목적지에 도달하면 마법사가 뭐 해줄 거라고? To give them, 그들에게 what they are missing, 그들이 놓치고 있는, 즉 그들에게는 없는 무언가, 그것을 그들이 없는, 그들에게는 없는 것을 그들에게 줄 거다. 누가 줘? 주체가 누구야? 그렇지, 마법사가 줄 거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give라는 동사의 의미상으로 봤을 때 이를 동사로 본다면 얘가 준다라고 해서 wizard라는 목적어가 뒤에는 to 부정사, 목적 보호로 쓰인 여기에는 to 부정사를 준다. 이렇게 되겠죠? 누구에게 줘요? 그들에게 주겠지. 그들이 누구야? 도로시와 그녀의 세 명의 친구들에게 주겠죠? 그럼 봤을 때 지금 이 동사의 주체는 the wizard가 되겠고, 목적어는 위저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뭐는 아니야. 그래, 제기대명사는 아니었어. 주어랑 목적어의 대상이 동일하지 않아. 이렇게 보여주고요. 지금 우리가 해석을 했던 것처럼 도로시랑 그녀의 세 명의 친구들,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적절해? 그렇지, 복수형의 명사됨은 적절하지요. 1번은 답이 아닙니다. 그죠? 넘어갑니다. Instead 대신에요. 야, 거기 가면 마법사가 우리가 원하는 거다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대신에 the wonderful and wise wizard, 그 멋지고 현명한 그 마법사는요, makes them, 그들을 만든대요. 어떻게 만들어? aware that, that 이하라고 깨닫게끔 만든대요. they, not he, 그 자신, 다시 말하면 그 마법사가 아닌 그들, 도로시와 그녀의 친구들이 always had the power, 늘그 힘을 갖고 있었다고, 그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그들이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 원하는 거 이미 너희들이 갖고 있었어. 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힘은 어떤 힘인데? To fulfill their wishes. 그들의 소원. 그들이 바라는 바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대절의 주어는 they. 그리고 동사는 had. 목적어는 the power. 이렇게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미 완벽하게 있는 문장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the power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는 마치 뭐처럼, 그렇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준동사가 맞고요. 다시 말하면 동사가 아니고 쓰임은 뭐로 쓰였어? 명사를 꾸며주는, 그렇지, 형용사적인 쓰임으로 쓰인 투부정사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어때? 맞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업버코드예요. 됐죠? 자, 도로시에게 있어서요, 집이라는 건 is not a place, 집이 아니에요. 그냥 장소가 아닙니다. 뭐 여기가 내 집이야, 장소, 단지 장소만이 아니라 나를 법비죠. 그러면 뭔데? A feeling of security, 안전하다라는 느낌. 그리고 또뭐 그녀가 she loves,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그런 편안함, 편안함의 그런 감정을 줄수 있는 그곳이 바로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t is, 그 집이라는 것은 is wherever her heart is, 그녀의 마음이 가는 그 어떤 곳이든 집이 될수 있죠. 예, 그녀의 원래 살던 집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녀와 마음이 맞는, 그녀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곳이 집이 될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정보 잘 확인했습니다. The courage, the intelligence and the emotions,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누가 원하는? 사자가 원하는 용기. 그리고 또 누가 원하는? scary crow라고 하면 얘는 허수아비가 되겠죠? 허수아비가 longs for, 갈망하다, 열망하다, 이런 뜻이죠? 허수아비가 그렇게도 바랬던 지성. 그리고 the emotions the teen man dreams of. 그리고 이 양철맨이 꿈꾸었던 그 감정. 자, 이거 어떻게 됐어? 명사 하나, 주어 하나. 명사 둘, 주어 둘. 명사 셋, 세 번째 주어.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주어만 명사구로 여러 개가 나와 있고요. 자, 문장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는

뭐다? 주어와 그렇지, 동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사가 나올 자리에 뭐가 있어? being이라는 준동사가 있어. 에이, 너 준동사 자리 아니잖아. 그럼 무슨 자리야? 그렇지,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뭐야? 비동사의 형태를 써줘야 되는데, 지금 주어 하나, 둘, 세 개니까 뭘로 쓰면 될까요? 네, 현재 시제로 봐서 ar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원했던 이런 것들은요, are attributes, 속성이라는 뜻이요. 자, 어떤 속성이자 특징이에요? They already possess. 그들이 이미 possess,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마법사가 알려줬던 것처럼, 야, 이거 네가 이미 이거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란 얘기예요. 그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요? About these attributes. 이러한 속성에 대해서 뭐가 아니라 뭐라고? As internal conditions. 뭔가 내재적인 그런 조건이나 상태가 아니라 as positive ways. 긍정적인 방식으로서 그러한 속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식이 바로 뭔데? In which they are already relating to others. 그들이 이미 다른 사람들과 관련을 맺으면서 관련을, 연관을 지으면서 혹은 관계를 맺으면서 맺는 그런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속성을 생각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보시면 그럼 뒤에 있는 문장의 구조 좀 볼까? They are. 그들은요, are already. 이미 relating. 뭐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to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others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완벽한, 다시 말하면 필수 성분이 부족하지 않은 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맞기에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 이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in which라는 부분도 역시 적절하다. 이미 우리는 답을 골랐죠. 자, 준동사 자리가 아니라 동사 자리인 바로 몇 번을?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이 있는 마지막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after all, 결국은요, didn't they demonstrate? 그들이 보여주지 않았나요? Those qualities, 그러한 자질들을 보여주지 않았나요? 어디에서? 그 오지의 여정에서, 오지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 그 자질들을 보여주지 않았나요? 용기도 보여주고, 지성도 보여주고, 감정도 있다는 거 보여주고, 그죠? 이런 것들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바로 이 여정은 어떤 여정인데? 여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Little more than expectation. Little more than 이라고 하면 뭐뭐에 지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단지 그냥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된, 자, 이런 거 갖고 싶어. 라고 생각됐던, 거기에서 그런 기대만 가지고 출발했던, 그것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됐던 여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준동사가 맞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동사는 이미 didn't they demonstrate 이라고 동사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아니라 준동사가 맞고, 그리고 준동사가 맞다면 수식 받는 명사와 수식하는 분사와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자, 뭐뭐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은 여정, 여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행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를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과거분사 자리가 적절하다더라. 그래서 몇 번도? 5번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여정에 대한 이 기대로 인한 기대에 그냥 불과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은 이 여정이 분명히 이 여정에서 잘 그러한 자질들이 보여지지 않나요? 이 기대라는 게 바로 뭔데요? An idea, 생각이죠. About the future likelihood of getting something they wanted. 그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가능성,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그 생각. 그게 바로 그 기대. 그 기대에 그냥 지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여정을 시작했단 말이야. 거기에 동기부여를 받은 그 여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으로 하면 돼요? 그렇지.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앞부분에 주어 부분을 아주 길게 둬서요. 마치 동사가 있는 것처럼 이미 있어서 혹은 뒤에 동사가 나올 테니까 이 자리는 그냥 준동사 넣어도 괜찮지 않아? 특히 of라는 전치사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이렇게 딱 봐서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3학년 고3 문제. 이렇게 이런 딱 봐도 보이는 단순 지식 문제를 낼리 없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하면서 야, 이런 문제에는 절대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다짐 한번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10번 가겠습니다. 자, 10번도 역시 하나씩 한번 챙겨 볼게요. 1번 같은 경우 1번 어딨어? 자, 1번은 여기 있습니다. 대시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막다 생각해 보기보다는 여기 지금 is가 딱 나왔죠.
그죠? 얘는 본 동사입니다.

그냥 고정값이에요. 밑줄 그은 부분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 뭐뭐이다라는 의미니까 뒤에는 보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보어로서 쓰인 뎃은 뭐예요? 그치? 보어로 쓰이는 뎃은 명사절을 이끄는 맞아요. 접속사 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접속사 뎃이 맞으려면 뒤에 있는 문장의 구조가 역시 어떻게 돼야 돼? 아까 봤던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처럼 완전한 문장의 구조를 가져야만 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있는 문장의 구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읽으면서 is의 보어가 확실하게 뒷절이 맞는지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여기 또 나왔네요. 뭐가? 이번에 them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얘도 우리가 뭘 생각해 볼까? 얘가 복수형의 대명사니까 야, 이 자리에 혹시 앞에 해석상 단수형의 명사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자리가 그냥 them 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는 거? 맞아. 제기 대명사인 themselves가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mselves가 되려면 얘가 뭐랑 동일해야 돼요? 그렇지. 주체와 동일한 대상이 돼야 된다. 주어와 동일한 대상이 된다면 themselves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한번 해석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 가볼까요? 자, 3번은 associated with. 뒤에 것과 관련이 있는 이런 의미로 보통은 be associated with. 아니면 비동사는 그냥 제외하면 뒤에 것과 관련이 있는 이란 의미로 분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분사 자리. 일단 준동사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동사 자리가 아닌 준동사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이때, 아, 과거 분사가 지금 쓰였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분사는 아닐까? 이것도 한번 의미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야, 너 오랜만이다. 뭐예요? 그치, 부사입니다. inexpensively. expensive가 값비싼,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뜻이잖아요. inexpensive라고 하면 비용이 별로 안 드는 거야. 저렴한 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ly를 붙였으니까, 그렇지, 부사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가 부사가 맞는지, 자, 부사랑 견주는 게 누구예요? 그렇지, 형용사입니다. 자, 형용사는 뭐만 생각하면 된다 얘기했어? 그래요, 맞아요. 형용사는 명사만 생각해주면 돼요. 형용사 속에는, 형용사 머릿속에는 있지, 명사밖에 없어. 명사를 꾸며주거나 명사를 설명해주는 보어로 쓰이게 되면 그 자리는 전부 다 형용사야. 근데 명사를 뺀 나머지, 명사가 아닌 나머지는 전부 다 누가 수식해? 부사가 수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누구의 의미를 부연 설명해주고, 설명해주고, 수식을 해주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봤더니, 딱 봐도 뭐야? Fashion can also strengthen. 주어, 동사가 쭉 나온 다음에, 문장이 하나 끝나고, opening up.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역시, 준동사와 동사. 근데 봤을 때는 앞에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이미 동사는 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 자리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준동사가 맞다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과거분사, 현재분사, 분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1번부터 쭉쭉쭉 해석하면서 한번 1번부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부분부터 볼게요. trends. 자, 여러분들 왜 트민녀, 트민남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트렌드에 민감한 여자, 남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 트렌드라는 건 사실 유행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트렌드라고 하면 딱 와닿지 않으니까 유행 정도로 한번 해석해서 가볼게요. 유행이라는 건요. constantly suggest.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제시를 한대요. suggest라는 건 제시하다, 암시하다 이런 뜻이 있죠. 뭘 제시해요? new opportunities. 새로운 기회를 제시를 합니다. 누가 뭐 하도록요? For individuals to restage themselves. 개별적인 그 개인들이, 각 개인들이 restage라고 하면 다시 무대에 오르는 거니까 재구성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인들이 그들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제시를 합니다. 끊임없이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자신의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뭔가 바꾸어 가게끔 하는 게 유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뭐 하면서? Representing occasions for change. 변화에 대한 그런 때를
나타내면서요, 제시를 하면서요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trend라는 건 우리가 이제 변화해야 될 때야, 우리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한테 뭔가 계속해서 암시를 하고 제시를 하는 그런 게 바로 유행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to understand how trends can ultimately give individuals power and freedom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이런 유행이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개인들한테 힘과 그리고 자유를 이렇게 줄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one must first discuss. 우리는요, 일반적인 사람은 먼저 논의를 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요? 자, 유행하면 이제 fashion이랑 연결이 되겠죠? fashion의 중요성, 뭘로써? as a basis for change. 변화를 위한 근본, 근간으로서 fashion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트렌드에서 패션으로 내용으로 넘어왔습니다. The most common explanation of offered by my informant. Informant는 나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원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내 정보원들이 제공을 해주는, 정보원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흔한 설명이니까, 정보원들이 제공을 해주는 가장 흔한 설명. 어떻게 해서 패션이 이렇게 중요하냐? 이걸 논의를 해보면 내 정보원들이 알려주는 그런 가장 흔한 설명은 뭐에 대한 as to, 뭐뭐에 대해라는 뜻입니다. Why fashion is so appealing? 왜 그렇게 fashion이라는 것이 appealing,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내 정보원들이 나에게 제공해주는 가장 흔한 설명은 말이에요. is입니다. 맞네. 뭐가? 비동사 다음에 나온 보어절이 맞아요. 그럼 뒤에 있는 문장의 구조가 완벽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It constitutes, 그 fashion이라는 것이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주어와 동사, 무언가를 구성하다. 뒤에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겠죠? A kind of theoretical customary. 뭐를 제공을 해줘요? 무엇으로 구성을 해요? 이 fashion이라는 건 일종의 연극의 의상으로 구성된다. 이것을 구성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흔한 설명이 바로 이런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 뒤에 봤을 때이 뒤에 있는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몰라도 지금 이것은 구성합니다. 뭘 구성해요? 일종의 연극의 의상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주어와 동사, 목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지금 접속사 대절은 오케이, 괜찮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clothes. 자, 이렇게 의상이 나왔으니까 옷은요, are parts of how people present them to the world. 의상이라는 건 바로 일부입니다. 뭐의 일부야? 어떻게 사람들이요, 보여준대요, 제시를 한대요. 세상에 그들을 제시를 한대요. 자, 그럼 이 them이 가리키는 게 의미상으로 누구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사람들이 세상에 자신을 보여준다, 제시한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댐이 가리키는 건 사람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 일부가 바로 뭐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옷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패션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사람들이 보여준대. 누구를 보여줘? 자신들을 보여주는 거죠. 즉, 주어와 목적이 되는 대상이 동일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걸로 옷을 활용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동일할 때 얘는, 이 자리는 그냥 걍 대명사가 아니라 뭐다? 제귀 대명사가 와줘야 되겠죠. 부메랑을 던졌을 때 주어인 나한테 다시 최종 목표물이 돼서 와서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할 때 제귀 대명사 써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가 돼야 될까? 맞아요. 뒤에 selves를 붙여서 themselves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돼야 될것 같다. 나머지는 편하게 한번 쭉 보시면 되겠죠? 자, 일부이며 and fashion. fashion은요, locate them. 그들을요, in the present, 현재에 위치시키죠. 현재에 위치시킨다는 게 바로 뭔데? relative to, 뭐와 관련이 있게? what is happening in society.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있는 일과 관련시키고 and fashions on history. 그 fashion 그 자체의 역사와 관련지어서 현재에 그들을 위치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것들에 스스로를 잘 보여줄 수 있게끔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fashioning, 의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As a form of expression, 표현의 하나의 형태로서 fashion은요, contains, 포함합니다. contain이라는 동사 포함하다죠. host of라고 하면 다수의라는 뜻이에요. 다수의 ambiguities, ambiguity, 모호함이라는 명사에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인 복수형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수의 모호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뭘 하면서요? enable, 목적어를 to 이하게 하면서. 자, 이렇게 목적, 목적 보어 형태, 5형식을 취하게 되고요. 뒤에는 이렇게 to 부정사 형태를 enable은 취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개인들이

뭐하도록 재창조하고 다시 만들도록요. The meanings, 의미를 다시 만드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데? 옷이라는 특정한 옷과 associated, 연관된 의미 이렇게 되겠죠. 즉 의미는 뒤에 것과 연관이 있다. 이런

준동사가 맞고 과거분사가 맞기 때문에 3번도 역시 괜찮은 역복코드 선택지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fashion은요, is among the simplest and cheapest method of self-expression. 패션이라는 건 말이야, 자기를 표현하는 가장 단순하고 저렴한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옷이라는 건요, 될수 있습니다. 뭐가 될수 있어요? 구매가 될수 있죠. 그죠? 일단 얘를 뺐어요. 자, 구매가 될수 있는데 어떻게 구매가 될수 있대? 맞아, 저렴하게 구매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purchased는 여기 지금 동사의 변화 형태인 분사 형태가 되겠죠? 누가 아니야? 맞아, 이 자리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명사를 뺀 나머지를 다 수식해 주는 게 누구? 그렇지, 부사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inexpensively라는 부사는 괜찮다. 라는 결론이에요. 자, 뭐 하면서? While making it easy. 그것을 쉽게 만들면서요. 그게 뭐야? 이식 받고 있는 건 진짜 뒤에. To convey concepts를 진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얘는 형식상의 목적어, 과목적어 이시 되겠고, to 부정사 이하가 진짜 내용상의 진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전달하는 게더 쉬워요? Notions, 개념을 전달하는 게 쉬워요. 자, 어떤 개념을 전달하지? 부. 지적인 능력, 휴식 혹은 환경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 쉽게 하면서요. 비록 even if 비록 none of these 이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개념을 전달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패션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몇 번도? 네, 여기 4번도 부사 자리가 적절하다. 자, 이제 볼게요. Fashion은요, can also strengthen agency. 무엇을 또한 강화할 수 있어요? Agency. Agency는 뭐 대행인이라는 뜻도 있고 힘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서 여기서 행동력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력을 강화할 수도 있어요. 문장 끝났습니다. 이렇게 강화해서 opening up 뭐 하면서요? Space for action. 행동에 대한 공간을 열어주면서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일단 동사 자리가 아니며 준동사 자리가 맞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되게 많이 쓰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의미로 뒤에 현재 분사를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이어서 나타냅니다. 이런 형태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패션이라는 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행동력을 강화시켜요. 뭐 하면서? 행동에 대한 어떤 공간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앞부분에 대한 이어서 설명하는 부분을 이렇게 현재 분사구로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준동사 자리가 맞으며 ing 형태 현재 분사 오케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자리는 무슨 자리? 그치, 제귀대명사. 제귀대명사는 언제 쓰여? 주체랑 목적이 되는 대상이 똑같아. 얘랑 동일한 대상이야. 그럴 때 주어 자리 말고 목적어 자리에 제기되면서 써준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11번 갑니다. 자, 11번 문제도 가만히 보니까 1번부터 여기 be plus pp의 수동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능동이냐 수동이냐는 뭘 하라는 거예요? 맞아. 해석하라는 거야.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주체가 evaluate가 평가하다요. 맞아요. 그럼 얘는 평가를 주체가 하는 건지, 혹은 평가가 되는 건지,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may라는 조동사가 나왔으니까 동사 자리는 맞는 것 같아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되는 거니까. 동사 자리는 맞는 것 같은데 뭘 봐야 돼? 능동이냐? 수동이냐? 태를 보면 되겠습니다. 주어를 찾아서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를 파악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 자, 2번은 뭘 묻는 걸까? Learn. 문장의 첫머리에 이렇게 learn 이라고 하면 뭐야? 배워라. 학습해라. 명령문이죠. 그죠? 자, 그럼 이 자리가 뭐인지?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동사인지 아니면 동사가 아닌데 이 자리는 동사가 뒤에 나와서 준동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도 볼수 있죠. 그죠? 그래서 문장의 구조상으로 문장상에 동사가 본동사가 이미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뭐야? 얘도 have라는 동사니까 뭐야? 동사야? 혹은 준동사야? 이렇게 볼수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주변을 싹 보세요. 싹 보면 여기 앞에 뭐가 보이니? or가 보이죠?
그죠? 그

는 and or but 대표적인 병렬 연결을 만드는 우리가 이런 걸 등위 같은 위치를 만들어내는 접속사 등위 접속사가 오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앞부분에 나와 있는 동사가 의미상으로 have라는 동사랑 연결되는 게또 다른 동사 형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자리가 having 동명사가 되어야 되진 않는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준동사라면 준동사의 형태가 적절한지 한번 확인해 보자. 요 의미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that 접속사 이건가? 자, 그런데 딱 봐도 뭐야? 뒤에 주어처럼 보이는 명사가 없습니다. 무언가가 create dilemmas, 딜레마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뭐야? 맞아. 왠지 관계 대명사로서의 대신 것 같고, 관대로서의 대시라면 뒤에는 문장이 어때야 되니? 맞아요. 불완전한 문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나와준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어가 이미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5번 봤더니, 쌤, 이거는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야, 모를 수 있어. 자, weather라고 하면은 일단 얘는 뭐뭐인지라는 의미를 만들고 명사의 쓰임을 만드는 겁니다. 명사 절을 이끌거나 지금 보시면 weather to 부정사를 썼죠. 얘는 여러분들 약간, 단편 지식이 될 수도 있는데, whether to 부정사는 무엇무엇을 할지 말지, 이런 뜻을 가져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얘는 명사로 쓰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decide, 결정하다, 무엇을 결정해? whether to ask for guidance, 지침에 대한 요청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서, 하여튼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쭉 해석하면서 확실하게 얘가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명사로 쓰이는 게 맞는지 그것만 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자, recognizing ethical issues. 우리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 이런 거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윤리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요. is the most important step.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뭐 하는데? in understanding business ethics. 비즈니스 윤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어떤 기업이 비즈니스를 해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윤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 이걸 잘 생각해야 윤리적인 그 사업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An ethical issue,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요. It's an identifiable problem, situation, or opportunity. 뭐라고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 할수 있냐면 identifiable. Identify가 여러분 식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식별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식별 가능한 문제, 상황 혹은 기회를 바로 윤리적인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문제, 상황, 혹은 기회를 그냥 윤리적인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식별 가능한 문제와 상황과 기회를 이야기하냐? requires,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하여금 to choose, 선택하라고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기회, 혹은 문제, 혹은 상황, 식별 가능한 이런 것들을 바로 윤리적인 문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람한테 뭘 선택하라고요? choose from among several actions. 몇 개의 행동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사람한테 요구하는 그런 문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액션은 바로 어떤 액션인데? 자, 액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부터 잘 봐야 되겠죠? 자, 주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주어가 없으면 선행사가 곧 주어와 동일한 거죠. 그죠? 주격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가 곧 주어입니다. 봤더니 몇 개의 행동이라는 것이 may be evaluated. 어떻게 평가가 될수 있죠? as right or wrong. 옳은지 혹은 그른지. 아니면 ethical or unethical, 윤리적인지 혹은 비윤리적인지가 것으로서 평가가 될수 있는 게 바로 뭐야? 몇 가지의 어느 정도 몇 가지의 행동들, 행위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가지의 행동들인 several actions가 바로 be evaluated의 주어가 맞고 이런 행동들은 뒤에 것, 옳은지 그른지, 윤리적인지 비윤리적인지라고 평가가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주어가 평가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적절하기 때문에 태로 봤을 때는 얘가 수동태인 be evaluated가 적절하다라는 걸로 알수 있어요. 그래서 1번에 오케이, 좋아, 좋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earn이 나왔어요. 배워라. 한번 해석해 보지 뭐. 배워 뭘? How to choose from alternatives. 대안으로부터 선택하는 것.

0: 판단이 될 만한 것들로부터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 그리고 and make decision. 그리고 뭐 하는 방법을 또 배워?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워라.
1: 나왔어.
0: 근데 뒤에 또뭐 나왔어? requires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뭐야? 자,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배우는 건 필요로 합니다. Not only the personal values, 개인적인 훌륭한 가치뿐만 아니라 also knowledge competence in the business area of concern. 관련된 그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어떤 지적 능력? 이런 것들도 역시 필요로 하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 그죠? 이미 동사는 있기에 이 자리는 무슨 자리가 아니야? 본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얘는 뭐고? 땡이야, 땡.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2번이 정답이 역시 됩니다. 그럼 얘 자리는 무슨 자리야? 준동사 자리가 되는데, 뭘로 고칠까요, 여러분?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동사가 뭐야? 명사적인 쓰임을 만들 수 있는 동사가 뭐냔 말이야. 준동사가. 그렇지. 동명사. 동사가 명사에 기능하니까 동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learning. 좋아요. 거기서 끝? 아니지. 그치. to 부정사도 명사적인 쓰임이 있잖아. 그래서 to learn. 둘다 가능합니다. learning or to learn. 둘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3, 4, 5번 그냥 편하게 쭉 한번 내용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원들은요, 또한 필요합니다. 알 필요가 있어요. When to rely on, 언제 의존을 해야 될지, 혹은 뭐 해야 될지, 언제 have discussions, 논의해야 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when to rely on, 그리고 when to have discussion with,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to 부정사인 to rely, 그리고 to 부정사인 to have라는 동사가, 준동사가 오어로 연결된 거예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to rely, to 부정사랑 or, to 부정사가 연결된 거라면서요? 맞아. 근데 왜 그냥 have인데 맞아요? and나 or는 뒤에 to 부정사의 to가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to가 안 와도 동사 원형만 와줘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have라는 동사 역시 괜찮다. 해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직원들도 역시 사업을 꾸려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역시 뭘 알아야 돼? 언제 그들이 문닫고 있는 그 조직의 방책이나 혹은 행동 강령에 의존을 해야 될지, 혹은 동료나 아니면 관리자와 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논의를 언제 해야 될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다음 ethical decision making. 윤리적인 의사결정은요, is not always easy. 근데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치, 윤리적인 뭔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이겠어? 늘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왜 쉽지만은 않아? 왜냐면은요, there are always gray area. 회색지대가 있어요. 늘. 회색지대가 뭐겠어? 흑백으로 이렇게 딱 분명하게 갈리면 좋은데,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모호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역이 바로 뭔데? That creates dilemmas. 딜레마를 만들어내는 회색 지대가 있습니다. 회색 영역이 있어요. 라는 얘기야.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석했어? 그렇지. 대절을 지금 주어가 없는 관계대명사절로 지금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딜레마를 만들어내는 회색 영역이라는 뜻이니까 얘는 지금 앞에 선행사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면서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면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대신 어떻다? 괜찮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적절해, 괜찮아. 아, 그리고 3번도 지금, 3번은 지금 답인가요? 3번은 지금 어떤 거였지? 3번은, 그치. 이 자리는 준동사, 투부정사, 투부정사 형태 적절하다. 투부정사와 투부정사가 오어로 병렬 연결됐을 때 투부정사 형태가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내용 보겠습니다. 딜레마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색 영역이 있어요. 자, no matter how decisions are made. 그러한 결정, 어떤 결정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간에, 어떻게 만들어지든지 간에 그런 딜레마를 만들어내는 회색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회색 영역이 뭘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딜레마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자, should an employee, 어떤 한 직원이 report, 보고를 해야 되나요? 뭐에 대해서? On a coworker engaging in time theft. Time theft는 여러분들 시간을 훔친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훔치는데 관여하는, 시간을 훔치고 있는 동료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될까요? 시간을 훔치는 게 뭘까요? 시간을 어떻게 훔쳐? 직장 내에서 원래 뭘 해야 돼? 일을 해야 되지? 그런데 직장 내에서 다른 일을 하는 거야. 쇼핑도 하고 막 자기가 해야 되는 거, 개인적인 일을 막 하는 거야. 이게 바로 time thef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직장에서 다른 일을 하는 그런 직원들, 동료 직원을 보고를 해야 되느냐? 사실 보고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윤리적으로는 뭐야? 잘못된 건 맞잖아. 그지? 이런 gray area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시가 나오죠. Shoot a salesman. Says

person, 판매원이요, leaves out. leave out이라는 걸 빼내는 거죠. 자, 그 사실을 빼낸대요. 사실을 뺀다라는 건 사실을 생략해야 되는가?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뭐에 대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생략을 해버려? A product poor safety records. 어떤 한 제품의 형편없는 안전상의 기록. 안전상의 기록이 별로 좋지가 않아. 근데 그걸 생략한다는 얘기요. 뭐할 때? In his presentation to a customer. 소비자한테요. 시연을 할 때.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시연을 할 때, 분명히 안전상의 결함이 있다는 보고를 알아. 근데 그걸 빼야만 하는가? 팔려면 빼야 되겠지. 하지만 윤리적으로는 어때? 빼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는요, require the decision maker 뭘 요구해요?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to evaluate,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The ethics of his or her choice, 자신의 선택에 대한 그 윤리를 평가할 그런 의사결정자에게 이런 평가하도록 요구하고요. 그리고 결정하도록 또 요구합니다. 무엇을 결정하도록? Whether to ask for guidance. 어떤 지침을 요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하도록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야, 이거 물어봐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decide의 목적으로 쓰인 게 맞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명사로 쓰인 게 맞고, 명사, 구로 쓰인 whether to 부정사가 적절하구나. 뭐뭐 할지 말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적절한 내용. 그래서 몇 번을? 네,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딩동댕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확실하게 골랐다 하더라도 쉽게 골랐어. 그래도 나머지 선택지를 버리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연습 단계잖아. 공부하는 단계잖아. 그러니까 각각 출제자가 지금 나한테 뭘 물어보고 있는지 연습하기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기출 문제잖아. 그죠? 대수능이나 특히 모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능의 그 트렌드의 정중앙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빈출 가운데서 나야 나. 트렌드는 나야 나라고 말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연습하기 좋은 문제들이니까 잘 한번 마지막까지 12번까지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준비되셨죠? 네, 가보겠습니다. 자, 12번에 1번. 자, 1번도 이제 더 이상 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1번은 지금 보니까 준동사입니다. 그럼 이 자리가 역시 뭐야? 동사 자리는 아닌지. 근데 딱 봐도 앞에 동사가 나왔지? 그래서 동사 자리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얘를 중동사라고 보는데,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처럼 앞에 있는 내용이 끝나면서 그거에 대한 뭔가 결과나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냥 쭉 어떤 덧붙이는 내용으로 이렇게 현재 분사를 쓸수 있죠. 특히나 뒤에 봤더니 producing two daughter cells. 목적어를 썼습니다. 그럼 뒤에 것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해서 뒤에 목적어를 쓰는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현재 분사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부분적으로만 해석을 해도. 일단 전체적으로 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자, 그 다음에 2번 봤더니 was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 역시 뭐야? 동사 자리야. 그러니까 뭐가 아닌지? 맞아. 준동사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오케이. 맞아. 그렇다면 모두 비동사일 경우에는 스위치 한번 보자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 모두 봐야 되느냐? 네. 얘가 지금 어떤 동사의 의미를 받고 있는지, 대신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걸 대동사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받는 건 대명사. 앞에 나온 동사구를 대신받고 있는 건 대동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그 생략된 부분을 같이 넣었을 때이 자리가 비동사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differentiates. 이미 동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딱 보니까, 눈치로 보니까 누가 나왔니? and가 나왔어요. 얘 뭐야? 병렬 연결. 그렇지. 병렬 연결이 맞는 것 같고, 병렬 연결상에서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니면 준동사가 맞는지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동사가 맞다면 모두 그렇지 수일치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왜냐면 지금 현재 시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가 붙었는데 S가 혹시 빠져야 되는 건 아닌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가볼게요. 네 번째는 뭐야? would이 나왔습니다. would. 그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니까 should be가 나오고요. would not be 이렇게 동사가 또 나와요. 그죠? 그냥 이걸 봤을 때는 지금 뭐야? 얘 자리가 지금 주어 자리인 것 같아요. 얘가 동사가 됐든, 얘가 동사가 됐든, 본동사가 됐든, 어쨌든 얘는 주어 자리입니다. 그럼 주어 자리에 쓰인 what은 뭐야? 그렇지. 관계 대명사 what이 되겠죠? 왜? 명사절을 이끌 수 있다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관계 대명사 what의 특징이 뭐야?
관계대명사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뭐니.

위치 뒤에 불완전한 문장의 구조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완전한 문장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5번은요, 와, 이거 형용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형용사일 때는 뭘 생각해 보지? 맞아, 부사자리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형용사는 누굴 위해서? 그렇지, 명사를 위해서 꾸며주거나 설명을 해주거나 보어로서 설명을 해주거나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형용사는요, 여러분들 이따가 선생님이랑 같이 하겠지만 분사구문도 같이 만들어요. 선생님, 분사구문을 형용사가 어떻게 만들죠?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품사로 얘기하면 우리의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가 단독으로 분사구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형용사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being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를 만들 때도 수동태 분사구문도 being이 생략되면서 그냥 과거 분사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따가 한번 쭉 해석하면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cells, 세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잖아요. 그죠? 네, 볼게요. Like whole individuals. 전체 개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의 이 인간의 하나의 개체와 마찬가지로요. cells, 세포도요. have a lifespan. lifespan이라는 게, 맞아요. 생애라는 뜻입니다.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얘기야. 즉, 어려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응애응애 애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성숙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노화가 되면서 퇴화하는 이 단계를 밟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During their life cycle, 그들의 생애 주기. 다시 말하면 세포의 주기 동안에. 세포 크기, 그리고 모양, 그리고 metabolic이라고 하면 얘는 신진대사에 혹은 물질대사에라는 뜻입니다. 그 물질대사하는 활동이 can change dramatically. 어떻게 변해요? 극적으로 변합니다. 지금 change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그죠? 극적으로 변해요. 이 cell, 하나의 세포는요, is born. 자, 이제 생애 주기가 시작됩니다. 태어납니다. 뭘로 태어나요? As a twin. 어머, 쌍둥이로 태어난대요. 어떻게? When its mother cell. 그 엄마 세포, 모 세포가 divide, 나누어질 때요. 자, 이 엄마 세포가 여기 있어요. 그 엄마 세포가 이렇게 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딸 세포인 하나, 둘, 이렇게 분화하면서 두 개의 딸 세포인, 트윈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문장이 끝났어요. 하나의 세포는 태어납니다. 이것으로 태어나죠. 자, 이렇게 엄마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되면은요, 이것이 producing two daughter cells. 두 개의 딸 세포를 만들어내면서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어떤 이어지는 설명, 더군다나 뒤에 목적어를 받고 있으니까 뒤에 거를 만들어내면서라고 능동의 힘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일단 1번은 준동사가 맞고, 그리고 분사도 현재 분사로서 적절하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오케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each daughter cell. 자, 아까 딸 세포가 만들어졌다 얘기했지. 각각의 딸 세포는요, is smaller than 누구보다 더 작아요? The mother cell. 엄마 세포, 모 세포보다 더 작습니다. 처음에 일단 분화가 되니까, 분열이 되니까 두 개로 나눠지니까 원래 엄마 세포보다는 작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요, except for unusual cases. 정말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each grows. 각각의 세포들은요, grows 성장합니다. 언제까지 커져요? Until it becomes, 그것이 될 때까지. 그 각각의 딸 세포들이 뭐가 될 때까지? As large as, 뭐만큼 클 때까지? 엄마 세포가 그랬던 것처럼, 그랬던 것만큼 클 때까지. 크게 될 때까지. 이런 뜻이죠. 그죠? 여러분들, 대동사는 우리가 선생님 앞에서 봤을 때, 앞에 받는 동사, 앞에 나온 동사의 구를, 이게 반복이 되고 중복이 되니까 그걸 대신 받기 위해서 생략을 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동사구의 전체를, 그죠? 동사구의 일부를 생략해줘.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생략해주고, 그 동사가 일반 동사구를 받을 때는, do나, does나, did라는 두 계열의 동사를 써요. 조동사로 받을 때는, 조동사로 썼을 때는 뒤에 조동사로 받죠. 이를테면, can you swim in the sea? 너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yes, I can. 이렇게 대답하죠. 뭐라고 전체로 대답하지 않아요? Yes, I can swim in the sea.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are you a student? 당신 학생입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yes, I am. 이렇게 이야기하지. Yes, I'm a student. 전체를 다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때 비동사나 can 동사는 대동사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여기서는 비동사가 안 나왔어요. 그 위에 그냥 땡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자, 근데 얘가 생략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엄마 세포가 뭐 했던 거할 때만큼까지 얘네들이 성장할까요? 커질까요?

그치. 엄마 세포가 was large. 컸었던 것만큼 커질 때까지, 그렇게 크게 될 때까지 얘네들은 성장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는 사실은 become이라는 동사가 들어오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왜냐면 엄마 세포는 원래 커졌던 그 크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비동사가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앞에 나온 동사만 보고 대동사를 선택하지 마시고 이 동사가 원래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지 동사구가 그걸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난이도 높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봤을 때는 난이도가 쉬운 듯 하면서도 그냥 단순하게 풀었을 땐 틀린 것 같지만 얘는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was large가 돼서 비동사 적절하기 때문에 엄마는 과거에 그 컸던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 동사인 was를 쓴거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 어떤 자리가 맞아? 대동사 자리가 맞아요. 그래서 2번은 OK입니다. 잘 한번 다시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보세요. 자, during this time,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성장하는 기간 동안에 얘가 뭐가 필요하겠어? 여러분들도 성장하려면 먹어야 되잖아. 뭐가 필요해? 영양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세포는요, 그 이제 이 자식이 되는 딴세포들이 되겠죠? 이 딴세포들은 그 세포는 absorb, 흡수하게 됩니다. 물, 당, 그리고 아미노산, 그리고 다른 영양분들을 흡수를 해요. 그리고는 assemble, 조합하게 되죠? 그러한 영양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합해요. 뭘로요? Into new living protoplasm. 원형, 새로운 살아있는 원형질로 그것들을 조합하게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새로운 걸로 뭔가를 만든다. 이 정도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after the cell, 그리고 그 세포가 has grown to, 어디로까지 자라요? The proper size, 적절한 크기. 원래 엄마 세포가 컸던 그 정도의 크기까지 자란다는 이야기예요. 적절한 크기로 자라게 되면 its metabolism, metabolism. 아까 신진대사, 물질대사의라고 이야기했었죠? metabolic이란 단어가요. 그럼 신진대사, 물질대사입니다. 그것의 물질대사는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뭐 하면서요? It either prepares to divide. 그것이 분화하는 거예요. 얘도 이제 엄마 세포처럼. 분화할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뭐 chores. 성숙해서 and differentiates into specialized cells. 뭐가 되면서? 특화된 세포로 분화가 되면서요. 성숙해져가지고 이제 다른 세포로, 특화된 세포로 분화가 될 때, 그럴 때 얘네들의 신진대사는 변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prepares. 얘네들이 준비하고, 성숙해져서, 그래서 분화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prepares, matures, differentiates. 다 SSS 붙인 현재 시제 동사 형태 적절합니다. 그래서 3번, 어떤 연결, 병렬 연결 괜찮고, 수일치도 좋아. 그래서 3번, OK.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both growth and development require. 이러한 성장과 그리고 발달, 둘 다는요, 요구합니다. 필요로 해요. 복잡하고 dynamic. 역동적인 일련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게 되죠.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모든 세포들을 포함한 상호작용을 포함하게 되죠.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왔습니다. What cell metabolism? 이셀 메타볼리즘과 그리고 structure, 이 구조가 should be complex. 어때요? 분명히 복잡하다라는 것. 그것은요, It not be surprising.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봤더니 여기 있는 주어, 이 문장 안에서의 주어, 그리고 should be, 동사, 그리고 be complex, 복잡하다라는 주격보호까지 완벽하기 때문에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야. 그래서 뭐야?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 대수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4번은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므로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심지어 가장 복잡한 세포조차도요. has only a small number of parts. 아주 소수의 부분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각각은요, 자, being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for distinct. 구별이 되면서 정말 잘 구분되고 있는, 잘 만들어진 혹은 잘 구분이 되는 그런 세포의 생명의 그 측면들을 담당하고 있으면서요. 라고 해서 분사공으로 쓰인 형용사가 맞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분사공으로 쓰인 형용사. 단독으로 형용사가 분사구를 만들 수 있다. 주어가 앞에 있는 주어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each라고 이렇게 주어를 이렇게 명시를 해서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 마무리가 됐고요. 자, 오늘 이 기나긴 시간 여러분들
persist라는 단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끈질기게 계속하다라는 뜻이고요. 파생어의 형태까지 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수강 후기로 남겨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짜 고생 많았어요. 확실하게 어법 다시 한번 리뷰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어휘의 새로운 파트로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Wednesday, 네.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1: 그렇죠.
0: 자, 지난번에 이사 기사님의 고충 파트 1이라고 했었어요.
1: 아, 맞아요. Right. 우리 음료도 건네드렸잖아요.
0: 맞아요. 네. 근데 뭔가 좀 생각보다 뭐 침대가 무겁네요.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1: 약간 추가 차지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
0: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그것의 파트 2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저 상자는 조심해 주세요.
1: 오.
0: 아, 그 안에 뭔가 있을 수
1: 그쵸, 그쵸. 뭐,
0: 있겠어요. 그렇죠.
1: 유리나 아니면 깨지기 쉬운 물건데.
0: 그렇죠.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미션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1: 네.
0: 네,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1: 아,
0: 그걸
1: 역시.
0: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 네,
0: 이거
1: 맞습니다.
0: 사실은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도 짐을 옮길 때도 좀 조심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그쵸, 그쵸. 특히나 이런 물건 옮길 때에 깨지거나 이런 것들은 다 아마 그 이제 책임을 또 묻게 될
0: 맞아요.
1: 수
0: 뭐 보상 이런
1: 있으니까.
0: 게또 있다
1: 네,
0: 보니까 아,
1: 맞아요.
0: 좀 복잡해지죠? 다
1: 네.
0: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과연 안전하게 이사를 마칠 수 있을지 한번 영어로 다 도전하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오, 잠깐. 저기, 저 상자는 조금 조심해 주세요.
2: Sorry?
1: 저기, that box.
2: You want it?
1: Be careful. Be careful. Okay, you have to be careful.
2: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Black, yes.
2: You're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Black. 그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2: Something.
1: In the box, black box, like glass, something.
2: Uh-oh.
1: So, be careful, please.
2: Oh no.
1: What?
2: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에?
2: Oh
1: 두 번을?
2: no. Yeah, I think I dropped it twice. Sorry.
1: 체크. I'll 체크. 어머, 어머, 어머, 어머.
0: 아, 오늘
1: 와우.
0: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결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근데
1: 네.
0: 오늘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우리 EBS 왕초보 영어에서 다루는데요. 그런 거할 때는 저는 생각이 오늘 여러분들 저희 트레이닝 같이 하시고 나서
1: 네.
0: 저번 것을 다시 보면서
1: 그쵸.
0: 연결해서 훈련하시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1: 한번더 복습을 하면 진짜 그게 내게 되거든요.
0: Exactly.
1: 네.
0: Alright.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4: Are you talking about?

0: about that black one?
1: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0: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2: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Mm-hmm. 자, 오늘의 대화문 미션부터 출발합니다.
3: 네.
2: 자, 이제 막 옮기고 계신데요. 거기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3: 오.
2: 저 상자는 저기 저거 조심해 주세요.
3: 예. 네. Please be careful with that. 어, please be careful까지 끊을 수 있겠는데요.
2: Okay.
3: 네. 그리고 저 상자니까 여기에 박스가 들어가야겠네요.
2: Mm-hmm.
3: With that box. 오케이.
2: Okay. 자, 일단은 의미절로 슬기 씨가 나눴어요. 그렇죠?
3: 네.
2: Please be careful. 조심하세요. With that box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상자 맞습니다.
3: 네.
2: 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be careful. 다 알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3: 네. 지금 right. 뭐 사실 한글로 조심해 이거보다 be careful 이렇게 좀 있어
2: careful.
3: 보이게
2: 예.
3: 있어 보이게 가끔 그렇게도 써요.
2: 아 그렇군요.
3: 네.
2: Right, so careful 자체가 형용사로 조심하는 이에요.
3: 네.
2: 그래서 이거 좀 어색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로 I am being careful. 저 지금 조심하고 있다고요도 씁니다.
3: 네.
2: 자, so be careful까지는 많이들 들어봤는데 도대체 뭔가를 조심하는 건지 뭔가에 대해서 조심하는 건지
3: 아, 맞아요.
2: 뭔가를 조심히 다루는 건지 뒤에 뭐가 나와야 되면은 전치사가 바로 with가 나오는 거예요.
3: Uh-huh.
2: 네, 그래서 덩어리 표현에 전치사랑 같이 항상 연습하시면 나중에 이게 떨어져 나가면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3: 네.
2: 그래서 be careful with something 하면은 뭔가를 조심하다, 뭔가를 조심해서 다루다 정도는 의역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3: 네.
2: 그래서 그 박스를 조심해 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고가의 카메라를 슬기 씨가 산 거예요.
3: 네.
2: 자, 그랬을 때 제가 딱 놀러 온 거예요.
3: 그쵸.
2: 놀랐는데 카메라 샀네요. 그러면서 뿜뿜뿜뿜 이러고 있어요.
3: 또 불안하게.
2: 자, 그랬을 때 그 카메라 조심해요. 조심해. 어떻게 할까요?
3: Be careful with that camera.
2: 그렇죠. Be careful with the camera. Right? How about this? 어떤 뭐 예를 들어 커피 머신이라든가
3: 네.
2: 어떤 기계가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 쓰면 위험할 수 있나 봐요.
3: 오.
2: 그래서 이렇게 해 볼게요. Please를 넣어서
3: 네.
2: 이 기계는 좀 조심해 주세요. 이 기계는 좀 조심해서 다뤄 주세요. 그러면 please
3: be careful with the machine.
2: With this machin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여러분의 미션은 어떻게 보면 with와 함께 묶어버리는 거.
3: 어허.
2: 이게 중요한 거죠.
3: 네.
2: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Be careful with that camera.
3: Be careful with that camera.
2: Mm-hmm.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3: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2: Alright. 자, 그리고 약간 요거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3: 오.
2: Be careful. 뭐라고요?
3: 조심해.
2: 조심해.
3: 응.
2: Watch out. 뭐라고요?
3: 조심해.
2: 근데 잠깐만. Hold on. 맞아요.
3: 그래요?
2: 지금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한 번에 다 해주신 거예요.
3: 봐보세요. 우와.
2: Be careful은 조심해 했고요. Watch out. 조심해.
3: 조심해.
2: 이렇게 얘기를 했죠.
3: 어어.
2: 자, 그것은 뭐냐면 be careful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조심하고 다녀라
3: 네.
2: 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3: 오케이?
2: 그런데 watch out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위험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3: 오.
2: 이런 느낌. 굉장히 네. 갑작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 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3: 네.
2: 그래서 슬기 씨가 보면서 이게 당장 떨어질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게 언젠가라도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3: 예.
2: 그때는 hey, babe, be careful with that. 하겠지만 제가 뭔가 이렇다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3: 저런.
2: Hey, watch out!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3: 네.
2: 근데 이거는 실수할 때 watch out보다는 뭐 예를 들어 차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랬을 때는 watch out 하겠죠.
3: 그렇죠.
2: 네, 왜냐하면 정말 그 위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3: 맞아요.
2: 네, 그래서 이걸로는 조금 비교가 안 될 수 있겠네요. 자동차로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평소에
3: 네.
2: 조심하고 다녀. Hey, be careful, man.
3: Be careful.
2: 하지만 차가 바로 앞에 지나갔을 때는 watch out! 이런 식으로 조금 긴급함이 있다.
3: 네.
2: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네.
2: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3: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2: 자, 이랬을 때, 저 검정색 상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3: 어허.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상자니까 또 박스가 되겠네요?
2: 오케이.
3: 예.
2: Alright.
3: 그쵸.
2: Box. 상자 또 나왔는데, 아까 전에도 박스였고, 지금도 box.
3: 그쵸.
2: Okay. So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box? which is perfectly fine. 괜찮아요? 네.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뭘 조금

0: 안 좋아하죠?
1: 아, 반복을 싫어하죠.
0: 맞아요.
1: 아,
0: 그래서
1: 원인가요?
0: 맞아요. 예. 느낌 맞죠?
1: 맞아요.
0: 맞습니다. 여러분들 영어에서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말에서도 어떤 특정 단어들은 반복을 싫어할 때가 은근히
1: 맞아요,
0: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 black box도 맞지만 박스를 두 번 쓰지 말고 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하.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검정색으로 된 것이요 아하. 라고 사실은 한 거죠. 자,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 1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1: 네.
0: 이건 그냥 단순하게 대명사처럼 받아주는 것 뿐이에요.
1: 그쵸?
0: 그냥 thing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You know what I mean?
1: 네.
0: So, 많은 분들이, 어? 원이 1이네? 그러면 그 원 뒤에다가 무슨 다른 거 S나 이런 거 못 붙이네? 그런 거 아닙니다.
1: 예.
0: 그냥 thing이에요. 셀 수 있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노란색으로 된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Yellow one.
0: Yellow one. Right? 근데 셀 수 있게 되면 앞에 관사 어가 들어갑니다.
1: 아,
0: 어. A yellow one. 그러면 노란색으로 된 것인 겁니다.
1: 네.
0: 이거는 that이라는 게 있어서 안 붙인 것 뿐이에요.
1: 그쵸.
0: 자, how about this one? 그 큰 것. 그가 뭐죠? 그것?
1: 그 the.
0: 큰 것.
1: The big one.
0: The big one. 이거 가능해요. 자, 이번에는 쉬운 것들. 복수예요.
1: 쉬운 것들. Easy ones.
0: 하, see? 많은 분들이, 어, 왜 원 숫자 뒤에다 S를 써요? 아니라니까요. 그죠? 원은 숫자가 아니라 그냥 것이기 때문에 S. Very nice.
1: 네.
0: How about this? 이번에는 그 작은 것들. 그럼 어떡할까요?
1: The small ones.
0: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1: 네, 오늘 컨디션 괜찮아요.
0: 오케이. 자, 이런 식이라는 거. 이거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 네. 아, 원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숫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Okay? Very nice.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질문 들어왔죠?
1: 네.
0: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이라고 했는데요. Are you talking? 일단, 거기까지가 뭐죠?
1: 너 말하는 거야?
0: 말하고 있니? Right? 너 말하고 있니? 그리고 나서 전체가 about이 들어갔습니다.
1: 네.
0: So, are you talking about 뭐뭐뭐? 이러면은 뭔가 확인하는 느낌 같지 않아요?
1: 그쵸.
0: Right? 너 그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야?
1: 예.
0: 이런 느낌으로.
1: 네.
0: Yes? So, 여러분, 이거 그대로 보면서 예를 들면 나에 대해서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해.
1: About me.
0: About me, right? How about this? 그 한국 여자애. 우리가 전에 봤던 친구가 있나 봐요.
1: 오.
0: 그 한국 여자애.
1: About Korean woman?
0: About
1: the
0: Korean girl.
1: Korean girl.
0: Alright. 왜냐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1: 예.
0: 그 사람이니까.
1: 네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너 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 내 얘기하고 있니?
1: Are you talking about me?
0: 그쵸. Are you talking about me?
1: 그쵸.
0: How about this? 너 그 한국 여자애 그때 보내잖아. 그 한국 여자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1: 아.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0: 그렇죠.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1: Mm-hmm.
0: 이렇게 말해줘야겠죠. 그렇죠. 영어에서는 talk me라고 하지 않죠. Talk about me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무언가에
1: yes.
0: 대해서 말한다. 자, 읽어볼게요. Are you talking about me?
1: Are you talking about me?
0: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1: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0: 자, 그러면 응용할 텐데요.
1: 네.
0: 이거 답을 할 수 있겠죠. 너 뭐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 뭐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능하겠죠, 그쵸?
1: 네네.
0: 자, 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빨간색으로 된 것. 자, 두 개를 넣었어요.
1: 예.
0: 방금 한 걸, 우리. 나는 말하고 있다.
1: I'm talking about.
0: 이 빨간색으로 된 것.
1: This red one.
0: 그렇죠.
1: Ooh.
0: I'm talking about this red one.
1: Yes.
0: 친구 물어볼 수 있잖아요. Are you talking about the black one there? No, I'm talking about this red one.
1: Yes.
0: Very, very. Nice.
1: 완벽한 대답이군요.
0: Yes.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Are you talking about the black one?
0: All 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네,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1: Yeah, 네. there's something inside. 오, 무언가가 있다, 안쪽에, 어디 안에? 박스 아니겠네요? 그죠? Inside box. 네, 그러면. 뒤에가 생략이 됐네요. 그러면 깨지기 쉬운이 들어가야 되겠다.
0: 그렇죠.
1: 그죠?
0: 그냥 there's something 이러면은 뭐
1: something 그쵸? 근데 깨지기 쉬운은 너무 긴데 여기 너무

0: 짧은데요?
1: 깨지기 쉬운 것을 만약에 써야 된다. 그럼 여기 아래에 한번 써보세요. 긴 게 뭐 하나 있다고
0: 긴
1: 했잖아요, 지금.
0: 깨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easy, 잠깐만, easy break. 어, 둘 다 형용사인데요?
1: break가 형용사인가요?
0: 아, 동사요. easy break.
1: Alright. 자, 이따가 제가 이것도 소개를 할 겁니다.
0: 네.
1: 소개할 건데, 일단 갈게요. Yeah, there's something. Inside. 여러분 이것도 같이 기억하고 계세요.
0: 예?
1: 조금 다르지만.
0: 와, 진짜 처음 봐요.
1: fragile.
0: Fragile?
1: 뭐, fragile 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fragile 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0: 네.
1: 못 들어봤나요?
0: 어, 이거 노래 가사에 뭔가 나왔던 것 이거는 같은데.
1: 이거는 여러분들 택배 상자 같은 데 보잖아요.
0: 네.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유리장 같은 거 있으면 100% 붙어 있습니다.
0: 아...
1: 거기에 아예 테이프로 붙여놔요.
0: 모르겠어요. 네. 제가 받은 유리 상자는요, 그냥 와인장 같은 거에 X 쳐져 있어요. 글씨 없어요.
1: 그게 맞긴 하죠.
0: 조심, 네. 이렇게
1: 조심
0: 써 있어요.
1: 조심, 이거죠. 예, 예. Okay. So, fragile. 이러면은,
0: fragile.
1: 깨지기 쉬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생활의 자리를 잡았지만, 솔직히 우리가 국내 택배에서 볼 일은 많이
0: 그쵸?
1: 없을 수 있죠.
0: 네.
1: 그렇죠. 자,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 이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면 처음에 이걸 알아두는 게 좋은데 바로 슬기 씨가 썼던 거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0: 오?
1: 바로 easy to break.
0: 오!
1: Okay, it's very easy to break. 깨지기 쉬워요.
0: 네.
1: 이것도 의미상으로는 같은데
0: 예.
1: 오히려 원어민들은 이 단어가 그냥 하나로 딱 있기 때문에
0: 편하죠.
1: 더 많이 쓰긴 하겠죠.
0: 네.
1: 그렇죠? Okay. 자, 잠깐 보세요. 뭔가 fragile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깨지기 쉬운 무언가, 깨지기 쉬운 무언가이기
0: 네.
1: 때문에 형용사 먼저 나오고 나서 명사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0: 그렇죠. Something이 왠지 뒤에 가야 될 것 같은데.
1: Right. 그래서 네. 뭐뭐 something이어야 될 것 같지만 something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하고 예외입니다.
0: 오.
1: 꾸며줄 때 뒤에서 꾸며주게 돼요.
0: 아.
1: So 이건 사실은 something만이 아니고요. Nothing,
0: 네.
1: anything,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0: 띵 돌림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1: 띵 돌림 애들이
0: 띵 돌림이.
1: 조금 예. 특이해요.
0: 얘네들이 네. 진짜 프레자일이네요.
1: 아, 그렇네요.
0: 약간 뭔가 다루기 어렵네요.
1: 아, 좀 깨져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 뭔가 매운 거.
0: 아,
1: 또 어떻게 할까요?
0: Something spicy.
1: Something spicy. Spicy something이 아니고요.
0: 네.
1: 자, 뭔가 되게 쿨한 거. 뭔가 쿨한 거.
0: Something cool.
1: Something cool. 문장 만들어 볼게요.
0: 네.
1: 아, 나 있잖아 뭔가 매운 거를 원해.
0: 아, I want something spicy.
1: I want something spicy. 막 당긴다 이러죠.
0: 네.
1: 자, about this. 그녀에게 사줘 뭔가 쿨한 걸.
0: 아니야,
1: 뻔한 거 사주지 말고 그녀에게 사줘 뭔가 쿨한 거.
0: Buy her something cool.
1: Perfect.
0: Wow.
1: Buy her something cool. 이러면서
0: yeah.
1: It's her birthday, right? Okay. So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둘 다 spicy something 아니고 cool something 아니라는 거.
0: 네.
1: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want something spicy.
0: I want something spicy.
1: Buy her something cool.
0: Buy her something cool.
1: Alright.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0: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1: Very nice. 자, 문장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0: 네. 오!
1: 이런, 저 두 번 떨어뜨린 것 같은데.
0: 어, 그래도 고백을 하시네요.
1: 아, 그러니까. 네. 이미, 왜냐면 더 늦어지면 그쵸, 큰일 나거든요.
0: 그쵸. Oh no, I think I dropped it. 잠깐,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는 냄새가 나요. 나는 생각해요. I dropped it. 난 그거를 떨어뜨렸어요. 두 번. 두 번은, Once
1: 아니고.
0: 다음 twice죠. Twice.
1: 이분 제 생각에
0: 네.
1: 떨어뜨린 순간 뭔가 잘못됐다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0: 저...
1: 세고 있지 않거든요.
0: 네.
1: 그래서 alright. So,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Yes.
1: 정답 맞습니다.
0: Uh-huh.
1: Very nice. 자, 두 번 떨어뜨렸다. 지금 drop이 나왔습니다. Drop하는 게 뭐라고요?
0: Drop하는 게 떨어뜨리다.
1: 뭔가 떨어뜨리다.
0: 네.
1: 전에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한 번 있지만 한 적 있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보면 이 두 개가 약간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0: 예.
1: 이 drop한다는 거는 떨어뜨리다죠.
0: 네.
1: 하지만 fall이라는 것도 떨어뜨리다로 쓸 수 있나요?
0: 그렇죠?
1: 쓸 수 있어요?
0: 아 얘는 그냥 떨어지는 건데
1: 그렇죠.
0: 지가. 네.
1: 이 두 개는 떨어지다는 돼요.
0: 네.
1: It dropped. It fell. 돼요.
0: 네.
1: 그런데 내가 뭔가를 떨어뜨린다라고 할 때는 이런 반응이에요. I dropped it. 예. I dropped my phone.
2: 어, 그러네요.

0: 하지만 제가 I fell my phone. 좀 어색하잖아요.
1: 이상하다.
0: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암기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요. 문장을 계속 쓰면서 이게 어색함을 스스로 어색하게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앞부분 잠깐만 볼게요. 근데 I dropped it twice 이러면 fact죠?
1: 네.
0: 나 두 번 떨어뜨렸다. 근데 앞에 뭐 넣었죠?
1: I think. 네.
0: 제 생각에 제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의견, 생각일 뿐이다.
1: 그렇죠.
0: 두 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예. 걸 약간 넣는데, 그렇죠?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함이 되겠죠. Right? 이렇게 I think 평소문.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좀 자신감 떨어질 때.
1: 그렇죠.
0: 이거 말할 때 두 번 떨어뜨린 거지 그런 것 같다는 건 좀 이상한데.
1: 더 된다는 거죠.
0: 아, 그런 거야.
1: 세네 번 된다는 거예요.
0: 그 생각을 못 해봤네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I think 뒤에 평소문을 넣는 거 중요합니다.
1: 네.
0: Right? 자, 예를 들어서. 난 있잖아. 나는 내가 웃긴 것 같아. 나는 당신이 웃기다고 생각한다.
1: I think you are laugh.
0: 웃긴 게 뭐죠? 웃긴 거 형용사로?
1: Fun.
0: Funny.
1: You are funny.
0: Alright. So I think you're funny.
1: Uh-huh.
0: How about this? 내 생각에는 너의 뭐 언니가 예쁜 것 같아. 난 있잖아. 너의 언니가 예쁜 것 같아.
1: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0: That's it.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1: Yes.
0: 이렇게 해서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거나 여기 나온 것처럼 조금 좀 어감을 부드럽게
1: 네.
0: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m-hmm. I think you're funny.
1: I think you're funny.
0: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1: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0: 네, 가서 전해달라는 거죠, 결국에는. Oh. 자, 그런데 여기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 상황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I think you are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난 있잖아. 내가 너한테 전화한 줄 알았어. 내가 헷갈렸네. 난 있잖아. 내가 너한테 전화한 줄 알았어.
1: I think I called you.
0: 생각한 줄 알았어. 생각한 것 자체가
1: I thought.
0: 그렇죠.
1: 아.
0: So I thought I called you.
1: 아.
0: I didn't call you. I thought I called you. 내가 너한테 전화한 줄 알았는데.
1: Called도 과거고.
0: 그렇죠.
1: 아, 그렇군요.
0: 매치를 해주는 거예요.
1: Yeah,
0: 그렇죠. 나는 생각했어. 과거에 뭐라고 내가 너에게 전화했다고.
1: 아.
0: 의역하면서 내가 너한테 내가 전화한 줄 알았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1: 아하.
0: Yes, yes.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저 상자는 조심해 주세요.
1: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0: 그렇죠? Very nice. 두 번째입니다. 네,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1: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0: There you go. 다시 한번 이 fragile, 둘 다 발음 괜찮습니다. Fragile은 조금 더 미국에 가깝고 Fragile, 영국에 가깝지만 요즘에는 다 섞어서 쓰는 편이에요.
1: 네.
0: Very, very nice. 자, 그렇다면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2: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3: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2: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Ne, 입으로 하는 이명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 지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요. Be careful with something. 뭔가를 조심해서 다룬다라는 느낌이었는데요.
1: 네.
0: 목소리 크게 해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저 카메라는 조심해줘. 아, 저 카메라 저거 새로 산 거거든.

0: 그러면서 저 카메라는 조심해 줘라.
1: Oh, be careful with that camera.
0: 그렇죠? Be careful with that camera.
1: With that
0: 앞에 camera. Camera. 이렇게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Camera. 자, 두 번째. 이번에는 please를 좀 넣어볼까요?
1: 네.
0: 저 상자는 조심해 주세요.
1: Oh,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0: 그렇죠?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1: Mm-hmm.
0: All right. 자, 세 번째는요. 이 기계는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이것도 please 넣을게요.
1: 네.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0: There you go.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with this more, you know, cafe, coffee machine,
1: yes.
0: or you know, vending machine. 바꿀 mm-hmm. 수 있겠죠. Very nice.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e careful with that camera.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Okay, 자 다음은요. Something, 형용사.
1: 네.
0: 형용사 something 아닙니다.
1: 음?
0: 근데 실제로 형용사 뒤에 something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1: 네.
0: 이거는 정말 정말 흔치 않은 뭐 가사 같은 데서 보통 나오는
1: 아~
0: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omething 형용사 아시겠죠?
1: 네.
0: 자, 첫 번째입니다. 나 매운 거 먹고 싶어. 한마디로 난 뭔가 매운 걸 원해.
1: I want something spicy.
0: 그렇죠. 두 번째. 걔한테 그녀에게 멋진 거 사줘. 뭔가 멋진 걸 사줘.
1: Hey, buy her something cool.
0: Hey, buy her something cool. Alright, 하나 더요.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뭔가
1: uh-huh.
0: fragile 한 게 있다. 안에.
1: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0: Inside. There you go.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ant something spicy. Buy her something cool.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3: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2: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3: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Oh,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4: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Yeah,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4: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I'm so sorry.
1: No. It's too expensive. 비싼 건데.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자전거를 살까 생각 중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m thinking of buying a bicycle.
0: Very nice.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자 패턴이죠. Something, 형용사.
1: 네.
0: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웃긴 무언가를 봤어.
1: 응?
0: 나 웃긴 뭔가를 봤다고.
1: 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쓰는데.
0: 나 뭔가 웃긴 거 봤다.
1: 네.
0: 이러면서, right?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Alright. 문장 하루에 적어도 10개는 써보기 해서 어순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1: 네. Alright, 예전에는 진짜 10개 만들려면 너무 마음이 무거웠는데
0: 네.
1: 이제는 뭐 거뜬하시죠?
0: Not bad, not bad.
1: 네.
0: Okay.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아,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2: 이분?

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Good to see you here in the studio. And everyone, good to see you.
1: Yeah, it's great to see you guys. Maybe not you, but you guys.
0: Yeah, everyone else. 네. 자, 이번 주의 주제는 뭐였죠?
1: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daily routine.
0: Daily routine 하면 정해진 일과를 말하는데요. Mm-hmm.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1: All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Having a daily routine is helpful.
0: Having a daily routine is helpful.
1: Yeah.
0: 정해진 일과가 있는 건 도움이 됩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오스트리아에서 살고 있는 블루인스 씨입니다.
0: 네, 블루인스 씨예요. 자, 블루인스 씨의 요약 문장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1: 오케이, 블루인스 씨 나와주세요.
2: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is really helpful to staying on track to reaching your goals.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is really helpful to staying on track to reaching your goals.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is really helpful to staying on track to reaching your goals.
0: 네, daily routine이 도움이 되긴 되는데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네요. 문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1: She said,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is really helpful to staying on track to reaching your goals.
0: 네,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정해진 일과가 있는 것은 is really helpful,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To staying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staying on track. Track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열차의 track 있잖아요.
1: Stay on the train track.
0: 네, train
1: If
0: track.
1: You stay on the track, then you reach your destination,
0: 그렇죠.
1: right? You reach your goal.
0: 네, 그래서 원래 가야 되는 길이 정해져 있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경로가 track이라고 하면 보통 자동차가 경주하러 가는 것도 또 track이잖아요.
1: Of course.
0: On the race track.
1: Race track.
0: 그런데 거기를 벗어나는 거는 off track이라고 하고 거기 벗어나지 않고 꾸준히 가는 건 on track이라고 하는데 stay on track 그냥 원래 순조롭게 계획대로 나아가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to 어디를 가는 track이냐면 reaching your goals. 목표를 향해서 순조롭게 나아가는 데에 정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네요.
1: Very true.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is really helpful to staying on track to reaching your goals.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is really helpful to staying on track to reaching your goals. I think having a daily routine is really helpful to staying on track to reaching your goals.
1: Let's dive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done for every hour of the day, nor do I mean doing the same thing every day. I just mean a general structure that you can follow consistently throughout your week, which will help put your mind at ease. For example, this could be a morning routine where you wake up at a certain time every day, bring in a workout perhaps, or make time for a good nutritious breakfast. And routines like this will allow you to wake up not having to worry about what to do next. I think it helps promote your productivity, helps you stay on target for your goals, and puts your mind at ease because you have built good habits that you keep consistently.
1: 오늘의 핵심 어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concrete 그리고 지속적으로 꾸준히라는 뜻의 consistently 이 두 개를 먼저 발음 연습을 해볼까요?
2: Repeat after me, starting with concrete. Consistently. Perfect. Let's look at some more vocabulary words.
1: 다음으로 편안함이나 쉬운 상태, ease. 우리가 쉬운이라고 할 때 easy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 형태라면 ease는 명사 형태인데요. 보통 with ease, 뭐 ease of use,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생산성을 뜻하는 productivity까지 발음 연습해보죠.
2: Next we have ease. And lastly, productivity. Perfect. Let's take a look at Bluence'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0: I love having daily routines. Now, I don't necessarily mean having a concrete plan for every hour of the day, nor do I mean doing the same thing every day. I just mean a general structure that you can follow consistently throughout your week, which will help put your mind at ease. For example, this could be a morning routine where you wake up at a certain time every day, bring in a workout perhaps, or make time for a good nutritious breakfast. And routines like this will allow you to wake up not having to worry about what to do next. I think it helps promote your productivity, helps you stay on target for your goals, and puts your mind at ease because you have built good habits that you keep consistently.
2: That's true. You don't necessarily need to do or plan out hour by hour. However, doing the same things at the same time each day can definitely help make you more productive.
1: 네, 시간대가 달라지더라도 그 순서만 같아도 저는
2: right.
1: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 좋더라고요.
2: For sure.
1: 네, 이거 like 다음에 that. 이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 갔다가 이렇게.
2: Right. And if something switches, it's not good. Like yeah. if your workout schedule has to switch with your work schedule.
1: Exactly.
2: It's not a nice feeling.
1: Yeah, it right. takes a lot of energy to adapt
2: right.
1: to the new system.
2: For sure.
1: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줄 한 줄 공부 시작해 볼 시간입니다.
2: Let's start.
0: I love having daily routines. Now, I don't necessarily mean having a concrete plan for every hour of the day, nor do I mean doing the same thing every day.
2: I love having daily routines.
1: I love having daily routines. I love daily routines. I love my daily routines. I like the fact that I have daily routines.
2: Oh yeah, you're on a roll.
1: 네, 만들 수 있는데 mm-hmm. 여기서는 정해진 일과가 있는 게 정말 좋다고 I
2: yes.
1: love having daily routine이라고 했고요. 발음상으로는 사실 처음 들었을 때 그냥 얼핏 지나가면서 들었을 때 I'm not having처럼 들릴 수 있겠다 싶었어요. I'm not having. 왜냐하면 I love having 이 부분이 좀 연결이 됐거든요.
2: I love having.
1: 그럴 수 있잖아요. I'm not
2: oh, yeah.
1: having. 그런데
2: I love
1: 뒤에,
2: having daily routines.
1: 네,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love라는 거 유추할 수 있고요.
2: Of course. Next she says, Now, I don't necessarily mean having a concrete plan for every hour of the day.
1: Now, 물론 I don't necessarily mean 꼭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Having a
2: concrete plan. Concrete.
1: 네,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뭔가 vague한 거,
2: right.
1: 굉장히 모호한 컨셉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은 give me something concrete,
2: concrete
1: 딱
2: right.
1: 그냥 계획서 아니면 일정 잡힌 거 가져와
2: oh,
1: 그렇게
2: yeah.
1: 뭐 큰 그림만 너무 그리지 말고
2: yeah,
1: 그럴
2: right.
1: 때
2: something specific, something I can see, touch, like something concrete.
1: 맞아요.
2: More solid.
1: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인 specific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2: Yes.
1: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for every hour of the day,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눴을 때 매 시간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계획 짜두는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2: Mm-hmm. And what else is she not talking about? Nor do I mean doing the same thing every day.
1: 네. Nor를 앞에 썼기 때문에 nor I mean이 아니고 nor do I mean 이렇게
2: yes.
1: 그 순서를 바꿔서 mm-hmm. 많이 써줍니다. Nor do I mean doing the same thing every day. 물론 mm-hmm. 요일마다 하는 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2: Of course.
1: 그래서 시간을 시간 단위로 하루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구체적으로 다 짜는 것도 아니고
2: mm-hmm.
1: 매일 똑같은 걸 하는 건 아니지만
2: right.
1: 그래도 저는 having daily routines.
2: Having a routine.
1: 정해진 일과가 있는 게 좋아요.
2: Yeah. Let's look at what else she has to say.
0: I just mean a general structure that you can follow consistently throughout your week, which will help put your mind at ease.
2: I just mean a general structure that you can follow consistently throughout your week.
1: 어떤 걸 의미하냐면, I just mean 그냥 이런 걸 의미합니다. A general structure, 전반적인 체계,
2: mm-hmm.
1: 구조나 체계를 말해요. That mm-hmm. you can follow
2: consistently throughout the week. Consistently.
1: 네, 지속적으로, 꾸준히.
2: Mm-hmm.
1: 그래서 consistency라고 consistent 이제 T-L-Y 대신에 C-Y로 쓰면은 이게 꾸준함이라는 명사의
2: mm-hmm.
1: 형태예요. 그래서 consistently는 지속적으로, 꾸준히라는 부사. Throughout your week.
2: Mm-hmm.
1: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꾸준히 따를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체계.
2: Mm-hmm.
1: 약간은 바뀌더라도.
2: Yeah, it could be a little bit different, but, you know, having something set, right?
1: Mm-hmm.
2: And she says, next, how it helps, which will help put your mind at ease.
1: 네, 쉬움, 편안함.
2: Ease, ease.
1: Ease, 그래서 at ease 하면은 아까 with ease 하면 이제 딱 뜻은 설명 안 드렸지만
2: mm-hmm.
1: with ease나 ease of use라고 쓰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With ease는 쉽게,
2: yeah, easily.
1: easily, 그다음에 right. ease of use 하면은 사용의 편안함, 편리함,
2: mm-hmm.
1: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제품 설명할 때
2: mm-hmm.
1: 많이 쓰이는데 at ease는 이제 편안한 상태예요.
2: Yeah, so like your body is kind of relaxed. You're at ease.
1: 네.
2: We actually use it in the military.
1: Exactly.
2: So when they, you know, tell you to stand up straight, at ease,
1: at
2: you
1: ease.
2: like relax.
1: 그렇죠. 그래서 right. 차렷. 그다음에 쉬어 자세가 영어로는 at ease예요.
2: At ease.
1: 그래서
2: yeah.
1: 군인들이 at ease 하면은 아 그냥 편안하게 쉬라는 것이
2: yeah.
1: 아니고
2: they can they don't have to like you know
1: 네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냥 쉬어 자세
2: yeah.
1: 그거고요. 그래서 which will help you put your mind at ease
2: mm-hmm.
1: 마음이 편안해지는 데 도움이
2: mm-hmm.
1: 될 거예요.
2: Perfect.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0: For example, this could be a morning routine where you wake up at a certain time every day, bring in a workout perhaps, or make time for a good nutritious breakfast. And routines like this will allow you to wake up not having to worry about what to do next.
2: For example, this could be a morning routine where you wake up at a certain time every day.
1: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For example, this could be 이럴 수도 있죠. For example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For example, you could 이럴 수도 있고요.
2: Yeah.
1: could가 잘 어울려요.
2: For, yeah, right?
1: 음.
2: example, you could, it could, 음흠. they could.
1: 네. 그냥 can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건 아닌데 can은 정말로 할 수 있다, 없다를 나타낼 것 같잖아요.
2: Right.
1: could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2: yeah.
1: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2: yeah.
1: 잘 어울리는 것 같고 This 음흠. could be a morning routine,
2: mm-hmm.
1: 아침 루틴일 수도 있어요. Where you wake up at a certain time every day.
2: Mm-hmm.
1: 매일 아침 certain time, 특정 어떤 시간에
2: mm-hmm.
1: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아침 루틴일 수도 있고.
2: Mm-hmm. And then what? Bring in a workout, perhaps, or make time for a good nutritious breakfast.
1: 여기에 재밌는 표현. Bring in
2: right.
1: a workout.
2: Bring in a workout. I think of it more as like get in a workout.
1: Mm-hmm.
2: Like basically you have time to work out. You're putting a workout in your schedule.
1: 네, 그냥 번역은 우리는 이제 운동을 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2: yeah.
1: 운동할 시간을 내는 느낌이에요.
2: Mm.
1: Bring in 물론 get in 많이 씁니다.
2: Yeah.
1: Get it in 이렇게 get in 어떤 것을 끼워 넣는다라는 의미로
2: mm-hmm.
1: 하는데 bring in도 의미가 지금 이 일정 밖에
2: yeah.
1: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갖다 놓고.
2: Yeah, she's just giving you examples of what to do. So you wake out, wake up. Maybe you bring in this,
1: 맞아요.
2: you bring in that. Things that you're kind of putting or bringing into your schedule.
1: 그렇죠. 일반적으로 bring something in, bring someone in 하면 이제 데리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2: Yeah. They're outside. It's like bring it in.
1: Yeah.
2: What? Why aren't you coming in?

0: 네, 이번에는 하루 일과, 정해진 일과 중에서 도움이 되는 예들을 좀 언급을 해준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find it helpful to make working on a writing or research project a daily routine, even if it's just 15 to 30 minutes per day. I wake up very early and make sure those first few hours are just for me. Yoga, a walk, the gym, reading, a quiet breakfast, and coffee. It's so important to set boundaries, and a daily routine is helpful.
0: Patrick
1: said,
0: I find it helpful to,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그게 도움이 되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make 다음에 working on a writing or research project가 목적어고요.
1: Yeah.
0: 좀 길어요. Make it a daily routine. 그러니까 working on a writing or research project. 글을 써야 하는 일이나 research 어떤 걸 조사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게 그것을 하는 것을 a daily,
1: daily
0: routine.
1: routine.
0: 정해진 하루 일과 일부로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더라라는 말인데 요소가 굉장히 많죠.
1: For sure.
0: Even if it's just 15 to 30 minutes per day.
1: Per day.
0: 하루에 그게 글을 쓰거나 뭔가를 알아보는 거를 매일 하는데 15분에서 30분밖에 안 되더라도 도움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이고요.
1: For sure. And Aiden says,
0: I wake up very early. 저는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 make sure 꼭 뭘 하냐면 those first few hours are just for me. 나만의 아침에 일어나서 첫 몇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나만의 시간이 되게끔 꼭 합니다. 요가도 하고 산책도 하고 체육관 가서 운동도 하고 리딩 독서도 하고 she does a lot of things.
1: Right? Well, she has a few hours.
0: A few hours. A quiet breakfast. 조용히 아침 식사도 하고 and coffee. 커피까지. It's so important to set boundaries. Boundary라는 것은 경계선을 말하는데 이렇게 구분 선을 지어놓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건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 Right.
0: And a daily routine is helpful. 그래서 정해진 일과가 도움이 됩니다.
1: All right. Perfect. Definitely we learned a lot to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1: But our show is over. But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고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전 세상에는 정말 천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를 살펴보면 더더군다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생각이 드는 천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자 오늘의 주인공이죠. 괴테가 아닐까 싶은데요. 괴테,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이자 철학자이자 정치가라고 합니다. 정말 능력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경력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괴테가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의 문장 만나보도록 할게요. To think is easy. To act is difficult. To act as one thinks is the most difficult of all.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To think is easy, to act is difficult. To act as one thinks is the most difficult of all. 자, 과연 무슨 뜻일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법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to think 그리고 to act. To act가 두 번이 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오늘의 주제 바로 투부정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 해서 다음 몇 시간 동안 투부정사의 뜻을 간단히 쭉 한번 짚어볼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문법적인 용어로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쓰임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투부정사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뜻들 이번 시간부터 해서 차근차근 알아갈 텐데 이 투부정사라는 게 투 다음에 요 동사 원형이 위치하게 된다는 거. 지금 V라고 적혀있는 그 부분이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요런 어떤 생김새, 형태 기억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투부정사가 무슨 용법인지, 뭐 명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인 용법인지 제가 설명은 드릴 거예요. 말씀은 드릴 거지만 그거 자체를 외우는 게 너무나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 투부정사의 생김새와 뜻이니까 요 두 가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자, 요거 생각해보면서 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이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To see the northern light is my lifelong dream. To see, 오늘의 뜻 그대로 활용해서 보기 또는 보는 것이라고 해석해주시면 돼요. 이게 답니다.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해서 To see the northern light. The northern light가 북극광이란 것으로서 우리가 흔히 오로라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오로라를 보는 것. 여기까지가 To see the northern light인 거죠. 오로라를 보는 것이 is인 거예요. 뭐인 겁니까? My lifelong dream. 나의 오랜 꿈입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자, To see the northern light. 요걸 이제 해석하시는 게 포인트였던 거죠. 요 문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I don't like to eat anything before going to bed. 해석해볼게요. I don't like.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뭘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To eat anything. 뭐가 됐든지 anything 먹는 것 to eat 요게 지금 투부정사 사용이 된 부분인 거잖아요. 해서 해석을 해보면 I don't like to eat anything. 나는 뭐가 됐든지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 볼 수가 있는 거죠. 언제요? Before going to bed.

아, 침대로 가기 전에, 즉 잠자리에 들기 전에요 라는 뜻이 되는 걸볼 수가 있겠어요. 이 to 부정사가 앞에 문장에서는 주어로 사용됐고 지금 문장에서는 목적으로 또 쓰였다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은 뭐다? 아, 이게 명사처럼 활용이 될 때는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구나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걸 신경을 써보시면서 오늘의 문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 자,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To think is easy. To think, 생각하는 것은 is easy. 쉽다는 거죠. 생각하는 건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to act is difficult. 뭐라고 문장이 이어집니까? To act, 행동하는 것은 is difficult. 어렵다라고 해요. 생각하는 건 쉬워. 근데 행동하는 건 어려워. 근데 하나가 더 남았어요. 가장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To act, 행동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As one thinks. 여기서 말하는 one은 숫자 one이 아니라 그냥 사람, 사람 한 명을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생각하는 것대로 행동하는 것은 is 어떻답니까? The most difficult of all.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어렵다. 라는 뜻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는 거 쉽지. 행동하는 거? 어려워. 근데 가장 어려운 건 뭔지 알아?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좋은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거 쉬워요.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이건 쉽지 않죠. 근데 가장 어려운 건 뭐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대로 실천을 하면서 행동하는 거. 이게 가장 어렵다. 이런 의미로서 받아들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to 부정사가 명사로 쓰이는, 주어로 쓰이는 경우 확실히 익히셨을 거예요. 예문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먼저 이렇게 됩니다. 아, 이게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죠? 자, 내 목표는 백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더 기분이 좋으려면 나는 백만장자여야 돼요. 이 예문 자체가 나는 백만장자입니다. 이게 가장 기분이 좋은 거지만, 아,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문장 속에서 to 부정사 연습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장 그대로 영어로 만들어 보자면요. 먼저 내 목표 주어로 삼아주면 되겠죠? My goal, my goal. 자, 내 목표는 in 거죠. My goal is, my goal is. 근데 목표가 뭐예요? 되는 거잖아요. 되는 것이 내 목표잖아요. 그래서 먼저 요 is 다음에 to become부터 써주시는 거예요. My goal is to become. 내 목표는 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백만장자, 백만장자, a millionaire를 이제 그래서 문장 제일 뒤에 붙여주시게 되는 거죠. To become a millionaire, 백만장자가 되는 것, 요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My goal is to become a millionaire. 한번 더. My goal is to become a millionaire. 좋습니다. 첫 번째 예문이었고요. 다음 문장도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길지는 않죠? 내일 두명 자리를 예약하고 싶어요. 여기에는 뭐뭐하기 뭐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거 평소에 우리가 회화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자, 뭐뭐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I would like로 시작하라고 이렇게 배워요. I would like. 공손한 의미로 실제로는요. I want. 나는 원합니다와 같은 거예요. 나는 원해요. 근데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예약하고 싶다는 거. 예약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뭘 예약하고 싶은 건데요? 두명 자리를 예약하고 싶은 거죠. 요럴 때 이제 우리가 그냥 테이블을 예약하고 싶습니다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I would like 다음에 to book a table 또는 뭐 I would like to reserve a table 이라고 말을 해주시면 돼요. To book a table, 예약하기란 뜻이죠. 나는 예약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문장 적힌 거예요. 근데 뭘 예약하는 거예요? 테이블, 몇 명을 위한 겁니까? For two, 두 명을 위한 거죠. 언제요? For tomorrow, 내일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문장 완성된 것까지 볼 수가 있어요. 자, 큰 소리로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would like to book a table for two for tomorrow. For two, 두 명을 위한 이란 뜻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내용 모두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투부정사 이어갈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순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while you sweat. 아시죠?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소개해드리는 동안 여러분은 오늘의 방금 워크아웃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편하게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 the more the better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많을수록 좋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 is this workout the more the better? Yes and no. 이 workout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나요?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he more the better.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또 하지만 the more the merrier. 뭐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 아니면 the quicker the better. 빠를수록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형용사를 이제 막 끼워 맞춰도 되니까요. 마음대로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화문 보러 갑시다.
1: So how many people are coming to the party?
2: I don't know, but the more the merrier, right?
1: Not if it gets too crowded.
2: Don't worry, I'm not that popular.
0: 네, 첫 번째 대화 봤어요.
1: So how many people are coming to the party?
0: 그래서 파티에는 몇 명이나 온다고 얘기했었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I don't know, 모르겠는데.
1: But the more the merrier, right?
0: 근데 많이 올수록 좋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the more the merrier 사실 굉장히 그거 관용어로도 그냥 많이 딱 쓰이는 표현이어서 the more the merrier, right? 맞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not if it gets too crowded. 너무 북적이면 아니지, 그거는 싫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don't worry, 에이 걱정 마. I'm not that popular. 나 그렇게 막 인기 많고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Popular, 인기가 많다 이런 뜻이죠. So I'm not that popula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화 볼게요.
1: Who says the easier the better? I love challenging things.
2: Like what?
1: Like trying to win someone over. The more challenging, the more attempting.
2: Absolutely not true. I hate heartbreaks.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는데요. Who says the easier the better? 오늘의 표현이긴 한데 이따가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해드릴게요. Who says the easier the better? 쉴수록 좋다고 누가 얘기를 하니?
1: I love challenging things.
0: Challenging,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렵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렇게 좀 어려운 게 좋던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like what? 예를 들면 어떤 거? Like what?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1: like trying to win someone over.
0: 예를 들면 누군가의 마음을 사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Win someone over. 누군가를 이렇게 상금으로 탄다는 뜻이 아니고요. Win someone over 하면은 누군가의 마음을 산다라는 뜻인데 그게 뭐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고 상사의 마음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랬더니 the more challenging, the more attempting.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The more challenging, 더 어려울수록 the more attempting, attempting 조금 더 이렇게 끌리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매력적인 거 좀 어려울수록 더 뭔가 끌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 absolutely not true.
0: 그건 완전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I hate heartbreaks.
0: 난 너무 싫어. 뭐가? Heartbreaks가. Heartbreaks. 심장이 부러지다. 심장이 깨지다. 이런 뜻이 있는데 좀 거창하게 들리죠? 근데 굉장히 많이 쓰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난 상처받는 게 정말 싫어.
1: I hate heartbreaks.
0: Heartbreaks.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대화 다 살펴봤고요. The more the merrier, the more blah blah blah. 잘 쓸 수 있겠죠? 마무리할게요. So, yay! For the first time, you guys did an ab workout with me. Very good. Next class, we will be doing the frog to open up our hips. Okay? Good job. 오늘 우리 같이 처음으로 복근 운동 해봤습니다.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고 자세가 정확해야만 좋은 거 아시죠? 영어 표현은 the more the better 같이 해봤어요. The more the better, the more 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용사를 너도 쓸 수 있으니까요. 예시문 보면서 연습하시고요. 내일 볼 때까지 우리 곧 만나요. Bye!

0: One, an unspoken promise. Google listening two, an unspoken promise. Google listening three, an unspoken promise.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try it. It is an unspoken promise for island people to follow. One more time. It is an unspoken promise for island people to follow.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food without the refrigerator. 자, food without, without과 the. 기능어입니다. Food, food 아니고 food without the, without the. 요것도 다 약하게 빠르게 발음하셔야 되는 기능어들이고요. Refrigerator, 여기서 R 발음으로 시작하는데 네, 이게 L 사운드로 들릴 수 있어요. Li가 아니고 Re. 강세는 Refri, E, 이 부분에 있으니까 Refrigerator. 그리고 T 사운드 있죠, 맨 뒤에. 강모음과 양모음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T가 아니라 르에 가깝게 들려서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가, 즉 원어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Refrigerator. Refrigerator 이렇게 발음되니까 그대로 흉내내시면 되겠어요. Google listening 1. Food without the refrigerator. Okay, Google listening 2. Food without the refrigerator. 되시죠? Google listening 3. Food without the refrigerator. There you go.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is is their way to keep food without the refrigerator. 한 번 더. This is their way to keep food without the refrigerator. Great job. 영국식 발음 궁금하시죠, 여러분? 함께 들어보죠.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It is an unspoken promise for island people to follow. It is an unspoken promise for island people to follow. 2. This is their way to keep food without the refrigerator. This is their way to keep food without the refrigerator.
0: 북미권 발음과 영국식 발음 비교하면서 잘 들어보셨죠?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first line goes like this. He's blank입니다. 그는 뭐다? 빈칸에 a born hunter. 타고난 사냥꾼이라는 거죠. 누가? 루벤이요. Reuben is blank, but greed is not allowed.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quite skilled. 이게 꽤 숙련된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그런데 뭐래요? Greed is not allowed. 욕심은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He only hunts. 그는 꼭 사냥을 해요. 언제? When he needs to. 필요할 때만. 그는 필요할 때만 사냥을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It is an unspoken blank for island people to follow 했어요. 빈칸에 promise, 약속이란 뜻이잖아요. 자, 무언의 약속입니다. For island people, 누구에게요? 네, 섬 사람들에게. 그런데 지켜야 할, 따라야 할, 섬 사람들이 지켜야 할 무언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죠.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거,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말입니다. This is their way to keep food. 이것이 그들의 방법입니다. 뭐하기 위한, 뭐뭐할 방법? 보관할 방법이죠. 뭘 보관해요? 음식을요. 뭐 없이? Without the refrigerator. 냉장고 없이. 빈칸 빈칸, the lake Titicaca. 빈칸에 the sunset. Sunset은 다 아시죠? 일몰인데요. 일몰이요? Sinks onto 했습니다. 자, 가라앉는데 어디 위로 가라앉죠? Lake Titicaca 위로 가라앉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듣기 하실 때 sinks onto로 들리지 않고 sinks onto. s, 자음, on, 에, 어, 모음 연결돼서 연음 현상이죠. sinks onto the Lake Titicaca. 이렇게 들리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체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final time.
2: He's a born hunter. Reuben is quite skilled, but greed is not allowed. He only hunts when he needs to.

0: Welcom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so happy to see you here today. Yes, we are going to learn some business English. But of course, it's not going to be difficult and complicated. 아주 쉬운 표현을 이 직장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울 거예요. So, I've got a main dialogue for you, and we have a certain situation. So, let's find out. All right, here we go. 첫 페이지에서 오타 몇 개를 발견했어요. 좀 봐주시겠어요? I found a few typos on the first page. Could you take a look? 물론이죠. Of course. 바로 수정할게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다 하면 정리된 사본을 보내주세요. Send me the clean copy when you're done.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entire dialogue. Yes, so our situation today is simple.
1: 뭔가 좀 이렇게 오타가 있고 좀 지저분해요. 좀 이거 좀 수정해 줄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0: At the office. Of course, because you know you can write emails, you can write documents, contracts, and you can have typos. So let's learn more. Let's take it line by line. The first person says, I found a few typos on the first page. Could you take a look? I found a few typos on the first page. Could you take a look?
1: 자, 첫 페이지에서 오타가 몇 개 발견했어요. 좀 봐주시겠어요?
0: All right. I found, 찾는 거죠, right? A few typos. So, our key phrase is actually T-Y-P-O-S, typos.
1: 이게 오타인데, 오타가 솔직히 뭐, it could be a mistake or error,
0: but specifically, typos is the short word for typographical error. So basically, these are the mistakes that you make when you are typing.
1: 그래서 의도적으로 뭐 잘 몰라서 하는 실수보다는 타이핑 하다가 그냥 뭐 오타가 생긴 거예요.
0: Right? So T-H-E를 해야 되는데 뭐 T-E-H 그런 게 바로 typo라고 말할 수 있죠. Alright, so on the first page, 첫 페이지에 이런 오타가 있어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So again, this expression, take a look. 이게 그냥, can you look at it? 보단, take a look는 뭔가 조금 검토를 하고 좀 자세히 보는 느낌? 네, can you take a look at it? Alright, of course, 물론이죠. 바로 수정할게요. 그러면 수정할 때, correct, 이렇게 나올까요?
2: I'll clean it up right away.
0: What? Clean? 청소하다? Okay. So, I'll clean it up right away. So, clean up. 이제 right away는 바로인데요. Clean up는 보통 이렇게 청소, like clean up your room 이렇게 많이 배우셨죠. But actually, we can use this when we are writing something and we are revising.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오타를 없애주는 게 바로 clean up예요. So it's not just a matter of cleaning your room or cleaning up your desk, but you can clean up a document as well. Get rid of all the dirty typos, okay? So, send me the clean copy when you're done. Send me the clean copy when you're done.
1: 다 하면 정리된 사본을 보내주세요.
0: So again, clean, 깨끗한 copy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actually, it's true. 한국말에서도 이렇게 이거를 좀 정리해서 깨끗한 카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So 다 정리해서 수정을 해서 I want like a nice, smooth, polished copy 이런 뜻입니다. Alright, so I found a few typos on the first page. Could you take a look? Of course, I'll clean it up right away. Send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confusing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Buy versus purchase. Buy versus purchas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buy 그리고 purchase입니다. 뜻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 buy부터 시작할게요. 네, buy 이거는 buy 하고 단어가 뜻이 아니고 발음이 똑같죠? buy 하고 뭐를 살 때 buy. 네, 발음은 쉽죠?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buy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구입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Buy. I need to buy something. I need to buy my textbooks. I need to buy a new bag. I need to buy a shirt.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단순히 뭐를 사다, 구입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Okay? So buy means to get an item by paying money, okay? It's the most general word, and yeah, it's the most used word as well. Let's take a look at a few example sentences. I bought some fruit at the market. We want to buy a new car. Are you going to buy it? Buy. 사다. Bu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bought some fruit at the market. I bought some fruit at the market. 네, 일단 buy의 과거 형태는 bought이죠. 그래서 나는 시장에서 과일을 좀 샀어. I bought some fruit at the market. 네, 일반적으로 뭐를 구입한 거죠? I bought some fruit at the market. Oh, what'd you buy at the market? 네, 시장에서 뭐를 샀어요? I bought some fruit at the market.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We want to buy a new car. We want to buy a new car. 우리는 새 자동차를 사고 싶어. We want to buy a new car. We want to buy a new car. We want to buy a new car.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Are you going to buy it? 너는 그것을 살 거야? 여기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뭐를 구입하다, 사다. Buy. Are you going to buy it? 너 그거 살 거야?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Are you going to buy it? Are you going to buy it? 다음은 purchase로 넘어갈게요. 네, purchase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per 여기에 r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r는 힘을 주셔야 됩니다. purchase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purchase. purchase. 마지막에 chase 이거를 chase라고 발음하시는 것보다는 chase. chase 약간 i 하고 e 소리예요. purchase. Purchase. Very good. Okay. Purchase 같은 경우는 공식적이고 좀 절차를 갖춘 구입 행위를 purchas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단어가 주로 길 때는 좀 더 형식적인 단어예요. 뭐 항상은 안 그렇지만 주로 그래요. 그래서 buy는 아주 짧고 쉽잖아요. 네, 그거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고 purchase 라는 단어는 훨씬 더 형식적이고 포멀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 쓰냐? 이거는 아무래도 좀 값이 비싼 거 그리고 좀 절차가 갖춘 그런 구입도 purchase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오케이, 문장대 한번 볼게요. She purchased her first home. We want to purchase a new car. They purchased a great deal of land. Purchase, 구입하다.
purchas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 purchased her first home. She purchased her first home. 네, 집 같은 경우는 값이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purchas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집을 구입했어. 네,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 말로 사다 혹은 구입하다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좀 값이 비싼 거를 구매를 했으니까 she purchased her first hom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We want to purchase a new car. We want to purchase a new car. 우리는 새 자동차를 구입하고 싶어. 네, 저희가 전에 buy를 사용해서 we want to buy a new car라고 했잖아요. 둘 다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는 car가 좀 값이 비싸고 좀 절차가 있는 그런 구입이라서 purchase라고 썼지만 둘 다 괜찮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런 말투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캐주얼하게 말하는 사람들 있고 좀 더 포멀하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하셔도 돼요. 나는 buy보다 purchase가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We want to purchase a new car. 이렇게 문장 만들어도 돼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y purchased a great deal of land. 꽤 많은 땅을 a great deal of land 이렇게 표현합니다. A great deal은 뭔가 꽤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They purchased a great deal of land. 여기서도 똑같이 땅의 값이 비싸고 좀 더 형식적인 느낌으로 문장을 말할 때는 buy 보다는 purchase가 적합합니다. They purchased a great deal of land.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They purchased a great deal of land. They purchased a great deal of land. 정리해드릴게요. buy 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purchase 같은 경우는 구입하다, 우리나라 말로 구입하다처럼 형식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은 안 그렇지만 좀 값이 비싼 거랑 주로 purchase를 많이 사용합니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bought some fruit at the market. I bought some fruit at the market. I bought some fruit at the market. I bought some fruit at the market. I bought some fruit at the market. She purchased her first home. She purchased her first home. She purchased her first home. She purchased her first home. She purchased her first home. Great job, everyone! All right,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our programs, 혜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언제나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음주운전 관련된 주제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주운전 사고 관련된 단어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은 음주 단속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속하다라든가 음주 단속 자체에 대한 이야기의 단어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음주 측정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혈중 알코올 농도, 이런 말 영어로 한번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음주운전 방조죄란 게 있죠. 그래서 같이 음주운전 하는 사람 옆에 그냥 탔는데 그걸 막지 않았다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얘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자,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이 단속이란 단어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단속,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자, 동사 하나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두 개로 돼 있는 동사를 쓰는데요. crack down. 자, 오늘 이거 꼭 외웁니다. 저랑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 단어 없으면 단속 자체를 처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crack down, crack down. 뒤에 줘야 되죠? 그 동사니까. 해보세요. crack down, crack down. 외우세요. crack down on drunk driving. 음주운전을 단속하다. 됐죠? 들어보세요.
1: crack down on drunk driving. crack down on drunk driving.
0: crack down on drunk driving. crack down on drunk driving. 그죠? 그러면 음주운전 단속을 명사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건 명사가 아니잖아요. 동사였잖아요. 저 두 개를요. 붙여요. 붙여가지고 힘을 앞에다 줘요. crack down. 다시요. crack down. 이거 한번 써볼까요? DUI crack down. DUI가 뭐였어요? Driving under the influence에서 이것도 음주운전이라고 첫 시간에 제가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음주운전에다가 단속을 붙이면 돼요. DUI crack down. DUI crack down. 자, 강세가 왜 앞으로 갔습니까? 이게 두 개의 단어가 붙어가지고 합성이 되면 힘이 앞으로 오고 이건 명사죠? 그러니까 crackdown, crackdown. 들어보세요.
1: DUI crackdown, DUI crackdown.
0: 그 다음에 음주 단속 지점. crackdown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점은 checkpoint 들어보셨죠? checkpoint, DUI checkpoint. 자, 그러면 DUI checkpoint. 이 checkpoint란 거 저는 어디서 봤던 기억이 나냐면 자동차 운전 게임할 때, 예,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막 경유 지점들이 있죠? 시간 늘어날 때 체크포인트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약간 검문소 같은 걸 또 체크포인트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DUI 체크포인트라고 하면 음주 운전 체크포인트처럼 들리지만, 뭐 DUI crackdown 체크포인트 이렇게 하시면 좀 기니까, DUI 체크포인트 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보면 도로에 불시에 음주 단속을 하는 그 지점들 있죠? 그걸 체크포인트라고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음주 단속에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거는 검문소나 뭐 이런 것들을 체크포인트라고 많이 해요. 자, 들어보세요.
1: DUI checkpoint. DUI checkpoint.
0: 오케이. 자, 경찰은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한다. 경찰, police. 자, 그다음에 주어로 쓰면 될 것 같고요. 도로에서 streets. streets. 도로 상에서니까 on the streets. 음주 단속. crack down on. 동사로 풀어 볼까요? The police. 경찰은 도로를 꼭 붙여 줍니다. The police, 강세 뒤에요. The police cracks down on, 강세 cracks down on drunk driving, 앞에 강세 on the streets, 강세 네 군데. 다시요. The police cracks down on drunk driving on the streets. 보다 살짝 살짝 힘을 주세요. 들어보세요.
1: The police cracks down on drunk driving on the streets. The police cracks down on drunk driving on the streets.
0: Very good. 자, 음주단속을 뭐 예고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주단속을 합니다. 이렇게 뭐 어느 지점에서 음주단속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단속이에요. 자, 불시에, 사전 예고 없이. 영어로 without prior warning. without, 없어요. prior warning. prior가 뭐예요? 사전이란 뜻이에요. 사전 예고 없이 단속들이 이루어집니다. without prior warning. 들어보세요.
1: without prior warning. without prior warning.
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두 개 나오네요.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주인공들 같은 단어들 있죠? 음주 단속에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운전자가. 그럼 이제 음주 측정을 하게 되죠? 음주 측정을 영어로 breathalyzer test.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는 단어인데요. breath가 입김이죠? breathalyzer 자체가 음주 측정기라는 뜻입니다. 그럼 인터넷에 이 단어 쳐보시면요. 음주 측정기 사진 다 나와요. breathalyzer. 저랑 발음 연습 한 번만 더요. breathalyzer, breathalyzer. 테스트 붙이면 음주 측정입니다. breathalyzer test. 한 번 더. breathalyzer test. 들어보세요.
1: Breathalyzer test. Breathalyzer test.
0: 이걸 통해서 이제 뭘 하냐? 혈중 알코올

0: 알코올 농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혈중, blood죠, blood. alcohol, 이건 영어 단어고, 농도만 처리하면 되겠네요. level 붙이든가, content 붙이면 됩니다. blood alcohol level. 요게 혈중 알코올 농도, blood alcohol content라고 하셔도 돼요. level을 조금 더 많이 씁니다. 자, 들어보세요.
1: blood alcohol level. blood alcohol level. blood alcohol content. blood alcohol content.
0: 음주 측정 거부 자체가 처벌 사유가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만들어 볼게요. 거부를 뭐라고 하면 되나요? 거부. 전 안 해요. 이거 거부. refuse. refuse. 단어 아세요? 아실 것 같은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punished. you can get punished. 처벌받을 수 있다. 뭐뭐 하면 if you refuse 받는 거니까 to take a breathalyzer test. 그죠? 음주 단속 중에 전 안 받아. 이렇게 도망가거나 그러면 무조건 처벌입니다. you can get punished if you refuse to take a breathalyzer test. 됐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1: You can get punished if you refuse to take a breathalyzer test. You can get punished if you refuse to take a breathalyzer test.
0: 좋습니다. 자, 다음. 방조죄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승객. 운전자는 driver고 옆에 같이 탄 사람 뭐라고 그래요? passenger. passenger. 들어보세요.
1: passenger. passenger.
0: 승객인데 물론 이제 버스 승객도 passenger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동승자를 passenger 말고 부르는 말이 없어요. 처벌을 받다. 처벌. punished. be punished for. 자, 주어가 앞에 나올 거고 passenger가 주어라면 a passenger can be punished for 죄. 죄가 여기 나와요. 죄. 뭐 때문에. for 죄. 뭐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 이제 방조죄 만들 겁니다. 뒤에다가 be punished for. 들어보세요.
1: be punished for. be punished for.
0: 자, 오늘 마지막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방조는 두 개의 단어가 필요합니다. aid and abet. aid and abet. 돕고 내비뒀다는 얘기예요. 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aid, 돕고 그냥 무시했다. 돕기도 하고 무시도 했다. 방조하다. aid and abet. abet. 요 단어 좀 생소하죠? 요거 외워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1: aid and abet. aid and abet.
0: 동승한 승객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음주운전 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을 누가 했어요? 근데 승객도 처벌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동승한 승객, passenger도 aid and abet 한 것 때문에 punished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even a passenger, 승객이라 하더라도 can be punished for aiding and abetting, for 다음엔 ing, for aiding and abetting, 양쪽 다 ing, a drunk driver, 음주운전자를 방조한 혐의로 처벌을 승객도 받을 수 있다. 이 문장 조금 길지만 한 번 더. Even a passenger can be punished for aiding and abetting a drunk driver. 자, 들어보세요.
1: Even a passenger can be punished for aiding and abetting a drunk driver. Even a passenger can be punished for aiding and abetting a drunk driver.
0: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음주 단속에 관련된 주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 Crack. down on 중요하죠? crack down on drunk driving 강세 잘 주시고 들어보세요.
1: crack down on drunk driving. crack down on drunk driving.
0: 음주 측정 장치가 있어야 되죠? breathalyzer test. breathalyzer test 들어볼게요.
1: breathalyzer test. breathalyzer test.
0: 마지막으로 방조하다 aid and abet 강세 뒤에 aid and abet 들어보세요.
1: aid and abet. aid and abet.
0: Wonderful.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시니까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everyone.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패턴 잉글리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음식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어떤 얘기들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핵심 패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이제 음식을 어떻게 요리를 해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How do you like? 하고 나서 음식을 말씀해 주시면은 그 음식 어떻게 요리를 해드릴까요? 어떤 식으로 요리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스테이크나 계란이나 혹은 커피나 이런 것들은 약간의 종류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요리를 해드릴까요? 라고 취향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질문 바로 How do you like? 무엇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How do you like? 무엇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부터 먼저 문장구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뭐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는 그쵸? Do you like? 무엇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거 좋아하세요? 라고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무엇 자리에 음식을 물어보면은 Do you like 음식으로 그 음식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게 되는 거를 좋아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세요? 라고 그 취향을 물어볼 때는요. How를 앞에 넣어주세요. 그래서요. How do you like 무엇? 자, 요거를 그냥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당신은 그것을 좋아하느냐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라는 의미로 How do you like 음식을 말씀해 주시면 이 무엇 자리에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그거 어떻게 요리해 드릴까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계란 요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요리는 그쵸? 일반적인 후라이도 있고요. 그걸 반숙해서 하는 후라이도 있고 완숙해서 하는 후라이도 있고 그쵸? 그거를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스크램블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요. How do you like? 하고 나서 your eggs 이렇게 물어보시면 계란 요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쵸? cooked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란이 요리되어지는 것을 원하세요? 라는 의미지만 이 cooked는 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How do you like your eggs? 한 번만 더. 시작! How do you like your eggs?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계란 요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스테이크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스테이크는 그쵸? 레어, 미디움, 웰던 이런 식으로 또 스테이크에 또 구워지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쵸? 바로 How do you like? 하고 나서는 Your steak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스테이크 어떻게 좀 구워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How do you like your steak? 한 번만 더. 시작! How do you like your steak?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스테이크는 또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어떻게 요리해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자, 지금까지 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해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커피를 좀 어떻게 해서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피숍에 갔을 때 커피 좀 진하게 타드릴까요? 아니면 연하게 타드릴까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이 질문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걸 영어로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커피 어떻게 타드릴까요? 어떻게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쵸? 바로 커피를 넣어서 How do you like your coffe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커피 어떻게 타드릴까요? 라는 질문이 되는데요. 방금까지는 우리 두 개의 문장을 통해서 어떻게 요리를 해드릴까요? 라는 의미에서 뒤에 cooked를 넣었지만 어떻게 좀 어떻게 제공을 해드릴까요? 라고 해서 뒤에 served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How do you like your coffee?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커피 어떻게 타드릴까요? 라는 질문이 되니까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do you like your coffee? 한 번만 더.

0: 시작. How do you like your coffe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커피 어떻게 해서 드릴까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자, 요즘 여러분이 이제 세계의 탕수육에는 찍먹과 부먹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탕수육 어떻게 해서 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찍먹으로 주세요, 부먹으로 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탕수육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weet and sour pork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탕수육 어떻게 해서 드릴까요? 라고도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요, How do you like your sweet and sour pork?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do you like your sweet and sour pork? 이렇게 해서 탕수육 어떻게 이제 부어드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따로 해가지고 서빙해드릴까요? 라는 질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에는요, 그 하나의 음식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쵸, 그 음식 어떻게 조리해드릴까요? 혹은 어떻게 해가지고 드릴까요?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는 How do you like? 하고 나서 음식을 넣어서 말씀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거 떠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How do you like your eggs? How do you like your eggs? How do you like your steak? How do you like your steak? How do you like your coffee? How do you like your coffee? How do you like your sweet and sour pork? How do you like your sweet and sour pork?
0: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문장을요, 조금 응용을 해보거나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연습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계란 요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는 질문, 그쵸, 바로 How do you like your eggs?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곳의 답변도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럴 때는요, I like 음식 하고 나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계란 요리니까 I like my eggs 하고 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scrambled 얘기를 하거나 혹은 밥만 익혀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sunny side up 혹은 뭐 여러분이 over easy 이렇게 해서 반숙으로 좀 주세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이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like my eggs 하고 나서 sunny side up 해가지고 여러분 밥만 익혀서 예쁘게 모양 나온 그 달걀을 바로 sunny side u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I like my 음식 하고 나서 이렇게 상태로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한 문장만 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커피를 어떻게 타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바로 How do you like your coffee?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그것에 대한 또 답변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부드럽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쵸, I like my coffee 하고 나서 어떻게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부드러운이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이 쓰는 형용사가 바로 mild입니다. 그래서 I like my coffee mil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드럽게 주세요. 조금 진하게 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strong이라는 형용사를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진하게 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I like my coffee strong 조금 부드럽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표현 써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like my coffee mild 라고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거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음식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I like my 음식 하고 나서 어떤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도 그쵸? medium, well done 혹은 뭐 medium, rare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어떤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좀 요리해 드릴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물어봤어요? 그쵸, 바로 How do you like 음식?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음식 어떻게 조리해 드릴까요? 라는 질문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답변도 잘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with you. 자, 여러분,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자, 딱 하루 한 문장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여러분의 발상을 확 바꿔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자그마한 변화도요, 내가 거기에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it means nothing, right? Everything starts from inside, not from outside.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오늘도요, 여러분의 내적인 자신감, 충족감을 바로 맨 처음부터 잡아드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뭔데요? What is tha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Did you actually give it a try or did you just watch it? 실제 해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거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협상을 이끌어내기에는 내가 역부족이야.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라도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역부족이다. 뭐뭐 하기에는 내가 부족해. 역부족, 힘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역부족, 힘력자를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쉽게 충분하지 않다. I'm not good enough. 해서 not good enough to 동작 쓰시면 돼. 그게 역부족이란 말과 딱 어울립니다. 자, 실제 구호체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그러면 얘만 달랑 외우려고 하면 안 되겠죠? 가서 얘를 통해서 써보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we're gonna practice more. Okay, go and try it out. 스텝 1. 기억나세요? 역부족이야. 내가 충분치 않다는 거죠. Not good enough to 동작이에요. 그러면 우리말 보시면서 장면을 떠올리셔야 돼요. 이게 숙제나 뭐 해야 되는 공부가 아니고 실제 외국 사람이 앞에 탐 크루즈가 있다. 예, 아니면 뭐 요즘에는 누굽니까? 영국 배우 중에 셜록이라고 하는 주인공, 그죠? 베네딕트가 앞에 앉아있다. 컴버배치가, 그죠? 자, 그러면 그렇기에는 내가 역부족이야. 그걸 다루기엔 내가 역부족? 여기에 있기에는, 그녀와 결혼하기에는 내가 부족하지? 이런 표현들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I'm not good enough to. 그 다음에 동작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얻다가 물론 achieve도 있고요. get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어떨까요? 무언가를 바라는데 이거 언감생심 그거를 바라기엔 내가 너무 역부족이야. So I'm not good enough to reach for it. 이게 reach가요. 다다르다, 도착하다는 뜻도 있지만 뒤에 for를 쓰면은요. reach for the moon. 길게 발음하셔야 돼요. reach가 아니고 reach for the moon. 그러면은 불가능한 걸 바라는 거잖아요. 달을 따달라고 하니까. 그런 식의 느낌이 reach for i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얘 말고 I'm not good enough to achieve it. I'm not good enough to get it. 이렇게 쓰셔도 돼요. 다루기에는 내가 역부족이다. 다루다가 뭐예요? handle 아니면 deal with. I'm not good enough to handle it. 간단하죠? 여기에 있기에는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수준이 안 맞아. 내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얘기할 때 I'm not good enough to be here. 얼마나 쉬워요. 그녀와 결혼하기에는 아유 내가 너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뭐 어떤 차이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I'm not good enough to marry her. 그래서 marry her. 이때 with 안 쓰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네, 그래서 옛날 노래 보면은 I'm gonna marry her someday. 이거 marry with라고 쓰시면 안 돼요. 그건 A와 B를 결혼시키는 거예요. marry A with B 해가지고 주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주례 선생님이. 예, 근데 어쨌든 표현은 marry someone 아니면 get married to. 시집가다, 장가가다 할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걸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역부족이다 얻기에는. 오케이, your turn. 맞습니다. Get it, achieve it, 아니면 I'm not good enough to reach for it.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난 그걸 다루기에는 내가 역부족이야. Deal with 아니면 your turn. 맞습니다. To handle it. 됐고요. 여기에 있기에는 내가 역부족이야. 맞지가 않다고. Out of league, out of my league. 그렇잖아요. 그죠? 내 부류가 아니야. 라고 해서 your turn. 그렇죠. I'm not good enough to be here. 됐고요. 맨 마지막으로 그녀와 결혼하기에는 내가 안 맞아. 역부족이야. 자, 그래서 바로 your turn. 맞습니다. I'm not good enough to marry h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이니까 사실 둘이 사랑하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살짝 늘려볼게요. Let's practice more. 그들과의 협상을 이끌어내기에는 내가 역부족이야. 맨 처음에 봤었을 때, give it a try에서 봤었을 때는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I'm not good enough to, 그 다음에 협상을 이끌어내다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m not good enough, 됐죠? 뭐 하기에는요? 그렇죠. 협상이 영어로 뭐예요? Deal, D-E-A-L. 그런데 그 협상에 다다르다 해서 reach a deal 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to reach a deal, 누구와? With them. 되게 쉽죠, 알고 보니까. reach라는 단어 대신에 strike라는 단어 쓰셔도 돼요. S-T-R-I-K-E. 협상을 촥 해내는 거죠, 그죠? Strike a deal. Strike a deal. So I'm not good enough to reach a deal with them. 자, 이 상황을 처리하기엔 내가 역부족이야. I'm not good enough to handle까지는 아까 나왔습니다. This situation 해서 연결하시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I'm not good enough to handle this situation. Alrigh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예술가가 되기엔 내가 역부족이야. 아까 be 나왔었잖아요. I'm not good enough. 뭐 하기에는요? To be an artist. To be an artist.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술가는 뭐 타고나는 것도 있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뭐 타고나는 게 더 중요하다? 아닙니다. 사실은 타고나지 않았는데 노력을 해서 엄청나게 멋진 예술가가 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 물론 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만큼 즐기면 능력도 생기더라. 그래서 부담되시면 버리셔도 되고요.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시면 이것과 함께 정리합니다. What is that? Try it again.

Are you ready to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한번 가볼까요? 아, 내가 그들과의 협생을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이야라고 했더니 당연히 긍정적인 사람이면 어떤 얘기를 해줄까요? 야, 너 자신을 믿어. 그러면 일이 잘 해결될 거라고. 자, 그러면 뭐라고 자신감 없게 얘기합니까? I'm not good enough to reach a deal with them. I mean, I'm not good enough to strike a deal with them. 그랬더니, Hey, believe in yourself. 스스로를 믿으라니까. Then you will make it happen. Make까지만 써도 되고요. 그런 좋은 결과를 일어나게 할 것이다. You will make it happen까지 쓰셔도 되겠습니다.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But you can see me anytime you want, just right here, EBS입니다. CO.KR 오셔서 마음도 남겨주시고 다른 분과 함께 링크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 건강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confidence. Thanks a lot. Bye.

0: 벌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 Go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궁금하시죠? 길지도 않고요, 짧지도 않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얼마나 내가 잘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Give a shot.
1: The Reed Island is colored with sunset. The scenery makes me envy these people living in the nature,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The life on the island began pushing and pulling, now walking together. This may be the reason they aren't leaving the reeds.
0: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셨어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몸으로 변화를 느끼면서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주세요. Walking. 발음 주의하시면 되죠? 걷고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는 또 다른 단어들과 이어져서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scenery makes me envy these people living in the nature,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The scenery makes me envy these people living in the nature,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2. Now walking together. Now walking together.
0: 네,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우리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scenery makes me envy these people living in the nature,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그 경시는요, 몸으로 변화를 느끼면서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부럽게 만들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문장이 좀 길죠,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세요. 자, 두 번째 문장도 주세요. Now, walking together. 이제 같이 걸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네요. 전체 이야기 질문 보면서, 자막 보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take a listen.
1: The Reed Island is colored with sunset. The scenery makes me envy these people living in the nature,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The life on the island began pushing and pulling, now walking together. This may be the reason they aren't leaving the reeds.
0: Ready to enjoy y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All right,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자, the with their. 모두 다 기능어. feeling. 앞글자 소리 제대로 내시면 되죠. 필링 아니에요, 여러분. 필링하게 되면 의미가 완전히 변합니다. feeling the change. 이거 발음하실 때도요. change 끝까지 발음하지 마시고요. 최, 에, 이불의 강세를 꽉 주세요. change. change. with의 the, there의 the. 겹자음입니다. 첫 번째 th 발음 생략. with there. with there. 이렇게 들리면 되죠. with their body. 이때 the 사운드가 아와 이라는 모음 사이에 껴있어요. 철자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소리 강모음 양모음 사이에 껴있어서 우리 귀에 들릴 때는 body가 아니라 body, 리에 들리게 된다는 거 머릿속에 입력하시고 연습해보세요. Go listening 1.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잘하시네요. Go listening 2.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Okay, Google Listening 3,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try it. The scenery makes me envy these people living in the nature,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One more time.

0: The scenery makes me envy these people living in the nature,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Great job.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간단하네요. 한 단어. 주의하실 건 L이 묵음이라는 거. Walking, walking. 크 발음이요. 살짝 된소리가 나서 walking보다는 walking, walking 하시면 됩니다. Walking 갑니다. 고고 리스닝 1, walking. 고고 리스닝 2, walking. 고고 리스닝 3, walking.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it a try. Now walking together. 한 번 더. Now walking together. Great job.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The scenery makes me envy these people living in the nature,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The scenery makes me envy these people living in the nature,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2. Now walking together. Now walking together.
0: 네, 여러분, 확연하게 영국식 발음과 북미권식 발음이 다르네요. 우리는 walking 이렇게 북미권에서는 발음하는데 영국식은 walking 이렇게 오에 가깝게 들리게 됩니다. 구분하세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문장 내용 볼게요. The Reed Island, 갈대 섬, 빈칸. 첫 번째 빈칸에 is colored with sunset. 뭐뭐로 물들어 있다. 일몰로 물들어 있습니다. 갈대 섬이요. 일몰로 물들어 있습니다. The scenery makes me envy these people. 자, 그 경치, 뭐 풍경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부럽게. 누구를? These people.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Living in the nature. 자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아하, 느끼면서 변화를요. 뭐의 변화? With their body. 몸소. 자신의 몸으로 그 변화를 느끼면서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The life on the island began. 섬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빈칸 이어지죠. Pushing and pulling. 밀고 당기고 이런 의미잖아요. 서로가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것이 시작됐다는 거죠. Now blank together. Walking together.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소리가 walking과 working. 되게 쉬운데 간혹 말할 때 혼란스러우시죠? 연습 부족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익혀주시고요. 이제 함께 걷습니다. This may be the reason. 이것이 이유일지도 몰라요. They aren't blank the reason인데 빈칸에 들어갈 말이 living이에요. Living, 즉 그들이 갈대를 떠나지 않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때 living이라는 단어 발음하실 때 living 길어요. 짧게 living, 요건 철자가 다르죠. 역시 소리의 차이점을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이야기 알아봤는데요.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100% 도전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2: The Reed Island is colored with sunset. The scenery makes me envy these people living in the nature, feeling the change with their body. The life on the island began pushing and pulling. Now walking together. This may be the reason they aren't leaving the reeds.
0: 네, 오늘도 열심히 따라와 주셨죠? 수고 많이 하셨어요. www.abc.co.kr 오셔서 반복 학습 don't forget that. Alright?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헷갈려 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 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similar words. Crack versus shatter. Crack versus shatter.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crack 그리고 shatter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는요, crack입니다. 이거는 갈라지다 혹은 금이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외래어로 이제 crack 이런 식으로 많이 발음하시잖아요. 뭐 crack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로는 이름절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Crack, crack. 그래서 최대한 연결해 주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Crack.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crack은 간단하게 어떤 것에 뭔가 금이 갈 때 crack라고 합니다. 그리고 crack 같은 경우는 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고 명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kay, 문장도 한번 볼게요. The mirror was cracked and dirty. My lips are dry and cracked. Crack two eggs into a bowl. Crack, 갈라지다, 금이 가다. Crack.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mirror was cracked and dirty. Okay, 여기 같은 경우는 crack에다가 ed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거울은 금이 가고 더러웠어. 그래서 금이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cracked. The mirror was cracked and dirty. The mirror was cracked and dirty.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My lips are dry and cracked. 내 입술은 건조하고 갈라졌어. 그래서 갈라진 상태로 여기서도 형용사 ed를 붙였습니다. My lips are dry and cracked. 한번 해볼게요. My lips are dry and cracked. Very good. 여기서 ed를 붙일 때는 바로 되게 가벼운 t 발음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cracked. Cracked.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달걀 두 개를 깨서 그릇에 담아. 그래서 여기처럼 동사로 사용할 수 있어요. Crack two eggs into a bowl. 주로 레시피 같은 데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Crack two eggs into a bowl. Crack two eggs into a bowl. 다음 단어는 shatter입니다. 이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일단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볼게요. 네, shatter 같은 경우는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미국식 발음으로 중간에 이렇게 TT가 있으면 이렇게 가벼운 D 발음이 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better, 그쵸? butter, okay? matter 이런 식으로 똑같이 여기서 shatter보다는 shatter 해볼게요. shatter, shatter, very good. okay, shatter는 crack와 다르게 이거는 산산조각 이내는 거예요. 이럴 때는 shatter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뭔가 유리가 딱딱한 바닥에 부서질 때 산산조각 내잖아요. 그런 거를 shatter라고 합니다. 네, 문장도 한번 볼게요. The ball shattered the window. The cup shattered into tiny pieces. Don't shatter my dreams. Shatter. 산산이 부서지다. Shatter.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ball shattered the window. 그 공은 창문을 산산조각 냈어. 그래서 어떤 아이가 공을 던졌는데 뭐 야구공이 이제 창문을
창문에 이제 던져가지고 산산조각 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금이 간게 아니고 작은 조각이 막 내면서 부서진 거예요. 그럴 때는 shatter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로 the ball shattered the window. The ball shattered the window.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cup shattered into tiny pieces. 그 컵은 산산조각 났어. 그냥 부서진 게 아니고 산산조각 났어. The cup shattered into tiny pieces. The cup shattered into tiny pieces. 여기서는요, shatter라는 동사 안에서도 산산조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미세한 작은 조각들로 이제 이게 부서졌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더 반복해서 into tiny pieces. 이런 식으로도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The cup shattered into tiny pieces. 마지막 문장입니다. Don't shatter my dreams. 무슨 말일까요? 뭔가 내 꿈에 대해서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너무 현실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면 내 꿈을 산산조각 내지 마. Don't shatter my dreams. 이런 식으로도 재밌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Don't shatter my dreams. Don't shatter my dreams.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crack. 이거는 뭔가 갈라질 때, cracked.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쓸 수도 있고요. 뭔가 동사로도 갈라질 때, crack. 그리고 금이 갈 때도 crack.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shatter 같은 경우는 진짜 산산이 뭔가 부서질 때 이거는 shatter를 사용합니다. 주로 유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부서지죠. shatter. 오케이, 발음은 shatter보다는 shatter. 오케이, crack 하고 shatter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e mirror was cracked and dirty. The mirror was cracked and dirty. The mirror was cracked and dirty. The mirror was cracked and dirty. The mirror was cracked and dirty. The ball shattered the window. The ball shattered the window. The ball shattered the window. The ball shattered the window. The ball shattered the window. Well done, everyone.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www.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and you can watch them all for free. Okay,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and of course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음주운전 관련된 주제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음주운전 단속 관련된 얘기들 지난번에 정리를 좀 해봤었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처벌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윤창호법 이후로 이제 아무래도 음주운전 처벌 수위들도 상당히 좀 강화됐고요. 규정들도 강화가 됐죠. 이제 면허 정지되는 기준도 더 강화가 됐고, 그 다음에 사망사고라든가 아니면 상해사고를 냈을 때그 처벌 수위도 상당히 있죠.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거의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게 형량도 강화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처벌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된 규정이 있고요. 강화된 처벌이 있습니다. 규정과 처벌을 부르는 단어는 약간은 다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규정은 regula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regulations. 강화된의 의미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stronger regulations. 그죠? 그러면 좀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나 그냥 단속 규정 자체가 강화된 거잖아요. 처벌 이전에 기준 자체가 강화된 거니까 stronger regulations. stronger regulations. 들어보세요.
1: Stronger regulations. Stronger regulations.
0: 처벌에도 stronger 쓸 수는 있어요. stronger penalties 써도 되는데, 이왕이면 다른 비교급 하나만 써볼게요. stiffer penalties. stiff도 약간 좀 강화됐다는 의미로 많이 써요. stiff penalty, stiff 이거 자체가. 그래서 약간 딱딱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뻣뻣한의 느낌인데, 뻣뻣한 처벌. 목이 아플 때 이러면, 와, my neck is stiff 이러잖아요. 이거 우리 방송에서 했었는데요. my shoulders are stiff. 뻣뻣한의 느낌인데, 뻣뻣한 처벌은 결국엔 강화된 처벌을 말합니다. 그래서 stiffer penalties, 그러면 이건 처벌 수위가 아주 강화됐다는 느낌입니다. 이두개 같이 이렇게 쌍으로 외워볼게요. stiffer penalties, 들어보세요.
1: Stiffer penalties. Stiffer penalties.
0: 그다음에 강화하다라는 의미로 쓸수 있는 동사도 몇개 찾아봐야겠죠? 이건 비교급 형용사잖아요. be strengthened. be strengthened, strong, strength, 힘이죠? 거기다 en 붙이면 동사가 되고, ed 붙여서 be strengthened 하면 강화되다, be beefed up, beef up, 요거는 beef가 소고기죠? 근데 이게 동사로 쓰여요. beef up 하면 뭐예요? 강화하다라는 얘기야. 뭐 고기 먹고 뭐 힘이 세졌대. 전 이렇게 예전에 외웠는데, beefed up, be beefed up 이러면 강화되다. 자, 요두개 들어볼게요.
1: be strengthened, be strengthened. Be beefed up. Be beefed up.
0: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과 처벌이 강화된 상태다. 그러면 이미 강화된 규정과 처벌이 있다. 이렇게 영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있다라는 식으로. There are, 있다. Now, there are now, 이제 있다. Stronger regulations and stiffer penalties for drunk driving. 뭐에 대한의 연결어는 for죠. For drunk driving. 음주운전에 대한 좀더 강화된 규정과 처벌이 있다. Stronger, stiffer. 방금 전에 이왕 배웠으니까 써본 겁니다. There are now, 끊어요. There are now, 힘주고. There are now stronger regulations and stiffer penalties for drunk driving. 강세 주면서 들어보세요.
1: There are now stronger regulations and stiffer penalties for drunk driving. There are now stronger regulations and stiffer penalties for drunk driving.
0: 일단은 면허 취소 정지 쪽은 하나는 suspended, 하나는 revoked 이런 단어를 씁니다. Get suspended. Your license can get suspended. Suspended. 정지되는 거예요. 효력이 정지되는 거죠. 면허증의 효력이 정지되는 걸 get suspended. 아예 취소되는 겁니다.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Get revoked. 법적 효력이 상실되다라는 뜻이에요. Get revoked. 들어보세요.
1: Get suspended. Get suspended. Get revoked. Get revoked.
0: 벌금은 fine이라고 하죠. Fine. 자, pay a heavy fine. heavy가 무거운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약간 많은 액수를 말합니다. pay a heavy fine. 벌금 액수도 제법 많이 냅니다. 자, 무거운 벌금을 내다. pay a heavy fine. 들어보세요.
1: Pay a heavy fine. Pay a heavy fine.
0: 자, 면허 정지나 취소, 벌금. 감옥에 갈 수도 있죠. 자, go to jail. 쉽게 그냥 감옥 가다. go to jail. 그 다음에 do some jail time. 자, 이건 징역형을 살다 이런 것처럼 jail이 감옥이니까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다는 얘기예요. do some jail time 혹은 go to jail. 감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1: go to jail. go to jail. do some jail time. do some jail time.
0: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그렇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처벌 수위는? Your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 can get suspended.

0: suspended or revoked. Get 한번 생략했어요. Get suspended or revoked. 붙여서 정지 취소. 뭐뭐 하면 if you get caught for DUI. 자, 이거 잘 보세요. Get caught. 잡히는 거죠. Catch의 과거분사. Get caught. I got caught. 나 잡혔어. 즉 적발됐어. If you get caught, 뭐에 대해서? For DUI. 항상 for예요.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면허정지 혹은 취소. 됐죠? 들어보세요.
1: Your driver's license can get suspended or revoked if you get caught for DUI. Your driver's license can get suspended or revoked if you get caught for DUI.
0: 자, 최소 3년의 형량. 그럼 최소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요. 형량을 영어로 뭐라 할까요? Sentence라고 그래요. Sentence. 그죠? 그건 잠시 후에 여기서 한번 써볼 거고요. Life sentence 해가지고. 이건 그냥 prison도 감옥이거든요. Jail도 저기 감옥이고 prison도 감옥인데 at least 3 years in prison. 감옥에서 최소 3년은 있어야 된다. 최소 3년의 형량. At least 3 years in prison. 들어보세요.
1: At least 3 years in prison. At least 3 years in prison.
0: 자, 무기징역 뭐라 하냐면요. Life sentence. Life sentence. 선생님 이거 문장 아닌가요? 맞아요. 문장이란 뜻인데 두 번째 뜻이 뭐예요? 형량이에요. 형량. Life sentence. 무기징역. Get. 받았어. 무기징역을 받다. Get a life sentence. Get a life sentence. 그죠? 음주운전 사고도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까지 올라갔습니다. 들어보세요.
1: Get a life sentence. Get a life sentence.
0: 오케이. 자, 이 단어 알아둘게요. 음주운전 재범에만 쓰는 건 아니고 특정 범죄를 저지르고 또 저질렀어. 사기 전과 3범, 4범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repeat offender라고 그래요. Repeat offender. Repeat offender라고 하면 offend는 어기다. 뭘 위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offender 하면 법을 위반한 사람인데 repeat 또 아유, 음주운전 지금 세 번째 걸린 겁니까? repeat offender죠. repeat offender. 들어보세요.
1: repeat offender. repeat offender.
0: 자, 그럼 문장에 넣어볼게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최소 3년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 최고 무기징역까지죠. 최소니까 at least 3 years in prison을 get, 받을 수 있다. 해볼까요? 자, 사망사고 내면 음주운전으로 you can get at least 최소 3 years in prison if you kill someone. 사망사고를 내면 in a drunk driving accident. 음주운전 사고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최소 3년형을 받을 수 있다. 문장은 좀 길지만 요거 잘 보면 if를 나누고 양쪽으로 보면 문장 영작 가능하거든요. 해볼게요. You can get at least 3 years in prison if you kill someone in a drunk driving accident. 되죠? 들어볼게요.
1: You can get at least 3 years in prison if you kill someone in a drunk driving accident. You can get at least 3 years in prison if you kill someone in a drunk driving accident.
0: Okay. 자, 오늘은 이제 음주운전 처벌 관련된 단어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어, stiffer penalties, 강화된 처벌이죠. 들어볼게요.
1: stiffer penalties, stiffer penalties.
0: 취소 정지, 정지가 get suspended, get revoked. 들어봅니다.
1: get suspended, get suspended, get revoked, get revoked.
0: 최소 3년의 형량, at least 3 years in prison. 들어볼게요.
1: At least 3 years in prison. At least 3 years in prison.
0: 좋습니다. 자,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경우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를 패턴으로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일이 생소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핵심 패턴은요, 바로 I am new to 무엇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생소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핵심 문장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저요, 신입사원이에요 라고 해서 그 일이 지금 생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럼 어떠한 것이 생소하다? I am new to 무엇? 어떻게 문장이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어떠한 것이 새롭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명으로 표현을 했어? 그쵸, 바로 무엇 is new 혹은 무엇이 복수일 때는 무엇 are new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와, 그게 새롭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저는 새롭습니다 라고 해서 I am new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에 있어서, 어떠한 것에 있어서 정말 새로워서 생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전치사 to를 붙여서 I am new to 무엇 하면은 이 무엇 자리에 분야라든지 어떠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은 그 일, 그 관련된 것들이 정말 새로워서 생소합니다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너무 새로워서 생소한 분야입니다. 생소한 일이에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쓸 수 있는 I am new to 무엇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요, 신입사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지금 제가 생소해요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I am new to 무엇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라고 해서 I am new to the job 혹은 그 회사에서 제가 처음입니다. 그 회사가 생소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I am new to the company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 신입사원이에요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am new to the company. 한 번만 더. 시작. I am new to the company 라고 해서 저 신입사원입니다 라는 표현 I am new to the company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저 지금 이 도시가 처음이에요. 저 여기가 처음이에요. 저 여기 아직 좀 생소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동네가, 이 도시가 처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this city를 넣으세요. I am new to this cit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렇죠. 전 아직 이 동네가 생소해요. 혹은 저 여기 아직 처음입니다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am new to this city. 한 번만 더. 시작. I am new to this city 라고 해서 저 여기가 처음이에요. 저 여기 아직 생소합니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저 이 일이 생소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방금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신입사원입니다 라는 표현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일이 아직 좀 생소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this job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I am new to this job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아직 손에 안 익어가지고 좀 생소합니다 라는 의미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am new to this job. 한 번만 더. 시작. I am new to this job. 해서 전 아직 이 일이 생소해요. 아직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런 표현들 I am new to this job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저 그 분야는 아직 생소합니다. 그 분야가 처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개 분야라는 거는요, subject 혹은 field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분야를 학문으로 얘기를 할 때는 subject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일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는 대개 field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field는 원래 들판이지만 그렇죠. 회사 용어에서 여러분이 아 내가 그 필드, 저 필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아직 그 분야는 좀 생소합니다. I am new to the field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new to the field. 한 번만 더. 시작. I am new to the field. 라고 해서 그 분야가 생소하다 라고까지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

0: 것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생소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I am new to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장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들을 여러분이 저 그거 좀 생소해요 라고 할 때는 I am new to it으로 얘기라는 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I'm new to the company. I'm new to the company. I'm new to this city. I'm new to this city. I'm new to this job. I'm new to this job. I'm new to the subject. I'm new to the subject.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변형을 해서 좀 응용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문장을 길게 늘려볼 수 있는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저 신입사원입니다 라는 거, 그쵸, 바로 I am new to the company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신입사원이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그것이 생소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그쵸, 바로 Are you new to 무엇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신입사원이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Are you new to the company?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Are you new to the company? 한 번만 더. 시작. Are you new to the company?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신입사원이세요? 라는 질문 되고 Are you new to 무엇으로 얘기를 해서 그 일이 처음이세요? 혹은 이 도시가 처음이세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I am new to 무엇으로 여러분이 또 답변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 제가 그 분야가 아직 생소하거든요 라는 걸 I am new to the field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을 살짝 과거로 되솔려 가지고요, 아 저요 그때 그 분야가 생소했었어요 라고 과거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여러분이 생소할 때는, 그쵸, I am new to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면 과거에 제가 생소했습니다. I was new to 무엇으로 얘기를 해서 저 그 분야가 생소했습니다 라는 답변 I was new to the field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was new to the field. 한 번만 더. 시작. I was new to the field 라고 해서 과거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I was new to 무엇으로, 현재로 얘기를 할 때는 I am new to 무엇으로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어떠한 분야, 어떠한 일, 혹은 정말로 지금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 그런 것들의 생소에서 처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 am new to 무엇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안녕하세요. 자,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Your 10-minute happiness. 도전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미 도전 여러 번 해봐서 그걸로 다 정리가 됐으면 그 이전 것도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10분 동안만 마음을 비우시고요. 편하게 출발하시면 됩니다. The first step is, as you know,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shot? 한번 해보셨나요? 자, 같은 뜻이요. Did you give it a try? Did you give it a go? Did you give it a shot? 같은 표현입니다. 어쨌든 한번 해보다.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냥 외우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You're wasting your time, okay? If you're just trying to memorize what is given to you. 그냥 주어진 걸 외우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 필요한가,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굴 믿어야 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어떻게 알아가 포인트고요. 누구를 뭐뭐 해야 될지. 그러면 후까지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미 힌트는 드렸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How do you know? 너 어떻게 알아? Who 다음에 뒤에 동작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How do you know의 발음은 How do you? How do you처럼 들려요. 자, 요거는 외워봐야 포인트가 없으니까 외우라고 드린 게 아니고 아, 도전해보고 힌트를 얻어보자. 실제 연습은 어디서 이어집니까? The real practice is waiting for you, right?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 어떻게 하라는 동의라고요. 뭐뭐 할지, 누구누구누구도 다 똑같습니다. 아, 동사 하나만 바꾸면 되는구나.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사실은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동작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자신이 없을 때 너는 어떻게 하는 거야? 비결이 뭔데? 혹은 그거 확신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느낌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 How do you know? 다음에 who? 간단하죠. 근데 믿다라는 걸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까지만 쓰면. 그래서 뒤에 trust를 쓰는데 그걸 연결해야 되니까 to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How do you know who to trust? to가 없다면 누구를 뭐죠? 이게 믿다 누구 알아. 이상하잖아요. 누구를 믿는 것을 알아. 라고 해서 바로 who to trust. 됐죠? 네, 그 다음에 누구를 뽑아야 될지 어떻게 알아? 뽑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ick, 고르다, choose도 있고요. 아니면 뭐 elect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단어 한번 choose 써볼까요? 뭐 pick 쓰셔도 상관없고요.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who to pick? How do you know who to choose? 됐습니다. 누구를 초대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 이제 다시 쓸 수 있겠죠? 제가 말씀 안 드리고 한번 먼저 볼까요? 그러면 your turn. 자, how do you know who to invite. 맞습니다. 아, 전부 다 여기에 있는 후가 초대하는 그 사람, 고르는 누구, 신뢰하는 누구. 아,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뒤에 아무도 없어도 되는 거구나. 왜? 앞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누구한테 투표를 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vote for.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How do you know who to vote for? How do you know who to vote for? 뭐, 선거는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믿는 사람을 예, 그렇게 뽑으면 되는데 평소에 하는 말과 언행이 그렇죠 예, 행동이 일치하는가 거짓말을 하고 표 얻을 때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자기 한 말 다 어기는가 안 어기는가 이런 것만 잘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how do you know who to vote for? Who to vote for?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발음은요. who 다음에 나온 to는 who로처럼 늘립니다. who로.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요거를요. 여러분, 네 가지인데 바로 기회 드릴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될지 어떻게 알아? Your turn. 네, who to 이거죠. How do you know who to trust? 누굴 뽑아야 될지 어떻게 알아? Your turn. 네, how do you know who to choose? 누굴 초대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How do you know who to invite? 됐고요. 누구한테 투표를 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 자, 투표해요. 자, 여러분, your turn. 네, how do you know who to vote for? 됐습니다. 그러면 더 한번 연결해 볼까요? Step 2. 이 상황에서 누굴 믿어야 할지 어떻게 아는데? 다 나왔잖아요, 이미. 느낌, 어감, 누언스라고 하죠. 예, 누언스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How do you know? 됐어요. 되게 쉽죠. 누굴 믿어야 되는지. Who to trust? 간단하죠? 아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in this situation. 아, 멋진 말인데 그냥 쭉 연결되네. How do you know who to trust in this situation? 빨리 하면, hey, how do you know who to trust? Who처럼 들려요. Who to trust in this situation?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누굴 뽑아야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how do you know who to choose? 아까 나왔잖아요. How do you know who to choose?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위해서니까 for this project. For this project.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맨 마지막으로요. 바로 이거죠. 결혼식에 누구를 초대할지 어떻게 알지? 누구를 초대하고 누구를 빼고 다 오라고 하면 너무 저기고 민폐가 될까봐 오히려 그분들한테. 그래서 예, 사실은 뭐 요즘에는 가장 적은 예, 그런 조그마한 하우스 웨딩 스타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보리밭 가서 이렇게 결혼 예,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실용적이고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굴 초대해야 될지 How do you know who to invite? How do you know who to invite? 그 다음에 어디를 초대하는 거예요? Invite에 걸리는 거예요. Invite 사람 to your wedding.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여기 이미 나왔으니까 Who to invite to your wedding? Who to invite your Who to invite to your party?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try it again.

Let's check it out in a dialogue for the last time. 한번 가볼까요? 이 상황은, 그쵸? 이 상황에서 누굴 믿어야 될지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빼놓고는 다 일단 의심을 해봐. 자, 그러면 How do you know who to trust in this situation?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n this situation 됐고요. 그랬더니 반응은요. 의심하다가 뭐예요? Doubt예요. Doubt everyone. 너를 제외하고 except yourself. 다른 말로 하면 but입니다. but이 그러나 했던 말고 제외하고의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의심에서 시작되지만 한번 믿으면 또 신뢰를 줘야 되겠죠? 여러분, if you don't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at to do. Visit our website. 알겠죠? 네. 다음에 여러분, 주위 분들과 많이 나눠주시고요. 좋은 에너지고요. 멋진 하루,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0: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1: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2: 아, 뭐야 이거?
1: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제가 한창 영어 공부를 했었을 때요, 항상 원하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똑똑해지는 거였어요. 그냥 단어 딱 보면 곧장 외워지고 문법 같은 것도 그냥 한 페이지 읽으면 모두 다 흡수되는 그런 두뇌를 내가 타고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똑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께서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 봐요. 지능이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남기셨거든요. Intelligence is the ability to adapt to change.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ntelligence is the ability to adapt to change. Intelligence라는 것은 지능이란 뜻이죠. 즉, 지능이란 것은 똑똑하다는 것은 이라고 시작하는 이 문장,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볼 문법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The ability to adapt. 우리 지난 시간부터 해서 투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여기 사용된 to adapt도 투부정사가 사용된 것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눌 투부정사는 어제의 그것과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자, 명사가 먼저 앞에 있고요.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온 경우 이 투부정사가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할 이라고 해석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사와 같이 해석을 하면 뭐뭐 하는 무엇 또는 뭐뭐 할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것을 용어로 조금 어려운 용어로 설명을 하자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부르고는 합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게 이걸 외우시라는 뜻이 아니라 많은 문법책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뭔가 더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이런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문법책이든 인터넷이든 좋다는 거, 도움이 된다는 거, 이런 측면이니까 용어가 크게 중요하진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생김새와 해석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생각해 보시면서 예문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 뭔가 어려워 보이죠? 투부정사의 뭐 형용사적 용법 이러면 어려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써왔습니다. 이런 문장,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거 우리가 회화 공부하면 맨날 말하는, 맨날 연습하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여기 보면 something to drink, to drink 앞에 something이라는 것이 사용된 거 볼 수가 있죠. 이 to drink가 마실이라는 뜻으로 형용사로서 해석이 되고 있어요. Something to drink, 마실 무언가를 would you like, 당신은 원하십니까? 그래서 마실 것 좀 가져다 드릴까요? 이런 뜻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이미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예문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John always carries something to eat in his bag. 같은 맥락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John always carries. 존이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근데 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Something to eat. 먹을 만한 무언가를 in his bag, 그의 가방에 존은 항상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something to eat. 뭔가 먹을 만한 무언가. 그래서 그냥 쉽게 먹을 것 정도로 해석이 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한 예문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장도 참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e have no time to waste. We have no time to waste.

없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 투부정사가 time이라는 명사 뒤에서 사용돼서 뭐뭐 할이라고 해석되는 케이스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오늘의 문법 포인트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올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intelligence is the ability to adapt to change라고 적혀있는 거 볼 수가 있죠. intelligence, 지능이란 것은 즉 똑똑하다는 것은요 is the ability, 바로 그 능력이랍니다. 능력이래요. 근데 그게 어떤 능력이래요? To adapt. 적응을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Adapt가 적응하다라는 뜻이니까 the ability to adapt, 적응하는 능력.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무엇에 적응하는 능력이래요? To change. 참고로 to change는 투부정사 아닙니다. Change가 그냥 명사로 쓰인 거예요. 해서 adapt to something이 무엇에 적응하다는 뜻이라는 거 이거 헷갈릴 수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면서 정리를 해보면 지능이란 것은 똑똑하다는 것은요. Change, 변화에 적응을 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암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지능이죠. 하지만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능력 그게 바로 그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라고 스티븐 호킹 박사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활용해서 문장들 몇 가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먼저 읽어봅니다. 엄마는 항상 나에게 집안일을 시켜요. 이건 불평할 게 아니에요. 집안일은 엄마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남편도 하고 아빠도 하고 이제 온 가족이 다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하는 게 당연한데 어린 마음에 이런 불평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런 문장도 방금 우리가 배운 것을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주어 My mother. 내 엄마는 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항상 나에게 뭔가를 시킨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엄마는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My mother always has. 항상 가지고 있어. 자, 뭘 가지고 있냐면 집안 일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한 집안 일이냐면 나를 위한 집안 일들인 거죠. Chores for me. Chores for me. 그리고 마지막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To do. 내가 할. 할이라고 요 to do 해석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배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의 해석 방법이잖아요. 해석을 해보면 자, my mother, 엄마는 always has,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chores, 집안일들을, to do, 할 집안일들이죠. 근데 그게 누가 할 집안일들인 겁니까? for me, 내가 할 집안일들이 되는 거죠. 직역을 하면 그래서 엄마는 항상 내가 할 집안일들을 가지고 계세요가 되지만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의역되면 항상 엄마가 나한테 집안일을 시켜요. 이렇게 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번만 읽어볼게요. My mother always has chores for me to do. 좋아요. 다음 문장 어때요? 제인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인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Jane looks like. 제인이 뭔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처럼 보이는 거냐면요. She has.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Something.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언가가 바로 to tell you. 당신에게 말할 무언가라는 거죠. 요게 우리나라 말로 제인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만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Jane looks like she has something to tell you. 한 번 더. Jane looks like she has something to tell you.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요. 그 똑똑하다는 거. 암기력도 중요하고요. 이해력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뭔가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김승규였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표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동안 오늘 했던 개구리 자세 하고 계셔도 괜찮고요. 편하게 계셔도 괜찮으니까요. 오늘의 영어 표현 a desperate attempt였어요. A desperate attempt. Desperate 하면은 절박한, 절실한 이런 뜻이고요. Attempt, 시도라는 뜻인데요. 절박한 시도겠죠? 좀 굉장히 거창한데 제가 아까 전에 don't make a desperate attempt by to put your feet by sending your hips up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두 발을 땅에 두려고 너무 그렇게 절박한 시도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신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좀 큰 단어처럼 들리는데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대화문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화문 볼게요.

0: hungry. I'm about to pass out. But you ate 30 minutes ago. I know, but that was 30 minutes ago. I'm going to make one more desperate attempt to call that chicken place. Oh, heavens.
1: 네, 첫 번째 대화 봤어요. I'm so hungry, I'm about to pass out.
0: I'm so hungry 다음에 that가 생략이 되는데요. 생략해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I'm so hungry, 너무 배가 고파서 I'm about to pass out. 지금 pass out, faint라는 단어와 병행해서 쓸 수 있어요. 기절하다입니다. 너무 배고파서 쓰러질 것만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구가 But you ate 30 minutes ago. 근데 너 30분 전에 뭐 먹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I

0: 맞죠? Make an attempt 이렇게 시도를 하다 해서 do an attempt 이렇게 안 하고요. Make an attempt 이렇게 얘기합니다. So, I'm going to make one more desperate attempt. 한 번만 더 절박한 시도를 할 거야. To call that chicken place. 그 치킨집에 다시 전화를 하러 절박한 시도를 할 거야. 아까는 전화를 안 받았던 모양이어서 다시 한다고 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Oh heavens 이럽니다. 맙소사 이런 뜻이에요. 맙소사. 그래서 두 번째 대화도 보러 갈게요.
1: Do you like this dress? How does it look on me?
2: It's barely covering any part of your body.
1: So you're saying it just looks like a desperate attempt?
2: Exactly.
0: 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대화도 봤는데요. Do you like this dress? 이 원피스 어때? You like it? 마음에 들어? How does it look on me? 나한테 어때 보여? How does it look on me?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It's barely covering any part. 이럽니다. Barely, 간신히. Any part of your body. 지금 옷이 조금 그런가 봐요. It's 간신히 너의 어떤 부위도 잘 가려주지를 않아.
2: So you're saying, 그러니까 네 말은 It just looks like a desperate attempt.
0: 너무 절박해 보인다는 뜻이지? 너무 절박한 시도 같아 보인다는 거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Exactly. 정확히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문 다 살펴봤어요. A desperate attempt. 이제 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우리 마무리할게요.
1: Yay! So, we did the frog, right? How does your hips feel?
2: Good?
1: I hope so.
2: So next time, we will do a seated spinal twist.
0: 아, 오늘 우리 같이 개구리 자세에서요. 골반을 열어주는 동작이었죠. 발이 땅에 닿지 않아도 전혀 괜찮으니까요.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골반 열어주시게. 아, 다음 시간에는 다리를 접어서 하는 척추 트위스트 해볼 겁니다. 그리고 영어 표현은 a desperate attempt 같이 공부해봤어요. 절박한 시도라는 뜻이었죠. 거창하게 들려도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알아두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볼 때까지
1: I will see you so soon. Have the best day ever. Okay? Bye!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이번 주에 이야기를 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Right. 자,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할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n particular. Yes. My daily routine includes waking up early and fasting.
0: 네. My daily routine includes라고 하면은 저의 정해진 일과는 이런 것을 포함합니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저는 매일 뒤에 나오는 내용을 합니다라는 뜻이죠. Waking up early and fasting. 저는 매일 일찍 일어나서 단식을 해요. 라는 내용이에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실 분은요.
1: We have Margarita, who's from the UK.
0: 네, 마가리타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럼 요약 문장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1: Margarita 씨,
0: 나와주세요.
2: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intermittently fasting for about 16 hours,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intermittently fasting for about 16 hours,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intermittently fasting for about 16 hours,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0: 정해진 하루 일과를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문장 같이 보겠습니다.
1: So, Margarita said,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intermittently fasting for about 16 hours,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0: 네.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A, B, and C. 이렇게 A, B, C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뭘 하냐면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intermittently fasting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신 표현일 거예요. 우리말로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예요.
1: Intermittently fasting.
0: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시간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하고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저녁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okay. nice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운동이라기보다는 it's a nice experience. It's a good workout.
1: It's a good workout.
0: Yeah, it's
1: right.
0: not like
1: Maybe it's not a pleasant yeah, experience, not pleasant, but nice sure. as in she works out well.
0: 네. 그래서 right. 제대로 된 그리고
1: Oh, that's a good one. 네. 제대로 된.
0: 맞아요.
1: 올바른.
0: 네. 그래서 여기서 nice랑 nice랑 intense 워크아웃 운동을 하려면 잘 한다는 거는 제대로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1: Yeah.
0: 땀도 나고. 그래서 nice하고 intense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저녁에 하는 것이 하루 정해진 일과라고 하네요.
1: Perfect. Let's review our speaking summary.
2: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intermittently fasting for about 16 hours,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intermittently fasting for about 16 hours,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My daily routine consists of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intermittently fasting for about 16 hours, and then having a nice, intense workout in the evening.
1: �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주제는 뭐죠?
1: We're talking about routines or daily routines.
0: Daily routines, 정해진 일과에 대해

0: again, 다시 그렇게 하기를 시작하고 싶어요.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Nowadays, I wake up at around 7 a.m. And that's all because I'm what you call a morning person. If there's anything I want to accomplish on a given day, I have to do it before noon, or at least 4 p.m. Otherwise, I start feeling tired or groggy or just unproductive.
1: Nowadays, I wake up at around 7 a.m. And that's all because I'm what you call a morning person.
0: 예전에는 그랬었고, 지금은 요즘은 I wake up at 7 a.m. 그런데 정확하게 7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wake up at around 7 a.m. Mm-hmm. 이 at하고 around가 이 순서로 at around 3 o'clock, at around 5 o'clock.
1: At around never.
0: 절대로 하지 말자. 농담할 때 쓰죠. What time should we meet?
1: At around never.
0: 네.
1: Never happening.
0: Not a conversation that happens between us.
1: No, no.
0: 그래서 at around 7 a.m. 7시쯤에 일어나는데 그렇게 일어나는 이유,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all because, mm-hmm.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I am what you call,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죠? A morning person. 소위 말하는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1: All right. She tells us more. If there's anything I want to accomplish on a given day.
0: 먼저 accomplish가 나오고 있네요. 완수하다, 성취하다.
1: Accomplish, accomplish.
0: 그리고 given.
1: Given.
0: 네.
1: Given.
0: 네, 그냥 give에 이제 n을 붙여가지고 given uh-huh. 한 건데 정해진, 특정한 이런 uh-huh. 뜻으로 여기 쓰이고 있어요. 사실 주어진 날 하면 you were given one day 그게 아니고
1: well, on given one day for vacation
0: of course.
1: by your boss.
0: 예, 예. 그렇게 그런 문맥에서는 주어질 수 있지만 uh-huh.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on a given day. 어떤 특정 on a certain day.
1: Yeah, it's like a certain day 네. on a specific day,
0: 그래서
1: right?
0: 어떤 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떤 날
1: yeah.
0: 뭔가 성취하고 싶은 게 있다면
1: mm-hmm. then I have to do it before noon or at least 4 p.m. otherwise I start feeling tired or groggy or just unproductive.
0: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에 I have to do it before noon 정오 즉 낮 12시 전에 해야 되거나 mm-hmm. or at least 4 p.m. 그때까지 mm-hmm. 못하면 오후 4시 전에는 해야 된대요.
1: Right.
0: 그렇게 안 하면 otherwise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드냐면 mm-hmm. I start feeling tired or
1: groggy. Groggy.
0: Groggy가 이제 tired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You're like
1: what?
0: so tired and you can't think.
1: What?
0: 네, 이런 상태. 이런 상태.
1: 상태.
0: Are you feeling groggy right now?
1: No, I'm 네. fine. I'm not groggy at the moment.
0: 네, groggy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뭐 아직 나 커피를 안 마셔서 groggy해라고
1: yes,
0: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1: I haven't had coffee. I'm really groggy. Or when you first wake up, like when you wake someone up from a nap.
0: 그렇죠.
1: They're always groggy for like 5 minutes.
0: 네, 지금 막 일어났을 때 누가 깨웠을 때
1: What?
0: groggy한 상태라고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 Mm-hmm. 아니면 just
1: unproductive, 네. unproductive.
0: productive 하지 않아요. 생산성이 낮아요.
1: Mm-hmm. Great. Let's look at the next one.
2: I also do this thing called intermittent fasting, where I don't eat for 16 to 17 hours a day, obviously including the time that I sleep.
1: I also do this thing called intermittent fasting, where I don't eat for 16 to 17 hours a day.
0: 그리고 저는 또한 do this thing 이런 걸 합니다. called 뭐라고 불리냐면
1: intermittent fasting.
0: 네. 간헐적인 단식이죠.
1: Mm-hmm.
0: intermittent fasting.
1: intermittent fasting.
0: 마가리타 씨의 발음은 intermittent fasting처럼 됐지만
1: yeah, it's 네. intermittent fasting.
0: 네, 기본적으로 intermittent
1: yeah.
0: fasting이라고 합니다. 미 부분에 강세가 있는 게 일반적이고.
1: Mm-hmm.
0: 그래서 이걸 하는데 where 어떤 거냐면 이 간헐적 단식이라는 활동, 행동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mm-hmm. where I don't eat for 16 to 17 hours a day. 하루에 16시간에서 17시간 동안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1: Mm-hmm.
0: Okay.
1: She says, you know, obviously including the time that I sleep, right?
0: 음식을 안 먹는 16시간 내지 17시간은 물론 잠자는 시간도 포함한 거고요.
1: Right. Mm.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0: 정해진 하루 일과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2: When it comes to diet, find one you can sustain for a longer period. I like intermittent fasting, which fits perfectly into my daily routine.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and being the first to arrive in the student council room before everyone else at school is part of my daily routine.
0: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 Christoph says,
0: When it comes to diet, 다이어트라는 것은 물론 다이어트 우리가 말하는 뭐 체중 감량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2: yes.
0: 여기에서는 식단, 식이요법을 말하는
2: 식단.
0: 건데요. Find one you can sustain for a longer period.
2: Mm-hmm.
0: 더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걸 찾아라.
2: Right.
0: I like intermittent fasting. Mm-hmm. 나는 간헐적 단식이 마음에 드는데
2: mm-hmm.
0: which fits perfectly into my daily routine.
2: Mm-hmm.
0: 하루 정해진 일과에 딱 맞아떨어진다고 합니다.
2: Perfect. The next one is from Daya.
0: 네,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being the first to arrive in the student council room. Student council이라는 것은 학생회, 학생회가 있는 뭐 방을 말하는 건데요.
2: Mm-hmm.
0: 거기에 가장 먼저 before everyone else at school, 다른 학생 누구보다도 빨리 도착하는 것이 is part of my daily routine.
2: Okay.
0: 정해진 하루 일과 중에 일부라고 합니다.
2: All right, so good for you, Daya.
0: Yeah, she does it every day.
2: Every single day.
0: Mm-hmm.
2: All right. Perfect. Well,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guys for everyone for watching for today.
0: Yeah,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2: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2: Bye.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반가워요. 자, we are going to finish our book Great Explorers. 자, 위대한 탐험가들. 네, 우리 Christopher Columbus 대해서 많이 배웠고 and last time we learned about

say to you, my dear bear?

And this one is for my little Rosie. Bon appetit, everybody!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링 스텝 업의 효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 우리 픽션과 논픽션이 적절하게 섞여있는, 그런데 논픽션에 관련된 용어들도 많이 알 수 있는, 그런데 또 재미도 있는 그런 책으로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라이언 메인즈의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좌측에는 fact, 우측에는 fiction 이렇게 교차되는 좀 특이한 구성의 책을 읽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간결하고 세련된 문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들 알고 있는 분사 구문인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조금 더 세련된 문장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오늘 읽어볼 책을 미리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겠습니다.
1: Most cats eat standing up, but lions eat crouching or lying down. Lions are carnivores.

0: Laura loves Leo's new look. She decides that if she eats a lot of vegetables, she can grow a mane like Leo's. Laura eats and eats, but she does not grow a mane. A lion's roar can be heard up to 5 miles away. Lions roar to let the other lions in the pride know where they are, or to scare off lions that don't belong. Laura rides her scooter over to Maine's on Maine, where Harry the Hair Guru works.
1: "Harry," she cries, "can you help me grow a mane?"
0: Harry roars with laughter. "Oh, Laura, you'll never grow a mane, but you can buy one. Take a look over there."
2: Lion Mane's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fact부터 시작합니다. Non-fiction, 비문학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Most cats eat standing up, but lions eat crouching or lying down 이라고 되어 있네요. Most cats, 갑자기 웬 고양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자는 고양이 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양이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Most cats,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eat, 먹습니다. 어떻게 먹냐면 standing up, 일어선 채로. 일어서서 먹는다는 것이 되겠죠. But lions, 그러나 사자들은 어떻냐면 eat, 먹습니다. 어떻게 먹냐면 웅크리고, 웅크리고 먹습니다. Crouching이라는 것은 웅크리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or lying down, lying down이라는 것은 온몸을 바닥에 착 붙이고 누운 채로, 그렇죠. 누운 자세로 먹는다가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선체로 먹는데 사자들은 웅크리거나 누운 자세로 먹는다가 되겠죠. Lions are carnivores. Carnivore이라고 하면은 바로 육식동물이 됩니다. 이게 왜 육식동물이냐 하면 바로 carne가 고기를 의미하고요. vore이 먹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동물이라는 의미에서 carnivore이라고 하면 육식동물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Fun Reading Tips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요. 거기에서 육식동물, 초식동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먹는 잡식동물까지 그 원리부터 단어가 어떻게 결합해서 이런 의미가 되었는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un Reading Grammar에서 지금 여기 있는 Standing Up, Most cats eat standing up 이 문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간결한데 간결해서 너무 단순한 게 아니라 간결하고 세련된 문장을 우리 친구들도 영어 작문, 영어 라이팅을 하면서 한번 해보십사 제가 추천드리면서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것을 활용하면 좋냐 하면 바로 분사구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분사구문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보셨죠? 분사를 사용한 어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ost cats eat standing up이 되어 있겠죠. 자, 예전에는 제가 설명을 이 분사구문을 설명드린 적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원래 있었던 이 아래에 있었던 문장을 가지고 이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제는 그 거꾸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st cats eat standing up.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일어선 채로 먹는다인데 이거의 원래 문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문장을 거꾸로 제가 뒤에 적어두었습니다. Most cats eat while they stand up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의 구조를 한번 보면은 Most cats eat이라는 첫 번째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while이라는 이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 더하기 역할 마치 풀 역할, 본드 같은 풀 역할을 하는 게 while이라는 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 they stand up, 그들은 일어서 있다라는 거 이렇게 또 다른 문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분사구문을 사용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일단 분사구문을 만들 때는 두 개의 문장이 있을 때 가운데 있는 이 접속사 while을 생략합니다. 없앱니다. 자, 이 순서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주어를 비교해야 됩니다. 똑같은지 다른지. Most cats, 만약에 대부분의 고양이들, 그들은 이게 두 개가 같다면 하나를 생략할 수 있겠죠. 만약에 주어가 다르다면 뒤에 있는 이 주어를 생략할 수가 없겠죠. 두 개가 중복된다면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most cats와 they가 같잖아요.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바로 여기 있는 they잖아요. 그러니까 이 they를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동사를 비교를 합니다. eat과 stand의 시제를 비교한다라는 것이죠. 시제를 비교하니까 eat이라는 것, 현재 시제죠. stand라는 것, 현재 시제죠. 아, 이 두 개가 현재 시제일 때는 현재 분사, 즉 ing를 사용하거든요. 이게 분사의 시제인데, 분사의 시제는 또 다른 시제가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개의 시제가 같을 때는 ing, 현재 분사를 쓴다. 단순 분사라고 합니다. 현재 분사를 쓴다. ing 형태를 쓴다. 요렇게 일단은 잠시 막아두고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most cats eat standing up 이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중간에 있었던 이 접속사 생략했고요. they도 없어졌고요. 그런데 이 stand가 앞에 있는 eat이라는 여기 있는 이 현재 시제와 동일하니까 stand에 ing를 붙여서 짜잔 이런 문장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 문장을 보고도 아, 지금 여기 standing up에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자, standing up에 있는 아, standing ing가 붙어있는 현재 분사네? 맞죠? 현재 분사, 단순 분사니까 어떻게 한다? 앞에 있었던 이 it과 시제가 같다. 그러면 stand겠네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 주어가 없어졌을 거 아니야? 그럼 주어가 없어졌으니까 어떤 주어? 주어가 똑같으니까 없어졌겠네. 가장 앞에 있는 most cats가 여기 한 번 더 들어가겠네. 그러면 여기 있는 they든 most cats를 적어주든 여기에 주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most cats eat, they stand up. 이 두 개를 이어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접속사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니까 while이 되겠네를 생각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사 구문이 있는데 이렇게 줄여서 조금 더 단순하지만 세련된 문장을 작문에 활용할 수 있다. 영어 라이팅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저도 영어로 글쓰기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분사를 아주 잘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자,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enjoyed the fresh air while she walked through the park.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원래 있었던 완전한 문장을 제가 드릴게요. She enjoyed the fresh air 이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while 이라는 접속사가 있고 나머지 문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문장 사이에 while로 더해져 있는데요. 자,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또 색깔로 제가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에 있었던 접속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생략한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while 생략합니다. 자, 그 다음 주어를 비교를 한다. 비교를 하고 같으면은 생략한다. 다르면은 뒤에 있었던 거 적어주고 지금 제일 앞에 she 나와있죠. while 다음에도 she 있습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같으니까 while 생략했고요. 머릿속으로 지금 지우는 거예요. while 생략했고 뒤에 while 바로 다음에 나오는 she도 생략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제를 비교해볼까요? enjoyed 과거 시제죠. 그 다음에 walked도 과거 시제죠. 시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같으니까 시제가 같으면 무슨 분사 쓴다고요? 현재 분사. 단순 분사라고 부르는데 그게 단순 분사의 형태가 바로 ing가 붙어있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walked를 무엇으로 바꿔주냐 하면 워킹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문장이 되겠죠. She enjoyed the fresh air. 그녀는 신선한 맑은 공기를 즐겼습니다. 뭐 하면서? 뭐 하는 동안에 walking through the park. 공원을 걸으면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분사인 이 덩어리 있죠? 이게 지금은 문장 뒤에 있잖아요. 이 덩어리를 문장 제일 앞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요. Walking through the park, she enjoyed the fresh air.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분사의 덩어리를 원래 문장 끝에 있었으면 문장 끝에 둬도 되지만 이걸 문장 앞으로 이동하고 여기에 아, 콤마로 탁 분리해주고 이 두 덩어리를 분리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분사 구문을 활용해서 조금 더 간결하지만 세련된 문장을 적어볼 수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다시 픽션으로 돌아왔습니다. Laura loves Leo's new look. Laura는 리오의 새로운 모습, look이라고 하면 모습입니다. 지금 목에 갈기가 생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목에 있는 갈기를 보고 아, 이거 참 멋진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Laura는 리오의 새로운 모습을 좋아합니다. She decides, 그녀는 결심합니다. 무엇을 결심하냐면 that If she eats a lot of vegetables, she can grow a mane like Leo's. 자, decide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생각하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생각합니다. Laura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뭐라고 생각하냐면 Then, if she eats a lot of vegetables, 그녀가 만약에 많은 채소를 먹으면 she can grow a mane like Leo's, Leo 것처럼 이 갈기가 생긴다고 생각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암컷들은, 암컷 사자들은, 암사자들은 갈기가 없잖아요. 숫사자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로라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Laura eats and eats, but she does not grow a mane. 로라는 먹고 먹고 또 먹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갈기가 생기지 않네요. 자, 이렇게 로라가 약간 실망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0: Most cats eat standing up, but lions eat crouching or lying.

0: Lying down. Lions are carnivores. Laura loves Leo's new look. She decides that if she eats a lot of vegetables, she can grow a mane like Leo's. Laura eats and eats, but she does not grow a mane.
1: 자, fact 또 나옵니다.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A lion's roar can be heard up to 5 miles away. A lion's roar, 즉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소리치는 거. roar이라고 하면 포효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사자의 포효는 can be heard, 들립니다. 맞죠? 들립니다. 어디 어디까지 들린다. up to, 맞죠? 어디까지 들리냐면 to 5 miles away. 5마일이나 마일이라고 하면 1.6km입니다. 정확하게 1.6km는 아니고 약 1.6km인데요. 그러면 5 miles라 그랬으니까 5 곱하기 1.6 하면은 한 8km 정도 되죠. 와, 8km away 떨어진 곳까지도 들린답니다. Lions roar to let the other lions in the pride know where they are or to scare off lions that don't belong이라고 되어 있네요. Lions roar. 사자들은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포효를 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let other lions in the pride know. To let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하냐 하면 the other lions, 또 다른 사자들을 in the pride, 어디에 있는 사자냐 하면 in the pride. Pride라는 것은 사자 등의 무리나 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자 무리에 있는 다른 사자들을 know, 알게 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린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게 하냐면 where they are, 그들이,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있어! 라고 소리 지르지 않고 으르렁거린다겠죠. 그래서 동료들이 알 수 있게, 멀리 떨어진 동료들이 알 수 있게 하고요. Or to scare off lions that don't belong. Belong이라는 것은 어디 어디에 속하다. 그러면 속하지 않는, 그들 무리에 속하지 않는 또 다른 사자들을 to scare off, 겁먹여서 내쫓기 위해서 이렇게 으르렁거리기도 한답니다. 자, 다시 픽션으로 돌아옵니다. Laura rides her scooter over to Maine's on Main, where Harry the Hair Guru works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Laura 누구죠? 그 암사자입니다. 암사자는 갈기를 갖고 싶어요. 막 먹고 갈기 가서 자라나라 라고 기다리고 있죠. Laura는 타고 갑니다. 그녀의 스쿠터를 타고 갑니다. 어디로 타고 가냐면 Maine's on Main's라는 곳으로 타고 갑니다. 근데 이 Maine's on Main's는 어디냐면 where, 이렇게 추가 설명이 나오죠. Where Harry the Hair Guru works. Guru라는 것은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발, 그렇죠. 이발 혹은 이 머리카락 전문가가 되겠죠. 그래서 머리카락 전문가가 일하는, 해리라는 머리카락 전문가가 일하는 그 Maine's on Main's로 스쿠터를 타고 갔습니다. 사자인데 스쿠터를 타고 갔네요. Harry, she cries. She, 즉 로라가 소리 지릅니다. Harry, she, can you help me grow a mane? 당신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뭐 가지고요? 이 갈기 하나 자라나는 걸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로라가 질문을 하네요. 과연 된다고 할까요? Harry roars with laughter. Harry가 웃죠. 이렇게 사자니까 막 웃는 거예요. 웃었습니다. With laughter. Laughter이라고 하면 웃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웃음과 함께 막 웃었습니다. Oh, Laura, you'll never grow a mane. 너는 절대 이 갈기를 가지지 못할 거야. 갈기가 자라나지 않을 거야. But, 그러나 you can buy one. 근데 네 하나 살 수는 있어. 라고 하네요. Take a look over there. 저기 한번 봐봐. Take a look이라는 것은 저기 한번 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한번 봐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아, 지금 이게 픽션이니까 이 갈기를 하나 사서 입는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옷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약간 가발 같은 것을 팔기도 하나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읽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0: A lion's roar can be heard up to 5 miles away. Lions roar to let the other lions in the pride know where they are, or to scare off lions that don't belong. Laura rides her scooter over to Maine's on Main, where Harry the Hair Guru works. Harry, she cries, can you help me grow a mane? Harry roars with laughter. Oh, Laura, you'll never grow a mane, but you can buy one. Take a look over there.
1: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표현들을 만나서 복습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2: crouch, crouch. Most cats eat standing up, but lions eat crouching or lying down. Carnivore, carnivore. Lions are carnivores. Belong, belong. This book belongs to me. Pride, pride. Lions roar to let the other lions in the pride know where they are, or to scare off lions that don't belong. Laughter, laughter. Harry roars with laughter.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는데요. 오늘은 for이 붙은 거. for이라고 하면은 바로 먹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carnivore, herbivore, omnivore이 있습니다. 자, carnivore이라고 할 때 carn이는 바로 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에서 왔습니다. carnivore 하면은 바로 육식 동물이 되겠죠. 고기를 먹으니까요. 자, 여기 있는 herbivore 할 때 여기 보니까 아, herb가 들어가 있죠. herb 혹은 herb라고 읽는데요. 자, herbivore이라고 하면은 herb는 바로 식물이잖아요. 풀이잖아요. 맞죠? 우리 허브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 그래서 이 허브는 고기가 아니라 식물입니다. 그래서 식물만 먹는, 풀만 먹는, 그래서 herbivore이라고 하면은 초식 동물이 되겠죠. 아,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omnivore이라고 되어 있죠. omni라는 것은 바로 모든을 의미하는데요. omni. 그래서 모든 것, 식물도 먹고 동물도 먹고 다 먹는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잡식 동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죠. Humans are omnivores. 인간은 잡식 동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단어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도 알아두면 참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해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율이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네.
0: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1: 그쵸.
0: 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말다툼을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한 거예요. 근데 그 둘을 아는 친구로서 사실은 이런 건 안 좋다고 보거든요. 아이, 그래, 걔 이상한 애야. 옆에서 막. 뭘까? 거둔다고 할까?
1: 예, 싸움을 부추기죠. 예.
0: 그럴 수가 있겠고 또 한편에서는 아, 오해가 있지 않을까?
1: 그쵸.
0: 뭐 화해를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1: 싸움을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0: 네.
1: 오히려 이렇게 싸움을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기름 붓는 격으로 이렇게 서로 싸울 때 야, 걔 그래 그렇더라 막
0: 그렇죠.
1: 이러면은 조금 더 차이가 서로 안 좋아져요.
0: That's right. 예. 자, 그래서 말다툼 후에 어색해진 두 친구라고 해서요. 제 3자 친구는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오늘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야, 이게 영어 배우는 게 아니라 인생도 배우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요.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